네. 오늘 첫 곡 Oops였습니다. 네. 그 엑스팩터라고 네, 벌써 시즌이 엄청 오래됐죠. 그 8회 우승자로 결성된 영국 걸그룹 리틀 믹스와 찰리 푸스가 함께한 노래였어요. 소개팅도 다 본인 남편 얘기라고 어떤 남자 좋아하냐고 키 큰 남자 좋다니까 우리 남편 키 큰데 8457님 그게요 자기 자랑입니다. 남편 자랑, 깨알 자랑.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는 정말 속으로 진짜로 자랑 안 하고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태어나서 자랑 같은 거 안 해. 제 옆자리 분이 지금 흥분해서 바로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쵸. 그게 뭔가 이렇게 막 사리에 밟고 막 그런 관계를 그렇게 잘 들여다보고 그런 분들이라면 이럴 리가 없죠. 순수한 거죠, 순수.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하는 건지 모르고 어머, 그런 사람 우리 남편인데 이렇게 굉장히 그 키 크고 웃는 게 선한 사람 이주연님 저는 뭐 이제 큰 편이라고 못하죠. 180은 넘어야 요즘에 뭐 웃을 때 좀 망가지는 스타일이죠 저는. 박대성님은 이상형을 물었을 때 자연스럽게 남편을 떠올릴 만큼 현재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나 만족감이 엿보이네요. 그거죠? 예. 아이 참 순수하십니다. 네. 자, 517호님 사연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나셨다고. 네, 이런 분도 있는 반면에 남편을 처분하고 싶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신 설마요, 4920님. 네. 자, 오늘 네, 어떤 사람 A가 준비되어 있는 화요일인데요. 옥상 달빛의 윤주 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같은 소속사에 있는 요조 씨가 자리를 대신해 줄 예정인데 어제 굉장히 인사한 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더 기다려지는 화요일 준호 씨도 지금 혹시 차에서 듣고 계시다면 조심히 두 분 다 조심히 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1, 2부 백조싱크, 이카운트, 아크메르동탄, 샘표식품주식회사, IS동서, 경기도청, 롯데렌탈, 강원특별자치도청, 한국 MSD 캡박시브,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현대해상 화재보험,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 슬립,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군산시청과 꾸며드립니다. 싱크볼, 바꿀 때

0: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0: 4만원
1: 재고관리
0: 4만원
1: 생산관리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5: 안녕하세요
6: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6: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6: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5: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네, 아주 드라마틱한 창법을 벤슨 분의 목소리로 들은 미스티컬 매지컬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이스크림 하나 알아듣겠다고 하네요. 1354님. 그래도 전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는데 들리는 거 아니에요. 임현진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버스 8 정거장 거리에 있는 치과를 걸어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8 정거장이면 1km가 충분히 넘어갈, 네, 한 2km 되지 않나요? 야, 아무튼 끝나고는 버스 타고 올게요 라고. 야, 치과 갈 때 그 굉장히 그 마음 되게 용감하시다. 네, 파이팅입니다. 치료 잘하시고요. 손정현님은 우리 아기가 드디어 140일째 만에 통잠을 잤습니다. 와, 이제 저희 부부도 좀 잠 좀 잘 수 있겠죠? 라고. 어린 분들, 아니 이 시간에 라디오 듣는 분들 다 아시겠죠. 뭐. 자, 안 깨고 통잠을 잤다. 야, 아기니까 한 10시간 잤나요? 아유, 이쁘겠다. 그죠, 이때 되면 부모님들이 이제 조금, 근데 또 몰라요. 좀 환절기라. 저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병원 좀 들렸는데 그냥 애고 어른이고 그냥 감기 환자들이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895님은 어쩌다가 엔톤 출국 사진을 보게 됐는데요. 아니 상디 왜 아들 자랑 안 하고 사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라고. 자랑이요? 자랑 가끔 하는데 더하면 더한 팔불출이죠. 예, 아무튼 뭐 어제 저는 자랑보다 멀리 가니까, 예, 얘가 밤에 잠도 못 자고 또 멀리 프랑스로 간다고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예, 걱정 반 뭐 그런 거죠. 감사합니다. 아무튼 9139님은 오늘 쌍둥이 언니랑 저 49번째 생일이에요. 아, 축하드립니다. 몇 분 먼저 언니시게? 일단 언니한테 생일 축하한다 전하고 새벽에 같은 날 태어난 언니한테 또 축하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서로 그렇게 축하한다고. 야, 이게 참 쌍둥이 아닌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일란성이세요. 아무튼 생일 축하드리고 저희가 케이크 꽃다발 우리 있어요 이런 게? 오, 드릴게요. 네. 자, 요즘에 우리 엄마가 푹 빠진 노래가 있는데 지금 저희 엄마 손빨래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신데 깜짝 놀래켜드리고 싶다고 하시면서 2060님이 신청하신, 아, 저도 아주 이분 목소리 묘하게 편안하죠. 올리비아 딘의 음성입니다. 다이브.

야, 이 노래 듣고 있으니까 지금 상암 하늘은 맑은데도 마음에 비가 오는 것 같으네요. 윤도현 그리고 옥상 달빛이 아무리 들어도 솔로 파트가 안 나와가지고 뒤에 이렇게 코러스로 잔잔하게 참여한 빗소리라는 노래였습니다. 박효정님이 지금 포항에 비가 엄청 온다고. 비와 모닝라면의 상관관계는 뭘까요, 근데? 모닝라면이 엄청 땡긴다고. 야, 젊으시죠, 효정님. 이게 40대 이상, 아니다, 더 써서 50대 이상들 물어보면 자연스레 그 라면이 그 진짜 젊을 땐 먹어도 안 질리잖아요, 일단. 근데 50 넘어가면서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약간 뭐 하도들 뭐 몸에 나이 들어서 좋을 거 없다 그래서 그런 건지 안 땡겨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7631님은 포항에 비가 억수같이 왔었어요. 어제 나무늘보처럼 하루 종일 늘어져 있었는데 오늘은 집안일 좀 해야겠네요 라고.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이혜정님 울산에 비 엄청 온다고 또 하셨고. 다들 조심하세요. 또 갑자기 고1 우리 아들 기말고사입니다. 아침에 마지막으로 한국사 외워야 한다고 새벽 4시에 깨워달라서 깨워주니까 밥 차려달라가지고 4시부터 강된장을 끓였습니다. 회사 왔더니 너무 졸려요. 아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엄마들이 더 고생하는 거죠. 아들들이 지금은 몰라도 그래도 새벽 4시에 깨워서 한 번에 딱 일어났다는 거는 고1인데 대단한 겁니다. 1301님. 그래서 그런가? 라면 먹으면 좀 부대끼는 것 같은데 라고 1419님. 아, 제가 나이가 들어서 라면이 멀어진 거였군요 라고 3478님. 아니, 그런 자각을 안 하셨다면 뭐 괜히. 아, 50대 이상만 라면을 삶는다라고 표현한다고? 끓인다 안 하고? 내가 삶는다 그랬어요? 자, 8031님 잠시 이따 뵐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0: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0: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크온 프로지오 대우건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해.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N's. 자, 명절이 끝나고 중고거래 앱에 명절 선물 세트가 쏟아지고 있대요. 근데 모든 선물을 거기서 거래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식품 등은 거래가 되냐 안 되냐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미개봉이고 인증마크와 제품의 표시사항이 있다면 거래가 가능하고 햄이나 참치, 식용유 같은 가공식품도 포장이 훼손되지 않고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한우나 과일 같은 농축수산물은 플랫폼마다 기준이 좀 다른데요. 직접 재배한 농축수산물이나 수제청 같은 수제가공식품은 판매할 수 없고요. 특히 와인이나 양주, 전통주 같은 술은 아예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거 뭐 원래 면허 없이 술 팔면 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잖아요. 자, 나에겐 필요가 없어 판매를 하더라도 거래 전에 이게 판매 가능한 상품인지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은 식당 같은 곳에 가면 여기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들 스마트폰을 쥐어주잖아요, 아이들에게. 국립정신건강센터가 2세부터 5세 영유아 부모 400명을 조사를 했는데 영유아 2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처음 접한 게 두 돌 되기 전이래요. 세상이 진짜 바뀌긴 했는데 우선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중에는 뭐 1시간 미만 사용이 가장 많았는데 주말에는 사용 기간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얘가 이제 같이 놀아주기가 좀 그러니까. 근데 하루에 2시간 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동은 주의력이나 또 공격적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났답니다. 진정시켜주려고 보여준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해야겠습니다. 요즘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젊은 친구들이 부쩍 늘었대요. 중장년층의 공간으로 여겨진 이 대중 사우나, 목욕탕이 2030 세대의 휴식처가 된 건데 특히 1인 사우나, 프라이빗 세신숍 처음 들어보는데 여기 혼자 쉴 수 있는 곳이래요. 전문가들은 스마트폰과 사람으로부터 잠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요. 쇼츠 영상이나 SNS 또 업무 메시지처럼 끊임없이 자극에 노출된 청년들이 사우나에서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아, 뜨거운 물에 몸 담그고 멍 때리는 그 맛을 요즘 청년들도 어떻게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립니다. 사우나라는 말은 북유럽에 위치한 핀란드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뭐 자유리털부터 휘바 이런 말로 친숙하죠. 집이나 공공시설에서도 사우나를 즐길 만큼 핀란드는 사우나 문화가 정말

발달돼 있는데 이 나라의 수도가 어디였더라가 바로 오늘의 문제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8000번,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자, 핀란드의 수도 맞춰주신 분 중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 추첨해서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힌트곡 아델의 음성으로 들어요. 헬로우.

아델의 힌트송 헬로우였습니다. 이태림님이 싱투게더 애니메이션에서 이 노래 딱 앞부분 부르면 땡 하고 탈락했던 장면 생각난다고. 그거 아세요? 제 세대는 헬로 그러면 라이오넬 리치가 생각나는데 그거 누가 또 쇼츠로 헬로 is it me you're looking for 하니까 갑자기 화면에 폴더폰이 하나 나오는데 툭 끊어버려요. 그리고 라이오넬 리치가 벙 찐 모습으로 안 웃기다. 봐야 하는데 보면 웃겨요. 자, 정답은 헬싱키였습니다. 어머, 제가 헬싱키 대학생 때 교환학생으로 다녀왔는데 6605님 거기가 Y가 T 발음, 아 Y가 우 발음이라 그 껌 광고 휘바는 사실 후바라고 읽어야 된다고. 현대를 훈다이라고 읽는 게 신기했다고. 가보신 분만 아는 거죠. 진짜 신기하다. 오, Y가 하긴 Y 보통 우리가 뭐 혜진 그래도 쓸 때 HYE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미국 가면 거의 100이면 99가 하이진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관계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아무튼 6605님께는 저희가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분, 내 평생 핀란드 한번 가볼래나? 한유나님. 본인이 마음 먹기 달렸죠. 요즘 같은 세상에. 북유럽 가보셨냐고, 상디가. 못 가봤습니다. 북유럽. 네, 유럽 가본 지도 한 25년도 넘은 것 같고. 추운 곳으로 뭐, 여름에 가면 되죠. 6984님, 산타 만나려고 핀란드까지 가셨대요. 산타가 오후에 출타를 하시는데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서 슬롱만 보고 왔어요. 아니, 그 멀리 가는데 그렇게 시간을 빠듯하게 잡고 가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6984님. 자, 세 분 더, 0730-1833 구예찬님께 소소하지만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디, 저 라이오넬 리치 헬로 그 영상 알아요. 너무 실망 마세요. 9629님 감사합니다. 좀 더 재미있게 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뭔 방법이 있었을까. 자, 이번에는 박효신과 대한민국 1세대 재즈 보컬리스트로 알려져 있는 네, 박성현님 함께 노래한 바람이 부네요 라는 곡이 있습니다. 안정숙님의 신청곡으로 지금 준비했어요.

0: 특히 이 계절에 들으면 더 마음에 가깝게 와닿는 곡들이 아닐까. 박효신 그리고 박성현님의 바람이 부네요 들려드릴 때 2954님이 마음이 좀 복잡했는데 노래 듣자마자 눈물이 터져버렸다고. 그럴 때는 억지로 참지 마세요. 형편되시면 좀 흐르게 내비두는 것도. 박시연님도 휑하게 뚫린 마음에 가을바람이 사늘하게 들어왔다고. 울어도 될까요? 남수정님. 네, 최백호님의 길 위에서 이렇게 두 곡 바람이 부네요와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3: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자, 5077님 오늘 어떤 사람 A까지 듣고 11시에 운동 간다고 하셨는데 그냥 바쁘시면 지금 가셔도 되는데 오늘도 좀 난이도가 조금 상 정도 해당되는 그런 스토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준호 씨와 유주 씨 두 분 다 도착하셨다고 하고요. 준호 씨 지금 대본 분석 중, 흡사 그 드라마 대본 리딩하는 현장을 보고 계신 듯한 바깥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상당히들 진지하시고요. 그럼 잠시 후 아 진짜 자 시간이 좀 애매해서요. 지금 이렇게 멘트로 인사드리고 자, 여러분들의 보내주신 사연을 드라마로 꽁트로 엮어드리는 시간 어떤 사람에 준비하고 잠시 후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5: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국가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1: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1: 탄탄방수
2: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3: 중화역 가까이
4: 새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집
4: 드디어 라온
3: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4: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3: 중화역 다운 프라이빗 센트로

0: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설.
1: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지금 남쪽 지방에는 비가 꽤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상암 하늘은 그냥 청명한 가을 하늘이고요. 이런 날 떠오르는 곡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렇게 유명한 팀은 아니에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결성된 파일럿이라고 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밴드예요. 72년부터 활동을 했었고 사실 이렇다 할 큰 히트곡을 발표하지 못했는데 오늘 들려드릴 이 Lucky for Some이라고 하는 곡은 묘하게 저 개인적인 뭐 생각일지 모르지만 감상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는 좀 구현 억지로야 뭐 구현이 되겠지만 흑백 사진은 아닌데 컬러 사진인데 왠지 빛이 좀 많이 바랜 듯한 사운드 이게 말이 될까요? 듣고 있다 보면 항상 그래서 뭔가 청명한 가을날 뭐 특별히 감상에 젖지 않아도 그래도 왠지 듣고 있으면 사운드며 이런 것이 지금은 다시 구현할 필요도 없는 그냥 지나간 아름다운 것들이 떠오르는 그런 묘한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A에 앞서서 먼저 오늘 생각난 노래로 밴드 파일럿의 Lucky for Some 함께 들어요.

0: Lucky for some. 파일럿이었습니다. 양수정님이 갑자기 먼 훗날 우리라는 영화 장면이 떠오른다고. 흑백과 컬러가 교차하는. 그죠. 묘하게 사운드도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빛바랜 컬러 사진 같은. 자, 그러면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오늘 특별히 옥상 달빛의 윤주 씨가 자리를 비우신 대신 같은 회사의 대표 뮤지션 요조 씨가 함께 하십니다. 당진시청, 키움증권,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강원특별자치도청,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헤르즈하보에 브람스 안마의자와 꾸며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헤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헤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헤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헤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헤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6: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7: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6: 1일 1짬뽕 오케이?

0: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떠나보냈던 시간, 당신의 마음에 오래 머문 그 사람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1: 운명이 그 사람에게 정해준 대역.
2: 어떤 사람 A.
0: 자, 오늘도 어떤 사람 A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정말 귀한 분들 모셔다가 험한 일 시키는 코너죠. 캐스커의 이준호 씨, 그리고 스케줄로 인해 자리를 비운 윤주 씨를 대신해 달려와 주신 우리 요조 씨.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0: 아, 요조 씨.
3: 네.
0: 너무 반갑습니다.
3: 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0: 그러니까,
3: 같아요.
0: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참 이렇게 가버립니다.
3: 그러게요.
0: 근데 여전하십니다.
3: 아니에요. 정말 예, 착실하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0: 아니, 별로 되게 건성건성 나이를 드시는 것 같고.
3: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0: 아니, 근데 다리가 좀 불편해 보이시는데.
3: 네.
0: 이 부상을 알고도 윤주 씨가 오늘 대타로 보내신 거예요?
3: 제가 인스타그램에 바로 이제 득달같이 나 아프다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아마 사장님으로서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 문제 없으니까. 네, 저는 진짜 그 원래 동료였던 우리 윤주 씨께서 이제 제 사장님이 되셨잖아요.
0: 그러니까요.
3: 아, 왜 사장 앞에 악덕이 따라가는지.
0: 갑 버튼 눌러야 될 것 같다.
3: 그러니까 그 악에 붙은 그 덕 있잖아요.
0: 네.
3: 그러니까 아, 그 회사를 위한 덕을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악적으로 구는구나라는 아. 어떤 그 아이러니를 너무 실감하고 있고.
0: 네. 아이고 진짜. 그나저나 요즘에는 어떻게 요조 씨의 근황이 음악보다는 책을 쓰는 작가이자 지금도 한겨레 신문에 막 기고도 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 하세요?
3: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기고인데
0: 네.
3: 일종의 고민 상담 칼럼이에요. 그래서 이제 독자분께서 그 고민을 보내주시면 그 고민에 적당할 것 같은 책을 제가 아~ 이렇게 같이 소개해드리는.
0: 저는 요조 씨는 걱정 없이 사나 보다. 같이
3: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0: 겪어본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대신해서 책을 소개해 주신다.
3: 네, 그렇습니다.
0: 자, 캐스커의 신보가 바로 코앞입니다.
4: 네.
0: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나요?
4: 잘 아시죠?
0: 저만
4: 네.
0: 알죠.
4: 아, 네네. 네. 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0: 하드커버는 아직 그러면 예상이
4: 네. 아직은 네. 생각 하지 않고 있고 이번 주에 이제 사진 촬영이 있어서 어제 이발을 좀 했습니다. 네. 머리가 많이 짧아졌죠? 네.
0: 많이는 아닌데.
4: 아, 그래요?
0: 네, 우리 둘째가 많이 잘랐다고 할 때가 그 정도입니다.
4: 아, 그래요?
0: 네.
4: 아,
0: 네. 끝에만 조금 다듬은.
4: 듯한. 아니, 많이 잘랐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아무튼 10월 초에 이제 음감회를 비롯해서
4: 네,
0: 네
4: 조금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죠.
0: 예예예. 예, 예. 네. 가야죠.
4: 네, 감사합니다.
0: 아무튼 네, 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셔다가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망가뜨릴 수 있을지.
4: 아,
0: 야, 오늘 아무튼 이 코너가 이제 오늘이 네 번째인데요.
3: 네.
0: 윤주 씨도 그동안 뭐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 코너인지 요조 씨가 그 7페이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3: 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사랑 사연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홈페이지 어떤 사람 A 게시판에서 여러분의 이야기 받고 있습니다.
4: 사연 소개되시면 의식할 수밖에 없는 고가의 선물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보내드립니다.
0: 그렇죠. 본인이 운전 안 하셔도 이건 남을 드려도 대박입니다. 자, 아무튼 뭐 글지

0: 제조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 작가님들께서 다듬고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그 과거 이야기들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처럼 이렇게 사연을 엮어주시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분의 이야기인가요?
1: 오늘은 서울에서 S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0: 네, 여기는 익명이 기본 디폴트입니다. 자, 그러면 BGM과 함께 사연 들려드리죠.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제가 인천 문학구장으로 야구를 보러 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제가 응원하는 롯데 자이언츠가 원정 경기를 왔기 때문이죠. 야구 인기가 올라가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주말 야구표를 구하는 거는 서울 아파트 청약 수준. 자이언츠 광팬인 부산 출신 친구놈 하나가 있는데요. 마 준호야, 혜영님한테 인사 안 하나?
2: 상아, 설마
0: 지금은 그 어디서 내 생각 이전는. 야, 이 행님이
2: 여자 받아들여야 돼.
0: 표를 구했다 아이가? 표 구했다고 안 하나 표?
2: 아니 토요일 그것도 원정 응원석? 이거 어떻게 구한 거야?
0: 야, 다른 비법은 뭐가 있겠노? 막 셀이 막 광클, 어? 니 술 한번 사야 된다.
3: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0: 봐라.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서울 사람인데 어떻게 롯데 자이언츠의 팬이 되었느냐를 얘기할 타이밍입니다. 저는 서울 사람. 태어나 보니 부모님 두 분 다 두산 베어스 팬이셨고 모태 베어스 팬. 그런데 제가 대구로 대학을 가게 됩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대구에서 자취하는 그것도 복학생. 나를 향해 손만 흔들어줘도 사랑에 빠지는 심신이 몹시 미약한 상태에 저는 그때 한 여인을 만나 캠퍼스 커플이 되는데 그 여자가 부산의 찐베이 롯데 자이언츠의 광팬이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저는 기꺼이 자이언츠를 보러 야구장에 갔죠. 뭐 베어스랑 붙는 경기가 아니라면 자이언츠 응원하는 거 괜찮았어요.
1: 어디 여자
2: 제가 솔직히 야구를 잘 몰라가지고
1: 어디 여자 오빠야, 근데 이따가 오빠 계속 베어스 응원할 기가.
2: 아, 또 그 얘기야? 에이, 아무리 그래도 팀을 갈아탈 순 없지.
1: 아, 자이언츠 응원 재밌다 아이가. 일 온나. 아까 보니까 마 제일 신나게 하더마.
2: 그거 마 하면 솔직히 스트레스가 풀리긴 하잖아.
1: 오빠야, 내가 딱 알려줄게. 스트레스 푸는 데는 자이언츠가 딱이다 아이가.
2: 아이, 뭔 소리야. 너 맨날 스트레스 받아 죽으려고 하더만 지금도 8등 아니야? 8등이면 잘한 거 아니야 자이언츠?
1: 아, 뭐라카노, 굿은.
2: 아, 그렇구나.
1: 그래도 자이언츠는 정들면 못 떠난다. 자, 내가 꼭 맘 한번 간다 아이가? 그럼 그치다. 마, 우리는 언제든 환영이니까 언제든 자이언츠 품으로 오이소.
0: 그렇게 여자친구의 회유와 협박으로 자이언츠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 저는

0: 네, 세입니다.
1: 마!
2: 그렇게 자연 씨의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1주년을 앞두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3: 갑자기?
2: 저에게는 자연 씨만 남은 거죠. 아, 그 사이 저는 대학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서 취업도 하게 됐죠. 뭐 그 여자친구와 끝장을 보며 헤어진 건 아니라서 마팔도 되어 있었고요. 뭐 그 여친이 가끔 저를 찾아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그녀의 SNS에 들어가서 그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졸업을 했고 또 취업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자이언츠를 좋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지금 친구가 구한 그 표 때문에 경기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친구놈이 톡이 옵니다. 마, 니 언제 오노?
3: 다 와가. 맥주는?
2: 뭐 햄버거하고 고추튀김은 사놨고 니 올 때 맥주 좀 더 사온나?
3: 오케이 오케이.
2: 야, 근데 우리 오늘 자리를 좀 잘못 잡았다.
3: 왜? 설마 옆자리에 랜더스 팬이 앉았어? 아, 그럼 노잼인데.
2: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옆에 지금 여자가 겁나게 시끄럽게 뭘 먹는데 벌써 하나 물회를 클리어하고 족발을 먹는데 자꾸 팔꿈치로 내 옆구리를 막 치는 거야. 그리고 발밑에서 막 박스에서 계속 뭘 꺼내서 먹는데 억수로 부산스럽게 오늘 우리 편안하게 응원하면서 보기는 글렀다.
3: 에이, 경기 시작하면 안 그러겠지. 아무튼 빨리 갈게.
2: 친구의 톡에 발걸음을 재촉하면서도 뭔가 좀 쎄합니다.
3: 참, 가만히 있어보자. 메뉴 구성이 물회의 족발이라? 에이, 설마. 근데 경기 시작 전에 물회를 에피타이저로 먹고 족발 때리는 팔꿈치로 자꾸 치는 여자? 아니야. 설마.
2: 구여친이 야구장에서 물회랑 족발 먹는 걸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에이, 아닐 거야. 그런데도 이 쎄함을 지울 수 없었던 저는 친구에게 다시 톡을 합니다.
3: 상아, 혹시 옆에 여자 뚱뚱하니?
2: 당연하지, 저렇게 먹는데 뚱뚱하지. 야, 물을 걸 물으라.
3: 상아, 혹시 그 여자 등판에 전민재 마킹 돼 있어?
2: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긴 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전민재? 야, 니 우지 알았노? 전민재 딱 찍히있네.
3: 아, 알았다. 빨리 갈게.
2: 구 여친이 전민재 선수 이름을 마킹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설마 우리 옆자일 리가 없잖아. 혹시나 싶어 구 여친의 인별에 들어가 봤죠. 그런데 그녀의 인별 계정 스토리에
4: 역시 경기 전에 먹는 물회가 짱이다. 다음은 족발로 목에 기름칠. 자이언츠 진짜 사랑한다.
2: 그녀였습니다. 친구 옆자리에서 겁나 시끄럽게 겁나 먹고 있으면서 뚱뚱하다고 하는 사람. 바로 저의 구 여친 그녀였어요. 아, 그때부터 나대기 시작하는 나의 심장. 아, 모르겠어요. 야구장 계단을 올라가서 그라운드를 봤을 때 그 뻘엉심 때문인지 멀리서 들리는 앰프 속 응원가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나의 찌질했던 대학 시절에 함께한 그녀와의 추억 때문인지 자꾸 심장이 뛰었습니다.
3: 아, 어쩌지? 아는 척을 해 말어. 아는 척을 하면 어떻게 해? 아, 너 이름이 뭐였더라? 미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름 모르는 게 말이 되나? 그럼 아, 오랜만. 서울로 올라왔단 얘기 들었어. 이래야 되나? 어쩌지?
2: 생애 첫 그라운드에서는 선발 투수보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로 향했고 친구 옆에 앉아 있는 친구보다 더 등치가 좋은 전민재, 아니 나의 구 여친. 이런 상황도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친구 옆에 일단 앉았습니다. 마, 일찍도 왔다. 맥주는? 어? 오늘 마 롯데 자이언츠 다르다 않카나? 어? 몸 푸는데 야, 너 심상치가 않더라.
3: 넌 뭐가 심상치가 않대? 자이언츠가 자이언츠지.
2: 친구가 혹시라도 제 이름을 부를까 조마조마하면서 구여친이 내 쪽을 또 볼까 조마조마하면서 경기를 보고 있는데 탔다 탔어. 아이고 너가 프로가 어? 아니 와 그래 못하노. 준호야 내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1: 어? 근데 이름은 부르지 마.
2: 뭐라고? 이름 부르지 말라고. 와 네가 준호 아니면 뭔데?
1: 아 좀 부르지 말라고.
2: 준호야 네 이름을 와 부르면 안 되노. 준호야
1: 야 빨리 화장실이나 가.
4: 어? 어? 저 그 준호 오빠 아이가?

0: 오빠, 네 왜 여했노?
1: 여조구나. 잘 지냈니? 그래, 너 어떻게 지냈어? 너 대구 있는 거 아니었나? 너 대구 있는 거 아니었니?
0: 아, 뭐라고? 대구 뭐라고?
1: 야구 보러 서울 온 거냐고?
0: 뭐라고? 아, 됐다, 마. 고마워. 응원이나 하자.
2: 안부를 묻는 저의 뒷말은 부산 갈매기의 떼창에 묻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저는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경기가 들어오는 둥 마는 둥 눈에 그 여친은 저를 한 개도 의식 안 하고 응원을 열심히 하더군요. 나는 그렇게 얼굴 봐서 반갑고 너무 좋았는데 이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았나 봐요. 그리고 우리의 자이언츠는 아니나 다를까 졌어요.
0: 아이고, 체하라 체하. 내는 또 외식하러 야구장 옮기제.
3: 야, 만 니그들 다 싹 다 우리 그룹으로 사직 가라.
1: 저기 요조야, 기분도 그런데 맥주나 한 잔 할래?
3: 먹고. 니 쟤 뚱뚱한 여자 아나?
0: 아, 저기요. 다 들리거든요. 뚱뚱한 여자 그쪽 친구의 구여친이거든요.
3: 예? 예? 아, 이게 들립니까? 아, 참말로 귀도 밝네. 예. 준호야, 우찌 댕기고?
1: 아, 그 예전에 그 사귄 사이.
3: 아, 니하고 저 이분이랑 이렇게?
1: 나를 자이언츠 팬으로 만든 그분.
2: 그렇게 구여친의 친구와 저희 둘 넷은 다소 어색한 분위기로 술을 마셨고 심지어 제 친구가 자꾸 구여친에게 많이 먹어라 뭐 푸지 마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둘이 한판 떴습니다. 망했죠. 헤어지고 인별에 들어가 봤는데 저하고 술 한잔 한 거는 올라오지도 않고 그냥 스치는 인연이었나 봐요. 그 후로 정말 가끔 자이언츠가 죽을 쓴 날 아니면 대승을 한 날 간간이 톡을 주고받았고 제가 얼굴 한번 보자고 해서 한두 번인가 만났는데 여전히 그녀는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 하지만 저에게 더 이상 미련은 일도 없어 보이는 사람. 저는 다시 그녀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야구장에서 그녀와 물회와 족발을 같이 먹고 싶은데 저 다시 고백해 볼까요? 신청곡은요, 전민재 선수의 응원과 블랙펄의 고고싱입니다.

0: 찾따라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0: 이번 새 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운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설.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설부터.

0: 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어떤 사람의 오늘은 그녀에게 아직 마음이 있는 사연자분이, 이것도 참 인연인데, 김홍윤님은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차에서 내려갖고 미니 키셨대요. 이어질까요? 서울도 이제 한다고.
5: 진짜 물회 족발은 근데 무슨 조합일까요? 전 진짜 처음 들어봐서.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4: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물에 한 사발 하고 족발은 배고프니까 먹고.
5: 물에는 배가 안 불러요.
4: 물에는 그냥 간식이지. 네. 아, 요즘 비빔밥 재료를 가지고 오셔서 비벼 드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5: 우와. 야구장 내 비빔밥 취식 논란이라는 사진을 좀 저한테 주셨는데.
4: 양푼에다가 저렇게 하시는구나.
5: 그러네.
4: 아, 우리 야구장이네. 번호
5: 좀 과하다.
4: 자리에 아예. 오, 야구장 안에서 저렇게 취식을. 야.
6: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 경기도 경기인데 거의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5: 그러니까.
6: 그게 되게 크겠다.
5: 페스티벌인데 페스티벌.
4: 에이.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금 천만 관객 아니겠습니까.
5: 매력이 있네요.
4: 임예린님, 저 자이언츠 팬인데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전생에 큰 죄를 지어야 자이언츠 팬이 되거든요. 사연자분 무슨 죄를 지으셔서 갈아타셨대요? 라고.
5: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산 출신 사람들의 이제 출생의 업보라고 많이 그러거든요.
4: 아니, 준호 씨 부산 출신이잖아요.
5: 저한테 태어난 곳이 부산이 아니라서.
4: 아. 네.
5: 근데 저도 어릴 때 그 자이언츠 경기를 딱 한 번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야구장 경험이었는데. 그 한 번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롯데 자이언츠의 유니폼이 있어야 돼요.
6: 그게
5: 부모님이 사줘요. 왜 있었는지. 그 무조건 한 벌 있어야 돼요.
6: 그게 룰이 부산의 룰이군요.
5: 약간 출생의 업보 같은 거죠.
4: 요조 씨는 그러면 응원해 본 야구 팬 야구 팀이 없어요?
6: 저 진짜 어릴 때 LG의 그 친선 경기 그거 구경하러 간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4: 그랬구나.
6: 네.
4: 저는 뭣도 모르고 MC 청룡, 네, 백인천 선수 계실 네네네. 때 그때 유니폼 하나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저도. 자, 아무튼 오늘 사연자뿐만 아니라 당첨되신 사연자께는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가 선물로 기다리고 있고요. 자, 일단 오늘의 이 지금 많은 분들께서 다시 고백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잊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의견들을 지금 주고 계신데, 일단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지금부터 4부부터 시작할 이야기는 사랑 때문에 내가 버려본 거, 바꾼 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포기했던 거, 이런 거 생각나시는 분들 사연 좀 주시고 네. 오늘 사연자분이 다시 연락을 하는 게 좋겠는가에 대한 의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시 연락할까요?
6: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4: 근데 여자분이 너무 쿨해.
6: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되게 쿨해서 예를 들어서 다시 연락해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돼도 그렇게 막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고 그냥 친구 사이로 그냥 같이 경기 가끔 보고.
4: 아, 오히려.
6: 네. 뭔가 도저히 이제 두 번 다시 얼굴도 못 볼 정도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고 잘 안 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이제 그냥 편안한 친구 정도로 이렇게 잘 정리될 것 같은.
4: 또 설득력이 있어요.
6: 네.
5: 사연자분이 좀 젊은 분인 것 같아서.
4: 네, 20대라고.
5: 사연. 그 보통 헤어지고 나서 그렇게 계속 SNS를 보고 하나요? 저는 그게 좀 그랬어요.
4: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 건이 준호야?
5: 여기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걸까요? 이게 조금 의아했어요. 보통 헤어지면 완전히
4: 차단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5: 네,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보고 있고 그리고 스토리는 보면 누가 봤는지 기록이 남잖아요.
4: 난 몰랐어 그거.
5: 남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여자분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4: 스토리라
5: 자기 전 남친이 계속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
4: 인별의 스토리 기능이 있어요? 안 보겠...
6: 기록 안

0: 남남께 보는 법도 있어요.
1: 아 그래, 아 네. 그래요. 어. 네. 막내 작가님이 아시는 분이요.
2: 아 그렇구나. 자 아무튼 자 이게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면서 사랑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할 수 있다면 담배라도 끊겠다라는 가사가 나온대요 이 노래.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듣는 동안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립니다.
1: 스토리에 몰래 번호부터 좀 올려주세요.
2: 네.

0: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였습니다. 자, 사랑 때문에 내가 버린 거, 바꾼 거. 자, 어느 분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제가 먼저 그러면 네. 소개해 볼까요? 3521님께서 20살 때 만났던 남자친구가 저보다 키가 작았는데요. 굽이는 신발을 신어서 남자친구를 더 작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서 사귀는 3년 내내 플랫 슈즈만 신었어요.

0: 남자친구가 그러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왜 그랬나 몰라요.
1: 이거는 배려인가?
0: 근데 보통 이제 여자분이 좀 장신일 때 이런 경우가 좀
2: 흔하게
0: 예, 있긴 자주 하죠. 일어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오.
2: 아, 내가 자꾸 나쁜 생각 들라 그래가지고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1: 왜요?
2: 배려를 떠나서 자기가 창피해서 낮게 같이 다니.
1: 가만 있어봐. 저기 톰 홀랜드랑
2: 젠데이아.
1: 젠데이아가 더 크죠?
0: 맞아요.
2: 훨씬 큰 것 같던데요. 사진 그렇죠? 보면. 네.
1: 근데 막 젠데이아 막 하이힐 신던데.
2: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다니는 게 나는 애초에 신경 쓰지 않아. 내 남자의 키에 대해서. 약간 이런 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1: 그런가? 아, 모르겠다. 아무튼.
2: 저는 왜 이거에 대해 예민하냐면 제가 이제 저희 노래하는 융진 씨가 키가 저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프로포션이 좀 다르잖아요. 저보다 사진으로 보면 훨씬 커 보여요. 그래서 제가 활동 초반에는 그게 그렇게 신경이 좀 많이 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약간 높은 신발 이런 거 웬만하면 신지 마라 사진 찍고 이럴 때 약간 이런 게 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1: 오히려 준호 씨가 굽이 있는 걸 신으면 되지
2: 신어도 많이 노력했는데도 극복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1: 그랬군요 네. 자 아무튼 3521님 댁에는 저희가 수제 쿠키와 커피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14님 제 남자친구가 저보다 작았는데 남친이 억지로 어깨동무 하려고 그래서 꾸부정하게 해줬어요.
2: 아, 이 키 사연이 많이 나오네요.
1: 그러니까. 2535님 사연, 준호 씨가.
2: 네, 저는 4년 동안 헤비 스모커였는데요. 남자친구가 싫다고 한 건 아니지만 입에도 안 대본 담배를 제가 피는 걸 볼 때면 본인도 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을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아, 이 사람만은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바로 끊었대요.
0: 오.
2: 이거 찐사랑.
0: 그러네. 보통은 나도 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러면 어 그래 그럼 같이 피자.
2: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0: 되게 쉬운데. 야.
1: 오.
2: 이건 진짜 찐사랑.
0: 엄청 어른스럽다.
2: 배려다.
1: 진짜 나 같으면 안 돼?
2: 나 안 잡아.
1: 해봐. 아 못된 아저씨. 자 공시공원님 요조씨.
0: 네. 저는 25년 전에 치아 교정을 했어요. 남친 집에 인사를 갔는데 며칠 후 남친의 어머니가 제 덧니가 없었으면 좋겠고 아랫니 치열이 고르지 않다고 하셨더라고요. 하셨다더라고요. 사회 초년생 월급이 60만 원이었고 3개월마다 나오는 보너스까지 털어서 그 당시 350만 원으로 발치와 교정까지 했어요.
1: 25년 전에?
0: 네. 그리고 1년 지나서 헤어졌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그래야 하는 줄 알았고 그 말을 전한 남친도 가만히 뒀는데 지금 같으면 그런 말을 전하냐며 뒤통수라도 한 대 때릴 텐데요. 제 딸이 제 덧니를 닮았는데 얼마나 귀엽다고요? 아 썩을
2: 마지막에 생매가
0: 네,
2: 드러나는
0: 네, 이 썩을 X 이렇게
1: 근데 이거는 멀리 보면은 그냥 본인을 위해서도 요즘에는 치아 교정 많이들 하시지
2: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이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는 것과
0: 그쵸.
2: 남자친구 어머니가
0: 그쵸.
2: 이래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랑 완전 별개의 얘기라 그쵸. 이게 조금 25년 전이니까 좀 옛날이기도
0: 맞아요,
2: 한데
0: 맞아요.
2: 솔직히 요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1: 그러네 시켜주던지
2: 그러니까 시켜주던지
1: 근데 따님이 있다고 하니까 따님이 또 엄마의 그 덧니를 귀엽게 닮았다고 하니까
0: 또 좋은 분 만나서 예, 결혼을 잘
1: 그러니까.
0: 하셨던가 봅니다
1: 그냥 잊어버리시죠 이연정님 저는 신문기자 출신인 것을 신랑이 부담스러워해서 결혼 후 일부러 정치 시사를 모르는 척 하는데요 애 낳고 퇴사하고 잘 모른다고 자기가 그거 뭐야 하면은 신나서 설명해 주는 게 너무 귀여워요. 신랑 나 아직도 습관처럼 새벽 뉴스 다 챙겨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2: 아 신랑분이 이제 막 그런 상식을 자기가 아내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를 좀 좋아하는구나. 뿌듯해 하나 보다.
1: 그런 스타일.
2: 귀엽겠다 진짜.
0: 네, 귀엽네요.
1: 이 정도는 뭐 진짜 그냥 평생 남편이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자, 오늘 사랑을 위해 내가 버리거나 끊었던 것들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있는데 아주 뭐 과격한 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가 얘기하신 그 SNS 스토리 몰래 보는 법.
4: 아, 요조 씨가 가르쳐줘서 이제 네. 알아냈습니다.
3: 남수정 씨께서 로그인이나 앱 설치 없이 보거나 스토리 누르기 전에 비행기 모드로 보고 하면 가능하다고.
4: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3: 부계정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내 스토리를 뜬금없이 인도 남자, 스페인 남자가 봤다면 그 여친 그 남친이. VPN으로.
4: 야, 이건 진짜 생각 못했다.
3: VPN으로 우회해가지고 들어간 거죠.
4: 이야.
5: 올랄라.
3: 올랄라.
4: 야, 이렇게까지 해서 볼 거면은 정말 아직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3: 아, 근데 이게 사랑인지 관심인지 그냥 그건 집, 모르겠어.
5: 집. 아, 제가 그 얍삽한 방법 하나 아는데 여기 그 방법도 나와 있네요.
3: 어, 뭔데요?
5: 다른 사람 스토리에 일단 들어가서. 화면을 잡고 이렇게 살짝 밀면
4: 이걸 아까 저한테 가르쳐줬거든요.
5: 그러면 보고 싶은 사람의 스토리의 일부가 살짝 보이거든요.
3: 아.
5: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힘 조절 잘 못하면은
4: 그 좋아요 잘못 누르는 것 같은 거지.
5: 어, 그지 그지. 그런 상황이 또 나와서 되게 조심조심해야 되는데.
3: 아니, 좋아요 누르면 캔슬하면은 그 흔적이 남아요?
4: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저희 심각해요 지금.
3: 아, 진짜.
4: 아, 이거 오늘 되게 유익하네요. 이제 마지막.
3: 정말 커플이 헤어지는 게 참 더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참 그렇습니다.
4: 근데 어떻게든 완전히 끊어내는 게 옛날보다 어려운 건 확실한 것 같아요.
3: 맞아.
4: 너무 많이 엮여 있어 사람들이.
5: 아, 맞아.
3: 아니, 오늘 요조 씨 특별히 함께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따로 설명은 못, 소개는 못 드렸지만 홍대 여신 요조님 맞냐고.
5: 아.
3: 예, 특별히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5: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
3: 감사합니다.
5: 네.
3: 너무 반가웠고요. 또
5: 네.
3: 종종 그 사장님 바쁘실 때
5: 예, 예, 예. 예,
3: 아니면 함께도 좋고요.
5: 네. 네.
3: 준호 씨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4: 아, 네, 즐거웠습니다.
3: 자, 그러면 요조 씨의 좋아해라는 노래 2026년 올해 버전이 있어가지고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준환입니다. 제가 출연한 영화 인턴이 개봉했습니다.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많이 울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무언가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날 바라봐주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때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어쩌면 그런 어른이 그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영화가 조금은 지쳐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준다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다람쥐는 자기가 숲 곳곳에 묻은 도토리를 전부 찾아서 먹지 못한다고 하죠. 실제로 추적해보니까요, 다람쥐가 묻은 견과류의 최대 74%가 그대로 숲에 남아있고요. 그중 일부는 싹을 틔워서 다시 나무로 자라난다고 하네요.

우리도 하루하루 뿌린 노력을 전부 다 거둬들이지는 못할 겁니다. 열심히 한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을 때도 많죠. 그런데도 다행인 건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울창하게 피어나는 날이 온다는 거 아닐까요? 오늘이 우리 브런치카페 청취자분들한테 언젠가 심어놨던 즐거움 중 하나가 불쑥 싹을 틔우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김나연의 브런치카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9일 화요일 브런치 카페 출발해 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도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에 오늘 라이브 카페 있는 화요일이잖아요. 벌써부터 이 썸네일을 보시고 두 분의 게스트가 오늘 원주의 미소군요라고 댓글 달아주신 지용님 계시네요. 네, 오늘 함께할 가수 장미손 황원주님과의 이 트로트 라이브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까 오프닝에서 다람쥐가 이 숲 곳곳에 묻은 도토리를 전부 찾아서 먹지는 못한다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이 최대 74%가 그대로 숲에 남아있다고 하니까 30%도 다시 찾아서 먹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노력하면

0: 만큼 바로바로 티나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한 만큼 점수 오르고 또 하루 굶은 만큼 살이 또확 빠지고 운동한 만큼 어깨가 넓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고 또 오히려 열심히 했는데도 안 했을 때보다 더 못한 날이 있는 거 있다고 느껴지는 날도 있는 것 같아요. 그치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어딘가에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여러분한테 그동안 이렇게 노력해왔던 결과물이나 즐거움이 하나쯤은 툭 하고 그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를 많이 보냈는데 신청곡에 한 번도 선정되지 못했던 분들께서는 오늘만큼은 제가 최대한 신청곡 같이 띄워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 있고요. 오늘 오전 이 시간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시면 라이브 카페 하면서 틈틈이 들려드릴 수 있는 만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튜브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보는 채널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5: 경복,
14: 잠재력을 전문가로
15: 경복,
14: 4호선 캠퍼스
16: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7: 경복대학교.
0: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첫 곡으로는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들었잖아요. 2904님께서 노라 존스 이 노래를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들었다고 하시네요. 새삼 신기하다고 문자 주셨어요. 아마 그때도 선선한 봄인지 가을이었는데 그 계절감이 확 느껴졌다고, 노래는 역시 참 신기한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저도 노래 들으면 딱 그냥 그 시절 그때 했던 대화나 그 공기가 떠오르는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가 2904님한테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4557님은 아까 도토리 묻어둔 이야기 했는데 어딘가에 묻혀있는 주식 있는지 찾아보셔야겠다고. 주식이 아마 좀 수익률이 있게 잘 남아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대학교 때 그 엄마가 사라고 해서 그 샀던 주식이 몇 년 만에 들어갔는데 상장 폐지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주식은 아니길 도토리가 바라보겠습니다. 4557님. 2023님의 신청곡 하나 만나보고 라이브

카페에서 황원주 장미 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곡 들어볼게요. 2023님이 제가 다람쥐 닮았다고 보내주셨네요. 신청곡도 함께 주셨습니다. 들어볼게요. 김동률의 리플레이.

0: 네,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라이브 카페 출발해 볼게요. 오늘은요, 트롯계 미소천사 장미소님과 뮤지컬 배우 겸 트롯 가수 황원주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아주 스튜디오가 기분 좋은 신나는 에너지로 가득 찼거든요.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는데 카메라 이쪽이거든요. 우리 황원주님부터 네. 자기소개 한번 간략히 청취자분들한테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둥지를 틀고 다니는 남자 가수 황원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둥지.
0: 네, 오늘 둥지도 직접 가지고 오셨네요.
3: 네.
0: 그리고 장미소님.
4: 네, 안녕하세요. 원주의 미소가 왔습니다. 오늘도 미소 활짝 피우는 시간 함께 보내보아요.
0: 네, 지금 장미소님, 황원주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아마 이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도 신나는 텐션 높은 에너지를 지금 소리로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그 에너지를 더욱더 10배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들어오세요.
0: 네, 너튜브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들어오셔서 시청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 분 그 너무 친해 보이세요.
3: 그래요?
0: 친구이신 건가요?
3: 아닙니다.
0: 그럼 비즈니스 관계이신 비즈니스 건가요?
1: 철저한 비즈니스.
3: 네. 예, 예.
0: 어, 신기하네요.
3: 그리고 또 저희가 같은 네. 또 소속 가수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비즈니스로도 관계가 있지만 또 같은 또 식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0: 그럼 두 분이 오늘 잠시 후에는 또 듀엣 곡까지 보여주실 네. 예정인데 네. 함께 이렇게 비즈니스 관계가 되신 지 얼마나 되신 건가요?
3: 지금 놀랍게도 비즈니스 관계가 된 지는 한 두 달 정도 네. 됐어요.
1: 얼마 안 됐어요.
0: 진짜요?
3: 네, 2년 아니고 두 달.
0: 오, 너무 신기하네요. 지금 0449님께서 이쁘고 잘생겼당 멋지세요 아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3: 감사합니다.
0: 우리 장미선님, 황원주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두 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너튜브 댓글이나 샵 1133으로 남겨주시면 샵 1133번입니다. 저희가 한번 제가 대신 질문도 해드리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님께서 뭔가 장미소님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잇몸 미소 아주 예쁘다고. 네, 잇몸 요정인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제가 웃을 때 아주 잇몸이 이 치아만큼 많이 보여가지고요. 또 별명 중에 하나에 또 잇몸 미소가 있습니다. 김웅님 감사해요.
0: 그리고 지용님께서 아까 제가 댓글 초반에 오프닝할 때 읽어드렸는데 두 분 선남선녀시라고 원주의 미소네요라고. 아,
1: 감사합니다.
0: 이 원주의 미소라는 표현 괜찮으시죠?
1: 너무 좋은데요.
3: 아,
0: 네. 네, 지용님 감사합니다. 지금 너튜브로 특히나 많이 환영해주고 계신데 네, 너튜브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들어오시면 지금 장미소님 황원주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과 샵 1133으로 남겨주세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보려고 하는데 혹시 그 두 분, 황원주님은 뮤지컬과 트롯 가수를 지금 같이 병행하고 계신데
1: 어,
0: 두 장르를 오갈 때 가장 다른 점이 있으실까요? 완전 다른 거잖아요.
3: 맞아요. 네.
1: 뭐 발성 자체가 일단 다르기 때문에 소리 쓰는 것들이 그래서 뭐 트로트 맛을 조금 더 살리려고 노력을 해보곤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게 완벽하게 접목이 된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그러면 뮤지컬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트로트 하게 되신 건가요?
1: 네네.
0: 오, 신기하네요. 네. 잠시 후에 한번 네. 뮤지컬 한 소절

0: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아, 그 정도야 뭐. 예. 네.
0: 어, 지금 해주세요 그러면.
1: 아, 그럴까요?
2: 네. 시작. 네.
1: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0: 네. 오, 너무 너무 좋은데요? 어 진짜.
2: 어 진짜 지금 반하신 눈동자인데요.
0: 네. 완전 말씀하시는 목소리도 와, 뮤지컬 배우 같다 이런 목소리였는데 딱 그 노래를 하실 때는 더 달라지시는데요.
2: 맞아요.
0: 장미선님은 이 잇몸 요정 미소 천사답게 항상 웃으시는 것 같아요. 네. 또 제가 너무 재밌었던 게 우리가 네. 오늘 처음 뵙지만 이 만나 뵙기 전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네, 소통을 할 때도 이모티콘이 방금 웃으면서 어, 지금까지 제가 모셨던 게스트 분들 중에서 네. 제일 뭔가 애교가 많으시더라고요.
2: 아, 정말요?
1: 와, 그랬어?
2: 그랬나봐요.
1: 그랬나봐요. 가끔 네. 저랑 이제 뭐 톡할 일이 가끔 있으면은 네. 전혀 없거든요.
0: 네?
1: 저는 딱 글자만 보내요. 아저씨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2: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제가 전달을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기분 좋게 보내드렸던 편인 것 같았는데 네. 또 처음으로 또 그렇게 보냈다고 하니 좀 특별해진 느낌입니다.
0: 그래서 만나 뵙기 전부터 딱 재밌으시고 아, 뭔가 진짜요? 밝은 분일 것 같았는데 아까 리허설 하려고 딱 스튜디오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역시나 그런 분이셨구나 하면서 저도 정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트롯 공실이라는 별명 쓴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0: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2: 그 혹시 둘리 보셨나요?
0: 아 둘리의
2: 둘리 여자친구가 네. 공실이잖아요. 네네. 공실이가 웃을 때 저랑 똑같이 웃어가지고
0: 아,
2: 제가 이제 트롯 공실이라는 또 이 키워드가 생겼어요.
0: 아, 재밌네. 팬분들을 붙여주신 건가요?
2: 맞습니다. 원래 사실 이제 트롯 제니도 있고 좀 이렇게 인 사람 인물도 있지만 꼭 이 공실이로 항상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트롯 공실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하리부님께서 잇몸 요정 장미소님 너무 예쁘다고 김태원님께서도 역시 미녀 미소님 이렇게 하면서 네. 우리 장미소님 팬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0: 우리 황원준님 팬분들도 네. 분발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2: 그리고 지금 하리부님께서는 네. 지금 여기 뒤에 같이 방문을 하셨어요. 우리 팬분께서.
0: 아, 팬분이 같이 오신
2: 거구나. 네, 맞습니다.
0: 아, 두 분 다 소속사 관계자이신 줄 알았는데
2: 네,
0: 한 분은 하리부님이셨군요.
2: 맞습니다.
0: 하리부님 완전 누구의 팬이신가요?
2: 저희 둘의 네. 같이 네. 사랑을 둘 다 이렇게 나눠주고 계시고 있는 그런 따뜻한 분이십니다.
1: 사실은 대표님 팬이고 저희 이제 파생된 사랑을 받는 거고
0: 네. 열정적이시네요.
2: 맞습니다. 네.
0: 윤세호님께서 근데 두 분 라이브 들려달라고 우리가 너무 신나게 떠들어서 두 분이 어떤 음악을 하는 분인지 궁금해하실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선 첫 곡으로 저희가 1부에서 만나볼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2: 첫 번째로는 우리 황원주 선배께서 이 둥지를 틀러왔기 때문에 둥지는 따로 있었네 라는 곡을 바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네. 둥지 틀 준비 되셨나요?
1: 아, 제대로 됐죠.
0: 지금 직접 둥지랑 이 병아리인가요?
2: 네. 맞습니다. 새예요, 새.
1: 원래 네 마리인데 지금 한 마리만 남아 있어요.
0: 왜 오늘은 잃어버리셨나요?
1: 아니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공연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제가 좀 나눠드리고 왔어요, 새를.
0: 아 진짜요?
1: 네, 그래서 한 마리밖에 없어요.
0: 네, 둥지까지 이렇게 손수 챙겨오신 황원주님의 라이브 무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너튜브로 네. 들어오셔서 이 무대도 직접 직관이 아니죠. 너튜브로 직관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둥지는 따로 있었네 황원주님의 라이브부터 오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원주가 원주에서 부릅니다. 둥지는 따로 있어.

0: 감사합니다.
1: 와, 너무 좋은데요, 진짜로?
2: 좋아한다.
1: 와, 진짜 잘하신다.
2: 그러니까요, 이 소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쩌렁쩌렁 나올 수가 있습니까?
1: 그러니까 가수분들 또 이 아침 라이브 별로 안 하시잖아요.
2: 맞아요.
3: 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 오늘
3: 새벽에도 가능합니다. 불러주세요.
1: 네, 황원주의 둥지는 따로 있었네 지금 라이브로 함께 하셨고요. 윤세훈님께서 완전 극찬을 해주셨어요.
3: 아유.
1: 노래 너무 좋다고, 도입부부터 시원하고 리듬도 완전 신난다고
3: 감사합니다.
1: 보내주셨고요. 목소리가 소름 돋는다 이렇게까지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3: 에어컨 트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1: 네, 지금 프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문자와 댓글 뜨겁게 남겨주고 계신데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고 라이브 두 곡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주님은 성함이 원주에 나올 수밖에 없는 성함이었다는 문자까지 전해드릴게요.
2: 네.
1: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4: MBC FM for you.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 또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라이브 카페 다시 이어가 볼게요. 지금 황원주님, 장미소님 두 분과 나눠보고 있는데 둥지는 따로 있었네요.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1: 그렇죠.
2: 감사합니다. 제대로 틀었나요, 둥지를?
0: 네, 제대로 틀은 것 같습니다. 원주에. 지금 원주 황원주님이 원주 홍보대사냐 이렇게 김태원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원주시 관계자분들이 들으시고 한번 섭외가 왔으면 좋겠네요.
3: 그러니까요.
2: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0: 네, 지금 장미소님 황원주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황원주님의 팬분이신 것 같아요. 7728님 원주님 오늘도 응원하러 왔습니다. 혹시 서편가의 연가 한 소절만 기후광 서비스 가능할까요?
2: 서편제의 연가?
0: 서편제 연가. 이게 뭔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2: 뮤지컬 서편제라고 있는데 거기 안에 나오는 곡이에요. 연가가. 한 소절 바람.

0: 눈은 그댈 볼 수 있네. 여기까지.
1: 우와. 뮤지컬 자판기라고 해야 될까? 요청하면 다 바로바로 나오니까. 와, 너무 좋아요.
2: 좋습니다.
1: 네, 아마 청취자분들 귀호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귀호강 서비스 만족하셨길 바라겠고요. 7728님. 지금 두 분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 댓글도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두 분한테 응원의 메시지 지금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샵 1133, 샵 1133번 그리고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케미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친해진 지 두 달 됐다고 하셨죠?
2: 네.
1: 혹시 성격이 잘 맞으시나요?
2: 근데 생각보다 네.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남자 여자지만 저 성격은 제가 오히려 약간 남성스럽고 굉장히 애견남이세요.
1: 아, 진짜요?
2: 네, 그래서 굉장히 섬세해가지고 확실히 선배로서 많이 이제 챙김을 받고 또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0: 아, 저도 후배님에게 많은 또 공부를 합니다. 보면서 무대에서 노래하시는 거 보면서 네, 많은 배울 점이 많아요.
1: 네, 진짜요. 네.
2: 그래서 되게 진짜 보신 그대로 케미와 잘 맞는 것 같아요.
1: 그 기습 질문. 무대에서 어떤 점 배울 점이 많으셨었나요?
0: 아, 끼랑 이런 끼나 표정이나 네. 이 사람들한테 관객들에 하는 그 호응 유도 아니면은 소통하는 법 이런 것들이 너무 완벽하더라고요.
2: 뭐야?
1: 아니 아까 둥지는 따로 있었네 시작할 때도 마치 뭔가 공개 방송하는 것처럼 네. 여기가 축제 현장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잠시 후에 이 장미소님의 라이브도 한번 네. 기대해봐도 될까요?
2: 좋습니다.
1: 그럼 두 분의 케미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밸런스 게임을 해볼까요?
2: 갑자기?
0: 무조건이지.

0: 어려운 거 아니고 조금 하루 동안 다른 사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게 밸런스 게임이라고 될까요? 황원주의 뮤지컬 연기력, 장미소의 트롯 감성, 본인 걸 선택하셔도 돼요.
1: 하나, 둘, 셋 해주시면
2: 좋은가요? 뮤지컬 뭐라고요?
0: 황원주의 뮤지컬 연기력, 장미소의 트롯 감성.
1: 하나, 둘, 셋 해주세요. 네.
0: 하나, 둘, 셋.
2: 트롯 감성.
1: 뮤지컬.
0: 아 지금 잘 안 맞으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왜냐면 이제 뮤지컬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이제 그 분야에서는 정말 제가 아예 감히 근처도 저는 못 가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또 이제 저는 트로트만 했었기 때문에 서로 아무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소리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서로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많이 부럽고 배우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0: 서로 배우고 싶다.
1: 네, 네네, 진짜.
0: 그럼 무대 의상 하나만 평생 입어야 한다면? 네. 반짝반짝 화려한 트롯 의상.
1: 네.
0: 깔끔한 정장. 그러면 트롯과 정장으로 답해주세요.
1: 아, 트롯 정장으로.
0: 네. 하나, 둘, 셋.
2: 정장.
0: 잘 안 맞으시네. 네. 왜요? 정장 왜요?
2: 전 깔끔한 걸 좋아해서.
0: 트롯 의상 막 반짝반짝한 거 있으신가요?
1: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의상을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유독 반짝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저도 깔끔한 옷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점점 화려한 걸 찾는 나의 모습을 보니 아 나도 이제 세월이 가고 있나? 자꾸 왜 화려해지고 싶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화려함이 좋다.
0: 근데 이게 반짝이는 거 예쁘더라고요. 또
1: 맞아,
0: 얼굴을
1: 예뻐요.
0: 더 살려주는 거 같고
1: 무대에서는
0: 딱 그 분만 보이니까
1: 맞습니다.
0: 나중에는 한번 저희가 다시 모신다면 반짝 의상 입고
1: 네?
0: 다시 와주세요.
1: 아침에요? 네. 알겠습니다.
2: 조건이지.
0: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2: 네.
0: 무대에서 더 당황스러운 순간은 1번 가사를 까먹는다.
1: 네.
0: 반주가 갑자기 멈춘다.
1: 가사랑 반주.
0: 네, 가사 까먹는 거, 반주 할까요? 갑자기 멈추는 거. 그럼 가사 반주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2: 가사.
0: 오. 그렇죠. 약간 이거는 가사 까먹는 건 내 실수여서 그런 건가요?
2: 그렇죠. 뭐 그렇다기보다는 근데 반주는 솔직히 끊겨도 그냥 계속 이어서 부를 자신이 있기 때문에 반주가 없더라도 무반주로. 예. 근데 이제 가사 까먹은 건 그렇죠. 온전히 제 실수니까.
1: 네. 그렇죠. 네, 그것도 그런, 있고 저도 가사를 까먹었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제가 까먹었다는 걸 티를 안 내고 그냥 아무 막 말이나 한 적이 있어요.
0: 아무도 모르셨나요?
1: 예, 아무도 모릅니다.
2: 대사도 똑같아요.
1: 근데 이제 저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움찔하거나 뭔가 티가 나면은 잘 듣던 사람들도 갑자기 왜 그러지? 라고 오히려 더 관심이 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사를 까먹었을 땐 그냥 스무스하게 아무 말이나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된다.
2: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너무 옛날 건데?
1: 늘코 큽니다.
2: 저도요.
0: 왜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은 무대 직전에 딱 하나만 선택한다면 뭐가 더 좋으신지. 관객 호응은 엄청나지만 노래가 조금 불안하다. 관객 반응은 조용한데 노래가 완벽하게 잘 된다.
1: 뭐가 더 원하냐는
0: 네. 노래가 잘 되는 거, 관객 호응이 더 좋은 거.
1: 아. 노래랑 관객
0: 이렇게 노래 할까요? 관객으로
2: 그러니까 노래가 할까요? 노래가 불안한 거랑 관객 호응이랑
0: 네, 노래가 잘 되는 거랑 관객 호응이 더 좋은 거랑 그럼 노래 관객으로 해주세요.
1: 네.
0: 하나, 둘, 셋.
1: 셋.
2: 노래.
0: 진짜요?
1: 네.
0: 장미소님은 노래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황원주님은 관객 호응이 더 좋았으면 좋겠고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이것도 뮤지컬과 트로트 감성 약간 이런 차이인 것 같은데 뮤지컬은 정말 노래를 완벽하게 해야 하잖아요. 그 진짜 이 집중되는 그 몰입감을 주려면 정말 이 감정과 뭔가 이 호흡감 모든 게 다 완벽해야 하는 또 그 무대로서 뮤지컬이 그런 의미인 것 같고 트로트는 아무래도 좀 소통을 많이 해야 하고 호응 유도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 이것 또한 뮤지컬을 조금 더 뮤지컬 쪽으로 원하는 미소와 트로트의 감성을 더 원하는 원주의 선택이 좀 갈라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2: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0: 너무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네. 자리 바꿀까요?
1: 네.
0: 근데 안 돼요. 제가 노래 못해서 제 자리는 드릴 수 있는데 제가 거기로 못 갑니다. 8429님께서 우리가 강원도 라디오지만

0: 충청도 또 경북 뭐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송출이 되고 있거든요.
1: 네.
0: 충청도에서 듣고 계시는데
1: 와.
0: 보이는 라디오 최고라고 하면서 지금 응원한다고 전국으로 퍼지길 응원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8429님. 그럼 이제 우리 신나게 수다 떨고 있는데 장미소님의 라이브도 한곡 들어봐야죠.
1: 네,
0: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을까요?
1: 드디어 제가 노래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곡은요, 사랑이 샤르르라는 곡인데요. 요즘 갑자기 환절기 날씨로 확 변해버린 이쯤에 여러분들의 또 마음을 샤르르 녹여드리려고 사랑이 샤르르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외우신 건가요?
1: 예.
2: 멘트 너무 잘한다.
0: 너무 잘하신다. 그럼 장미소의 사랑이 샤르르 지금 라이브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와, 제 사르르 녹는데요. 네, 장미소님의 사랑이 샤르르 듣고 왔습니다. 아니 지금 윤세호님께서도 와 상큼하다, 김태원님께서 샤르르 녹는다고, 미소님 이렇게 팬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오늘 두 분 함께 하셔서 그런지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제가 다 놓.

0: 치고 있어요. 계속 올려야 돼요. 네, 이렇게 많은 호응 많이 부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 네.
0: 이구공사님께서 가수분들 피치가 너무 정확해서 짜릿하다고.
1: 와, 어머, 전문가이신가봐요.
0: 그니까요.
1: 피치라는 야. 단어를 또 이렇게 써주시다니.
0: 전 잘 모르는데 아마추어라. 이 피치가 정확히 뭔가요?
1: 정확한 음을 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0: 네. 완전 가수한테
1: 그럼요,
2: 최고의 칭찬이죠.
0: 최고의 칭찬인
1: 네,
0: 것 같네요.
1: 극찬이에요.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구공사님 감사합니다. 두 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수다 떨다가 아까 시간을 많이 보내서
1: 네.
0: 두 분의 이 듀엣 무대를 바로 들어봐야 될 것
1: 아,
0: 네. 같아요.
1: 와, 진짜요. 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같이 라디오에도 출연을 하고 다른 또 프로그램에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듀엣을 부르는 건 오늘 처음입니다.
0: 아, 진짜요?
1: 네. 왜 그렇게 이걸 선택을 하게 되었냐. 일단 원주에 원주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원주 분들께 그리고 또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께 원주를 정확하게 딱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듀엣을 한번 또 준비를 해보았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오늘 듀엣으로 함께 해주실 곡은 어떤 곡이죠?
1: 당신이 좋아라는 곡인데요. 우리 원주 분들이 좋아라는 뜻으로 원주의 사랑을 담아서 원주께서 열심히 불러드릴 예정입니다.
0: 와, 지금 원주 청취자분들과 또 강원도 청취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남진과 장윤정 씨의 곡인 거죠.
1: 네, 네.
0: 당신이 좋아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리허설로 먼저 맛보기로 들어봤는데 네.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이 현장에서 이 화면을 보면서 들어서 더 좋은 것도 있었거든요. 물론 소리로만 들어도 좋지만 그래서 아직 보이는 라디오 안 들어오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곡만큼은 꼭 이 화면으로도 좋은 에너지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2: 어서 들어오세요.
0: 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너튜브에 브런치 카페 보이는 라디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바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이 좋아 황원주와 장미소의 목소리로 지금 바로 함께 하실게요.

0: 진짜 너무 좋은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청취자분들도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2: 네.
0: 오, 충청에서 듣고 계시는 김세원님께서 너무 노래도 좋은데 미소님 원준님 노래 케미가 완벽 그 자체다.
2: 유후,
0: 이렇게
2: 유후.
0: 남겨줘 계시네요. 아, 계속해서 우리 반응 전해드리고 싶은데 우선 저희가 광고 잠깐 듣고 네. 와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게요.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앞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6: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눠봐야 되는데, 우선 끝곡으로 우리 청취자분께서 아까 8363님께서 신청해 주신 써니힐의 배짱이 창가 살짝 들으면서 마지막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두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7: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게요. 이 프로그램을 아시네요. 좀 시간을 늘려주셨으면 그러니까요. 너무 원하겠습니다.
6: 근데 아까 당신이 좋아 너무 좋았는데 이 광고 듣느라고 제 그 감상평을 네. 못 말해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7: 너무 궁금해요.
6: 두 분이 알려주세요. 오늘 처음 듀엣을 한 거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요. 이 두 분이 그냥 이제 같이 다니시면서 그냥 팀을 꾸리는 게 어떨까요?
7: 아, 실제로 이 듀엣 공연을
6: 네,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7: 네, 한번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 대표님 들으셨죠?
6: 네, 지금 오늘 브런치 카페 라이브 카페에서 황원주 장미소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한 분씩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7: 네.
9: 오늘 제 이름이 있는 이 원주에서 처음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요. 지금 브런치 카페 너무 지금 분위기도 좋고요. 일단 너무 진행도 잘해주시고.
7: 맞아요.
9: 네, 여기 지금 청취자분들도 되게 친절하게 다들 응원의 메시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또 원주가 원주에 와서 둥지 한번 틀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틀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6: 원주를 다음에도 원주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7: 네. 좋습니다. 오늘 어떻게 또 여러분 아침부터 귀호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려드리려고 얼마나 저희가 차에서 막 입을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행복한 기운을 듬뿍 받으셨다고 댓글과 문자로 남겨주신 만큼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미소 드리고 원주 드리는 신나는 또 무대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 또 따뜻하게 해주셔서 우리 연디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6: 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이 8685님께서는 명절 후유증 날려주는 신나는 노래 너무 좋아하셨고요. 7728님 원주 미소가 좋아 노래 너무 잘 들었다고 출근하는데 고막 녹았다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아쉽지만 두 분과의 다음을 기약하면서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7: 감사합니다.
6: 네, 장미순님, 황원주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써니힐의 배짱이 창가 마저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순간 일상도 멈춰버립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8: MBC FM for you.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춘천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과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살짝 허전해진 마음 달래려 가을 국내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올 가을 우리 강원도로 여행 떠나실 분들은요, 손가락 꼼꼼히 튕겨가면서 혜택을 꼭 계산해 보셔야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여행 가는 가을 시즌을 맞아서 여행 경비에 무려 절반을 돌려주는 대박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히 인구 감소 지역 반값 여행 대상지로 우리 강원도의 횡성, 평창, 영월, 화천 네 곳이 포함됐습니다. 이 지역으로 여행 가셔서 숙박 식음료, 관광지 입장료, 특산물 구매 영수증을 챙기시면요, 개인은 최대 10만 원, 또 청년은 14만 원, 5인 가족 기준으로는 무려 최대 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비수도권 숙박 할인 쿠폰이죠. 최대 5만 원 까지인 이 쿠폰을 알뜰하게 챙겨서 중복 적용하면 그야말로 돈 버는 강원도 가을 여행이 완성되는 겁니다. 또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 단풍도 구경하시고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주머니 사정까지 든든하게 챙길 수 있는 기회니까요. 이번 가을에는 또 여행을 안 떠날 이유가 없겠죠. 9월 29일 화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허각이 부릅니다. 1440.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재 단계,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8: 정호의 희망곡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또 이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또 월요일도 잘 버티셨고요. 이제 화요일이 됐는데 근데 이제 다시 또 10월에 되면은 또 그래도 공휴일들, 또 대체 휴일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때를 틈타서 또 가을 국내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강원도로 여행 떠나실 분들은 이 인구 감소 지역의 반값 여행 대상지 이 네 곳을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또 강원도에는 횡성, 평창, 영월, 화천 네 곳이 포함됐는데 이 또 한국관광공사의 여행 가는 가을 시즌을 맞아서 여행 경비의 무려 절반을 돌려주는 요 대박 혜택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곳으로 여행을 가시면 또 숙박, 뭐 식음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관광지들 입장료 있잖아요. 요런 거랑 뭐 특산물 구매 영수증을 챙기시면 개인은 최대 10만 원, 또 청년은 14만 원이라고 하네요. 또 그리고 5인 가족 기준으로는 무려 최대 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그 비수도권 숙박 할인 쿠폰도 있다고 하는데 최대 5만 원까지 또 지원이 된다고 하거든요. 요거까지 챙기셔서 또 적용을 하면은 돈 버는 강원도 가을 여행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가을 되면은 또 단풍 구경 하셔야 되니까 또 구경도 하시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주머니 사정까지 챙기실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월엔 또 이렇게 강원도로 여행 한번 또 추천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출석 체크도 해주고 계십니다. 8685번님께서 오, 유익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추석은 끝났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대체 휴일과 한글날이 남아있으니까요. 나들이 갈 때 참고할게요. 보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10월에도 또 그래도 쉴 수 있는 날이 이틀이나 있으니까 또 더 있죠. 예. 그래서 요 시기를 좀 계획을 하셔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들이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4356번님께서도 출석 체크 안녕하세요 보내주셨고 1419번님은요 또 화요일에도 질방 부탁해요 하시면서 또 출첵도 해주셨습니다. 또 4815번님 1440 또 하루 24시간 5760분의 연휴가 지나고 다시 또 돌아온 월말입니다. 바빠지고 있어요. 또 아리랑제 기간이라 더 바쁜 한 주가 될 듯요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 아, 또 월말 되면은 또 바쁘긴 하시죠. 특히나 이렇게 연휴까지 보내고 왔을 때는 좀 일이 밀려 있을 수도 있는데 아, 조금은 또 바쁜 월화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2018번님 후디 출첵합니다. 추석 연휴에는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양양에서 출발했는데 가깝더라고요. 양양공항에 베트남이나 일본으로 가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또 연휴에 여행 제주도로 다녀오셨군요. 양양공항에서 출발하셨구나. 저는 양양공항에서는 가본 적은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되게 만족하면서 다녀오셨나 봐요. 제주도. 와, 또 맛있는 것도 흑돼지 이런 것들 또 드셨죠? 워낙에 또 맛집들도 많으니까 좋으셨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기사에 참 많더라고요. 추석 연휴에 이렇게 또 가족분들 하루 이틀만 뵙고 또 하루 이틀은 여행, 해외여행 가시는 또 가족분들도 많고 커플분들도 많고 그렇던데 예, 너무 부럽습니다. 자, 또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문자창 열려있거든요. 문자 샵 1533으로 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출석 체크,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래 두 곡을 준비했고요. 또 응답하라 1994, 예, 서인국 씨하고 정은지 씨의 그 듀엣곡이죠. All for you 준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크 라이딩 준비했습니다. 요즘 같은 딱 이 날씨에 이 기온에 자전거 타기 너무 좋죠. 바이크 라이딩 두 번째로 들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올포유 띄워드립니다.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크 라이딩까지 들으셨습니다. 2904번님께서 어우 이 노래 많이 좋아하시네요. 오 후디 베란다 프로젝트를 틀다니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좀 통했네요. 그리고 제가 좀 또 통한 거 알려줄까요? 저도 이제 야구 좀 볼 줄 압니다. 어젠가 그젠가 결승전도 봤다고요. 축구는 중계가 좀 시끄러워서 아직 산을 못 넘었고요. 야구는 좀 재밌어요. 보내주셨는데 아 일단은 베란다 프로젝트 아 저는 이렇게 좀 산들산들 바람 불 때 이런 바이크 라이딩 같은 노래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 팀명을 잘 정한 것 같은 게 베란다에서 그냥 앉아서 듣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노래들이 참 많잖아요. 예, 저도 이 시기에 참 좋아하는데 또 그리고 스포츠에 빠지셨군요. 여기 또 하나 한 종목에 빠지면은 확 그냥 또 팬이 돼버리는데 이제 취미가 하나 또 생기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노래 하나 또 신청곡 지금 띄워드리는데요. 8685번님께서 제니의 만트라 신청해 주셨거든요.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8685번님의 신청곡 제니의 만트라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 하셨고요. 로이킴의 그때 헤어지면 돼 지금 띄워드립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또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건강식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 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5: 야, 시원하다.
4: 백년가게 맛집
6: 횡성 새말 토종순대.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0: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에어컨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첫째, 실외기 보관 장소의 환기창은 열어둬야 하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외기 윗부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하며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요즘 출판계에는 기존 문단의 공식에서 벗어나 SNS나 너튜브 그리고 작가 개인의 강력한 팬덤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이른바 알고리즘 권력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교땡문고 한국소설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전통적인 등단 과정이나 대형 문단 평론가들의 추천 없이 오직 본인만의 솔직하고 감성적인 스토리를 담은 소설 자몽살구 클럽으로 당당히 전체 1위를 차지한 인디 뮤지션 출신의 또 작가가 있습니다. 독보적인 음색과 독창적인 가사로 사랑받는 뮤지션이자 이제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거듭난 이 소설가. 이 소설가는 누구일까요? 1번 한강, 2번 존박, 3번 한로로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디 뮤지션 출신, 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가수이자 작가거든요. 힌트송으로 이분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힌트송 나갑니다. 1번 한강, 2번 존박, 3번 한로로. 자, 그리고 힌트송입니다. 이분의 노래고요. 입춘 띄워드립니다. 문자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입춘 힌트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 가수가 또 작가로서도 당당히 또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즘 출판계에는 기존의 공식에서 벗어나 SNS나 너튜브 그리고 또 작가 개인의 강력한 팬덤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이른바 이 알고리즘 권력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올해 이 교땡문고 한국소설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전통적인 등단 과정이나 대형 문단 평론가들의 추천 없이 오직 본인만의 스토리를 담은 소설 자몽살구 클럽으로 당당히 전체 1위를 차지한 또 뮤지션 출신 작가가 있습니다. 또 독보적인 음색과 독창적인 가사로 사랑받는 또 뮤지션인데요. 이제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거듭난 이 소설가, 소설가는 누구일까요? 1번 한강, 2번 존박, 3번 한로로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힌트송으로는 이 가수의 노래를 들려드렸는데요. 입춘, 아무래도 근데 이 가수의 대표곡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힌트송으로 들려드릴 이 노래가 아마 가장 그래도 대중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0, 네, 0 플러스 0이라는 노래고요. 아, 참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에도 너무나 많이 들려드렸었는데 예, 이 노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분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뭐 라디오스타 같은 데서도 나오셔서 그래도 뭔가 그 코믹한 모습 되게 귀여우시면서도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었는데 예, 이분입니다. 1번 한강, 2번 존박, 3번 한로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책으로도 그리고 음악으로도 위로를 건네주시는 분이죠. 또 안지민 리포터와 함께하는 명반 도장깨기에서도 이 앨범을 다룬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두 번째 힌트송 00, 0 플러스 0 두 번째 힌트송으로 들려드리고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힌트송 나갑니다.

힌트송 영영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 노래를 부른 또 가수이자 또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작가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3번 한로로 씨였습니다. 와, 정말 이 올해 상반기 교땡문고 또 한국소설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1위를 차지한 이 한로로 씨였습니다. 요즘에 출판계에서는 이 너튜브와 SNS 또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예전의 그 문단 권력 대신 알고리즘 권력이 굉장히 커졌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이 문학 평론가 대신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교땡문고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 그런 경향을 또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가수 한로로 씨의 소설 자몽살구클럽은요, 문단의 영향 없이 한로로 스스로의 인기만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한로로 씨뿐만이 아니라 베스트셀러 4위를 기록했었던 이 나의 완벽한 장례식을 써낸 작가 조현선 씨도 등단 과정 없이 소설을 써온 작가고요. 또 그리고 또 이 양기자의 소설 모순,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런 또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이런 책들도 너튜브에서 인플루언서들의 추천으로 젊은 독자에게 꾸준히 팔린 책들이라고 하고요. 또 그리고 베스트셀러 5위를 기록한 성혜나 씨의 혼모노, 이 책도 배우이자 또 출판사 대표인 박정민 씨, 또 박정민 씨의 추천이 판매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서점에서 책을 사는 그런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또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이 굉장히 커진 거죠. 또 정답은 3번 한로로였고요. 노래가 참 좋죠. 예, 입춘과 영영.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4815번님. 일단 정답이라고 확신하고 보내봅니다. 3번은 한로로. 힌트송이라 감으로 맞춰주셨고, 8685번님도 인터넷 서점에서 책 표지가 산뜻해서 골라놓고 장바구니에 몇 달 동안 보관 중인데 생각난 김에 구매해서 읽어봐야겠네요 보내주셨거든요. 또 장바구니 미리 담아놓으셨었구나. 요게 또 그 안지민 리포터하고 함께 했던 명반 도장깨기에서 기억을 좀 되짚어보면은 책을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노래를 만드셨다고 했나? 자몽살구클럽이라는 또 앨범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시고 또 노래도 함께 들으시면은 더욱더 그 재미가 배가 될 겁니다. 한번 또 감상해 보시고요. 또 그리고 5242번님도 저희 딸이 입춘 노래를 좋아해서 잘 알아요. 정답은 3번 보내주셨고, 2904번님은 노래가 좋긴 좋네요. 처음에 할로로님 알았을 때 뭔가 소프트한 자우림 버전 같았어요 하셨는데요. 근데 이 말씀 듣고 보니까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뭔가 좀 그 와일드함을 빼고 그리고 뭔가 그 자우림 특유의 그 거칠고 앙칼진 그런 느낌을 싹 좀 걷어내면은 할로로 씨가 남을 것 같은 느낌? 그런데요. 뭔가 뼈를 다 발라내고 살만 남은 느낌. 오, 소프트한 자우림. 또 그리고 6824번님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속초에 영랑호 걷기 하려고요 하시면서 한로로 맞춰주셨고, 그죠? 예, 또 걷기 운동하기 너무 좋아요. 지금 같은

0: 시계에 꼭 많이 나가셔서 퇴근하시거나 또 그리고 해가 좀질 때쯤 선크림 바르시고 나가셔서 요때 좀 운동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드리고요. 또 그리고 7518번님도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입니다. 할로로. 또 2018번님도 이분 모르면 간첩 아닐까요? 또 그리고 1130번님, 6358번님, 3514번님도 맞춰주셨는데 아 6358번님은 한강 아 작가님을 또 골라주셨습니다. 아 땡이고요. 또 그리고 7269번님 책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재주가 많은 아티스트네요. 할로로. 후디 저는 또 8박 9일 강릉에서의 여행 일정을 마치고 어제 서울로 왔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이 낯서네요. 다음 여행을 기약하며 잘 참아보겠습니다. 연휴 동안 또 녹방만 듣다 보니 생방송이 너무 좋습니다. 후디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 8박 9일 굉장히 길게 다녀오셨네요. 강릉 여행. 이제 서울로 가셨는데 이렇게 길게 좀 집을 비우고 돌아오면은 항상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집이 최고다. 예, 꼭그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뱉으셨나요? 어찌 보면은 그 일상, 그냥 평범한 일상이 최고다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또 연휴에 녹방 잘 들어주신 것 같은데 그쵸? 아무래도 녹방보다 또 생방 아니겠습니까?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4105번님, 5477번님, 또 소풍 나왔다고 하시면서 동지 팥죽 먹는 중 보내주셨고요. 등등등 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당첨자 두분 선정했거든요. 잠시 후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의 나루쌀.
3: 덮밥에도,
2: 당진의 나루쌀.
3: 국밥에도,
2: 당진의 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

에서 튜브 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또 런치 퀴즈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한로로 또 맞춰주시면서 또 정답도 보내주셨는데요. 자, 당첨자는 두 분 선정했습니다. 당첨자는 6710번님 그리고 5242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까지 함께 하셨고요. 또 잠시 후 3부, 4부에서는 화요일 코너죠. 어아트, 어디서 아는 척하기 좋은 트렌드, 또 최신 유행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또 최은별 리포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또 3부, 4부에서도 많은 청취와 참여 또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또 2부 마지막 곡으로는 이 노래 준비했거든요. 또 검정 치마의 안티프리즈, 이 노래를 띄워드립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유쾌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독.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김지후의 정호의 희망곡. 포털뉴스 뒤적거릴 시간 없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최신 유행 벼락치기 족보, 어디서 아는 척하기 좋은 트렌드 어아트. 정호의 희망곡 화요일 코너 어아트.

0: 시간입니다. 어아트를 이끌어갈 또 트렌드세터 최은별 리포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또 추석 명절을 연휴까지 다 보내고 한 주만에 돌아오셨는데 지난주에 또 최은별 리포터 데뷔전이었거든요.
1: 네.
0: 주변에서 좀 그래도 가족분들이나 이렇게 친구들 반응이 좀 어땠어요?
1: 아, 주변에서 또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잘 들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도움되는 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0: 아, 또 데뷔전 지난주에 치르고 한층 더 성장해서 온 느낌이 있거든요.
1: 그럼요.
0: 지금? 아우라가?
1: 네.
0: 예,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또 그리고 오늘 오실 때 야, 또 그 선물을 또 가져오셨어요.
1: 아.
0: 예, 또 정오 희망곡 저는 아예 그냥 잊고
1: 네.
0: 까먹고 있었는데
1: 네.
0: 또 2주년이라고 저희가 지난주 때 그냥 농담 삼아서 이야기했었는데 야, 또 선물까지.
1: 그럼요. 제가 또 지난주에 네. 또 베이킹 실력을 자랑을 했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인증용으로.
0: 취미가 베이킹이라고 또, 하셨었는데.
1: 네. 그래서 인증용으로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0: 근데 꽤 고퀄입니다.
1: 아, 그런가요?
0: 네.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이거 만드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1: 만드는 데는 이 제가 만든 게 사실 브라운이거든요.
0: 아, 브라운이구나.
1: 네. 그래서 그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한 네. 1시간? 1시간 와.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0: 한 시간 정도면 저렇게 뚝딱 나오는구나.
1: 그럼요.
0: 아, 감사드립니다.
1: 예, 또 축하드립니다.
0: 화요일 코너의 리포터분들이 금방 속속 도망간다는 지금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최은별 리포터가 오래오래 자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청취자분들도 많거든요.
1: 네.
0: 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또 그리고 오늘 또 최은별 리포터가 세 개의 문제를 또 들고 오셨는데 첫 번째 퀴즈는 가장 또 직장인 분들이라면 중요하게 생각할 또 그런 퀴즈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1: 네, 9월 추석 연휴도 훌쩍 지나가고 내일 모레면 벌써 10월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10월에는 국경일과 대체공휴일이 절묘하게 끼어 있어서 평일에도 쉴 수 있는 날이 꽤 있습니다.
0: 네.
1: 그렇다면 2026년 10월 달력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 쉴 수 있는 법정 공휴일은 총 며칠일까요?
0: 10월 달에 주말 제외하고 평일에 쉴 수 있는 공휴일은 며칠일지. 자, 보기 주시죠. 1번.
1: 1일.
0: 1일. 2번.
1: 2일.
0: 2일. 3번.
1: 3일입니다.
0: 3일. 아, 이게 사실 퀴즈 자체가 좀 웃음이 지어지는 문제거든요.
1: 그렇죠.
0: 10월에 좀 있잖아요.
1: 네, 중요합니다.
0: 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만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1: 네, 추석 연휴도 훌쩍 지나가고 내일 모레면 벌써 10월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10월에는 국경일과 대체공휴일이 절묘하게 끼어 있어서 평일에도 쉴 수 있는 날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10월 달력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 쉴 수 있는 법정 공휴일은 총 며칠일까요?
0: 며칠일까요? 1번.
1: 하루.
0: 하루. 2번.
1: 이틀.
0: 이틀. 3번.
1: 3일입니다.
0: 3일. 1번 1일이냐, 2번 2일이냐, 3번 3일이냐인데요. 힌트 있을까요? 이게 사실 10월 달에 좀 그래도 공휴일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1: 네.
0: 마음의 위로를 얻고 있긴 했는데 정확히 며칠인지는 저도 몰랐거든요. 힌트
1: 그쵸.
0: 예, 힌트 필요합니다.
1: 힌트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좋아해요?
1: 네.
0: 그래요? 네. 그리고
1: 왜냐하면 많이 쓰이거든요. 가위바위보를 할 때도 꼭 이 숫자 판을 해야
0: 아.
1: 직성이 또 풀리고요.
0: 예.
1: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먹는 고기 있죠.
0: 예.
1: 그 고기에도 이 숫자가 들어갑니다.
0: 아, 뭐 특히나 음주 좀 즐기시는 분들께서는 또 고기에
1: 네.
0: 삼소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요런 것들. 아, 또 얘기하니까 또 바로 알긴 하겠는데 가위바위보 힌트가 저는 바로 탁 떠오르는데요.
1: 아, 그래요?
0: 보통 이제 그 누군가 먼저 지면은
1: 네.
0: 이거다.
1: 그렇죠.
0: 이건 해야 된다.
1: 이 판 해야 된다.
0: 네, 이 판 해야 된다 하면서 다시 또 제협상 들어오니까.
1: 네.
0: 자, 1번 1일, 2번 2일, 3번 3일 정답을 보내주시죠.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힌트송도 하나 있을까요?
1: 네, 힌트송이 딱 정답이 들어갑니다.
0: 그래요? 그러면 꽤나 강력한
1: 아, 그런가요?
0: 힌트송인데 그러면은
1: 네.
0: 그 정답인 숫자 빼고
1: 네.

0: 빼고 전부 다 그 노래를 힌트 주시죠.
1: 아, 네.
0: 네. 다 아실 건데 뭐.
1: 네, 힌트송은 룰라의 땡포입니다.
0: 아, 땡포.
1: 네.
0: 원포일지, 투포일지,
1: 그렇죠.
0: 쓰리포일지.
1: 네.
0: 자, 룰라 힌트송 준비했고요. 아,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0: 힌트송 룰라의 또 땡포 듣고 오셨는데요. 자,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 3번 3일입니다.
0: 다음 달 10월 달에 또 무려 3일. 와, 이 세 번이나 쉴 수 있어요?
1: 네, 세 번이나 쉴 수 있고요. 주말 낀 네. 그래서 3일 연휴가 두 번이나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0: 요건 행운인데?
1: 네.
0: 아, 그러니까 연달아서

0: 쉬게 되는. 네. 사실 뭐 화요일이나 목요일 이렇게 애매하게 쉬면은 네. 조금 좀 긴 빠지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뭐 토일 월, 네. 금 토일,
1: 그렇죠.
0: 쉬면은 또 다른 얘기니까.
1: 네.
0: 그러면 10월 3일에 개천절이 있고,
1: 네.
0: 10월 5일에 대체공휴일이 있고,
1: 네.
0: 10월 9일에 한글날이 있어서 3일인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어. 또 많은 분들이 사실 헷갈려하는 게 10월 첫날이잖아요.
1: 네, 네. 원래 국군의 날이 10월 1일에도 있지만 공휴일은 아니어서 또 그때는 그냥
0: 또
1: 쉬지는 않고 네.
0: 네, 지나가고 개천절 그리고 대체공휴일 한글날
1: 네,
0: 또 이렇게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사실 청취자분께서 그런 얘기 하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쉬는 날이 있지만 저는 출근 확정이라 슬프네요.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게 사실 꼭 다 쉬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1: 그렇죠. 예. 다 쉬시는 건 아니죠.
0: 그래도 긍정적으로 또 생각해야 되니까 또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1: 네.
0: 예. 저도
1: 맞습니다.
0: 예, 뭐 말씀을 목요일부터 드리긴 할 거지만 출장을 가기 때문에
1: 네.
0: 예. 그래 가지고 저도 뭐 같이 일하는 동지가 있다는 사실.
1: 네.
0: 사실 너무 힘들 때 나도 힘들어 옆에서 이렇게 하면은 네. 은근 또 동료애 생기잖아요.
1: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네. 3일이랑 또 5일에 일을 하기 때문에.
0: 아, 일하세요? 네. 그러면 동지가
1: 마찬가지입니다.
0: 많네. 그러니까요. 이런 사실이 또 위로가 될 수 있는데 또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리면서 자, 또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셨거든요. 4356번님께서는 또 처음에 이틀 보내주셨다가 다시 수정해 주셔서 정답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요.
1: 네, 1123님께서 정답 3번 3일 보내주셨고요. 저는 현장 근무라 10월 국경일은 모두 근무해야 됩니다. 저도 대체 공휴일까지 쉬고 싶네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올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올 겁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도 긍정의 사고. 또 그리고 3855번님, 4598번님도 3일 보내주셨고 0823번님은요. 이제 그만 좀 쉬죠. 육아가 힘들어요. 보내주셨는데 오히려 쉬면은 좀 손해보시는 상황이네요.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아이들이.
1: 네.
0: 아이들이 쉬면은 또 밥 해줘야 되지.
1: 그렇죠.
0: 되게 많은 일이 생기는데. 근데 정말 힘드신가 봐요.
1: 그만 좀 쉬죠.
0: 느껴져요.
1: 점.
0: 네, 점. 바로. 이 마침표가 중요한데.
1: 네.
0: 또 그리고요.
1: 8685님께서 정답 3번 3일입니다. 보내주셨고 주말 제외라고 해서 조금 헷갈렸네요. 가위바위보는 3세판이죠. 점심에 햄버거 먹고 혈탕 스파이크 와서 졸렸는데 룰라 노래 신나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0: 그러니까요. 또 이 최현빈 리포터가 룰라의 또 3-4
1: 네.
0: 기가 막힌 곡을 또 선곡을 해와서
1: 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좋아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0: 청취자분들이 참 많이 좋아해 주셨고 가위바위보 3세판 요것도 참 많이들 하시죠?
1: 그렇죠. 가위바위보는 네. 3세판이죠.
0: 마지막으로 가위바위보 하신 적이 언제예요?
1: 가위바위보?
0: 네, 저 기억이 안 나는데.
1: 그러게요.
0: 네.
1: 제가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0: 할 일이 없죠?
1: 잘 없죠, 보통.
0: 가위바위보 언제 하지? 그러게요.
1: 보통 친구들이랑 뭐 모였을 때? 내기할 때?
0: 내기할 때.
1: 네.
0: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긴 하는데
1: 네.
0: 그러네요. 저 생각해보니까 가위바위보라는 전통놀이를 언제 했지 싶긴
1: 전통놀이.
0: 하지만 또 5242번님 또 3855번님 1419번님도 보내주셨고 5313번님 9936번님께서도 3번 또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요
1: 네, 7269님께서도 정답 3번 3일입니다. 힌트 듣고 알았네요. 달력본이 2일인 줄 알았는데 3일이군요. 힌트곡도 신나신나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저도 이틀인 줄 알았거든요, 사실.
1: 네.
0: 예, 또 그리고 2367번님, 0327번님도 3일 보내주시면서 정답도 보내주셨는데 당첨자 두 분 선정했거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리 스타일스의 As It Was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해리 스타일즈의 As It Was 듣고 오셨습니다. 자, 어아트 첫 번째 문제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당첨자 두 분 선정했는데요. 당첨자는 5149번님 그리고 9936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죠. 또 이렇게 10월 공휴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최현빈 리포터는 그러면 근무만 하시나요? 근무만?
1: 그렇죠. 근무도 하고 쉬기도 네. 하고.
0: 쉬는 날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1: 네.
0: 아, 있어요?
1: 네, 연휴 네. 뭐 공휴일마다 다 일하는 건 아니고요. 또 쉬기도 합니다.
0: 쉴 때는 보통 그러면은 그때 지난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집순이라고 하셨었는데.
1: 네.
0: 집에 있으실 예정이십니까?
1: 그렇죠.
0: 그래요? 집에서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집돌이가 네. 저는 약간 반반이거든요.
1: 아.
0: 근데 에너지를 저는 그래도 살아있음을 느낄 때는 밖에 있을 때이긴 해요.
1: 네.
0: 근데 집순이 분들은
1: 네.
0: 뭐 하세요? 집에서?
1: 집에서?
0: 어떻게 에너지를 얻으시는 거지? 네.
1: 아, 집에서 그냥 이제 혼자 있으면서 충전이 되는 거죠.
0: 아, 혼자 있으면서?
1: 네. 사실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나도 네. 그게 편하잖아요. 제일 친한 친구여도. 네. 그래도 그건 어쨌든 약속이어서 저한테는.
0: 편하긴 하지만 뭐 준비도 해야 되고
1: 네.
0: 그리고 만났을 때도 혼자 있는 것보단
1: 그쵸.
0: 100% 편한 건 아니니까.
1: 네. 그래서 또 집에서 혼자 뭐 침대에 누워서 네. 휴대폰도 하고.
0: 그게 자유라고 느끼시는구나. 그때가.
1: 네. 맞아요.
0: 아.
1: 그리고 뭐 운동 네. 같은 걸 해도 혼자서 하는 그래요? 게 편하고. 그런
0: 아,
1: 것
0: 진짜요?
1: 같습니다. 네.
0: 운동도 그러면 뭐 러닝이나 뭐 헬스.
1: 아, 네. 헬스.
0: 헬스.
1: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때 꾸준히 네네. 한다고 하셨지. 다 혼자서 하는 걸 하시네. 베이킹도 그렇고.
1: 그렇네요.
0: 예. 섬사람 만난 느낌인데. 자, 일단은 또 벌써 3부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디바의 그래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또 어아트 다른 또 트렌드 퀴즈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4부로 돌아옵니다.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6: 정오의 희망곡 화요일 코너, 어디서 아는 척하기 좋은 트렌드 어아트 4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685번님께서 집에서도 충분히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집순이 보내주셨는데.
7: 네. 그렇죠. 집에서도 충분히 네. 제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나타나셨네요.
6: 그러니까요.
7: 집에서도 충분히 네.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6: 그러니까요. 저는 네.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이 아, 이렇게나 네. 다양하고
7: 그렇죠.
6: 정말 다양한 성격과 그리고 힐링 그런 게 있으니까

0: 그렇죠. 각자의
1: 네.
0: 또 취향과
1: 네.
0: 힐링 포인트.
1: 맞아요. 저는 좀 힐링하려면
0: 네.
1: 저랑 마음 잘 맞는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0: 네.
1: 이렇게 만나서 근데 그렇다고 막 우르르 때로 만나는 건 싫어하고 그냥
0: 소수만
1: 소수.
0: 깊게.
1: 네, 한둘.
0: 네.
1: 많으면 한둘.
0: 네.
1: 이렇게 만나서 그냥 수다 떨 때.
0: 아.
1: 실없는 농담할 때가
0: 네.
1: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0: 있으니까. 근데 확실히 또 집순이 집돌이분들은 집에서
1: 네 공감하실 겁니다.
0: 충분히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두 번째 문제 만나보려고 하는데 4356번님께서 후리는 외향적인가 봐요 하셨는데
1: 그러게요.
0: 그렇다고 제가 또 엄청난 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검사했는데 점점점 이가 줄어서
1: 아.
0: 이제는 거의 반반 나오더라고요.
1: 아,
0: 거의
1: 그래요?
0: 반반.
1: 아. 네. 근데 이게 또 뭐 현재 상황에 따라서 또 네. 바뀌기도 하니까.
0: 맞아요. 현재 심리 상태나.
1: 네.
0: 그러니까요.
1: 요즘엔 조금 네. 이제 벽을 치시는.
0: 네. 구석으로 들어가려나 봐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요. 또 요즘에 2030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곳 참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예, 그 두 번째 문제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문제 나갑니다.
1: 명절 연휴 이후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 마사지, 숙면 등 웰니스 상품 소비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엔 이렇게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이른바 회복 소비가 대세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2030 젊은 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힐링 문화로 급부상하며 인증샷 대란을 일으키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뜨거운 열기 속에서 땀을 쫙 빼며 피로를 풀 수 있는 이곳입니다. 예전에는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도 힙한 힐링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0: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1: 노래방.
0: 노래방 2번
1: PC방.
0: PC방 3번
1: 찜질방입니다.
0: 찜질방. 아, 저도 이 기사 봤습니다.
1: 아, 보셨나요?
0: 예, 피로를 풀러 이곳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1: 네, 요즘 저 주변 친구들도 네. 이곳 많이 가더라고요.
0: 예,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1: 네, 지금 꽉 잡고 있습니다.
0: 예, 발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외국인 관광객분들도 와서 뭐 바구니 같은 거나
1: 그쵸.
0: 그런 여기 이곳에 갈 때 가져가야 할 것들을 사는 게 또 하나의 문화가 됐다고 하던데.
1: 그죠? 맞습니다.
0: 예, 그게 저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1: 요즘 그 인별그램에도 네. 요게 좀 많이 뜨더라고요. 그 네. 바구니 챙기는 거를.
0: 맞아요. 바구니를 사가시더라고.
1: 네.
0: 자, 일단은 문제 또 짧게 한번 다시 알려주시죠.
1: 네, 요즘에 또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이른바 회복 소비가 대세인데요. 그중에서도 최근 2030 젊은 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힐링 문화로 급부상하며 인증샷 대란을 일으키는 곳이 있습니다.
0: 네.
1: 바로 뜨거운 열기 속에서 땀을 쫙 빼며 피로를 풀 수 있는 이곳 어디일까요?
0: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1: 노래방.
0: 노래방. 2번
1: PC방.
0: 3번
1: 찜질방입니다.
0: 자, 정답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확실히 조금 쉬운 느낌이 있어서
1: 그쵸.
0: 힌트가 또 필요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힌트 하나 주시면은 뭐가 있을까요?
1: 그러면 이곳에서는 또 양머리 수건을 만들었습니다.
0: 아, 끝났네요. 모두가 양이 되는.
1: 네.
0: 근데 저는 이곳에 가서 이거 해본 적이 없어요.
1: 그래요?
0: 어렵던데요.
1: 안 해보셨어요?
0: 그 하기가?
1: 둘 끝에만 네. 살짝 말면.
0: 네. 되나요?
1: 네. 되던데요.
0: 제가 하면 좀 이렇게 흘러내린 양이 돼서.
1: 이게 또 짱짱하게 하기가 예, 예. 기술입니다.
0: 머리에 딱 맞게 하기에는. 네. 또 제가 두상이 별로 안 이뻐가지고. 동그래야지 잘 맞더라고요. 저는 안 되던데. 일단은 힌트까지 드렸고 힌트송도 하나 주시죠.
1: 네, 힌트송은 방탄소년단 BTS의 불타오르네입니다.
0: 불타오르네 힌트송 띄워드립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불타오르네.

0: 용서해줄게.
1: 힌트송 방탄소년단 BTS의 불타오르네 들으셨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요?
2: 정답은 3번 찜질방입니다.
1: 아, 찜질방을 아 이제는 인별그램 보면은
2: 네.
1: 거의 뭐 놀이공원 가듯이 가시더라고요.
2: 그쵸. 데이트로도 많이 가시던데요. 찜질방?
1: 찜질방.
2: 네.
1: 외국인 관광객분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뭐 목욕 바구니나 뭐 때밀이 수건
2: 네.
1: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약간 인증하고 사가는 게
2: 네.
1: 하나의 좀
2: 트렌드 문화.
1: 트렌드?
2: 네.
1: 그러시더라고요.
2: 근데
1: 신기할 것 같긴 해요. 때밀이 수건 같은 거는.
2: 그렇죠. 외국인 네. 분들께는.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 뜨끈한 데서 네. 또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회복 소비 이렇게 좀 웰니스 요즘 또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순환 관리 이런 것들.
1: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지친 몸을 달래는데 좀 그래도 주력하는 듯한 느낌.
2: 네.
1: 마사지도 있고 뭐 숙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2: 네.
1: 그 중에서도 찜질방을 좀 많이들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주 가시나요 찜질방?
2: 저는 사실 자주 못 가고 있습니다.
1: 아, 자주 안 가세요?
2: 네, 어렸을 때는 뭐 부모님이랑 많이 갔는데 사실 성인 되고 나서는 그렇게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1: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2: 네.
1: 왜 그러실까?
2: 아, 사실 그 저는 한증막 이런 거 좋아하세요?
1: 저 좋아요.
2: 아, 전 뜨거운 거를 못 참아가지고.
1: 아.
2: 약간 네. 너무 덥고 아직은 저한테.
1: 아직은 조금 그 네. 좋다. 시원하다는 이해가 안 가시는구나.
2: 아, 네.
1: 국밥 드실 때는
2: 아 국밥은 시원합니다.
1: 시원한가요?
2: 네.
1: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있으시면
2: 네.
1: 찜질방에 들어가서
2: 네, 한증막까지도
1: 예, 불감에 들어가서 어우 시원하다라는 소리 나올 겁니다.
2: 아, 그렇게 될까요?
1: 될 거예요.
2: 네.
1: 제 그 학교 동기 중에도 원래는 그렇게 은별 씨처럼
2: 네.
1: 별로 안 좋아했어요. 뜨겁고 이렇게 못 참겠다고 답답하다고.
2: 네.
1: 근데 지금 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2: 네.
1: 거의 퇴근하고 나서 가고 출근하기 전에 가고 거의 찜질방 직원처럼 다니거든요.
2: 아 정말요?
1: 변하더라고요.
2: 아
1: 시원하다고.
2: 아 그래요?
1: 네.
2: 저도 답답해서.
1: 네.
2: 약간
1: 한 5년 있다가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2: 네.
1: 그러면 시원하다고 그러실 네. 거예요.
2: 자, 지켜보겠습니다.
1: 네.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또 찜질방 많이들 맞춰주셨거든요. 6530번님, 5313번님도 찜질방.

0: 찜질방 갔다 오면은 깨운합니다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쵸? 은근 자주 가요.
1: 자주 가세요?
0: 그 찜질방 메이트가 있어요. 대학교 동기들 중에 친한 모임이 있는데 네. 거기는 만나면은 운동하고 같이 찜질방 갑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 중에 그 한 분이 네. 출근 전에 찜질방 가시는 분이 아, 여기 그분이... 모임에 속해 있어서 아... 서울에 있는 찜질방을 다 가봤어요 거의.
1: 아 정말요?
0: 네.
1: 나중에 추천 한번 해주시면.
0: 아 해드릴게요. 네. 초록창 그 지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네. 이렇게 별 표시 즐겨찾기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형 거를 딱 들어가 보면은 보통 맛집으로 돼 있는데
1: 그렇죠.
0: 그 형님은 다 찜질방이에요.
1: 찜질방 지도를 갖고 계시는
0: 네. 찜질지도를 갖고 있어요.
1: 찜질지도를.
0: 찜동여지도.
1: 아,
0: 그래서 제가 아, 그래 이럴 거면 형 차라리 찜질방 너튜버를 해보는 게 어떠냐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또 매스컴에 타고 싶지 않고 그 지도를 제가 나중에 한번 뺏어오겠습니다.
1: 그런 거 요즘 인별그램에 네. 릴스 이런 걸로 올리면
0: 괜찮나요?
1: 네. 주목을 많이 받을 텐데요.
0: 찜동여지도?
1: 네. 찜동여지도 컨텐츠 너무 좋은 것
0: 괜찮은데?
1: 같은데요.
0: 괜찮은데? 네. 제가 탈환해오겠습니다.
1: 네.
0: 자, 또 그리고 소개해 주시죠.
1: 9117님께서 한증막 들어가서 땀 쫙 빼면 기분 너무 좋아요.
0: 아, 그쵸.
1: 네. 보내주셨고요. 또 112사님께서도 지난번 뉴스에서도 찜질방 인기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보내줬습니다.
0: 맞아요. 또 그리고 2980번님께서는 은별 리포터랑 비슷하시네요. 저는 더워서 절대 안 가요. 보내주셨는데 갑갑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또 안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네. 또 그리고요.
1: 그리고 1123님께서 정답 찜질방 보내주셨고요. 젊은 세대가 여길 간다고? 우리 세대 또 60대가 좋아하는 곳인데요. 코로나 이후로 24시 찜질방이 많이 문 닫아서 그런지 요즘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언제 시간 되면 한번 가봐야겠네요. 보내주셨습니다.
0: 맞아요. 이게 지금 놀라셨잖아요.
1: 네, 그렇네요.
0: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데 저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사를 가거나 그럴 때
1: 네.
0: 그 인생 선배님들 또 50대 60대 인생 선배님들한테 보통 찜질방 좋은 데 있는지 여쭤보거든요.
1: 네.
0: 그리고 언제 물 가는지 그런 걸 한번 여쭤봐서 그 팁을 갖고 저는 이제 갑니다.
1: 아 진짜 고수시네요.
0: 네, 네 완전 그냥 그 깨끗한 물
1: 네.
0: 그때 가시더라고요. 선배님들께서는
1: 그런 거를 또 잘 네. 알아야 되겠네요.
0: 이게 그 시간도 계산 잘못하고 가면은
1: 네.
0: 그 마지막 이제 물 비우기 전에 물 들어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 아하.
0: 계산 잘해야 됩니다.
1: 아 그렇네요. 네.
0: 또 한번 인생 선배님들한테 또 많은 가르침을 얻고 있고 자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당첨자 이번에는 한 분 선정했거든요. 자 당첨자는 9117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아트 또 트렌드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트렌드 퀴즈만 남아 있습니다. 문제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문제 나갑니다.
1: 네, 가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0: 가을 하면은 단풍?
1: 단풍, 네. 그렇죠. 또 이렇게 가을을 기념해서 우리 또 사진 남겨야 하잖아요.
0: 예.
1: 요즘 가을 인생샷 명소로 가장 핫한 곳은 바로 이식물이 만발한 들판입니다. 이식물은 9월 말부터 개화하기 시작해서 10월에 가장 이쁘다고 하는데요. 솜사탕처럼 몽환적인 분홍빛을 띠는 서양 억새의 일종인 이식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이식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1: 레드뮬리.
0: 레드뮬리. 2번
1: 핑크 뮬리.
0: 핑크 뮬리. 3번
1: 3번 핑크 젤리.
0: 핑크 젤리. 자, 이 식물이 만발한 들판이 요즘에 인기라고 하는데 문제 짧게 한번 다시 주시죠.
1: 네, 요즘 가을 인생샷 명소로 가장 핫한 곳은 이 식물이 만발한 들판인데요. 이 식물은 9월 말부터 개화하기 시작해서 10월에 가장 이쁘다고 합니다. 솜사탕처럼 몽환적인 분홍빛을 띠는 서양 억새의 일종인 이 식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무엇일까요? 1번
1: 레드뮬리.
0: 2번
1: 핑크뮬리.
0: 3번
1: 핑크젤리입니다.
0: 자, 정답하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힌트 있을까요?
1: 힌트는 먼저 이 식물의 색깔은 분홍색입니다.
0: 분홍?
1: 네.
0: 그러면은 일단 보기 하나는 조금 아웃 시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1: 그렇죠.
0: 네.
1: 네, 그리고 너무 큰 힌트인가요? 뒤에 붙는 두 글자가
0: 네. 예.
1: 개인적으로

0: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에 저를 좀 골치 아프게 했던 과목.
1: 과학
0: 네,
1: 과목 중에
0: 과학 과목 중에
1: 하나죠.
0: 네.
1: 뭐 화학이랑
0: 네,
1: 지구과학이
0: 화학도 있고,
1: 있고,
0: 네.
1: 그리고 생명이었나요?
0: 그쵸,
1: 생물?
0: 생명과학도 있고.
1: 네, 제가 문과라서.
0: 네, 저도
1: 아,
0: 문과라서.
1: 문과하세요?
0: 그래서, 네.
1: 아, 그럼,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이 과학 과목 중에 하나긴 한데,
0: 네.
1: 아, 그뭐 속도와 뭐 가속도 이런 거 나오고 맞나요?
0: 네,
1: 이
0: 그런
1: 과목이?
0: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1: 물리 과목이긴 한데,
0: 네.
1: 저도 문과
0: 저도
1: 출신이라, 아,
0: 문과라.
1: 문과세요?
0: 네.
1: 뭐 무슨 전공하셨어요? 대학생
0: 아,
1: 때는?
0: 대학생 때요?
1: 네.
0: 저는 스페인어랑
1: 오, 스페인.
0: 심리치료를 전공했습니다.
1: 오,
0: 복수로.
1: 스페인어랑 심리치료?
0: 네.
1: 스페인 분들 심리치료 하시려고 두개 하신 거예요?
0: 그렇게도 할수 있겠네요.
1: 아, 진짜요? 두 개를 또 하셨구나. 아,
0: 네.
1: 확실히 가방끈이
0: 그렇습니다.
1: 깁니다. 자, 1번 레드뮬리, 2번 핑크뮬리, 3번 핑크젤리. 힌트 그래도 눈치 채셨죠? 예, 정답 보내주시고요. 힌트송은 있을까요?
0: 아, 힌트송은 에이핑크의 미스터 추입니다.
1: 미스터 추 띄워드립니다. 자, 정답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한분 잠시 후에 발표할게요.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0: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정우의 희망고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또 마지막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2: 정답은 2번 핑크뮬리였습니다.
1: 핑크뮬리. 와 근데 청취자분들께서 핑크뮬리에 대한 또 이런 인생샷이나 네. 추억들 많이들 지금 또 풀어주고 계시거든요. 소개 좀 얼른 해주시죠.
2: 네, 먼저 7269님께서 정답은 핑크뮬리죠. 너무 이뻐요 해주시고 몇 년 전에 다녀온 강원도 어느 핑크뮬리 농원이었던 것 같네요 하시면서 또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그러니까요. 다정하게 네. 두 분이 찍은 사진 보내주셨고 또 사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1: 그러니까요.
2: 0609님께서 핑크뮬리 앞에서 사진 찍었던 딸아이 꼬꼬마 시절이 생각나네요 하시면서 귀여운 너무 귀여운 아이 사진을 또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1: 핑크색 옷 입고 갔네요. 네. 꼬마가 너무 귀엽고 3521번님께서도 예전에 여자친구랑 가평 가서 핑크뮬리도 보고 레일바이크도 타고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아, 또 최은별 리포터가 퀴즈를 잘 준비한 것 같아요.
2: 아 뿌듯합니다.
1: 이런, 예, 또 추억의 사진들 그리고 핑크뮬리 반응이 뜨거운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예 지금 다 소개는 못해드리는데 다 저희가 읽었거든요.
2: 네.
1: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 당첨자 한 분 또 발표할 시간인데요. 당첨자는 1177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죠. 핑크뮬리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2: 네.
1: 또 이번에 가을 또 이용하셔서 요시기에 한번 또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최은별 리포터와 오늘 또 두 번째 시간 함께했는데 오늘은 어떠셨나요?
2: 오늘은 그래도 저번보다 약간의 또 적응이 된 느낌. 와,
1: 깜짝 놀랐어요.
2: 그런가요? 네,
1: 지금 두 번째 방송인데 지금 적응 그새 하셔가지고
2: 적응력이 네. 좋습니다.
1: 좌충우돌 성장기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2: 아 그렇죠.
1: 다음 세 번째 방송이 기대가 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예, 또 그때 또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컨츄리 꽂고 애련 흐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너튜브에 탁재훈 씨가 진지하게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나도 가수였다라는 것을 또 보여줬던 또 그런 노래였는데 그 노래 띄워드리고요. 저는 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화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선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국가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아이가 시끄럽다는 건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이다. SNS에 올라온 글에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아이는 얼마나 행복한 건지 감도 안 온다. 귀에서 피가 나지만 참아볼게요. 우리 애는 약간 덜 행복해도 될 것 같은데. 진짜 그렇죠? 장난치고 깔깔거리고 쉬지 않고 수다 떨 때는 고민도 슬쩍 멀어지고 슬픔도 낄 틈이 없을 겁니다. 제가 두댕이들을 하루 종일 행복하기는 못해요. 하지만 지금부터 2시간은 정신없이 깔깔깔깔! 감히 불행이라는 녀석이 끼어들 틈 없이 철벽 방어 막아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음악 너무 좋다. 이 집 음악 맛집이야. 9월 29일 화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비욘세 Love on Top 듣고 왔습니다. 유주애님, 우와 영미 언니 오늘 뭐야? 아, 진짜 이뻐요. 아, 사람 같아요. 그럼 그동안 사람이 아니라 뭘로 보였다는 거예요? 뭘로 보였어? 응? 지금 제가 약간 베이지색 자켓을 입고 왔더니 다들 예쁘다고, 아 오늘 깔 게 없는데요? 너무 무난한데요? 그러는데 지금 그 와중에도 조롱이 너무 하고 싶으니까 쥐어 짜냈어. 김현정님께서 미영 언니 오늘 갈매기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께서는 아 잣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정말 너무 깔 게 없었나 보다. 이제 쥐어 짜냈다. 어? 이게 억지다, 억지. 어? 그 억가라고 하죠, 요즘에. 억가다, 억가. 아유, 강나영님. 와, 되게 칭찬 같다. 갈매기 같다고, 칭찬 같다고. 새 같다고 한 게 칭찬인가요? 어? 새 같다고 한 게 칭찬이냐고. 김영현님께서 오늘따라 왜 이리 뽀샷이에요? 광 나는데요? 스튜디오 조명 바꿨어요? 아, 원래 광이 났어요. 예. 원래 이게 제 본 얼굴이에요. 원래 그랬다고. 근데 그동안에는 모르겠어. 뭐 조명에 결함이 있었는지 카메라상 문제가 있었던 건지 얼굴이 너무 거무튀튀하게 나와가지고 기미도 너무 도드라지고 그래서 다들 아우 막 너무 조롱을 해주셨는데 오늘 비로소 이게 바로 안영미 원래 얼굴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입술색이랑 흰 피부가 흑톤이 하나도 없이 정말 조화롭다. 촉촉하죠. 피부도 촉촉해 보이죠. 예, 요게 제 원래 얼굴인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오해가 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홈쇼핑 같다. 홈쇼핑 같아. 자,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좀 아까 오프닝 이야기를 좀 하자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면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돼요. 생각을 안 하면 뭐가 좋다? 고민거리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두 대 들을 때만큼은 생각 없이 들어라. 뇌를 빼놓고 들어라. 예, 아시겠죠? 자, 9507번님. 2시간 동안 귀에서 피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래오래 귀에 피나게 해주세요. 도망가기만 해봐. 아주 잡아다 그냥 앉혀놓을 테니까. 황현철님. 아니 영미로나 갑자기 커피 쿠폰 이거 뭐예요? 저 너무 감동받았잖아요. 아 댓글로 헛소리한 기억밖에 없는데 잘 쓸게요 쿠폰. 예, 이렇게 황현철님 이야기 드렸죠 우리 두댕이들? 헛소리에도 드려요. 근데 이러면 또 버릇 나빠진다고 우리 두댕이들. 진짜 진짜로요? 이러면서 또 헛소리 한다 또 괜히 헛 이런 거 쓴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제대로 쓰셔야 돼요. 자, 두댕이들 오늘도 정신없이 시끄럽게 게시판 와글와글 부탁합니다. 2시에 데이트 참여하실 곳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또는 따뜻한 커피 드릴게요. 자, 광고 주민들 만나봐야 되는데 박가연님께서 우리 단골손님이거든요. 뮤즈 오빠랑 같이 할 때부터 함께했던 우리 식구인데 오늘 정말 그 몇 년 만에 팩트를 말씀해 주셨어. 오늘은 겨울 연가 최지우 씨 패션으로 오셨네요. 최지우 언니보다도 더 예뻐 보여요 라고 써주셨어요. 준상아 해주세요. 준상아. 자, 최지우 언니 저 또 절친이죠. 지우 언니 버전으로 갈게요. 알레스 아우토. 내가 혼날 수도 있겠다. 정식으로 갈게요. 알레스 아우토. 갑자기 키스를 아 놀랐구나. 나 원래 눈 뜨고 키스해. 군산시청도 나랑 키스하고 싶다고? 이리 와. 아, 나 원래 딥키스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롯데렌탈 올품 이리 와. 어디 가고 있는 거야? 나 최지호라니까. 경기도청 모빌코리아 윤활유 강원특별자치도청 음주의 팀앱대리 주식회사 헤리즈하보에 너희들도 와. 눈뜨고 키스해줄게. 한국 MSD 캣박시스
캡박시브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샘표식품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시 너희들도 와 이리 와봐 눈 뜨고 키스해줄게 와봐

영민님께서 영민님 저 김기덕 아저씨부터 들은 두댕인데 아 최지호는 좀 거리가 있어요 라고 하셨고요. 박준성님 최지우게요? 아 잘 지워지겠다. 이현경님 아 귀고음은 또 시작됐네. 최슬아님 방송 중에 좀 코 고신 거 아니죠? 여러분들 시끌시끌하게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일로 와봐요.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3: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2: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5: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 제가 또 광고에서 키스를 또 해드렸더니 다들 지금 반응이 엄청 뜨겁네. 9684번님. 언니 딥키스 소리 우리에게 방귀 낄 때 엉덩이에서 나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래요? 정은성님 전기톱 아니냐며. 이선아님 저 마이크 다음 분을 위해 닫긴 하는 거죠? 아, 참고로 다음 분이 아 배철수 선배님이시구나. 배철수 선배님 왠지 어? 괜찮아? 그러실 것 같지 않아요? 어? 난 상관없어? 그러실 것 같은데요? 7569번님 두대 답지 않게 요즘 선곡 왜 이렇게 세련된 거죠? 이러다가 맛집이 앞집이 아니라 그냥 맛집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사실 제가 맨날 맛집이 앞집이라고 광고를 해서 그렇지 저희 두대 원래 세련됐었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나 참. 그리고 원래 저희 두대가 식자층 분들이 많이 듣는 방송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듣고 계시고요. 어, 다들 오해가 좀 있으셨네. 예, 거의 지금 2시에 음악 캠프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제 나온 신곡도 틀어드려 볼게요. 아 정말 좀 옛 표현법이긴 하지만 아 따끈따끈한 신곡 준비해왔습니다. 아 뜨거, 아 뜨거, 따끈따끈한 신곡 올데이 프로젝트의 크래쉬.

네, 올드 프로젝트의 크래쉬 듣고 왔고요. 김광원님, 여신님, 네, 오늘도 외모 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눈이 부시네요. 머리띠 손예진 같아요. 봐봐, 이런다니까. 예, 봐봐요. 다들 놀리려고 일부러 막 뭐라고 하는데, 봐봐, 김광원님이 어? 머리띠만 손예진 씨 같다고요? 전엔 또 머리띠만 또 김희선 씨 같다고 하더니, 아, 머리띠 드릴까요? 공구하실래요? 예? 다들 머리띠만 보네. 머리띠만 봐, 왜? 나 좀 봐줘요, 나 좀. 얼굴 오늘 괜찮잖아요, 솔직히. 예쁘잖아요. 왜 그래? 0911번님. 아, 원래 두 대가 선곡은 괜찮아요. DJ가 문제지. 왜 그래요? 어? 나 공고 나온 여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9442번님. 어젯밤부터 남편과 심하게 다투어서 눈물 흘리며 두대 듣다가 나 빵 터졌어요. 울다 웃다를 반복하네요. 눈물 쏙 들어가게 더 웃겨주세요, 영미씨. 아, 그래. 이게 남편이랑 또 심하게 다투고 나면은 그냥 그게 하루 종일을 가. 그냥 이 기분 나쁨과 이 불쾌함이 하루 종일 가게 돼 있어. 근데 그런 거 계속 갖고 가지 마세요. 나만 손해니까. 두 대 듣는 동안 그냥 다 후를 털어버리시고 아무 생각 없이 웃기만 하셔. 응. 가만히 있어본데 울다가 웃으면 3848번님. 저 추석 연휴에 고향 가서 두 대는 커피 쿠폰 잘 나온다고 영업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 아빠 친구들아 모두 잘 듣고 있나? 생각보다 커피 잘 주시니까 다들 문자 열심히 보내시길. 잘하셨어요. 박수 치고 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밌어 하시는 건 알겠는데 나만 이렇게 쉬쉬하면서 이렇게 웃고 즐기시지 마시고 이렇게 3848번님처럼 가족들한테도 홍보하고 아니면 그 직장 동료들한테도 좀 홍보 좀 하고 그래 보셔요. 들 아시겠죠? 아, 단톡방에 올리는 사람 아, 캡처해서 사진 주시면 저희가 쏘겠습니다. 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겠대요. 밖에서 우리 작가님들께서 냉철하게 생각해 thinking about thinking coffee 해보시겠대요. 그리고 인원수가 많으면 더 깊게 생각해 보겠대요. 아시겠죠? 분발하세요. 자, 오늘의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키키키 웃으시라고 자, 요 노래 띄워보겠습니다. 키키의 팝 오 팝 오

0: 이상한 포즈 스낵시.
1: 네,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키키의 팝업 팝업 듣고 오셨고요. 아, 저희가 요거 단톡방에 두 대 홍보 좀 부탁을 드렸는데, 아, 김지영님께서 용기가 어느 안 나요. 커피만으로는 욕 먹을까 봐 용기 내기 쉽지 않아요. 아, 이게 그런가. 커피로 인생을 걸기엔 좀 그런가. 알았습니다. 보류해 볼게요. 아, 9060번님. 두 대는 버젓이 오후 2시에 듣는 라디오인데 몰래 듣는다는 사람이 많아서 대단한 것 같아요. 역시 두 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몰래 듣지? 왜 그럴까? 대놓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면은 역시 두 대는 어디에서 몰래 들을 수 있을까? 아, 2346번님. 내용 없음 뭐예요? 내용 없음. 와우, 이건 뭐예요? 응? 이거를 뭐 무슨 얘기예요? 이거 보내는 단체, 아, 단체 톡방에다가, 아, 240분이 계시는 그 단체 톡방에다가 저희 두 대를 홍보하려고 얘들아 이거 좀 들어봐 라고 올렸는데 다들 무반응. 이럴 거예요? 거기 어디, 무슨 모임이야? 아, 나 진짜 240, 지금 99명이 지금 안 읽고 있거든요? 아, 세상에. 이게 뭐야, 지금. 서산 테크노밸리방. 서산 테크노밸리방은 뭐야, 또? 테크노 추는 방인가요? 밸리댄스를 추는 방. 하나만 하라고. 테크노도 하고 밸리댄스도 하고 다들 지금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네. 자, 어쨌든 애쓰셨습니다. 예, 240분과 등을 지게 생기셨는데 저희가 그 등을 지게 생기셨으니까 아유, 고심 끝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 웬열?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그냥 아메리카노 두 잔을 드릴게요. 아, 정말. 테크노랑 벨리를 한꺼번에 하시는 분이니까 짬짜면처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왜 이 상황이 한번 겪었던 일 같지? 데자비가 느껴지네요. 권은비의 데자비 들어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때때로 무계획에서 시작된다.
1: 오늘도 입만 들고 왔습니다.
0: 본격 토크 노다지, 정보 노다지,
1: 노중훈의
0: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두대를 틀기만 하면 이분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두대 괴담의 주인공 올드 미들훈 노중훈 여행자 따님 어서오사.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올드 미들훈 화요일 오후 2시 30분 58초에 인사드립니다.
0: 자, 우리 노 작가님 조금만 홀드해 주시고요.
1: 네네.
0: 지금 환영할 문자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1: 아, 저를 환영하는 거겠죠?
0: 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1: 아닙니까?
0: 노 작가님보다 네, 더 중요한 예. 지금 문자가 왔습니다. 네. 1271번님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하면서 사진을 보셨어요. 요게 그 앵무새 키우기 단톡방에다가
1: 어허.
0: 앵무새를 키우시는 분인가 봐. 이 분이 이제 단톡방에다가 아 졸려서 듣는 2시의 데이트 하면서 제일 자연스럽게 홍보를 해주셨어요.
1: 그러니까 이제 단톡방에 우리

0: 무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잖아요.
1: 네네네.
0: 너무 감사한 일이죠.
1: 너무 감사하죠. 진짜 아주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홍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커피 쏘겠습니다.
0: 1482님도 공유를 했답니다. 뭘 공유했다는 거예요?
1: 아, 우리 두대를.
0: 아, 두대를.
1: 네, 홍보를. 홍보해주시려고.
0: 아우, 감사해라.
1: 여기는 두댕이 없으신가요? 두시의 데이트 재밌는데 영미 씨가 막 웃겨.

0: 그렇지.
1: 딱히 흥미는 안 그렇지. 가는데 아무도 리액션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답글은 다, 달아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0: 무풀 방지 차원에서.
1: 라디오인가 봐요.
0: 라디오인가 봐요. 네. 라디오인가 봐요. 굉장히 건조한 거죠. 어떤 감흥도 느껴지지 않고. 아, 예. 라디오인가 봐요. 그러니까
1: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주셨어.
0: 그렇지, 그렇지.
1: 그래서 두 대를 홍보해 주신 우리 1271번님 커피 드릴 거고 14882번님은 아까 그 바나나님께서 답글을 달아주셨으니까 바나나 우유 보내드릴게요. 아, 그러면 또 그분이 그러겠죠. 바나나 네. 우유인가 봐요. 라고 하시겠죠.
0: 그럼 굉장히 인생을 달관한 듯한 네. 담담하고 늘.
1: 그렇죠.
0: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거죠.
1: 뭔가 좀 예. 철학적이네.
0: 그렇습니다.
1: 다 해탈한 듯한 느낌.
0: 제 생각에는 불혹이나 지천명을 넘겼다고 봅니다.
1: 아, 예. 예, 예. 뭔가에 흔들리지 않는.
0: 흔들리지 않습니다.
1: 자, 우리 예. 노 작가님 환영 문자
0: 네. 몇 개가 있어요.
1: 뜸은 오고 있어요. 뜸은
0: 네. 4576님. 난 노중훈 작가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1: 아,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형님.
0: 네.
1: 아니 또 노 작가님 나오시나요?
0: 네. 네네.
1: 진짜 두 대 들을 때마다 나오시네. 반가워요 작가님. 힘겹게 인사해주셨어요.
0: 힘겹죠. 네. 하은영님. 영미씨 오늘은 왜 보라죠? 특별 게스트 나오시나요? 이번 주는 특별 게스트가 없습니다. 네. 고정 게스트들로만 아, 꾸며지는 예, 예. 건 한 주가 되겠고요. 화요일은 저, 목요일은 나의 X 이야기.
1: 네네.
0: 제가 지난주 한번 해봤잖아요.
1: 아, 예.
0: 크게 반성했습니다.
1: 아 왜요?
0: 난 아직 멀었다.
1: 왜요?
0: 안영미, 나비, 김인석으로 이어지는 네. 그 황금 트라이앵글 아. 견고한 삼각형 구두를 저는 뭐 깰 수가 없다.
1: 왜요? 나비 씨는 대만족하고 가셨는데 아니, 너무 좋았다고. 호흡이 너무 좋았다고.
0: 라디오를 오래 했지만 또 새삼 네. 반성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였고요. 여러분 내일이 9월 30.
1: 네.
0: 마지막이에요.
1: 9월의 마지막 날이죠.
0: 3, 4분기가 다 끝납니다.
1: 네.
0: 이제 2026년도 석 달 남았습니다.
1: 이제 1분기 남았죠. 1분기.
0: 아, 가는 세월
1: 갑자기요?
0: 그 누구가 아니 잡을 수가
1: 아니 지금 분위기 계속 좋아하는데
0: 있나요?
1: 왜 갑자기 혼자
0: 옛날에 그 명 MC이자 가수셨던 우리 그 서유수 선배님의 가는 세월 가는 세월 그 아니, 누구가
1: 지금
0: 잡을 수가
1: 주댕이들이 예. 어렵게 단톡방에서 지인들과 척을 지면서까지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갑자기 지금 딱 틀었는데 가는 세월 하고 있으면 두 대를 듣고 싶겠어요 지금? 왜 그러세요?
0: 김현정님 훈화 말씀 감사하다고 박가연님 이러면 대기업 갈 거예요.
1: 아 큰일 났네 우리 박가연님 우리 식구인데. 네.
0: 박지연님께서는 오늘 영미 씨랑 저의 패션이 바둑돌 매치냐고.
1: 아,
0: 흰돌
1: 네네네.
0: 검은돌.
1: 거의 지금.
0: 네네.
1: 그 커플룩입니다. 오늘 왜냐면 네.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 두 대가 거의 처음으로 지금 회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0: 아 그렇습니까?
1: 사실 회식룩입니다.
0: 저는 네. 처음 듣는 얘긴데요.
1: 네, 오늘 회식하는 날.
0: 바둑은 둘 줄 아세요?
1: 아니요. 오목 정도는.
0: 오목은 둘 줄 알고. 네,
1: 둘 줄 알고.
0: 알까기.
1: 알까기도
0: 알까기
1: 예, 잘 예. 못합니다.
0: 그래요?
1: 지금 모르시는 요즘 이게 MZ 세대들은 알까기도 잘 모르니까
0: 네네네.
1: 그냥 야불이나 깝시다. 후라이까지 마시고요.
0: 예, 예, 미안합니다. 옛날에 이제 곽규석 선생님은 좀 후라이보이라고 그랬었죠. 예, 예.
1: 네. 자, 5197번님 정말 두 분은 네. 서로 말을 정말 안 듣는군요.
0: 안 들어요.
1: 안 들어요.
0: 제 할 말만 합니다. 예.
1: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야.
0: 그렇습니다.
1: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야. 김강수님 좋은 분위기에 노중훈 뿌리기. 그러니까요. 예. 아, 진짜 혼자 까만색 옷 입고 와가지고 아, 왜 저러는 거야.
0: 그 어쨌든 여러분 즐겁게 사세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할 수 있는 거 하고 오늘을 붙잡고.
1: 근데 이 와중에 예. 네. 우리 두댕이도 자기 말만 해. 네. 조화금님이 영민 씨. 아시안 게임 배드민턴 복식 금메달 땄어요. 대한민국
0: 제가 좀 보다 갔는데 여자 복식이고 1세트를 졌어요 중국에. 근데 2세트 3세트를 이겼나 보다. 아 역전 우승. 아 멋있습니다.
1: 조화금님은 지금
0: 네네.
1: 라디오도 틀어놓고 TV도 틀어놓고 계십니까?
0: 이소희 백하나조였고요.
1: 아 예예예. 예.
0: 우리 그 배드민턴 역사상 최고의 선수 안세영 선수가 아마 오늘 결승전 있을걸요. 단식 결승전.
1: 예, 예.
0: 네, 그 경기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1: 네. 네. 아 지금 네. 이제 막 라디오를 트신 분들은 도대체 이 코너가 어떤 코너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 코너는요 아시안 게임 중계 방송이고요.
1: 오목 방송 아니고요.
0: 아닙니다. 네. 노노노 노중훈이 노

0: 5계획으로 와서 랜덤으로 뽑힌 지역에 대해서 노다지를 캐듯 수다를 마구마구 캐내는 코너고요. 중요한 오늘의 후보 지역 소개를 해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제작진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렸던 전라남도 나주, 네. 경상북도 안동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1: 아, 예, 예.
0: 그러니까 제작진도 내 말을 안 들어요.
1: 아, 그럼요.
0: 너는 그냥 지져라.
1: 갖게 전 돼요, 여기는.
0: 갖게 전 줍니다.
1: 예, 예.
0: 자, 저의 애착 도시 중에 하나죠. 진해 콩과자의 도시. 창원이 스틸 얼라이브 살아남았고요.
1: 네.
0: 자, 두댕이들 추천 지역 모셨습니다. 먼저 5345님. 강원도 양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다와 서핑 맥주.
1: 아!
0: 여름이 완전히 가기 전에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1: 아, 그리고 참고로 어제 저희 동기 안상태 오빠가
0: 네네네.
1: 문자를 보냈어요.
0: 왜요?
1: 영미야, 지금 강원도 양양 여기 휴게소에서 2시 데이트 듣고 있다 이러면서
0: 아,
1: 영상까지 찍어가지고 저한테
0: 네.
1: 보내줬어요.
0: 증거 문자.
1: 아, 예.
0: 아, 너무 고맙습니다.
1: 네.
0: 네.
1: 자, 1376번님 서울 청계천 추천합니다. 아, 요즘 청계천 야외 도서관이 인기라서 저도 다녀왔거든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물소리에 독서가 절로 되더라고요. 책 좀 읽다가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광화문, 종로, 을지로까지 하루가 순삭이었네요. 추억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청계천 뽑아주세요.
0: 아,
1: 청계천 너무 좋지.
0: 너무 좋죠. 많이 걸어보셨죠?
1: 아우, 제가 또 뭐 혼자 걸었겠습니까? 우리 또 썸남들과 또 맥주 캔맥주 들고 많이 걸었었죠.
0: 책을 좀 읽어보는 건 어때요?
1: 그때는 이게 없었어. 책 도서관 야외 도서관 이게 없었어요.
0: 그렇다고 책을 안 읽어요?
1: 자, 박지혜님 거 예. 읽어주시죠.
0: 싱가포르 추천합니다. 많이들 가는 도시인데 두 분도 가보셨죠? 저는 뭐 당연히 가봤고
1: 한 번도 저는
0: 한 번도
1: 안 가봤어요.
0: 저는 뭐 여러 번 가봤죠.
1: 근데 보니까 요즘에 인별그램 보면은 제 주변의 지인들이 싱가포르 많이 가더라고요.
0: 근데 예전에 한때 그 싱가포르 약간 노잼 지역이다. 노잼
1: 왜요?
0: 왜냐면 싱가포르는 뭐 필리핀, 태국보다 좀 덜 다이내믹하고 덜 관광 자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싱가포르도 맛있는 거 많고요.
1: 그렇다고
0: 좋습니다.
1: 아, 싱가포르 걸렸으면 좋겠다. 오늘 노 작가님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0: 아, 저는 창원.
1: 창원?
0: 일편단심.
1: 아, 저 양양. 아, 청계천.
0: 네.
1: 청계천 가보겠습니다.
0: 네네.
1: 자,
0: 네 지역을 말씀드렸고요. 바로바로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돌림판. 지금 라이브로.
0: 자, 오늘은 분홍색 곡입니다.
1: 네네. 네. 과연?
0: 양양이냐, 창원이냐, 청계천이냐, 싱가포르냐.
1: 아, 나 싱가포르 진짜 할 말이 없어.
0: 그죠? 저는 오!
1: 왜? 뭐야?
0: 무슨 이상한 것 같아.
1: 아, 뭔데?
0: 청계천.
1: 와, 청계천 나왔습니다.
0: 아니, 어지간하면 이제 영미 씨의 썸남 이야기,
1: 예.
0: 엑스 보이프렌드 이야기는 좀 피하고 싶었는데. 아, 오늘 또 듣겠네요.
1: 블루 도그 1000.
0: 그게 뭐예요?
1: 청계천.
0: 아.
1: 왜냐면 외국인 분들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바로 또 해드려야 돼요. 통역을 또 해드려야 돼요.
0: 알겠습니다.
1: 들으셨죠?
0: 네. 네.
1: Anybody there?
0: 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청계천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추억담, 뭐 관광지, 네. 뭐 맛있는 식당, 해당 지역 연예인, 뭐 여러분들이 겪었던 해프닝 다 좋고요. 아는 건 없는 분들 늘 말씀드리잖아요. 검색하시면 되고요.
1: 네.
0: N행시 환영하고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홍삼 선물 세트를 챙겨드리는데 어디로 보내냐. 문자번호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우린 노래 들어야죠.
1: 왜 혼자 이렇게 또 갑자기 달려가세요?
0: 아, 저는 나올 때마다 영미 씨의 부담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아직 그 산후... 조리기간이 안 돼.
1: 알았어요. 다 괜찮으니까 중간에 가는 세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0: 그 어느 누구가.
1: 아우. 예. 자, 그럼 베리베리의 돈 패닉 듣고 와서 우리 추억 털어볼게요.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베리베리의 돈 패닉 들었고요.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청계천 하면은 작가님이 왠지 추억이 많으실 것 같은데.
1: 저는 이게 이제 청계천이 종로 일대를 관통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종로 3가, 2가, 1가, 종가 그래서 조금 올라가면 이제 광화문 광장 나오고 광화문 있고 경복궁 있고 경복궁역 나오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작업실이 경복궁역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제 안방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메모하십시오.
0: 네.
1: 그 이제 특히 이제 그 뭐 광화문역 경복궁역 일대에 저의 단골집을 알려드릴게요. 종로구 내수동 자하 4층에 위치한 카페고요. 어머니의 떡과 아들의 커피를 파는 곳이에요.
0: 어머니의 떡과 아들의 커피.
1: 네, 다 두 개 다 너무너무 훌륭하고요.
0: 네.
1: 경복궁역 근처에 슬로우 핸드라고 하는 제가 자주 가는 바가 있어요. 제가 문천식 씨랑 김현철 형님도 전도한 곳인데 한옥이거든요. 근데 뭐 위스키도 드실 수 있지만 생맥주도 맛있는 그런 공간이고
0: 네.
1: 그다음에 내수동에 피트라고 하는 제가 매우 좋아하는 빵집이 있어요. 그 시나몬 알죠? 시나몬 네네네. 번. 그다음에 카다몬 번. 네. 그다음에 민트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는 곳이 있고 더 위쪽 쪽 올라가면은 39도 스콘이라고 제가 전 지구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네. 가장 맛있는 스콘을 파는 또 거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 단골집이 한 100개가 넘어요.
0: 저는 네네네. 스콘이 왜 맛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1: 뭣도 맛이 없잖아요. 영미 씨 음식 자체에 관심이 없잖아. 뭘 먹여도
0: 아니 왜냐면 뻑뻑하잖아요.
1: 근데 어떻게 영미 씨 어머님처럼 손맛 좋은 엄마 태어났는데 이렇게 음식에 관심이 없어요. 저 이번 추석이 유난히 풍성했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0: 왜?
1: 어머님이 저에게 보내준 닭발편이요.
0: 아, 닭발
1: 300조각 먹었어요. 아직 1000조각이 남아있어. 나는 이번 해는 그냥 닭발 편육과 그냥 나는 사는 거야. 야 기가 너무 맛있어. 진짜로.
0: 너무 맛있죠. 닭발
1: 이렇게 편육. 맛있는 편육을 처음 먹었어. 매일 먹어 매일.
0: 아니 그 정도로 양이 많으면 주변에 나눔을 할 법도 한데
1: 왜?
0: 나눔도 안 하고 혼자.
1: 천 개 다 먹을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자.
0: 아, 저는 청계천 하면 썸남들이랑 그렇게 건일었던.
1: 네,
0: 같이 맥주캔 마시면서 앉아서 얘기도 하고.
1: 그때는 지금처럼 경관 조성이 잘 됐을 시절이 아니잖아요.
0: 조성이 잘 돼 있긴 했는데 이렇게 막 야외 도서관은 없었고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또 같이 있었죠.
1: 그래서
0: 약간 뭐라고 되지? 진짜 해외에 놀러 온 것 같은 느낌.
1: 맞아.
0: 그래서 네. 그때는 참 거기에서 데이트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걸으면서.
1: 그 언제가 마지막이었죠?
0: 네?
1: 썸남과의 썸이 종지부를 찍은 게 한 7년 전, 8년 전?
0: 7년 전, 8년 전이면 제가 남편이랑 있을 때인데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기
1: 네, 죄송합니다.
0: 이제 불륜 쪽으로 가는 거지.
1: 예, 죄송합니다.
0: 큰일 나지.
1: 자, 우리 두댕이들 사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행시, N행시인데요. 박현진님 제가 오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
0: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송 같지만 계속 듣다 보면

0: 하면 재밌는
1: 천
0: 천재만재 안영미의 두시의 데이트. 감사합니다. 아,
1: 실제 저는 영미 씨의 최전성기가 요즘이라고 봐요. 많은 분들이 그런 문자를 주시기도 하는데 네. 둘째 낳고 돌아오셔가지고 네. 더 재밌어졌고 네. 이 진행 실력은 뭐라고 할까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의 1황 최고의.
0: 죄송한데 실력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나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1: 뭘 기다려?
0: 아니, 둘째 낳고 나서 그 진행 실력이 좋아졌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예. 또 그 리즈 하면은 또 어떤 게 또.
1: 저는 어쨌든 올해 MBC 방송연예대상 라디오 부분 대상은 나는 영미 씨가 탄다고 봅니다.
0: 아이, 진짜로. 진짜. 아유 됐어요.
1: 만약 괜찮... 영미 씨 수상이 불발될 경우 나는 하차합니다.
0: 아 누가 뭐 상 받으려고 DJ 하나? 예. 뭐 상 받으려고 방송을 해?
1: 그래야죠.
0: 아유 아니 아니.
1: 정당한 에이. 보상입니다.
0: 자, 나는 라디오... 그냥 올해만 해줬으면 좋겠어. 올해만 시켜줬으면 좋겠어.
1: 아 이 와중에 우리 그 작가 진에 아주 그 까칠한 그 검증 문자
0: 아, 예.
1: 라디오 대상이 없대요. 최우 수상까지가 있대요.
0: 아, 그 왜 대상이 없을까? 그것도
1: 알았어요. 그 관례를 깰 수 있잖아. 음미라면.
0: 예. 예. 자, 1454번님.
1: 청.
0: 청초한 그녀.
1: 개.
0: 계란상의 얼굴.
1: 천.
0: 천상의 마성녀 안영미. 마성녀는 뭐야 또? 약간 어감이 좀 그러네.
1: 야, 마성의 매력 이런 거지. 마성의 매력을 갖춘 여자.
0: 근데 마성녀라고 하는 게 좀 그렇다. 자.
1: 청세미님 청
0: 마자가 말 마자인가?
1: 네. 청
0: 청어는 가시가
1: 개
0: 많아요.
1: 천
0: 천 개가 넘을 듯.
1: 네, 실제 청어는 가시가 좀 많긴 한데요. 천 개가 넘지는 않고요. 예.
0: 자 박지연님.
1: 네 청
0: 청량한 목소리
1: 개
0: 계산할 수 없는 동안 천상의 미모
1: 안유진
0: 일로 와. 차라리 안문숙이라고 했었어야지.
1: 아, 안문숙 씨 미스코리아 출신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미스 롯데인가?
0: 아니 꺾을 거면 네, 차라리 네. 이렇게 꺾어줬어야지.
1: 네. 1861님 저희 엄마가요 청계천 근처에 세운 상가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0: 네.
1: 10번 출구 쪽에 해물 칼국수 가게가 있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어머니랑 아들분이서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식당 정보도 하나 슬쩍 얹어주셨습니다.
0: 네네. 네. 자 이렇게 청계천과 관련된 얘기 다 보내주세요.
1: 맞아요.
0: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받는 동안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4: 잘 부탁드립니다.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박크로쉬

0: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들어갔어요? 들어가세요. 네. 바로 그 불 들어오기 직전에 과메기 세 글자를 장렬하게 외치셨는데요. 머릿속에 지금 과메기가 막 과메기밖에 없습니까? 과메기 먹고 싶어요? 먹어요.
3: 예, 저희끼리 방금 예, 가족을 아까나고 있었어요. 예. 그게 뭐지 뭐지? 과메기 정답 과메기. 자, 두시데이트 안영민입니다.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진 노
2: 과메기
3: 하고 계시고요. 예. 오늘의 지역 청계천이죠.
2: 애냉시입니다. 1510님 청
3: 청양고추
2: 개
3: 계속 먹으면
2: 천
3: 천번의 설상
2: 그만하시고요. 유남수님 청
3: 청취조사 전화를 받으면 두 대 얘기하려고
2: 개
3: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2: 천
3: 천년만년 기다려도 전화가 안 와요. 그래도 매일매일 해도 돼.
2: 아유 이게 기다리면 또 잘 안 와요.
3: 약간 듣는 사람한테 또 희한하게
2: 안 오시.
3: 왜 그러는 겁니까 정말.
2: 청취율 조사 기간이 또 다다음 주인가?
3: 아 네, 저는 이 관계자분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
2: 네. 전화 돌리시는 분들?
3: 네. 저는 도대체 그
2: 그분들은 죄가 없죠. 그분들은 그 랜덤으로 뭔지, 돌리는 거라서.
3: 그 기준이 뭔지 너무나 네. 궁금합니다.
2: 랜덤입니다. 네.
3: 김영수님.
2: 청계천에서 열리는 풍등 축제가 매년 연말 열립니다. 가족 혹은 연인과 저녁에 풍등 보러 가시면 좋아요. 저희 가족은 매년 즐기고 옵니다. 저는 청계천에서 풍등 축제 한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3: 저도 처음 알았어요.
2: 풍등이 뭔지 알죠?
3: 알죠.
2: 날리는 거.
3: 네네네.
2: 이게 사실 대만, 타이완 가시는 분들이 되게 이런 거 체험 많이 한단 말이에요.
3: 네네네.
2: 근데 이게 청계천에서도 하는구나 몰랐네.
3: 저도 몰랐던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청계천 사연 계속 받고 있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볼빨간 사춘기 서울
2: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 들어요.
3: 와 왜 저래? 그러면 SEOU의 걸로 갈까?
2: 해질 무렵 거리에 나가
3: 자 서울 듣고 올게요. 서울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유쾌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퀀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4: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5: 중하여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하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100% 즉흥 토크 시간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역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죠.
1: 네, 여러분 오늘의 지역은 낮도 아름답고 밤도 아름다운 청계천입니다.
0: 네, 근데 오늘따라 삼행시가 엄청 쏟아지네요.
1: 아, 그러네요. 네. 이게 뭔가 딱 아귀가 잘 맞는 느낌인가 보죠. 보겠습니다. 126 하나님 청.
0: 청계천에서 한참 걷다 보면
1: 개.
0: 계단에 앉아서 연애하는 커플 많이 보이네.
1: 천.
0: 천국은 니들만 사는구나.
1: 1261님 몰라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0: 그럼요, 그럼요. 네,
1: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 없고요.
0: 그 커플이 뭐 오래 간다는 법도 없고.
1: 그게 할 소리예요?
0: 아니. 아니, 이게 부정적인 기운도 네. 없네. 아, 나 원래 안 그랬거든? 근데 노 작가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내가 어머 세상에 아니 그 행복한 커플들한테 맞아요. 내가 지금 이런 네. 몹쓸 소리를 하다니
1: 저는 진짜 반성 많이 해요. 굉장히 세상에. 사람이 네거티브 해가지고
0: 세상에 큰일 날 뻔했네.
1: 8825님 청!
0: 청춘아!
1: 개!
0: 개 섞어라!
1: 천!
0: 천천히 가다오!
1: 청춘아!
0: 아, 노 작가님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불고 있는 것 같아요.
1: 오늘 왜 이렇게 노래가 하고 네. 싶죠? 너무 노래 담겨.
0: 아, 노래가 담겨요? 노래 갑자기 뭐 노래가 너무 부르고 싶어요?
1: 해질 무렵 거리에 나 죄송합니다. 김현정님의 삼행시 네. 보겠습니다. 청
0: 청초한
1: 개
0: 개기름
1: 천
0: 천여 얼굴 영면이

0: 김현정. 일로 한 대만 맞자. 그만해. 그만해. 오늘 상태 좋다고.
1: 근데 영미 씨는 건조한 쪽이지.
0: 완전 극건성이에요. 완전 건조.
1: 개기름 없어요.
0: 네. 없어.
1: 네, 제가 많죠. 제가 많고.
0: 그걸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할 일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 무슨 청문회도 아니고 무슨 증인으로 앉아가지고 이거를 증언을 해줄 일이에요?
1: 저 라디오 하면서 진짜 많이 가벼우신 거예요. 거의 지하 밑에서 사는 사람인데 진짜. 네. 자 진짜 배기 진또배기 사연 보겠습니다. 김수현님인데요. 청계천에 터줏대감 왜가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산책로 따라서 걸어다니고 물고기 사냥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구경하느라 주위를 둘러싸도 전혀 개의치 않고 유유히 다녀요. 검색해봐도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내가 맨날 보는 그 친구도 얘인가? 이 사람인가? 이 왜가리인가?
0: 그럴 수 있어요.
1: 네, 진짜 거기 항상 있어요. 항상.
0: 진짜 터줏대감 많네.
1: 동일.
0: 그러니까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집인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네 인 거지.
1: 아하.
0: 그러니까 날아갈 생각도 안 하는 거야.
1: 아, 그렇지. 너무 익숙한 거지. 안방인 거죠.
0: 네. 왜 그 사람들이 내 집에 왔다 갔다 해?
1: 그러니까 다음 이거지. 문자는 그 영미 씨가 제가 뭘 하나 찾아봐야 돼가지고 소개해 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최현님께서 청계천 광화문에서 5년 동안 근무했는데 점심 먹고 자주 청계천 가서 산책했죠. 겨울이면 트리축제 봄에는 등축제 행사를 엄청 많이 해요. 그 근처에 속초 생태집 있는 거 아시나요? 제가 원래 생선찌개를 안 먹는데 여기는 정말 진짜 완전 노포 맛집. 가자미 식혜를 반찬으로 주는데 그것 짱맛 대박. 생태탕은 찾기 힘든데 골목에 있어서 아는 사람들은 잘 찾아가지요. 최고.
1: 그 북창동에 있는 매우 유명한 집이고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맞춤법은 틀리셨어요.
0: 어디?
1: 가자미 식혜 할 때 식혜는 그 가자미 삭힌 거거든요.
0: 네.
1: 그건 아이로 쓰셔야 되고 여기 쓰신 식혜 네. 히읗의 여인은 단술 감주 있잖아. 그걸 식혜를 보는 거.
0: 네네네. 네네,
1: 이렇게 지적질 해드립니다.
0: 네. 어쨌든 예. 찾으셨어요? 어딘지 뭘 찾으셨어요?
1: 아 다음 사연 때문에 사실 요 다음 사연 때문에 찾은 건데
0: 그랬던 거예요? 예.
1: 이거 읽어주세요.
0: 아, 왜 자꾸 오다를 때리시지?
1: 아니 왜냐면 예. 제가 뭘 좀 찾고 있어가지고.
0: 아 예.
1: 예, 예, 예.
0: 아 참.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하네 지금. 예. 아 1454번님 청계천 옆 세운상가에 오랫동안 계시던 정겨운 할머니의 순대 리어카가 기억에 남네요. 늘 같은 시간 세운상가 아래 도로 곁에서 무심히 순대와 볼대살을 툭툭 썰어주셨는데 모자라면 쓱 몇 점 더 주시던 그 손길이 참 좋았습니다. 아 올 초 몇 번 갔을 때 보이지 않으셔서 추워서 쉬시나 했는데 유명을 달리하셨더라고요.
1: 아이고.
0: 그 맛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네. 라고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1: 제가 왜냐면 예전 제 그 메모를 찾은 거예요. 이 집이 사실은 굉장히 저처럼 순대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전설 같은 어머님이세요. 이게 제가 지금 막 찾았는데 제가 이 집을 6년 전 그러니까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 15분에 처음 갔었어요.
0: 아.
1: 그때 어머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6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어머님이 81살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87이셨겠죠.
0: 네.
1: 근데 이미 그 당시에 33살부터 당시 81살까지 48년 동안 아. 여기 한 장소에서 리어카로 순대를 파신 거예요.
0: 어머나 어머나.
1: 그 너무 믿기지가 않는 세월인 거죠.
0: 우와.
1: 근데 진짜 맛있었고 제가 기억나는 예전에는 어머님이 직접 순대를 이제 만드셨는데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만드는 방법만 누구에게 주고 그 친구에게 만들라고 하고 이제 받아가지고 매일 나오셨는데 아까 얘기한 순대 맛있고요. 특히 돼지 볼살
0: 네.
1: 이게 진짜 맛있었고
0: 아.
1: 그 순대 찍어 먹는 그 양념 소금을 어머님 배합하는 방식이 있나 봐요.
0: 네네네.
1: 그게 또 엄청 감칠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후에도 몇 번이나 갔고 갈 때마다 이제 인사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0: 네.
1: 제가 왜 마음이 좀 울컥하냐면 제가 할매 그 밥 됩니까라는 책도 냈지만
0: 네네네.
1: 저는 이제 전국에 막 수없이 많은 할미 식당들을 매일같이 다니잖아요. 그 어머님들의 그 죽음을 너무 자주 제가 목격하는 거예요. 너무
0: 그쵸.
1: 오래 장사하셨고
0: 네네.
1: 제가 책에 쓴 곳들의 어머님도 이미 돌아가신 분들 너무 많고
0: 네.
1: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안 좋아.
0: 네, 그렇죠.
1: 고생하고
0: 네.
1: 빚 못 보고 병만 없고 돈은 못 벌고 맨날 싸게 하니까. 하여튼
0: 아,
1: 뭐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아까 그 문자를 미리 좀 보셨을 때 좀 예, 놀라시더라고. 많이 놀라시더라고.
1: 많이 놀랐어.
0: 예, 예.
1: 아, 이거 돌아가셨구나.
0: 자, 이렇게 청계천과 관련된 얘기라면 어떤 얘기든지 다 좋습니다. 어디서

0: 보고 들은 정보부터 직접 가서 경험한 일들까지 다 보내주세요. 오늘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사연 받는 동안에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5: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4: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오늘의 지역 청계천입니다.
5: 4548님. 20년 전에 회사 교육이 있어서 처음으로 KTX도 타보고 청계천을 처음 가봤는데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처음 봤을 때는 에이 뭐 이게 뭐야 우리 동네 고락만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볼 것도 없고 이게 뭐라고 했는데 48살이 된 올해 아들들과 저희 네 식구 밤에 밤산책을 갔었는데요. 볼거리도 많고 너무 좋았답니다.
4: 그럴 수 있죠.
5: 불 켜지면 더 예쁘죠. 그리고 계속 뭔가 소소한 게 계속 생겨요. 거기.
4: 맞아. 네, 근데 좋죠. 이제 시골에서 오셨으면은 그러실 수도 있어.
5: 그럼요, 그럼요.
4: 청계천 보고 에이 이게 뭐야 그럼요. 이럴 수도 있어요.
5: 왜냐 사실은 이게 복귀한 하천이기 때문에 약간의 인공미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시골에서 자연 하천을 보시던 분에게는 성에 안 찰 수도 있지.
4: 그렇죠. 네네. 9709번님 조선시대에는 안악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던 빨래터가 청계천이더라고요. 음흠. 단순 빨래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한양 도성 안에 온갖 소문 스캔들이 가장 먼저 퍼지는 핫스팟이었나 봐요. 남정네들이 안악네들 빨래하는 거 훔쳐보다가 네네. 나무 방망이로 겁나 맞았다고.
5: 네, 그럼요.
4: 그러니까 이래서 그 사극 보면은 빨래하는 장면 꼭 나오잖아요.
5: 꼭 나오죠.
4: 자네 그 소문 들었는가? 아 뭐? 아니 글쎄 그 노작가 말여 밤이슬을 밟고 다닌디야.
5: 간밤에 물레방앗간에서 봤어.
4: 그래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5: 이렇게 서풀 막 이렇게 해치고 봤어.
4: 봤어. 아 봤어. 내가 봤다니까.
5: 봤다니까.
4: 아이고 오네.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맞아. 이 장면이 꼭 나오잖아.
5: 꼭 나오죠.
4: 그렇지 그렇지.
5: 아유 정겹습니다. 네. 1880님. 저는 지방에 사는 사람인데요. 신랑이 서울에 시험이 있어서 시험 보러 갔다가 붙었을 것 같다며 기분 좋게 청계천 산책하며 야경 보고 맥주 먹고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시험 똑 떨어졌어요.
4: 아유, 그러니까 기분을 너무 일찍 누리셨어.
5: 그러니까 우리 흔한 그냥 관용어구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4: 아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5: 재도전할 수 없는 시험일까요? 재도전을 할 수 없는 시험일까? 모르지만
4: 글쎄, 좀 옛날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5: 아 그렇구나. 네. 지금은 뭐 그런 상관없이 잘 살고 계시겠죠.
4: 네.
5: 맞습니다.
4: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주신 거죠. 이게 맞아. 진짜 막 뼛속 깊이 아픈 그렇지. 이야기였으면 못 보냈지.
5: 그렇지 그렇지.
4: 2763번님. 그렇지. 네. 청계광장에서 첫사랑 남친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머 저는 세상이 무너졌는데 청계천 물은 눈치도 없이 졸졸 잘만 흐르고 분수는 축하라도 하듯 신나게 쇼를 하더군요. 커플들은 손잡고 웃고 비둘기까지 제 앞에서 연애질을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혼자 앉아서 코를 훌쩍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세상아 나 방금 차였거든. 물이라도 잠깐 멈춰주면 안 되겠니?
5: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공무원도 출동합니다. 청계천 물이 멈추면

0: 사고예요, 사고.
1: 아, 그런 거구나.
0: 큰일 납니다.
1: 민원 들어가겠다.
0: 민원 들어가죠. 민원이 아니라 비상 걸립니다.
1: 비상입니다.
0: 안 되죠, 안 됩니다. 예, 멈출 수 없습니다.
1: 그래도 이 낭만을 좀 같이 좀 느껴보려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정색하시면서 아, 안 됩니다.
0: 안 됩니다.
1: 이럴 일입니까?
0: 네. 아, 그리고 네.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흘러가는 물처럼 예전의 인연은 그 물 위에 얹어서 멀리 멀리 흘러가게 놔두십시오.
1: 그 옛날 일이니까 지금 첫사랑 얘기라고 하면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나 참.
0: 아 지금 제 머릿속에 네. 다음 노래는 뭐 부르지?
1: 아우 세상에. 아우 나 환장해 정말. 노래방 책이라도 좀 갖다 드려. 책이라도 보게 그냥. 아우 나 혼자 해야겠네 오늘. 외로운 싸움이다 지금. 외로운 싸움이야.
0: 이호성님. 세운산 가니까 중학교 때 야한 비디오를 사러 매주 갔었는데 와 매주 가셨구나.
1: 매번 그래서 실패... 세운산 간가?
0: 그렇죠. 매번 실패하다 매번 보던 아저씨가 안쓰러웠는지 따라오라고 하며 특별히 너희한테만 주는 거라며 아이고, 아이고. 창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보물 같은 테이프를 주셨는데요. 몇날 며칠을 고이 간직하다 드디어 친구네 집이 비었다는 소식에 들뜬 마음으로 가서 틀었습니다. 한데 전국 노래자랑이 나왔어요.
1: 야~
0: 그때 인생 첫 배신감이라는 걸 느꼈네요. 그때 그 아저씨 얼굴이 생생해요. 그러니까 막 들뜬 마음으로 상기된 얼굴로 기대하며 틀었는데 전국 노래자랑
1: 끝까지 거. 봤을 거야 분명히. 상 타는 것까지 다 봤을 거야. 아차 상 받는 것까지 다 봤을 거야.
0: 중간 부분부터 나온
1: 혹여나 모를 일이니까 다 봤을 거야. 그러면 전국 노래자랑 나왔으니까 전국에 세운상가 나왔으니까 스탠딩 넥스트 유 한번
0: 뭐요?
1: 의식의 흐름 스탠딩 세운상가 나왔으니까 스탠딩 넥스트 유 가볼까요?
0: 따따따따다
1: 이거 봐 요즘 노래 또 모른다고. 자 한국의 스탠딩 넥스트 유 듣고 올게요.

0: 네, 전국의 전국 Standing next to you 듣고 왔고요. 아, 조미화님께서 와 이게 이렇게 연결한다고 안영미 최고다라고 하셨습니다.
1: 이런 흐름의 연결은 화의 예. 추종을 보러하고 아, 예. 전무후무하며 예. 역사상 유일한 존재입니다. 아, 받들어 예. 보시겠습니다.
0: 아, 근데 저는 예. 아유, 상 같은 거 바라지도 않고 전 정말 그냥 오랫동안
1: 아, 맞아.
0: 우리 노 작가님이랑 예. 이렇게 서로 실없는 농담이나 하면서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네요.

0: 농담이라는 책도 있고.
1: 네.
0: 나는 실업자라는 말, 단어도 되게 좋아합니다.
1: 예. 자, 실업자 되기 전에 빨리 그냥 사연이나 읽어주세요.
0: 8411님 빨간 비디오 친구들 포기를 못하고 전국 노래자랑 아마 빨리 감기를 했을걸요. 짜식들 다 안다.
1: 본인 아, 빨리 감기가 있었구나.
0: 패스트 포워드.
1: 아, 나 같은 사람은 끝까지 천천히 다 본다고.
0: 아, 그렇지, 그렇지. 응,
1: 끝까지 다 본다.
0: 근데 이제 8411님이 저렇게 지적하는 건 다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 예. 본인이 해봤다는 거지.
1: 우리 애들 다 경험 있죠.
0: 예, 예. 네. 단골 손님 김범수님. 네. 어, 저도요. 전 전원일기였어.
1: 그렇게 전원일기로 페이크를 많이 하더라고.
0: 저도 끝까지 다 봤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였나?
1: 그 이런 걸로 장난치시면 안 돼요. 안 진짜.
0: 네네네.
1: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청소년들에게 그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어요.
0: 동일범의 소행일 수도 있고.
1: 그래.
0: 이것도 웃긴다. 그러면 저기 최불암 선생님이 양촌리 김회장님이 나셨다는 거잖아요.
1: 네. 네,
0: 그렇죠.
1: 예예예.
0: 예. 예, 예, 예.
1: 아. 아, 2129번님 거는 읽지 맙시다. 요거는 정말
0: 안 돼 안 돼.
1: 안 돼요.
0: 안 돼,
1: 정말 안 돼. 나쁜 거기 때문에
0: 안 돼, 안 돼, 안 돼.
1: 작가님이 네네. 너무 어린 친구라서 이거 모르고 이건 넘어갔어. 아, 이거 방송 사고야. 아. 어떡하려고 그래.
0: 막내 작가는 아, 오늘 아주 교육을 받아야겠어. 아, 네,
1: 하마터면 상이고 뭐고 간에 나 오늘 그대로 잘릴 뻔했어요.
0: 바로 심의위원회 바로 예, 예. 우리 김민나 PD 양장 입고 예, 심사하더라고 그랬습니다.
1: 아찔하다. 아, 오늘 회식이고 뭐고 간에 끝날 뻔했네.
0: 자, 착한 마음 착한 생각
1: 예, 예,
0: 6804님
1: 예.
0: 깨끗한 방송 2대
1: 예.
0: 예전에 80년대 청계천의 헌책들 책 상가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백과사전을 사러 갔는데요. 그때 돈으로 중고 백과사전이 13만 원이라는 거예요.
1: 너무 비싸다.
0: 가격에 깜짝 놀랐는데 글쎄 어머니가 3만 원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1: 거기 와, 우리 엄마다 우리 엄마 거기, 우리 엄마야
0: 거기에 더 깜놀하고 너무 창피해서 기가 막혀 하고 있었는데 글쎄 그걸 4만 원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놀라며 신나했는데 그걸 들고 시내버스를 타고 집에 오다가 너무 무거워서 네 번째 놀라며 들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와,
0: 사실은 그분들도 이걸 13만 원에 실제 팔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 아닌 거지.
1: 어, 그렇지.
0: 그냥 정해놓은 가격이야. 내고가 들어올 걸 당연히 예상을 하고.
1: 그러니까 저 같은 고객이 걸리면 저는 13만 원을 다 드려요. 깎을 줄도 모르고.
0: 똑같이.
1: 어, 애누리 할 줄도 몰라.
0: 태어나서 흥정이란걸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1: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한 가격인 거죠.
0: 그런 거지.
1: 어, 근데 네. 엄마들한테 걸린다? 네. 그건 끝장나는 거야. 아, 그냥 500원에 줘. 내가 이 바닥 다 아는데.
0: 요즘도 그런가? 예전에는 집집마다 그 자녀들을 위한 백과사전.
1: 네.
0: 무슨 문학 전집.
1: 다 있었어. 집집마다.
0: 60권, 뭐 50권. 다 있었어.
1: 단문 판매도 했잖아요.
0: 단판했었죠.
1: 그래서 오셔가지고 맞아요. 막 그거를 재미나게 읽어준다고 동화책.
0: 그러니까.
1: 안데르센 동화나 이런 거.
0: 네.
1: 재미나게 읽어주면 애들이 재밌어 하잖아. 그러면
0: 맞아요.
1: 어머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사시면 저희가 원래 이만 한 권당 이만 이렇게 받는데 요거 20권 사시잖아.
0: 정확해.
1: 이만큼 깎아드려.
0: 정확해.
1: 예. 그러면 애들이 옆에서 엄마 사줘
0: 맞지.
1: 막 운단 말이야.
0: 맞지 맞지.
1: 어, 그러면은 또 이제 맞지. 사줘. 어.
0: 근데 그 대백과 전집은
1: 네.
0: 굉장히 두껍고 종이가 빳빳하고 무겁잖아요.
1: 네.
0: 심지어 책장에 우겨 넣으면 정말 종이 한 장 들어갈 틈이 없어가지고
1: 아,
0: 나중에 그걸 손가락 껴가지고 빼낼 때 안 나와.
1: 안 나와.
0: 손가락 힘만 들고 아프기만 하고.
1: 붙박이장이야. 붙박이장. 그래 간신히 꺼내가지고 보잖아.
0: 어.
1: 그러면 거기 안에 꼭 아빠들이 비상금을 거기다 어떻게든 꼭 만 원씩
0: 그렇지.
1: 2만 원씩 껴넣어.
0: 아이,
1: 그렇게 하는 거죠. 뭐.
0: 너무 웃긴다. 이 와중에 귀중한 청계천 토박이 등장하셨습니다. 네. 555 하나님. 1969년도에 청계천에서 태어난 토박이입니다. 지금도 명동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청계천 맛집은 단연코 강산옥이라고 하는 60년 전통의 콩비지집이
1: 어,
0: 유명합니다.
1: 콩비지집 좋아하는데.
0: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콩비지와 함께 반주로 소주를 드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왜 오래된 식당 찾아가는 게 약간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1: 네.
0: 저 강산옥은 진짜 오래돼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전에 이게 화제가 됐어서 이런 집이 있다고. 제 기억으로는 콩비지 하면 하나만 팔걸요. 그 영어도 되게 짧게 하시고 요즘은
1: 그게,
0: 모르겠지만
1: 그게 정말 스웩입니다. 스웩.
0: 그럼
1: 어, 메뉴
0: 어른하고.
1: 많은 것보다 우린 하나로 승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0: 어 맞네. 지금도 스웩이야. 점심 장사만 하시고 아 콩비지랑 콩국수 팔고 그 두 가지 정도만 팔 거야 아마.
1: 그럼 강산옥 얘기 들으면 강산의 씨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0: 그러면 조용필의 서울 서울을 먼저 틀어줘야죠.
1: 알겠습니다. 어?
0: 나는 네. 오늘 저기네.
1: 조금 되게 어르신들 같다. 저기네. 저기네는 귀신도 못 알아들어. 네. 아, 좀 저기하네. 못 알아들어. 괜히 어감 때문에 기분은 나쁜데 아무도 알아듣진 못했어.
0: 순간적으로 목이 막히고 순간적으로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고요. 순간적으로 재채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네, 미안합니다.
1: 네, 4802번님. 네.
0: 어릴 때 엄마는 청평화, 그러니까 청평화라는 건 이제 시장 말하는 건데 아빠는 신평화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복개 전엔 청계천가에 리어카 토스트 장사들이 있어서
1: 아, 또 맛있죠.
0: 어린 토스트. 제가 지루해하면 우유와 토스트를 사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토스트 메이트였던 2층 뭐야 이게?
1: 지나미.
0: 아, 지나미 잠옷 가게.
1: 여미야.
0: 이게 뭐예요?
1: 사람 이름인가 봐.
0: 아, 지나미라는 이름의 잠옷 가게를 운영했던 집에 뭐 아마 그 딸이나 뭐 아들쯤 되겠죠. 여미라는 네. 사람이 있었나 봐. 여미야. 네네네. 너희도 잘 지내고 있겠지?
1: 진짜 뭔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근데 요즘도
1: 토스트.
0: 토스트 그 쇼폼으로 올리는 젊은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아. 이 가격에 양 많이 주고 막 이런다고 하면서 막 한 자리에서 20년 40년 하신 어머니도 찾아다니시면서 그런 그 영상도 되게 많아요 요즘에도. 아, 토스트 하나 먹고 싶다 지금. 설탕 케첩.
1: 아, 어쩜
0: 이렇게. 어느 쪽이에요? 나는 케첩.
1: 아, 저는 설탕.
0: 설탕.
1: 예, 설탕 쪽입니다.
0: 컵 토스트 알죠?
1: 알죠. 그
0: 종이컵에다 넣어가지고 똘똘 그래. 말아가지고.
1: 근데 저는 아침에 공복에 그 토스트에다가 우유 먹고 잘못 갔다가 출근했다가 배 뒤틀려가지고
0: 왜?
1: 죽을 뻔했었어요.
0: 왜왜 왜?
1: 시옷 시옷. 그 뭐라 해야지? 눈뱀이라고 표현하나?
0: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1: 아, 정말 기분이 지금 저기하네. 유적 씨 노래 하나 들을까?
0: 아, 기분이 저기해서?
1: 이 기분이
0: 아, 지금 어제 코너의 연장선상입니까? 의지가 흐름대로 선곡하기 그런 거예요? 오늘은 노노노예요.
1: 지금 본인이 제일 의식의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0: 3929님 사연은 뺐고요. 6628님. 15-6년 전쯤에 제일 친한 친구가 노량진 고시원에서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친구랑 맛있는 건 먹고 청계천에 나란히 앉아서 아,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좋았는데 결혼하고 아기 키우고 하다 보니까 서로 좀 멀어져서 연락도 안 하는 사이가 됐어요. 참 그립고 보고 싶다 친구야.
1: 그래.
0: 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스페셜 DJ 했던 이성경 씨.
1: 네.
0: 그 다음에 또 누구였지? 여기 하면서 오래 연락이 끊긴 친구랑 좀 동창회에 연결됐어요.
1: 그랬었어요?
0: 실제 만났단 말이에요. 6628님도 사연 보내신 용기로 연락해보시면 네. 굉장히 반가워할 겁니다. 네네네.
1: 네네. 이 와중에 7647번님 영민씨 미안한데 잠시 멀티 좀 할게요. 안세영 선수 금메달 도전 시작이라서요. 알겠습니다.
0: 미비한 도전이죠.
1: 예예. 예. 소식 좀 전해주세요.
0: 네네.
1: 자, 청계천 얘기 중에 아 정말 좀 저기하네. 그래서 빨래. 예, 이 저기 빨래. 청계천은 빨래 아니겠습니까?
0: 빨래터.
1: 아, 빨래터 얘기 나왔으니까. 아, 아주 흐름대로 잘 흘러가고 있어요. 예, 예. 빨래 듣고 올게요.
0: 기분 저기하네.
1: 네.

0: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중하여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6: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7: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중은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오늘 청계천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 만나봤는데요. 아까 소개 못했던 3929번님 사연 하나만 더 읽어주시죠.
8: 맞아요. 아까 우리 이재 작가 실수로 지워졌었는데요. 비난을 좀 해야겠죠.
7: 아유, 다 이렇게 실명을 또 언급을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8: 하도 내가 다양한 게 많아서 그래. 억하심정 있어.
7: 예, 예, 알겠습니다.
8: 3929님, 청계천 바로 근처 황학동에 살고 있습니다. 청계천 라인을 따라가면 창신동 장난감 거리 있죠. 오. 근처에 낙산냉면 있죠. 여기는 뭐 오이냉면, 오이가 듬뿍 들어간 매운 냉면도 되게 유명한 집이고 동대문시장 가깝죠. 영미 씨도 창신동 장난감 거리 한번 오셔야죠.
7: 아, 너무 좋다.
8: 여기는 요즘도 난리예요. 그 학부 형들이 아이들 데리고 뭐 문구류 장난감 사러 엄청들 많이 오는 그런 거리입니다.
7: 딱콩을 데리고 한번 가야겠다.
8: 좋지, 좋지. 좋지.
7: 아니야, 가면 또 난리 날 것 같아.
8: 왜요?
7: 집에 안 오겠다고 또 난리 칠 것 같아. 또.
8: 나는
7: 장난감.
8: 나는 또 혹시 영미 씨 거기 떴다고 막 사람들 막 인산인해로 모일까 봐 그거 걱정하신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7: 아이, 뭘 걱정합니까? 아, 진짜 저기하네 진짜. 오늘 노 작가님 많이 저기하시네. 빨리 빨리 빡빡이 올려야죠.
8: 자, 오늘의 아주 너무 그렇게 하지 마. 나 힘들어. 자, 오늘 최고의 사연 뽑아보겠습니다. 백과사전을 사러 갔다가 무려 4번이나 놀라셨다는 6804. 6804님 축하드립니다.
7: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8: 빠르게 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네네. 예전에 80년대에 청계천에 헌책상가가 있었는데요. 부모님과 백과사전을 사러 갔는데 중고 백과사전이 13만 원이라서 한번 깜놀. 어머니가 3만 원에 달라고 해서 두번 깜놀. 근데 4만 원에 주셔서 세번 깜놀.

0: 실내 버스 타고 집에 오다가 너무 무거워서 4번 깜놀.
1: 이만한 사연이 없어. 이만한 사연이 없어.
0: 아,
1: 나 진짜 옛날 생각 나 우리 엄마 생각 나가지고 진짜. 자, 귀

0: 드실 때 뜬금없이 올려주셨어요.
1: 근데 미치게 너무 먹고 싶어요. 왜 이러 갑자기 왜 이러지? 뭐 지금 왜 그러지나?
0: 자, 본인의 욕구대로 하는 방송이네 진짜.
1: 그러니까 이게 달걀 부침이 있어야 돼. 채소 쫑쫑 썰어 놓고 그죠? 흥건하게 기름 두르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0: 그러면은
1: 토스트 그 마가린
0: 부어가지고
1: 지금
0: 빨리 코인 노래방 가셔서 토스트 먹으면서 노래나 부르셔. 서울 서울 서울 노래
1: 배질물이야.
0: 오늘 더할 나위가 없겠네.
1: 예예예. 예, 예.
0: 아 김광원님께서 그 와중에 노세로이 가지 마세요 지금.
1: 노세로이는 뭐예요?
0: 어? 지금 이태원 클라스에 나오는
1: 박세로이?
0: 박세로이 머리 같은 느낌인가 보다.
1: 아유 빨리 삭제하세요. 문자 빨리 지우세요. 네, 큰일 나요. 큰일
0: 저희도
1: 나요.
0: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1: 예, 못 들은 걸로.
0: 자 노작근이 말고 아이고 자 필름 다 빼내. 없던 걸로 해.
1: 없던 걸로.
0: 유포되면 안 되니까.
1: 네. 네,
0: 조용필 씨 버전의 서울 서울 서울 들으면서
1: 명곡입니다.
0: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자 보내드릴게요. 안녕.
1: 내가 보게 서울.

네, 조용필 선생님 버전의 서울 서울 서울 듣고 오셨고요. 황정학님께서 아 결국은 이 노래 듣는구나. 예, 왜냐면 들려드려야 가셔. 들려드려야 끝나. 안 그러면 이따가 회식하는 내내 서울 서울 얘기하실 거예요. 그 또 여차하면 노래방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틀어드리고 빨리 털어버려야지. 자, 응급하면 언젠간 다 들려드립니다. 또 좋은 노래들이 대기 중인 코너 맛집의 앞집 지금 만나보시죠.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지요?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고막으로 스며들어 가슴을 축축하게 전율시킬 오늘의 음악은 대체 뭘까요? 이 노래만큼은 내가 오늘 꼭 듣고 말겠다. 이런 강인한 정신을 갖고 두 댕이들의 추천음악 한 곡씩 보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먼저 준비해둔 곡은 두 댕이들이 노 작가님만큼이나 참 많이 신청한 노래예요. 최유리의 막사랑 들어볼게요.

네, 최유리의 막사랑 들으셨고요. 저는 막사랑이 나가는 동안에 소변을 막 싸고 왔습니다. 김정환님께서는 막사라라고 하시는 중. 박효정님, 최유리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두대 참 저기하네요. 고급지다고요. 네. 아, 7874번님, 아, 배미양님 매번 이 코너를 위해 와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저희 두 대를 위해서 잠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김소영님, 근데 저는 코너 이름이 너무 헷갈려요. 앞집의 옆집, 옆집의 뒷집, 맛집의 앞집인 줄 맛집의 앞집인 줄 오늘 알았음. 뭐 어디면 어떻습니까? 예, 그냥 맛만 있으면 됐지. 그냥 오세요. 이름 몰라도 되니까 오세요. 예. 안연시님께서 최우섭의 세월이 가면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우섭의 세월이 가면 바로 듣고 올게요.

신청곡 최우섭의 세월이 가면 듣고 오셨고요. 김정아님께서 나의 노래방 애창곡 두 대에서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김현정님, 아 미사리 카페 온 것 같아요. 이모 여기 골뱅이 무침에 해물 파전에 소주 한 병이요. 미사리 카페를 안 가보셨군요. 거기에는 골뱅이 무침을 팔지 않습니다. 해물 파전도 없어요. 5502번님, 딱 제 마음과 통했네요. 이 노래 듣고 싶었는데 지금 밖에서 여유롭게 음악 감상 중입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이 노래 듣고 싶었군요. 5502번님, 찌찌뽕. 나중에 뽕찌찌 해주세요. 4755번님, 오늘 옆집서 놀러왔는데 오 고급진 음악방송이군요. 네 그러면 입죠. 항상 고급지고 있었습니다. 아, 2549번님, 이 노래 들으면서 가다가 교복 입은 애들을 보니 그 시절 좋아했던 영어 선생님이 문득 생각이 나네요. 양삼룡 선생님 잘 계시죠? 라고 하셨습니다. 아, 양삼룡 영어 선생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름 때문에 놀림 많이 받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Ship 3 Dragon. 자, 해리 스타일스의 As It Was 듣고 올게요.

0: 잔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0: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ジャクジャクイビガイビガチャンポンイビガチャンポン모델김태균입니다국물맛은칼칼한데자극적이지않아속은편안한남녀노소모두가완뽕하게되는바로그짬뽕이비가
1: 이비가유이비가짬뽕
0: 1일1짬뽕오케이
2: IS 동사는봅니다쓸모없던땅에서친환경건설의내일을세우고폐기물에서전기차의새로운미래를만들고아이들에게희망의세상을열어주는 ESG 경영으로더큰내일을봅니다 IS 동서
3: 두시에대해서드리는선물입니다텐디컬렉션미셸에서구두교환권유젠헬스케어에서비치로잔슬림쉐이크강릉동화가든에서효자두유우리아이안전하게롤안전문어듀에서롤스크린안입은듯착갓바디에서안착팬티굿즈판촉물은고려기프트에서녹용홍삼선물세트급발진잡는진넷에서한문철블랙박스를드립니다두시에데이트안영미입니다이제3,4부도움주신광고주님들소개를해야되는데4703번님아진짜시간가는줄모르고들었어요오늘회식어떤메뉴로결정하셨는지알려주세요아오늘기가막힙니다삼합에다가막걸리가기로했습니다그야이게얼마만이냐이게얼마만이냐1년도더됐어술먹은지1년도됐어근데저희엄마술먹기만해봐아주그냥 가서맛있는것만먹고와근데자오늘자우리두댕이분들도그동안고생하셨으니까오늘한잔하자고한잔에한잔에한잔에하십시다우리광고주님들도한잔합시다자환인제약아크메르동탄오뚜기카레한잔에브람스안마의자한잔에한잔에한잔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카운트주식회사본컴퍼니현대오피스유한책임회사음주의팀앱대리주식회사해리자보의주식회사이비가푸드 IS 동서다같이한잔에한잔에한잔에그리고지금이와중에배드민턴여자단식금메달전1세트우리안세영선수가이겼다는기쁜소식전해드리겠습니다파이팅저도여기서인사드리겠습니다끝까지파이팅해주시고요우린내일또해도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0: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횡성 새말 토종순대.
3: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4: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바짝 말라 텁텁해진 입술처럼 일상에는 내버려두자니 묘하게 신경 쓰이는 작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신발 속에 들어간 자잘한 모래알이나 손끝에 살짝 걸리는 거스러미처럼 대단한 문제는 아닌데 자꾸 거슬리는 것들이죠. 자, 그럴 때 립밤 한번 가볍게 쓱 문질러 얹어주면 신경 쓰이던 감각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곤 합니다. 작고 사소한 것 하나를 깔끔하게 처리했을 뿐인데 온종일 찜찜했던 기분까지 단번에 개운해지는 순간. 어쩌면 이런 자잘하고 묘한 신경 쓰임들이 모여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거슬리던 기분을 매끄럽게 정돈해드릴 오후의 발견.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오피 발견 성슬입니다. 랭카이 2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9월 29일 화요일입니다. 그 일상 속에서 되게 뭔가 이렇게 묘하게 기분을 좀 신경 쓰이게 하는 것들이 있죠. 네, 아까 얘기했던 뭐 거스럼이나 이거 되게 뭐 삶에 큰 지장 주는 거 아닌데 괜히 손가락이 하루 종일 막 가고 손톱이 계속 가고 네,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모래알갱이들이 하루 종일 귀찮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한 번만 싹 이렇게 긁어주면 해결해주면 굉장히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개운함, 뭔지 모를 답답함과 갑갑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후에 발견해서 풀고 가십시오, 여러분. 딱 오늘이 그런 날 아닙니까? 어제 이제 연휴 끝내고 복귀했을 때는 우리가 어리바리해요. 네. 오늘 또 이제 복귀구나, 한 주 어떻게 보내지? 이런 생각하면 하루가 다 갔잖아요. 네. 어영부영 하루가 다 가고 오늘도 이제 그냥저냥 적응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 연휴 끝에 오는 뭐랄까 이 허무함과 막연함,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이번 주에 또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긴 하지만 뭔가 이 막연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또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특집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자, 오늘 3, 4부에는 우리 033밴드와 함께 할 텐데요. 어제 제가 예고를 드렸더니 까망님이셨나? 우리 다음 씨와 두용 씨가 서로 이 인맥 자랑하는 거 경쟁 붙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두용 씨가 또 함께 활동하는 뮤지션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예, 저희 이제 스튜디오 풀샷에 딱 들어가면은 예, 오늘 아주 스튜디오가 가득 차질 거예요. 풀밴드로 오늘 아주 사운드 멋지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3, 4부까지도 함께해 주시고요. 1, 2부 순서는 우리 사연과 신청곡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특집을 하고 공개방송 특집을 하고 예, 그 용사들이 또 모였습니다. 우리 유진 씨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홍주미 작가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또 여러분과 같이 재미난 대화를 또 나눠주고 있으니까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그리고 유튜브창 오셔도 함께 참여 가능하시죠.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밤새한 형님. 아, 이 정도면 이제 캐스팅 헌터다. 제가 요즘에 그 섭친자, 섭외에 미친 자라고 이렇게 요즘에 밀고 있거든요. 예, 뭐, 보이기만 하면 다 섭외예요, 여러분. 예, 조심하십시오. 다 걸려듭니다. 3, 4부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아, 밤새한 형님은 세상에나, 여러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비밀은 제가 비밀에 붙이고, 그, 모기에 물리셨대요. 네 방이나. 근데 예쁜 사람들만 요즘 모기가 문다는 요크루트 선생님.

0: 님의 말씀에 힘입어 2만 원어치 사고 지금 주변에 나눠 마셨다고. 잘하셨어요. 이렇게 얼굴 예쁜 사람들이 마음도 이뻐요. 예. 저 봐요, 우리 밤새 안녕님이랑 저. 우리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광고 듣고 와서 예, 오늘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소개해 드릴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킹,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덮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7: 안녕하세요.
8: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7: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8: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7: 완전 좋아요.
8: 연두링
7: 잘 부탁드립니다.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네, 오늘 우리 또 추미 작가가 스튜디오에 또온 기념으로 우리 지난주에 야외 주차장을 떠올리며 소연의 퇴사의 기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이제 목소리가 많이 나아졌다 해서 마이크를 열까 했는데 잘 참았죠? 소연의 퇴사의 기어. 정집사님께서 이 노래 전에 신청했는데 퇴사까지는 아니지만 내일 쉬고 싶다. 지금 비염이 심해져서 병원 가셨다고 합니다. 코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저번에 우리 한번 얘기했었죠. 비염. 요 이제 환절기 때 확실히 비염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경험을 좀 비추어 보면 약간 이제 코가 차가울 때 항상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저도 항상 이게 코를 좀 따뜻하게 해줍니다. 손, 발, 코. 개인적인 증상은 그렇다. 너무 힘들죠, 진짜. 콧물이 안 멈춰서 너무 힘들다. 근데 이게 또 코를 풀면 비강에 더 자극이 돼서 도리어 안 푸는 게 좋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물론 전문가 분의 의견을 또한번더 물어보시는 걸또 추천드리고. 어쨌든 저는 좀 그렇더라. 조심하십시오, 정집사님. 아니, 우리 신영 씨, 아까 그차 안에 계신 사진, 저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오늘. 뭔가, 우리 좀 저기요 통했다 드레스 코드가 예, 요 정도로만 가을이니까 좋다 좋다 감사합니다 사진도 주셨네 뭐야 완전 가을이네 우리 좋아요 아주 그리고 단추마미님 오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출첵하신다고 이래저래 일이 많아서 오발도 못 들었습니다 요즘 야구에 빠져 사는데 세상에 유니폼 이렇게 뭐 이제 굿즈들이 계속 나오죠 구입 못해서 너무 속상하다 하시며 오발 들으며 위로해 봅니다 하셨어요 혹시 저희 이번에 굿즈 받으셨나요? 뭔가 이렇게 좀 엮어보려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 것도 함께해 주시고 예, 유니폼도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추마미님. 이거 있죠. 우리 아까 왜 거스러미랑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모래알갱이 얘기했었는데 잠자리님께서 속눈썹이 눈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예 들어가면 이게 거슬리긴 하는데 막상 손을 넣어서 빼기는 좀 그렇고 예, 손도 막 더럽고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또삶 속에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주 새내기님 오셨어요. 오늘 집 청소하다 보니까 어영부영 지나갑니다. 또 저녁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출첵. 시간이 금방이죠. 어제 우리 뭐 이제 일상으로 이제 좀 적응해야 된다. 근데 너무 이렇게 막 극복하내자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뭐 어영부영 한번 지나가 보죠라고 했는데 벌써 화요일 오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또 연휴가 시작이 되고 근데 가을엔 정말 놀러 다니기 너무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채팅창에도 여러분 우리 뭐 쉬는 얘기 좀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얘기 했었어요. 오늘 채팅창에 저희가 오늘 오랜만에 설문 올렸는데 만약에 주 4일

0: 휴일제가 된다면 여러분은 무슨 요일에 쉬고 싶은지 보기가 4개밖에 안 돼서 예, 월, 수목금 중에 고르는 걸로 했습니다. 저는 목요일 골랐어요. 목요일. 표정 왜 그래요? 그렇구나. 약간 이런 느낌. 왜냐? 약간 이제 월, 화, 수 정도 일 바짝 하고 목요일 잠깐 하루 쉬면 금요일에 출근하면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정이 썩 안 좋아. 지금 동의하지 못한다는 저 표정. 유진 씨는?
1: 수요일.
0: 수요일. 주민 씨는? 수요일. 오. 일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고 싶은. 수요일에 쉬고 싶다는 분들이 은근히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목요일. 성격상 좀 빨리 끝내놓고 좀 여유 있게 보내고 싶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유튜브 창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채팅 참여해 주시고 또 설문조사도 오랜만에 또 열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요일에 쉬고 싶은지 같이 남겨주세요. 오셔서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창도 열려 있습니다.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집니다. 오 사르르님 리디 오늘 남편이 비빔 국수에 냉삼 구워준대요. 야호 너무 행복하다. 일단 손 안 대도 되고 고기 들어오고 네. 확실한 행복입니다. 이문세예요. 애수.

네, 맞아요. 얼마 전에 얘기 소식을 전해 주셨었는데 벌써 출근을 하고 계시군요. 10월 1일자로 강릉 지점에 발령받으셔서 어제부터 출근하고 계시대요. 어제 너무 바빠서 출직도 못하고 밤에 원주 넘어가며 오발 다시 듣겠어요. 아직 숙소가 정해지지 않아서 이번 주 원주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내일은 교동에서 하루 잡니다. 여하튼 강릉 사람 된거 환영해 주세요. 전입신고 하실 건가요? 이것도 저희가 엄격하게 들어가거든요. 주소 이전하실 건가요? 아, 강릉 지점 출근했더니 여기 낯익은 오바리가 계시네요. 무슨 일 하시지? 요구쟁이 양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어쨌든 뭔가 그 지점에 그런 같은 동료분이셨던 거죠? 말씀하신 오바리가? 이제 친구 생겼지 뭐. 어색함은 사라지고, 예, 오발로 대동단결 해 주시고요. 이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이제 뭐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좀 지역 이동이 있는데 숙소가 안 정해져서 그붕뜬그 기간. 내 집도 아니고 막 불편한 곳대. 아. 저희가 있습니다. 개구쟁이 양마님. 서러워 마시고. 예, 새로운 또 공간에서 새로운 그 분위기를 잘 받으시면서 우리 또 적응해 나가자고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강릉 또 빠져들면 또 큰일인데, 예, 답이 없습니다. 강릉. 그리고 오늘 땅콩님 오셨는데 책의 한 구절을 주셨어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혹은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행복은 반드시 찾아온다. 리디 이거 너무 와닿아서 읽어주고 싶었어요. 지금 리디는 행복하죠? 저는 그 막연한 행복이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전제가 되는 건줄 이제 알았습니다. 너무 정확해졌어요. 행복이 더 극대화됩니다. 우리 이런 얘기 좀 자주 했었는데, 자주 했었죠. 뭔가 항상 우리는 잡히지 않는 행복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어떤 행복을 희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줄 아는 그 깨닫는 순간 사실 멀리에 있는 행복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들, 사람들에게 더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그러니까 같은 어떤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되죠. 맞아요, 땅콩님. 근데 그걸 잘 못하고 있죠. 항상 나에게 없는 것을 막 부러워하고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생각하고 동경하는 그런 게참 사람의 어떤 본성인 것 같아요. 땅콩님. 어쨌든 이제 명확해졌으니까 현재의 삶에 우리 항상 행복감을 느끼자. 그리고 오늘 누굴까요? 그 멋진 오발이 정말. 아, 송계리 농부님께서 선곡 관련한 질문 주셨는데, 지금 어떤 사이트를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저희는 그 MBC 심의를 받은 노래에 기준으로 선곡을 해드리고 있어서, 일단 주신 노래는 지금 저희 뮤직뱅크에는 음원이 없다. 예. 애석하게도 없어서 전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익스 노래 원하시는 분들이 오늘 많이 계시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듣고 올게요.

0: 개항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6: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최용준의 아마도 그건 까망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뭔가 이 멜로디가 계속 흥얼거려졌다 하시면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오늘따라 느낌이 좀 달라요? 대전 우바리님? 왜 그러지? 가을에 추위비어서 그런가요? 낙화님 오셨습니다. 4시 전에 결제 받고 사무실로 달려오려 했는데 결제하시면서 얼마나 다들 말씀들이 많으신지 이제야 출첵합니다. 아 갑자기 안달복달하는 나를 생각하니까 너무 웃겨요. 아 네. 대답은 웃으면서 하지만 머릿속은 지금 4시 다 됐는데 아 말씀을 아무것도 안 들리는. 아 이게 결제만 네, 빨리 이런 거. 다들 한 번쯤 경험이 있다. 그 그림이 그려진다. 네. 오늘따라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신지 잘 오셨습니다. 괜찮아요. 또 저희 유튜브가 있잖아요.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도 다시 보고 여러분 채팅도 다시 보고 나 제가 딴 얘기할 때 여러분은 무슨 얘기했나 엄청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막 얘기하는 동안 채팅창 지금 주미 작가 막 바쁘게 움직이는 건 우리 오빠네들이랑 뭔가 또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여우의 여신님, 리디 저 오늘 오발 초대문자 5개 받았는데 이거 오발이 저를 사랑하는 지수 같아서 너무 기분이 샤방샤방하답니다. 제가 느끼는 거 맞는 거죠? 오늘 5개 이상 받았다. 신고 기다립니다. 아 지금까지 일단 문자상으로는 5개가 최대예요. 아 조심할게요 선배님. 예 주의할게요. 하지만 예 참지 않는다 우리 주민 작가는. 좋습니다. 그리고 잔디윤이님께서 오늘 사연 주셨는데 여러분 9월이 시작되면서 수어를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이제 딱 한 달. 근데 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진 않지만 또 배워보니 참 재밌고 가족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좋습니다. 좀 더 일찍 배울 거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또 시작했으니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기초반이시고 매주 월수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 와 수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워킹맘인 저로서는 퇴근 후에 아이 씻기고 저녁 준비해놓고 공부하러 가는 월요일 수요일 무지 바쁘지만 옆에서 늘 응원해주는 남편과 딸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우리 남편 딸 고마워 하시며 지금 목표는 기초반 수료하고 중급반, 고급반까지 수료해서 시댁 아주버님과 대화를 하는 게 목표라고 하십니다. 너무 참 잔디윤이님. 네. 그 뭐랄까 이렇게 따뜻한 가족 애가 느껴집니다. 근데 일단 참 그 퇴근하고 7시 수업을 간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금 잔디윤이님은 다 해내신 거예요. 네. 고급반까지 뭐 순조롭게 갈 수 있다. 와. 사실 뭐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죠. 어쨌든 저희도 응원할게요. 잔지윤이님. 멋집니다. 그리고 오늘 3, 4부에 또 우리 초대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033 밴드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국종쌤께서 정확하게 의미를 짚어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맞아요. 네. 잠시 후에 우리 멤버분들 통해서 팀 이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 창 놀러오세요 여러분. 예,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주시면 오늘 3, 4부에 또 멋진 라이브 연주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 화요일 코너지기 두용씨가 또 함께 활동하는 033 밴드. 아 모든 멤버가 오늘 다 총출동을 해주셨어요. 아시죠 여러분? 스튜디오 가득 찹니다. 예. 풀사운드 만나보시려면 유튜브 찾아주시면 재미나게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창도 열려 있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 그랬네 노마드님 안경을 맞아 쓰셨고 뭐 어떤 걸로 맞추셨어요? 궁금하다. 디자인 궁금하다. 갈색 뿔테 쓰셨는데 약간 동그란 느낌? 궁금합니다. 아이유 마음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곡은 여름애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9월도 벌써 끝자락이네요. 조금 있으면 추워지겠죠? 누구랑 얘기했더라? 어제 제가 선배랑 통화하면서 10월 무슨 행사 있고 11월 무슨 행사 있고 얘기하다가 연말이네?

이제 연말 인사하고 새해 인사하겠네. 어마어마하죠. 리디 말대로 몸도 마음도 정돈하면서 2026년 하반기 지내야겠습니다. 아이유 마음

아이유 마음이었습니다. 오, 8762번님 너무 오랜만에 오셨네요, 정말. 남편분이 뭔가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거라고 자세히 말씀을 남겨주진 않으셨는데, 남편이 참 힘들게 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만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무 힘들었을 생각을 하니 온몸이 저려옵니다. 그래서 저도 응원하며 새로운 도전도 힘차게 박수 보내려고요. 준규 씨다 잘했어. 다잘될 거고 그동안 결정하기까지 애썼어 하시며 퇴사를 결심하셨나 혹시? 뭔가 이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결정을 하신 걸까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준규님 잘될 겁니다. 이렇게 든든한 가족들이 있잖아요. 아내분과 우리 사랑하는 지인 양이 있으니 다잘될 겁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갈색 불태 아니었어요, 노마드님? 검은색 불태였나? 어두운 계통에 저랑 비슷한 저도 비슷한 안경 있는데? 맞는데?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맞아요. 맞는데. 아, 문자 6개 왔습니다. 주미 씨. 6개 받으신 분 오셨어요. 이기기 어렵겠다. 6개가. 낙화님. 뭔지 기분이 좋은데요? 아, 진스맘님도 오셨고 오늘. 맛있는 거 먹었죠. 오늘도 손님들 오시니까 에너지를 비축해야 돼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사람 먹어야 돼.

그리고 사연을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짱짱님 오늘 들락날락 하십니다. 지금 3, 4부에도 기대를 할게요.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까 1273번님 오셨습니다. 리디, 어제 방송을 또 들으시면서 최근 우리 우회 발견의 어떤 근황을 또 확인하셨다고. 오늘 제 생일이에요. 나이 드는 게 좋진 않아도 조금 더 성숙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려고요. 저녁 때 남편이랑 맛있는 거 먹고 바닷가에서 커피 한잔 하려고 합니다. 축하드려요. 1273번님. 따뜻하고 행복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예쁜 이야기들이 오가는 행복한 생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1273번님. 그리고 이무진 노래 한 곡 준비했는데요. 오늘 쏘가리님도 오랜만에 오셨어요. 에피소드 띄워드립니다. 나는 말야 버릇이 하나

4815번님 오셨습니다. 리디, 4시간 같은 4일이 지났어요. 좀 과장이 심하시네, 4815번님. 엄청 빠르게 지나가긴 했죠. 일상으로 돌아오니 이번 주는 또 정선 아리랑제 준비로 분주해요. 51주년 아리랑제 구경 오세요, 오바리들 하시며 찾아주셨습니다. 뭐 행사 좀 참여하시나요, 4815번님? 홍보 많이 해주십시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준비 잘 해주시고요.

0: 골드마운틴님 맞아요. 요즘 맞아요. 오늘 비 온다고 하루 종일 비가 잡혀 있어서 좀 걱정했어요. 저도 이제 손님들이 오시는 날이니까 악기를 또 들고 오실 텐데 불편하진 않으실까 걱정했는데 비 예보가 또 사라졌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오발듣기 딱 좋은 날씨. 그렇죠? 골드마운틴님. 3, 4부도 또 재미나게 함께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 화요일에 코너지기 두용 씨가 또 활동하는 033 밴드가 신곡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신곡을 들고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지 라이브로 뭐 당연하죠. 예, 라이브로 또 준비해 주셨으니까 3, 4부 시간도 재미나게 함께해 주십시오. 유튜브 창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창도 열려 있죠.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말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레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 알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갈색 뿔테가 아니었다면 정답을 보내주실래요? 저는 잠 못 잘 것 같습니다. 노마드님 신청곡 준비했어요. 오아시스 Don't Look Back in Anger 2부 끝곡으로 함께하고요. 지금 제 뒤로 여러분 우리 멤버분들이 쓱 지나가시는 걸 보셨나요? 5시부터 라이브 무대 준비해두고 있을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전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 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0: 비프를 4만 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정 광고 심의 필요해.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튜디오에 이제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예. 말들이 많죠 우리가. 방송 전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면서 예. 3부를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하하호호님 신청곡이었어요. 소녀시대 Forever One이었습니다. 유튜브 놀라우세요 여러분. 지금 스튜디오 보시면 아 그득그득합니다. 그냥 마음이 든든해요 여러분. 손님들이 또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유튜브 창 여시고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스튜디오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뭐랄까 그 어떻게 보면 신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그죠? 앨범이 예, 딱 이렇게 앨범을 딱 발매하고 막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팀이거든요. 033 밴드. 어떠니 풋풋함을 여러분 오래 안 가 이 풋풋함이 오래 안 가기 때문에 오셔서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예. 유튜브 창 오셔서 033 밴드 찾아주시고 문자 창도 열려 있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 창으로 함께 참여해 주세요. 광고 듣고 와서 우리 라이브 무대에 만나보겠습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D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지벤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련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아니, 뭐.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무조건 특집이다. 오늘은 여러분 지금 다함 씨의 부재를 크게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장가 간 거 아니고요. 선보러 간 거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두용 씨의 또 그 같이 음악 활동하는 분들의 무대를 위해서 다함 씨가 하루 잠깐 빠져주셨어요. 오늘 두용 씨가 또 함께 활동하는 우리 033 밴드 다섯 분 모시고 라이브 무대와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치고 갑시다 우리. 자, 박수 한번 가져가세요. 아니 조금 뭐랄까 그 저까지 지금 긴장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진짜.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두용 씨가 먼저 시작을 해주시죠. 팀 소개와 함께 각자 소개를 이어가 주세요.
1: 아 네, 일단 저는 이 팀에서 둘째고요. 네, 그리고 드럼을 맡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신인 밴드라고 볼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신인의 마음으로 첫 시작하는 밴드 팀이에요. 그래서 이 팀에서 또 보컬을 맡고 있는 우리 우아 씨가 팀 소개는 또 해줄 거예요.
0: 아, 네. 아 넘기는 거 이렇게 네.
1: 아, 해줄 거기 때문에 아까 제 역할을 좀 제가 이제 배정했으니까.
0: 아 그래요.
1: 또 그 역할 또 안 하면 또 끝나고 삐질 수 있으니까.
0: 그치. 네. 또 이제 정해진 대로 또 가야 혼선이 없다.
1: 맞아요. 네. 전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0: 좋습니다.
1: 네, 우아 씨.
2: 저희는 25년도 6월에 첫 데뷔를 하게 된 5인조 밴드고요.
0: 25년도 6월.
2: 네네,
0: 이제 딱 맞습니다. 1년 막 넘긴.
2: 네, 그때 네. 저희 첫 데뷔 앨범이 또 나왔습니다. 저희는 인디밴드 033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인디밴드라는 표현이 되게 정겹다.
2: 네. 네. 한번 써봤어요.
1: 낭만이죠 또.
0: 오, 진짜 낭만이 있는 네, 낭만이 단어입니다. 또. 인디밴드 우리 우하 씨라고 소개를 해주셨고 우리 네. 두용 씨는 우리 또 화요일 코너지기시잖아요. 그래서 아, 누나 저희 신곡 나왔습니다. 가야지.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자리를 마련했는데 우리 네. 보컬 우하 씨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베이스 소개해 주실까요?
3: 네. 안녕하세요. 그 베이스 치는 마이크 울렁증이 많이 심한 이종률이라고 합니다.
4: 반갑습니다.
0: 아니 마이크 울렁증뿐 아니라 약간 카메라 울렁증도 살짝 있으신 것 같아서
3: 그거는 오늘 깨달은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3: 네.
0: 아니 유튜브 진행하고 라디오 방송합니다라고 했는데 들어오시면 스튜디오 들어오시면서부터 막 카메라 잘 안 보이는데 어디냐 막 앞줄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3: 그렇죠. 근데 네. 어쩌다 보니까 제일 중앙에 앉는
0: 바로
3: 느낌이
0: 제 옆에
3: 있는데
0: 제 옆에
1: 메인 메인
0: 좀 가깝게 좀 잡아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 종률 씨. 예,
3: 네,
0: 반갑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박수 한번 치고 예, 종률 씨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 기타.
5: 네, 안녕하세요. 033에서 기타 파트 맡고 있는 최선준입니다.
0: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좀 올리셔도 돼요. 네, 편하게. 이렇게 저희가 뭐 화내거나 물거나 잡아먹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이시면서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예, 우리 선준 씨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반에.
6: 네, 안녕하세요. 033에서 피아노 그리고 작곡 그걸 담당하고 있는 유병준이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병준 씨는 우리가 구면이에요.
6: 네, 맞습니다. 네,
0: 자주 또 우리 자주는 아니지만 네, 가끔 이제 오해 발견을 또 찾아주셔서 오늘 또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섯 분이 활동을 하시는 팀입니다. 네. 033 밴드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더니 이 팀 이름을 유추해주신 분이 또 계세요. 팀 이름의 뜻을. 네. 이제 오늘 이제 팀 이름 소개는 어떤 분께서 맡아주셨는지.
1: 그것도 저희 보컬.
2: 제가 네. 할까요? 또 아무래도 보컬이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팀 이름 유추해 주신 대로 네 맞아요. 강원 지역 번호를 좀 사용해 봤고요. 네. 좀 특이하다고 또 해주시는데 맞습니다. 저희 숫자를 한번 써서 기억에 좀 오래 남게 해보는 거 어떨까 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0: 이게 그럼 우리가 포털이나 음원 사이트에서 네. 숫자 033을 치면 돼요?
2: 네. 033. 그냥 033 치시면 저희가 아마 첫 번째로 실 겁니다.
0: 한글 말고
2: 네네네. 뭐
0: 한글 말고 맞습니다. 033 숫자로 여러분 찾아보시면 음원 사이트에서 또 목소리가 되게 청량하더라고요. 유아 씨가.
2: 감사합니다.
0: 네. 아 이제 좀 긴장 풀렸다.
1: 칭찬
0: 아,
1: 많이 해주세요.
0: 아 그렇구나.
2: 너무 좋죠.
0: 네. 그래서 청량한 목소리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오늘 또 라이브로 여러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조금 더 이제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하고
2: 네.
0: 갈까요?
3: 네.
0: 어떻게들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다섯 명이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1: 쉽지 네. 않죠. 원래는 이제 보컬 우아 씨랑 기타 손준 씨가 둘이 원래 먼저 팀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음악을 하다가 만났는데 제가 프로젝트로 한번 밴드 할 생각이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을래? 했던 게 원래 전에 있었던 이제 그루보카도라는 밴드명이 있었어요. 근데 했는데 마침 이 033 원래 팀이었던 보컬과 기타 친구도 밴드 생각이 있었다 우리도. 마침 때 멤버도 똑같이 했어요. 프로젝트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밴드 같이 하자. 했는데 또 흔쾌히 또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첫 앨범은 둘이 됐었고 네. 오늘 이제 보여드릴 곡은 이제 같이
0: 네. 이제 완전체로
1: 다섯 분이 곡을 들려드렸어요.
0: 네, 맞아요. 이 신곡이 지금 언제 나왔죠? 오늘 이제 들려주실 신곡이
2: 요거는 8월 27일에 나온 따끈따끈한
0: 딱 한 달 됐네요 진짜.
2: 네, 맞습니다.
0: 어머, 그럼 오늘 첫 라이브인가요?
2: 네, 맞아요.
0: 첫 라이브?
2: 아, 완전 첫 라이브는 아닌데.
0: 아, 네, 아쉽네. 네.
1: 방송으로 나가는 건
0: 방송은
1: 네, 처음이죠.
2: 완전
1: 네.
2: 처음이죠.
0: 영광입니다. 네. 따로 이제 방송용으로 연습을 하세요 혹시? 아니면
1: 그렇진 않아요.
0: 네. 아니 혹시 이제 편곡이 좀 바뀌었나?
1: 아, 네, 편곡이 네, 네. 그렇진 않아요. 아. 있는 대로 그대로, 예, 원곡 그대로.
0: 좋다. 예. 편안하게 오시는 거 좋다. 예. 아니 우리 두용 씨는 뭐랄까 네. 그 평소보다 조금
1: 네, 좀 더 꾸몄어요.
0: 아니 좀 약간
1: 아, 그 뜻이 아니에요? 예.
0: 톤 다운된
1: 좀,
0: 느낌?
1: 예, 맞아요. 좀 또 다음 씨는 좀 예. 뭐 가볍다는 게 아니고요.
0: 그 얘기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한 거 아니죠?
1: 얘기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오늘 이제 저희 팀에 있어서 제가 말 많이 하다기보다는 제가 오버하지 않으려고
0: 자제하고 있어요 지금?
1: 말 많이 하네요 지금.
0: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고 있어.
1: 네, 자제하려고.
0: 아니 근데 여러분 딱 오늘 그 이 다섯 분이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는데 뭔가 느낌이 통일감이 있는 거죠. 봤더니 의상을 이렇게 셔츠로 한번 이제 맞춰 입고자라고 이렇게 또 해서 입고 오셨대요. 누가 제안해 주셨어요?
1: 밝게 입자는 이제 네. 우아 씨랑 제가 이렇게 밝게 입자 얘기했고 네. 이제 어둡게 입자는 저 종길 씨가 어둡게 입자이고 집에 검정 티만 한 20장 있다고 하더라고요.
3: 검은 티밖에 없어가지고.
0: 아, 혹시 이거 그럼 새로 사신 거예요?
3: 그게 아니라 유일하게 있는 밝은 셔츠.
1: 제가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알고 이렇게 셔츠로 입자 해서 우아 씨도 셔츠 가자 해서 밝게 가자.
0: 너무 예뻐요. 네. 네. 네, 이렇게 셔츠 이렇게 화이트 블루톤 이렇게 너무
1: 신인 같죠.
0: 네. 완전.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 이런 모습을 어디서 이제 보기 힘드십니다. 우리 033 밴드 2025년 6월에 첫 앨범 첫 싱글로 이제 데뷔를 하신 팀이고요. 이렇게 풋풋한 모습을 오늘 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창 들어오세요 여러분.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또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문자로 또 많이 응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매된 지 딱 한 달 된 신곡 뜨거운 여름 같던 우리 얘기가 들려주실 텐데 어떤 노래일까요?
2: 이거는 제가 좀 쓴 곡인데 이게 제 이야기거든요. 이게 어느 약간 여름밤의 장면이 되게 소중하게 제 기억 속에 좀 남아있는데 해가 갈수록 이게 좀 무뎌지는 게 가끔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음악으로 그냥 아예 내가 고정을 해놓고 이걸 언제든지 좀 찾아볼 수 있게 이렇게 앨범을 발매를 해본 그런 곡입니다.
0: 오 좋습니다. 뜨거운 여름 같던 우리 얘기가 다섯 분의 연주로 만나볼게요. 033 밴드입니다.

0: 와, 오, 어디 진짜 무슨 페스티벌 와 있는 느낌이에요.
1: 오, 딱, 딱 그 느낌으로 썼어요. 오, 오.
0: 여러분 너무 청량하지 않아요, 진짜? 그 우리 우아 씨 목소리, 와. 얼마나 좋아 이제 아 그랬네 이제 알았어 아, 간파했다 아 좋습니다 얼마나 미인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 제목이 이제 뜨거운 여름 같던 우리 얘기가였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우아 씨 목소리도 너무 청량하지만 이 밴드 사운드가 너무 잘 어우러지네요 진짜 예 네. 그리고 이제 건반 소리도 그렇고 왜왜 네. 왜 우리 선주 씨
1: 가끔 혼자 웃어요.
0: 아 그래요? 아 우리도 좀 같이 알자. 네네. 궁금하다.
1: 혼자 웃어서 네, 어. 네.
0: 이유가 분명 있을 텐데.
2: 습관.
0: 아 습관.
2: 자꾸 웃으면
1: 좋아.
0: 좋은 적이다 진짜. 이렇게 사회생활할 때 웃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예. 네. 아 우리 우아 씨는 그 음악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노래를?
3: 노래를 시작한 건 막 뭐 진짜 중학교 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뭔가 음악 활동을 제대로 해본 거는 아마 한 성인 되고 21살쯤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0: 왜 갑자기 뭔가 음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3: 어릴 때부터 꿈이 가수였어요. 저는 꿈이 바뀌어본 적은 없고 초등학교 때 이제 노래방에서 이제 다들 꿈을 키우잖아요.
0: 그치.
3: 그때 이제 친구들이 좀 잘한다 하니까 나 좀 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0: 그러면 노래를 쓰는 거는 혹시 네. 이렇게 작법을 배웠다거나?
3: 배운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0: 진짜?
3: 네. 근데 제가 그냥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뭔가 마음이 가는 대로 적어 내려가다 보고 또 멜로디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또 근데 대신 이렇게 받쳐주시는 우리 밴드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 혼자는 못해요.
0: 그래서 또 멜로디 쓰고 가사 쓰고 하면 이렇게 또 같이 또 네네. 이렇게 조금 편곡도 좀 들어가고
3: 그렇죠. 네.
0: 그리고 두용 씨가 지금 약간 감동한 것 같은데
1: 또 알아 주니까 또.
0: 어떻게 좀 두용 씨 역할이 좀 크던가요?
3: 그렇죠. 굉장히 큽니다.
1: 그래?
0: 다른 멤버분들이 보실 때는 그러게 약간 1, 2초 다른 멤버분들이 보실 때 어때요? 우리 종률 씨가 보실 때
4: 네
0: 지금 잘못 지정을 네. 한 것 같은데
1: 보통 우아 씨가 이제 작사를 좀 하고 그리고 멜로디도 해요 그러면 이제 선준 씨가 기본적인 걸 많이 깔아주고 여기 병준 씨도 이제 건반이니까 네. 많이 깔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리듬적인 부분이나 조금 아이디어는 또 종률 씨가 또 많아가지고 또 같이 좀 그래서 호흡이 좀 좋은 것 같아요.
0: 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각자 이렇게 진짜 시너지가 너무 좋은 팀이네요.
3: 네.
0: 그 여러분 음원 사이트에서 033 숫자를 이제 치시면 우리 팀의 그 앨범 재킷과 노래들이 나오는데 방금 들으셨던 뜨거운 여름 같던 우리 얘기가 이제 밑에 보면 작사 작곡 우화. 이종률, 송두용, 유병준, 최선준 모든 멤버들의 이름이 다 같이 올라가 있네요.
1: 네.
0: 근데 이렇게 딱 보면 너무 뿌듯하지 않아요?
1: 그렇죠. 네.
0: 아 우리가 같이 뭔가 하나를 네. 이렇게 만들어냈구나.
3: 맞아요.
0: 우리 우아 씨 같은 경우 자꾸 우아 씨한테 지금 질문이 가는데 예상했죠?
3: 네네. 그럼요.
0: 그 2인 체제로 계시다가
3: 네.
0: 이제 풀 밴드로 이제 같이 활동을 네네. 하면서 뭔가 좀 달라진 점들이 클 것 같은데 어때요?
3: 일단 2인에서는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0: 또 어쿠스틱하게 공연을 하다가 풀밴드로 가면은 그 약간 사운드적인 꽉 채워지는 이 기분을 또 말로 설명할 수 없죠. 네.
1: 제가 사실 033 밴드 저희 이제 강원도 프로그램 강원 365에 한번 또 촬영하셨었잖아요.
0: 네,
1: 그 제가 내레이션 했는데 혹시
0: 아~
1: 본 방송을 안 보셨구나.
0: 완전 봤어요.
1: 완전 봤어요.
0: 완전 봤는데 아,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1: 맞아요.
0: 네네.
1: 그 목소리 맞나요?
0: 네네 완전 맞아요.
1: 아니 그래서 제가 그때 내레이션을 하면서 네네. 영상을 보면서 어머 이런 팀들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네. 그래서 제가 그 담당 PD님한테 영상도 따로 받고 연락처를 이제 물어보고 연락을 못 드리고 있었어요, 사실.
0: 진짜요? 네,
1: 그런데 이제 두용 씨가 같이 활동하는 팀이 이렇게 이렇게 꾸려졌다 해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연결이 돼서 뭔가 되게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래서 그때 봤던 그 033 밴드 이제 어쿠스틱 느낌으로 이제 버스킹도 하시고 바닷가 이런 그림들을 또 이제 봤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밴드 사운드로 만나니까 또 다르네요, 확실히.
0: 맞습니다. 네.
1: 그 우리 우아 씨의 목소리가 더 이렇게 좀 청량함이 더 이렇게 빛을 본달까요?
0: 더
1: 커지는 느낌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0: 좋습니다.
1: 네.
2: 너무 많은 칭찬이 더시죠.
1: 아, 그래도 약간 좀
2: 들고 있다.
1: 아, 좀 민망할 정도였나 너무.
0: 네.
1: 아니 밴드 사운드랑 되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서 첫 곡 여러분 이제 지난 8월 말에 발매된 뜨거운 여름 같던 우리 얘기가 라이브로 들려주신 노래였고요. 연주곡을 전해 드리고 3부 마무리하고 4부 순서에 계속해서 우리 033 밴드 이야기 또 라이브 이어가겠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려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창 오셔도 영상으로 함께 또 만나보실 수 있죠.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스튜디오 모습 통해서 같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시 30분에 돌아올게요.

0: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국가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운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설.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설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5: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6: 자,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은 우리 033 밴드 새 노래를 발매하고 스튜디오를 또 찾아주셔서 라이브 연주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채팅창 올려주신 이야기들 좀 소개해드릴게요. 꽃담님께서 타고나셨네요. 재능이 가득가득하실 것 같습니다. 경청님께서는 033 검색하니까 아이돌이 나왔다. 제가 구독자 됐다.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예쁘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고, 경청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주소 성함 주시고요. 그리고 우드로님께서는 앞으로 60년의 여름을 지금의 젊고 의지에 찬 목소리로 지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이 노래 덕분에 가을을 맞이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최고 해주셨어요.
7: 감사합니다.
6: 아, 근데 진짜 뭔가 그 없던 추억도 막 이렇게 그려지면서 한여름에 기억들이 막 생각나는 그런 노래였어요. 네. 오늘 이제 라이브로 전해드렸고, 여러분 음원 사이트에서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집사님께서도 목소리 너무 좋다고, 물론 연주도 곡도 너무 좋았어요 해주셨습니다. 정집사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요. 고급지단 얘기가 막 오고 있고, 어머 새싹분 반갑습니다. 4279번님께서 강릉 대표 밴드네요.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5인조 응원합니다 해주셨고, 5224번님은 목소리 완전 내 스타일이다.
7: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말씀하시는 거 맞죠?
6: 그렇겠죠. 아마 내 목소리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타이밍이에요. 볼륨을 세 칸이나 올리셨다고. 5224번님. 네. 역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성함 남겨주세요, 여러분. 문자창 계속 열려 있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우리 033 밴드 라이브 들으시면서 여러분 같이 이야기 남겨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첫 곡으로 이제 뜨거운 여름 같던 우리 얘기가 이제 가장 따끈따끈한 신곡을 라이브로 전해 주셨고, 두 번째 곡 한번 띄워드릴까요?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어요?
7: 두 번째 곡은 저희가 또 커버곡을 한 곡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곡은 한루루님의 곡인데 요즘 이 곡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버전으로 또 한번 들어보시라고 준비한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곡입니다.
6: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0: 사랑하게 될 것 같다 정말. 아, 너무 좋다. 아.
1: 감사합니다.
0: 아니 우아 씨 되게 목소리가 진짜 매력 있네요.
1: 어. 감사합니다.
0: 아니 뭐랄까 그 요즘은 확실히 좀 목소리 어떤 색깔들로 많이 이제 네. 좀 구분이 되잖아요 가수들이. 네. 근데 우아 씨만의 그 색깔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하시는 모습이 엄청 행복해 보인다.
1: 행복해요 저 지금.
0: 그렇죠. 네.
1: 이렇게 뭔가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0: 어머나 가수 된 거 후회 안 하죠?
1: 너무 좋아요. 저 진짜. 지금 체질이 맞는 것 같아요. 라디오 괜찮은 것 같아요.
0: 아 괜찮아요 좀? 네. 자주 볼까 우리?
1: 좋아요 좋아요.
0: 아, 괜찮아요?
1: 자주 불러주세요.
0: 아,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다른 우리 멤버분들은 이렇게 좀 우아 씨 이제 또 뭐랄까 방송에서 이제 노래하시는 건도 처음이잖아요. 좀 달라요 다른 공연 때랑 어때요 우리?
2: 똑같이 잘 하는 것 같습니다.
0: 우리 선주 씨 뭐 멘트 적어온 거 아니죠?
2: 너무 잘해가지고.
0: 뿌듯해요. 아 우리 네. 보컬. 네.
2: 자랑스럽습니다. 네.
0: 두 분이 동갑이시라고 들었어요.
1: 네,
0: 이렇게 우리 병준 씨까지 세 분이 네네. 동갑인데 좀 어때요? 세 분 이렇게 친구들이 같이 이제 음악하면 또 맛이 또 다를 것 같아요.
1: 네. 좀 더
0: 좀 솔직하게 더 얘기할 수가 있나?
1: 그렇죠. 이제 좀 더 친한 정도가 조금 더 딥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뭔가. 이렇게 셋이 있을 때는 좀 장난도 많이 치고 이렇게
0: 오빠들 오면 어때요 그러면?
1: 살짝 이제 조용해지죠.
0: 어두워지나?
3: 합주 때 가끔 티격태격해요 셋이.
0: 아
3: 그냥 장난식으로.
0: 이렇게. 근데 그거 되게 보기 좋은.
3: 네 맞아요. 한번 이제 그 선준 씨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혼자 이상한 소리 낼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아 씨가 조용히 해 이러고
0: 눌러주는구나.
3: 네 그러고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이제 병준 씨는 혼자 그 내용과 안 맞는 말을 한줄 할때 있거든요. 아,
0: 약간 아니 그 작곡하는 분들 제가 이제 다음 씨를 보면 그좀 없는 분이시지만 이렇게 뭐랄까 얘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거기서 뭔가 갑자기 상상을 막탁 터트려서 생각을 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맞아요.
0: 병준 씨도 혹시 그런 때가 있어요?
4: 그 다음 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0: 다음아 미안.
4: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갑자기 이제 남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얘기를 갑자기 툭 꺼낸다든지
0: 약간 혼자 이렇게 생각이 막 이렇게 갔다가
4: 그러니까 이제 전으로 예상 안 하는 주변에서 그렇게 말을 해주셔서 내가 그렇구나 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는 있죠.
3: 그거 같아요. 네.
0: 맞아요.
3: 네.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그래도 잘 어울리죠?
3: 그쵸.
5: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팀하고
0: 있는 것 같아요.
5: 아 그치
0: 그치. 맏형이시죠 우리 네. 종률 씨가.
5: 그렇게 됐습니다.
0: 그렇게 됐어요. 네. 약간 리더가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그냥 맏형이 그냥 형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가?
5: 리더는 오히려 저희 두용 씨 아니면 우아 씨가 더 하고 저는 이제 시키면 따라다니면서
0: 그래도 네. 약간 맏형만의 또 역할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3: 있죠. 또 뭐 이런 말 웃기지만 나이도 있다 보니까 그만큼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얘기를 나눠줘요. 이럴 땐 여기 좋을 것 같고 이럴 땐 여기 좋을 것 같다.
0: 음악
5: 저도 처음 듣는
3: 그런 스타일이에요.
0: 아, 그래? 네. 처음 듣지만 이제 다른 멤버들 다 공감하고
3: 네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수긍을 하고 그럼 요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고 사실 행동파는 또 저기 선준 씨예요 우리 팀에. 네. 선준 씨가 좀 이게 사람과 말하는 거 좀 어려워하고 전화할 때 심호흡한 세 번 하고 하거든요. 그치만 제일 행동파예요.
0: 아 그래. 네. 미안해요 말 시켜서 오늘.

0: 미안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 033 밴드 신곡 발표와 함께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여러분께 라이브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아 씨 요청 사항이 하나 들어왔어요.
1: 네.
0: 아, 팬들을 위해서 윙크 한번 해주세요라고.
1: 자, 이거 제가 봤을 땐 제 친구입니다. 이거.
0: 그래요?
1: 네. 어디 보고 가면 되나요?
2: 그때 해야지.
0: 제, 예, 카메라 감독님 손 따라서. 아, 박수 한번 가시죠.
3: 팬승이겠다.
1: 다들 마음에 드셨길 바랄게요.
0: 그렇게 하는 거구나.
4: 진짜 연예인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어우, 너무 오늘 뭔가 빛이 납니다. 우리 우아 씨.
1: 감사합니다.
0: 우리 033 밴드 이렇게 공연 좀 보려면 이렇게 별 인별그램 그쵸. 팔로우하면 알 네. 수가 있나요? 공연 소식 때?
1: 네, 저희가 많이 올리고는 있어요. 저희 공연 활동한 것들도 많이 올리고 일정도 많이 올리고 있어서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씩 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지금 관심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어머나. 자꾸 이렇게 사랑하게 할 거야? 사랑하게 할 거야? 해주셨고 여름애님께서 본인 직업에 행복하다라는 말이 너무 부럽고 좋아 보인다. 그거 진짜 맞는 얘기지. 다른 분들은 어때요? 우리 멤버분들 음악 하시면서 너무 행복하다 당연히 느끼죠?
4: 네.
0: 네. 아까 질문이 좀 너무 유도성이었는데 어때요? 우리 네, 종효 씨부터.
4: 그 특히 저는 이제 무대 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0: 아.
4: 근데 마이크로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하고.
0: 아.
4: 네. 네. 그래서 그 무대에서 그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은 정말 많은 에너지를 그치. 항상 얻어가서 아, 그거를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이게 라이브 무대에서 관객들이랑 호흡할 때의 사운드랑 또 이제 스튜디오에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사운드를 모아서 내야 될 때는 좀 이렇게 답답함도 살짝 있으실 것 같고 연주하실 때
4: 뭔가 허전함이 있기는 해요.
0: 호응이 조금 덜하니까. 뜨겁게 오늘 해드리죠 우리가.
4: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선준 씨는 어때요? 음악 하시면서.
5: 저도. 행복은 합니다만
0: 불안한데 갑자기?
5: 너무 긴장을 많이 해요.
0: 연주만 하고 싶죠 선준 씨도.
5: 네.
0: 알겠습니다. 더 부담드리지 않을게요. 우리 병준 씨는 어때요?
6: 저도 일단 음악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고요. 네, 진로가 바뀔 일은 없을 것 같고 네, 일단은 그 저도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타입이어서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지금처럼 마이크를 주면 아예 말을 못했었거든요. 아마 재규 여기 라디오 처음 옛날에 나왔을 때 거의 엄청 조심스럽게 했었던
0: 맞아요.
6: 것 같은데 네, 조금씩 느는 것 같습니다.
0: 제가 지금 그 생각을 했는데 네. 병준 씨가 그 처음에 이제 왔을 때 모습이 네. 전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좀 그 성장을 했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렇게 뭐랄까. 나이가 든다는 표현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성숙해지고 있는 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6: 그래서
0: 오늘 특히 네. 지금 말씀하실 때도 조금 많이 네,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이셨구나 아, 이런 느낌?
6: 더 늘도록 하겠습니다.
0: 아직 아닌 것 같구나.
4: 네, 선배님 같아요. 뭔가 선배님 같아요.
0: 아, 그래요? 아, 네.
4: 여유가 네. 느껴지고.
0: 자 여기 최선배, 제 가장 선배님 어떠세요?
7: 저는 연주도 즐겁고 근데 저는 또 제작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제작했을 때 연출에도 좀 욕심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만족도 있어요. 제가 직접 무대에 쓰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공연장에 세웠다든지 뭐 무대 감독을 갔을 때 그것도 행복하더라고요.
0: 맞아요.
7: 그래서 그런 행복 때문에 두 배예요 요즘. 행복감이.
0: 우리 주영 씨 약간 좀 빅픽처 그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7: 네 맞아요. 큰 그림 빅 그림.
0: 그림 그려서 네, 이렇게 뭐
7: 빌드업 해야죠.
0: 그리고 되게 빌드업을 좋아하더라고
7: 네, 맞아.
0: 어쨌든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연주할 때 진짜 그 표정에서 그 행복함이 항상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부럽고 정말 멋진 청춘이구나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시간이 엄청 빨리 가죠.
4: 네.
0: 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마지막 라이브를 전해드리고 네, 인사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곡일까요? 마지막 라이브.
1: 네, 마지막 곡은 저희 파도라는 곡인데 이 곡은 저희가 이제 5인 체제로 같이 만나게 돼가지고 만든 곡이에요. 파도라는 곡은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나가서 열심히 살아보자 라는 그런 저의 포부를 좀 가득 담은 그런 곡이에요.
0: 이 곡도 역시 우아 씨가 이제 좀 틀을 잡고 같이 이렇게
1: 어, 네, 그렇죠. 근데 다 같이 만든 곡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우리 033 밴드가 들려주실 파도 라이브입니다. 박수로 시작해 볼게요.

0: 0333 밴드는 그냥 청춘 같아요. 되게 뭔가 이렇게 청춘을 이렇게 보여주는 팀 같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소름 돋았어. 내가 말했지만.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 그 공연하신 거를 이렇게 보니까 되게 다양한 그 공연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네, 뭐 맞습니다. 강원도 지역은 뭐 당연하고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공연이 국회의사당 공연을 하셨어요.
2: 네.
0: 어떤 공연이었어요?
2: 앞에서 이제 개방을 국회의사당을 개방하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연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 앞에 잔디마당에서 해봤었거든요.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0: 언제였죠, 그게?
2: 그게 올해였나요? 올해다. 올해 초였죠. 네, 맞아요.
0: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그렇게?
2: 어디
0: 국회의사당 공연 나는 좀 되게 생소하더라고.
2: 연락이 왔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저희를 보시고 저희랑 또 이미지가 잘 어울릴 것 같다 해주셔가지고
0: 그분도 청춘에 꽂히셨네, 섭외하신 분이. 네. 아 뭔가 되게 젊음과 생기가 느껴진달까요? 노래 분위기도 그렇고 연주하신 합주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팀입니다. 우리 033 밴드.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음원 사이트 가시면 우리 033 밴드 노래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금 유튜브 들어오시면 또 이 다섯 분의 하모니를 현장에서 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658번님 오셨는데 처음 문자를 주셨네요. 자주 불러주세요. 033 밴드 일하면서 듣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듣고 싶어요. 응원할게요. 라고.
2: 감사합니다.
0: 0658번님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남겨주십시오. 자 지금 다 구독 누르셨다는 분도 계시고 팀 이름 어느 분이 지으셨냐 이름 못 외우는 저도 한번 들으니까 각인이 된다 여우의 여신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우화님 음색을 또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 곡에나 잘 스며드는 빗물 같다.
2: 우와 감동이에요. 저 지금
0: 우화 씨 오늘 잠 못 자겠는데 큰일 났네.
3: 잠 못 자.
0: 약간 우화 씨 이렇게 감정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편은 아니죠.
2: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신나면 또 오바를 좀 하는 편입니다.
0: 근데 지금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아.
2: 더 더 해볼까요?
0: 그러니까요. 여러분 더 가열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 까만꼬망님께서 아까 우리 그 사랑하게 될 거야 노래를 들으시고 남자 키로 바꿔서 한번 불러보신 적이 있대요. 근데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되게 어려운 곡이더라.
2: 맞아요, 맞아요. 알아주셨네요.
0: 우리 033 밴드 버전을 또 같이 남겨주셨습니다. 시간이 또 광고주님들을 만나볼 시간이 왔어요. 광고 만나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5: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5: 경복
4: 4호선 캠퍼스
5: 경복.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6: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7: 자, 오늘 오후에 발견 3, 4부 순서는 우리 새로운 싱글을 발표한 우리 033밴드와 함께 라이브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그 033밴드가 이제 강원도 지역의 색깔을 담은 팀 이름이잖아요. 네. 혹시 노래 다음 곡이나 이렇게 노래 속에 지역색을 좀 담은 곡들을 만들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8: 저희가 파도라는 곡도 사실 바다, 강릉 바다를 조금 인용한 곡이고 네. 그리고 저희 그 아직 발매되지 않은 곡들 중에 저희가 뭐 바다를 좀 많이 사용한 곡도 있고 작은 배라는 그런 바다를 직접 보면서 쓴 곡들도 있고 해서 뭐 지역 특성이 조금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래도
7: 진짜 우리 좋은 곳에 살고 있지 않아요? 바다 보면서 노래 좋아요. 쓰는 뮤지션이 얼마나 되겠어
8: 너무
7: 정말
8: 너무 낭만 있어요.
7: 네, 맞습니다. 신곡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어요?
8: 이번 올해 지금 하나 또 발매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7: 그때도 와주시죠?
8: 그럼요. 불러주시면. 불러주실 거죠, 근데? 불러주셔야 돼요.
7: 네, 알겠습니다. 약속을 또 내가 당했네, 오늘. 당연하죠. 네. 자, 오늘 033밴드와 함께 했는데 마지막으로 인사를 좀 하면서 마무리

0: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죠.
1: 너무 빨라요.
0: 그죠. 그 약간 오늘 종효 씨 집에 가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 마지막 인사에 모든 걸 쏟아 부읍시다.
2: 저부터요.
0: 좋아요. 네.
2: 제가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정말 많은 분들 앞에서 처음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너무 떨리긴 했는데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불러주신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더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든든한 맏형이다. 네. 그리고 우리 선준 씨.
3: 짧게 해도 돼요. 괜찮아.
4: 너무 재미있었고요.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좀 아쉬운데 좀 더 수련을 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병준 씨.
5: 네, 저 또 너무 재밌었고요. 네, 시간이 되게 금방 간 것 같습니다. 재밌어서. 그래서 맞아요.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면
0: 오실 거예요, 여러분.
5: 더 잘하고 더 멋진 밴드가 돼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우리 우아 씨.
6: 네, 저희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디선가 또 오프라인으로 공연에서 뵐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저희 공삼삼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우리 두용 씨 마지막으로.
7: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곡도 저희가 자작곡한 트롱거라는 곡이고요.
0: 아, 네. 네,
7: 그리고 이렇게 또 오늘 많은 걸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저희 팀은 이렇게 청량한 낭만이 있는 느낌의 밴드라는 거를 청춘 주셨으니까 그 이미지로 한번 쭉 나아가 보겠습니다.
0: 네. 나 지분 좀 주나? 됐습니다. 우리 두용 씨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오늘 지금 듣고 계신 곡 지금 두용 씨가 소개해 주셨는데 스트롱거라는 이제 데뷔곡이죠.
6: 네, 네,
0: 이 노래도 역시나 여러분 음원 사이트에서 같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033 밴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도 계속 응원할게요.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6: 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기술 정평수, 황상희, 김민재, 유정원, 카메라 신비호, 뉴미디어 이유진, 작가 홍주미,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7: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0: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2: 야, 시원하다.
1: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3: 토종순대.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늘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나가 되려 애썼고 언제나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나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장 동기를 부여하거나 분발에 자극을 주는 사람을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 의욕과 열심을 앞세우던 시절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들에게 끌렸던 이유는 그들이 나를 이끌어줄 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들 틈에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임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말도 더 재치있고 재미있게 하려 애쓰느라, 같은 일도 더 의미 있는 성취로 보이려 애쓰느라, 유유히 헤엄치는 오리처럼 느긋해 보이는 수면위 모습과는 달리 물 밑에 발은 잠시도 쉬지 못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줘도 괜찮은데 그걸 미처 몰랐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를 긴장시키지 않아서 만나면 편하죠. 가을 저녁엔 편한 사람, 편한 장소, 편한 생각과 느낌이 충만함을 줍니다. 자, 9월 29일 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오늘은 편안하게 출발합니다.

예전에 히딩크 감독님 나오셨을 때 이 음악을 갖고 오셨어요. 오. 이 음악에 그것도 라이브 버전으로 신청하셨는데 핑크 플로이드 컴포터블리 넘 들었습니다. 편안하게 지은이 씨가 철수 아저씨가 제일 편해요. 제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편하지 않으실걸요?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편한 거겠죠? 아이 그럼요. 예. 박성훈 씨는 와 어머머 그래서 제가 백캠 듣나 봐요. 생얼로 들어도 세상 편한 방송 백캠. 네. 백캠 들으면 저녁도 편하게 먹어볼게요. 아 그래야죠 그럼요.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핑크 플로이드의 컴포터블리 넘 들었고요. 1부 2부 주식회사 해리즈 아보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 컴퍼니 강원특별자치도청 현대해상화재보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 음주우엔 티맵대리 백조싱크 IS동서 도드라만돈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아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뮤지컬 체스의 삽입곡 머리 헤드의 One Night in Bangkok. 그 One Night in Bangkok 앞에 연주가 있잖아요. 그건 제목이 방콕이에요. 뭐 미국 친구들은 이거 뱅콕 이렇게 발음하자면 우린 방콕. 예. 아, 미니로 처음 보내셨다는데 서재훈 씨 직원들과 방콕으로 4박 5일 연수 중에 듣습니다. 아, 방콕에 왔으니까 이거 한번 들어야죠 하고. 예. One Night in Bangkok. 그럼요. 예. 연수 잘 마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방콕에 연수를 갈 이유가 있나? 아, 있겠죠. 예. 연수를 핑계로 한 뭐 다른 건 아니겠죠? 아니, 아니. 연수 잘하고 돌아오시고요. 직원들하고 같이 듣고 계시대요. 오호, 서재훈 씨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자, 5724번. 예전에 백캠에서 한번 들은 뒤에 공간감과 극명한 다이나믹이 아, 인상적이라 가끔 듣고 있습니다. 오, 아, 이 노래에 빠지셨군요. 아, 좋은 음악이죠. 예.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Brothers in Arms 앨범에 수록곡.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에요. The Man's Too Strong.

다이어 스트레이트스의 The Man's Too Strong에 이어서 프린스 When Doves Cry 신은정 씨 고맙습니다.

0: 잘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 신도시 서울

0: 지금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3: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가을엔 비 한 번 내리면 옷의 두께가 달라지는데요. 내일 가을을 재촉하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리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시작돼서 밤에는 충청과 전북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30mm 안팎이 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 전주 17도, 대구는 16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오르지만 쌀쌀하게 출발합니다.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26도, 광주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올라서 낮더위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 비가 그치면 목요일부터는 급격하게 쌀쌀해지겠는데요. 도톰한 외투 꺼내두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큰 맘 먹고 옷을 새로 샀는데 어쩐지 흡족하지 않다. 젊은 시절 입었을 때처럼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최신 기종 스마트폰을 장만했는데 기대만큼 가슴이 뛰지 않는다. 최첨단 기능이 따지고 보면 자신에겐 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갈수록 새롭게 할 무언가를 찾는 게 시들해진다. 여행도 마찬가지. 세상은 넓고 안 가본 곳은 많지만 그렇다고 그곳들을 죄다 가보고 싶진 않다. 딱히 가보고 싶은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젊을 때처럼 무리한 여행 일정을 잡는 게 꺼려진다. 다 나이 탓이다.

마츠다마리의 유쾌한 만화. 중년에 지친 밤에는의 주인공은 막 50세가 되었다. 어느 날 혼자 레스토랑에 갔다가 우연히 옆자리의 여자들 이야기를 엿듣는다. 옆자리 두 여자는 만담으로 데뷔를 하려는 듯 이야기를 참 재미나게 한다. 그녀들의 흥미로운 이야기에 끌려 주인공은 자꾸만 다시 그 레스토랑에 가게 된다. 누구나 젊었을 때는 나이를 먹는다는 상상을 잘 하지 않는다. 하지만 때가 되면 나뭇잎은 어느새 단풍색을 띠게 된다.

가만히 옷들이 중년을 거부하기 시작했어. 티셔츠가 안 어울리다니. 아, 이게 무슨 저주인가? 스마트폰 신기능도 더는 필요 없지, 우리는. 아, 당연한 소리인데 모든 사진이 지금보다 젊더라. 이런 말들은 중년을 무언가를 잃어가는 시기로 여기게

하지만 사실 마츠다 마리는 지치고 재미없다고 느끼는 순간들까지 포함해 나이 들어가는 시간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도와주려 한다. 예전처럼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되고 모든 걸 잘 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중년의 감각을 은연중에 전파한다.

철수는 오늘 지난 추석을 보내며 중년에 지쳤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 속마음, 가끔은 우리도 칭찬해주면 좋겠다를 읽어낸다. 나이가 들면 괜히 서글퍼질 때가 있는데 그건 아마도 앞으로도 고된 일상을 덤덤히 받아들이며 늙어갈 거란 예감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나이 들었어도 즐거운 일을 찾고 싶은 마음은 가슴 안에서 시들지 않고 남아있다. 푸른 잎보다 단풍 뒤인 잎에 더 시선이 가는 가을. 무리하지 않으며 제 고유의 색을 내뿜어보면 좋겠다.

이 막들은 참 쓸쓸해지죠. 에릭 클랩튼 목소리가 또 쓸쓸해요. 예. 에릭 클랩튼의 Autumn Leaves 들었습니다. 좀 늦가을에 들어야 어울리나? 아, 마음때나 좋은 음악 들으면 되죠. 뭐. 자, 6시 41분 37초 막 지났습니다. 아이, 아저씨, 김치찌개 끓이고 있는데 이렇게 분위기 있기인가요? 어허. 왜? 김치찌개도 맛있게 끓여질 거려? 예. 좋은 음악 나오면. 7985번. 최윤경 씨는 지금, 와, 아기 나오러 병원 가시네. 백캠 들으면서, 유도분만 입원하러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내일 출산 예정입니다. 건강하게 아이 만날 수 있겠죠? 남편이 저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아요. 예. 아, 첫 아이인 모양이죠? 긴장 많이 하신 거 보니까. 아, 그럼요. 예. 아무쪼록, 예. 내일 예쁜 아기 순산하시길. 예. 자, 9337번으로 청해주신 스틱스의 연주한 노래, 베이브.

0: 닐 영의 하베스트 문 들었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내가 달을 못 봤는데 그 다음 날 와 진짜 동그랗던데 큰 달이. 예. 0214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닐 영의 하베스트 문. 앞에 들으신 음악은 스틱스의 베이브였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8: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장예원 씨, 예,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왕복 3시간 거리로 이직한 지 두 달 됐습니다. 아, 노래만 그냥 듣다가 너무 지겨워서 라디오를 듣기 시작한 지 일주일 됐어요. 왜 다들 백캠백캠 하는지 알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음악은 하루 일찍 신청합니다. 그러면서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아, 이 내일 들으려고요? 오늘 들으면 안 돼? 이거 꼭 내일 들어야 돼요? 아니 오늘 틀고 싶은데? 그래 알았어요. 안 잊어버리면 내일 틀어드릴게요.
1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3: 주식을 하고 내 멘탈이 이토록 허약한지 알았다.
14: 요즘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많죠.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공기처럼 가볍고 사소한 일이 질투하는 이에게는 성경 말씀처럼 강력한 확증이 된다.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은 감정으로 판단을 한다는 얘긴데요. 상승장에선 쳐다도 안 봤던 시시한 뉴스를 하락장에선 일일이 신경 쓰며 하나하나 악재로 반영하는 새 가슴 현상.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생각해야 승자. 그래서 어려운 거랍니다.
15: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6: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7: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 없이 조용히 오기도 합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6: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18: MBC FM for you.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0: 가면 집으로 굿길이 베이글닷컴 중화역 가까이
1: 새집이 라온
0: 기다려온 서울 새집
1: 드디어 라온
0: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0: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설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0: 소유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연했는데 거기에서 장기 공연을 한다고 와, 뉴스가 떴던데. 오호. 이거 가야 되나 이거? 아, 나 이 아, 장거리 비행 이제 힘든데. 아. 잔 메이어 니언 들었습니다. 자, 배틀스의 음악 캠프입니다. 7613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아, 지혜롭고 싶은 은지혜입니다. 예. 저도 처음 온 거 알아주실까요? 예. 표시가 있습니다. 새싹. 아, 퇴근하고 집까지 쭉 걷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저씨 방송을 친구 삼으려고요. 와, 철수 아저씨는 어르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목소리는 완전 청년이신데요. 오. 앞으로 저의 퇴근길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와우. 어르신이라는 호칭은 살아생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 제 얼굴과 모습을 보면 아, 그런 저 어르신 같은 용어는 튀어나오질 않을 겁니다. 예. 아무튼 뭐 예, 은지혜 씨의 아, 지혜 씨, 은지혜 씨 아니구나. 아, 성은 몰라요. 지혜롭고 싶은 지혜입니다. 근데 아, 띄어쓰기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은지혜로 읽었잖아요. 예. 지혜 씨 고맙습니다. 자, 광고 뒤에는 배순탁, 신혜림 씨와 함께 배신의 한수 진행합니다. 3부, 4부 주식회사 워킷, 한국 MSD 캡박시브, 음주엔 티맵 대리, 모빌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SK케미칼, 현대자동차에서 함께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캡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캡박시브.
3: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배신의 한수 진행합니다. 배순탁, 신혜림 씨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329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이즘 25주년 공연에 배 작가님, 신 작가님 두 분 다 오시나요? 네. 두 분 다 여기 출신 아니에요?
2: 네, 네, 그렇죠. 네.
1: 임진모의 후예들.
3: 저는 비밀입니다.
1: 참 어이가 없네요.
2: 갑자기 신비주의예요?
3: 저는 예, 가야죠. 표 샀습니다.
1: 아, 표를 샀어요?
3: 저는 웬만하면 표 사서 갑니다.
1: 오.
3: 먼저 준다고 하지 않는 한은 표 사서 갑니다.
1: 아, 먼저 준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3: 아마 가면 될 텐데 그래도 이럴 땐 또 사서 가야죠. 전 홍대에서 하는 인디 공연을 진짜 많이 보는데요. 그거는 무조건 표 사서 갑니다.
1: 아, 훌륭한
3: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1: 훌륭한 자세입니다.
2: 네. 그렇죠.
1: 네. 좋은 자세.
3: 그 먼저 준다고 하면 땡큐죠.
1: 네. 신혜림 씨도 가실 거고요.
2: 네네. 가능하면 가려고 지금 예, 스케줄을 열심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3: 저는 8시에 끝나고 가야 되니까 아마 도중에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 어제 뭐 축구 보러는 안 가셨죠?
2: 어제 축구를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아하. 근데 제가 일이 좀 늦게 끝나서 끝나서 집에 들어와서 TV를 켰는데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후반전을 봤어요. 그래서.
1: 잘 보셨네. 어제 후반전은 경기가 괜찮았어요.
2: 네, 근데
3: 저희도 사실 전반을 다 보진 못했죠. 볼 수가 없었죠.
1: 네. 어, 그렇죠.
3: 네.
2: 전반, 그러니까 전반을 못 봤잖아요.
1: 네네.
2: 근데 이미 스코어가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아, 그렇구나 이게 마음으로 봤는데 네, 그래도 후반전 잘 봤습니다.
1: 박병찬 씨가 보내셨네. 이쯤에서 확인 요청드립니다. 어제 한국 우루과이 경기 결과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3: 근데 뭔 확인이요?
1: 뭐 확인할 건 없고 아니
3: 뭔 확인?

0: 지금 우리나라 우리 대표팀의 현 주소와 위치와 앞으로 나아갈 길 뭐 이런 걸 확인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뭐 달랑 두 게임은
0: 야 근데 와 저 소셜 네트워크에 정말 달랑 두 게임 했는데 네. 와 이거 또 손가락 평론가들 우리랑 똑같죠. 다 사이비 평론가죠.
2: 그렇죠.
0: 글들을 진짜 많이 올리셨는데 와 진짜
3: 그만큼 관심을 받는다는 증거로 해석하면 되죠.
0: 어제 경기는 예. 우리가 사실 대패했잖아요. 네네. 대패. 네. 4-1로 패했으니까 네. 대패. 네. 왜 그렇게 대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전반전에 뭔가 선수들이 아 약간 긴장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좀 중원이 많이 뚫리더라고요.
0: 네. 그렇죠.
3: 네, 중원이 많이 뚫렸어요.
0: 우루과이가 네. 원 잘하더라고요.
3: 네,
0: 어제
3: 잘해요. 네,
0: 우루과이 잘해요. 경기를 지금까지 저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네. 어제처럼 잘하는 경기는 처음 봤습니다. 네.
3: 사실 남아공 때는 저희가 더 잘했는데 졌거든요. 남아공 때는 진짜로 저희가 더 잘했는데 졌습니다.
0: 가만히 있어. 네. 우루 아 어제는 우루과이는 네. 뭐 슈팅은 하는 대로 들어가고. 놀랍더라고요, 진짜.
3: 예. 그래서 어제 우루과이 팀이 일본전에서 패하고 난 뒤에 시차 적응도 좀 된 것 같고
0: 완전히 완벽하게 됐죠. 시차 적응
3: 컨디션이 완전히 올라와서 정말 잘하더라고요.
0: 자기들도 A 매치를 계속 이기질 못해가지고 우루과이에서 또 얼마나 욕 먹고 있었겠어요.
3: 그렇죠.
0: 그 포룰란 감독도 지금 임시 감독인데
3: 그렇죠.
0: 아 엄청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최선을 다해서 엄청나게. 근데 사실 그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 아니에요. 평가전 하러 와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고.
3: 아 그럼요. 그러면서 저희가 또 이제 해결책을 찾고 단점을 찾고 네. 예, 방안을 마련하고 하는 거죠.
0: 아 그래도 저 한 가지 조금 긍정적인 건 후반전 경기는 사실 스코어도 1-1이고.
3: 아, 나쁘지 않았습니다.
0: 네. 그리고 우리가 전반에 굉장히 주도하는 경기를 또 했고 네, 네. 찬스도 여러 번 만들었는데 사실 네. 결정력이 좀 떨어져서 못 넣었죠.
3: 네, 네. 저는 이 감독 임시 감독인데 뭐 지금까지는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임시 감독 치고는 괜찮은 결과다.
3: 그렇죠. 네, 네. 저는 뭐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아 제발 오늘 미디어도 몇 개 봤는데 아 또 정말 부정적인 기사들 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쪽 임시 감독인데 최소한 4경기 정도 본 다음에 좀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3: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조회수와 클릭수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0: 네네.
3: 조회수와 클릭수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 이 겪어야 할 폐해 중에 하나 자극일 수밖에 없거든요. 기사를 진짜 진지하게.
0: 헤드라인도 자극적으로 달아야 그게 클릭이 되는 거죠.
3: 예, 예, 예. 그게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래서 심지어 뭐 동영상 사이트 이런 데는 그 제목하고 기사하고 전혀 달라.
3: 전혀 달라.
0: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것도
3: 그런
0: 되게
3: 진짜 많아요.
0: 아, 야. 근데 이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이걸 돌이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3: 그런 만큼 가짜는 수도 너무 많고요.
0: 너무 많죠.
3: 네. 그 감독이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하고 있는데 네. 손흥민을 극찬했대요. 손흥민이야말로 뭐 세계 최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감독의 입에서 손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영상은 그런 식이에요. 그런 걸로 조회수를 버는 거예요.
0: 아,
3: 네. 그것도 일종의 극단 자극이죠. 왜냐하면 네네. 국뽕이니까. 네. 국뽕을 자극하는 거니까.
0: 아무튼 뭐. 진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길게 얘기해봐야 화내실 거예요.
3: 네.
0: 방송 들어. 아! 7613번 아까 지혜 씨. 손지혜 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은지혜라고 해가지고 아유 사과드립니다.
3: 네.
0: 자 그럼 음악 들어야죠.
2: 네. 네. 아 드디어 이 흐름이 음악으로 왔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악이 약간 좀 길어가지고요. 빠르게 설명드리고 음악 들을게요.
0: 네.
2: 1994년생 재즈 보컬리스트 가브리엘 카바사의 노래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2: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인데요. 성이 좀 독특하죠. 이탈리안계여서 그렇고요.
0: 아하.
2: 네. 살아본 국제 재즈 보컬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알려진 가수이고 2020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0: 네.
2: 최근에 이제 2집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안에 이제 창작곡도 있고 이제 커버곡도 있고 합니다만 오늘 창작곡과 이 재즈 보컬리스트를 소개를 하기 때문에 보컬이 좀 많이 드러나는 음악을

0: 고를까 하다가 네. 바꿨어요. 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만한 베리 매닐로의 Could It Be Magic을 다시 부른 버전을 가지고 왔는데요.
1: 멋진 곡이죠. 예.
0: 네, 오늘 이제 9월 마지막 화요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가을이 이제 점점 깊어갈 때 이 음악이 너무 좀 잘 어울려서 제가 그냥 음악적으로 예, 고를 수밖에 없었고요. 예. 재즈 색소포니스트 조슈아 레드맨과 그리고 재즈 피아니스트 폴 코니 씨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 네. 이 셋의 조화가 이 음악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오. 오늘은 이 가수의 Could It Be Magic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방송 오래 들으신 분은 뭐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 음악에 사연이 있어가지고 베리 매닐로 버전으로 네. 네. 언제 싱가포르를 갔는데 싱가포르에서 혼자 돌아오게 됐어요.
0: 네.
1: 그 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싱가포르 창이 공항으로 쫙 가는데 노을 질 무렵에요. 노을이 쫙 된 택시 기사분이 라디오를 들으며 가시더라고. 근데 Could It Be Magic이 쫙 나오는 거예요. 앞에 피아노부터 쫙. 여기다 베토벤.
2: 아, 예술이다 하면서 또 가셨군요.
1: 베토벤 맞죠?
2: 네, 맞습니다.
1: 와, 야, 저 노을과 그 분위기와 그 풍경 이런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2: 참고로 그 조슈아 레드맨이 여기 피처링 했지 않습니까? 원래 저 공연 가려고 그랬거든요. 정말 가고 싶었는데 이쯤 그 공연 날 합니다.
0: 아, 맞아요.
2: 저도 네. 의리를 택해야죠.
0: 네.
1: 그럼 이쯤으로 가야죠.
2: 네네.
1: 자, 가브리엘 카바사 피처링 조슈아 레드먼 폴 카미시 Could It Be Magic? 듣겠습니다.

0: 최문정 씨가 아주 멋진 얘기를 하셨는데 가을로의 진입을 넘어 가을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가브리엘 카바사 피처링 조슈아 레드먼 폴 카미시 Could it be magic? 잘 들었습니다.
1: 네. 그 아까 저도 노래가 길어서
0: 빨리 그럼 예. 얘기하고 가요.
1: 아니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요. 네. 바빠가지고 그 베토벤이고 쇼팽입니다.
0: 아 쇼팽.
1: 네네. 그래. 전주곡 20번. 네네.
0: 야
1: 이것도 말씀하실 분 계셔서.
0: 베토벤이 나왔지 갑자기.
1: 쇼팽입니다. 네.
0: 쇼팽.
1: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곡은요. 20대 중반에 스티비 원더가 Songs in the Key of Life를 내고
0: 네.
1: 뭐 세계 최고 뮤지션이 반열에 이미 있었지만 오르지 않았습니까? Songs in the Key of Life가 드디어 데뷔, 그 발매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작업했던 곡들을 중에서 핵심만 추려서 네 곡을 EP를 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스티비 원더가.
0: 네네.
1: 그래서 Songs in the Key of Life 이, 그 당시에 작업했던 곡들 중에 스티비 원더 선생님께서 진짜 직접 고른 네 곡이 얼마 전에 발매가 됐고요. 그 중에 한 곡이 입니다. It's easier. 오늘 이 네 곡을 두 번 들었는데 이게 왜 빠졌지? 네, 진짜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워낙 다른 노래들이 더 좋은 노래들이 또 많으니까.
1: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컨셉상 빠졌을 수도 있고요.
0: 네. 네. 자 그럼 스티비 원더의 It's easier 이 음악 들으면서 배신의 한수 마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025년 김해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 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김해 보조 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 배터리는 휴대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W시 이하 보조 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W시 초과 160W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W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충전 용량인 와트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남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 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한 개씩 분리 보관해주세요. 기내에선 보조 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방송 미디어 통신

0: 회는 MBC 강운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내일은 우산을 챙기시고요. 모레는 두툼한 가을 외투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3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양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이번 비는 기온을 뚝 떨어뜨리겠습니다. 미리 가을 외투 좀 두께감 있는 걸로 챙겨주시고요. 내일까지는 한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26도, 대구 29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고요. 일교차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에 내륙에는 짙은 안개 끼는 곳도 많겠습니다. 10월이 시작되면 평년보다 더 쌀쌀해집니다. 토요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메가데스 토네이도 옵 소울스 들었습니다. 예수경 씨가 청해 주셨고요. 예. 아 이건 뭐죠? 메가데스 치고 이렇게 말랑말랑하다니 최두철 씨. 예. 메가데스 음악이 원래 이 스타일인데? 오. 아 이게 말랑말랑해요? 오. 전대곤 씨는 좋아하셨네. 예. 메가데스는 지금 예, 페어웰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예, 부산 락페이도 나오죠? 예, 헤드라이너죠. 아마 이번 아 근데 잘 모르겠다. 예. 왜냐면 페어웰 투어를 하고 나서도 막 계속 공연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야.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아 참 그 이번 부산 락페에 갔다가 혹시라도 배순탁 작가를 보게 되면 모른 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꾸 아는 체 하면 여러분이 자꾸 아는 체 하면 이 친구 이거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잘못될 수 있거든요. 예. 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 자, 7시 37분 42초 막 지났습니다. 315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야, 초등학교 1학년 윤지민 어린이는 팝 음악을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늘 함께 밥 먹으며 듣고 있다고. 오호. 이 노래는 또 곧잘 따라 한답니다. The Weeknd의 Out of Time.

0: 네, 조우의 End of Beginning 들었습니다. 작년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롤라팔루자 현장에서 생방할 때 그때 롤라팔루자에 출연했어요. 네. 조우, DJ 오우, 조우, End of Beginning. 김미경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The Weeknd의 Out of Time. 정지석 씨, 백햄 절친 음악 신청합니다. 백햄 절친이죠. 예. 루카스 그레이엄. 그래서 오늘 특별히 루카스 그레이엄이 백햄에 출연했을 때의 라이브 버전으로 보내드립니다. Seven Years.
1: Come on, Paul. I'm gonna call you Paul from now.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선도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0: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 보세요.
1: I was born by the river.
2: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 3157번으로 또 보내셨네. 아까 또 위켄드의 Out of Time. 예. 좋아한다는 윤지민 어린이. 와. 야, 쌍엄지를 딱 하고 산. 어이, 고마워요. 예. 너무 좋아한다고. 내일 친구들한테 자랑한대요. 예. 이 친구들한테 자랑해가지고 이게 먹힐까, 근데? 친구들이 부러워할까? 친구들이 존재도 모를 텐데, 아저씨. 아저씨 아니지. 할아버지, 너한테는 할아버지다. 아무튼, 우리끼리 알면 되지, 뭐. 고마워요. 자, 오늘 끝곡은 김상호 씨가 청해주신, 아, 예전에 정말 이거 많이 들었었는데, Firehouse. When I look into your eyes. 이거 정말 예전에 FM에서 엄청나게 나왔어요. 예.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준환입니다. 제가 출연한 영화 인턴이 개봉했습니다.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많이 울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무언가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날 바라봐주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때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어쩌면 그런 어른이 그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영화가 조금은 지쳐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준다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 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 김춘식 장인은 아흔의 인생 중 70회를 소반 만드는 데 바쳤습니다. 전쟁에서 부모를 잃고 방황할 때 누군가 그에게 상을 만들어 보라고 권했는데요. 집집마다 밥상 하나씩은 있으니 그 기술을 배워두면 평생 먹고 살만 할 거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임금님께 바치는 수라상부터 매일 차리는 소박한 밥상까지, 태어나 100일 만에 받는 백일상부터 돌상, 생일상, 홀례상에 이승을 떠나서도 제사상을 받으니 인간의 생애는 상과 함께 가는 게 맞네요. 그리고 상차림에는 사람의 정성이 들어갑니다. 건강을 바라고 무탈을 기원하는 정갈한 마음씨가 말이죠.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9월 29일 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로이 킴이 부른 바람의 노래였습니다. 70년간 목공예로 우리나라 전통 소반을 만들어온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김춘식 장인에 대한 이야기로 오프닝 함께했어요. 아, 무려 70년 동안 단 한 가지를 만든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물건으로 보이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스피릿이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장인이라는 건 참 어떤 오랫동안 그냥 일을 했다, 한 가지만 팠다라는 말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함이 깃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5333님께서요. 마침 내일 우리 아들 생일상 차리려고 미역국 끓이고 불고기 채우고 있어요. 미역국은 이상하게 오래 끓일수록 맛있는 것 같아서 미리 시작해요. 이상한 게 아니라 저는 모든 국은 다 끓일수록 맛있다의 한 표입니다. 미역국도 너무 그렇죠. 미역이 점점 흐물통 해줄수록 전 그걸 좋아하고, 특히 두꺼운 미역줄기 중에 두꺼운 부분이 씹기 적당할 만큼 되려면은 처음 끓였을 때보다 한 다섯 번째쯤까지도 난 맛있던데. 육개장도 그렇고 전 어지간한 국들은 몇 번씩 끓였을 때가 맛있더라고요. 미역국에 불고기, 어우 너무 맛있겠다. 근데 저도 오늘 점심으로 미역국밥, 소고기 미역국밥을 물론 식당밥이었지만 먹었어가지고 그나마도 약간 부러움이 덜합니다. 아드님 생신 축하드릴게요. 자, 오늘도 별밤은 2시간 동안 부엉이들이랑만 노는 날이에요. 어제는 약간 계속 그 선택하느라 피곤하셨다면 오늘은 편안하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요. 부엉이들의 신청곡도 우대하는 날입니다. 다과상 차려두고 편하게 수다 떤다 생각하고 오늘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는 집에서 등등등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는 없어서 호전했는지, 또 뭐 생각나는 노래, 듣고 싶은 노래가 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별밤 1, 2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강원특별자치도청, IS동서, 아크메르 동탄,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군산시청과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5: Walk it, walk it 안전화.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라이프 듣고 왔습니다. 부엉이들 오늘 어땠는지 물어봤더니 6737님이 오늘 하루 어땠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나름 보람된 하루라고 말하겠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도 그러했기를요. 라는 답이 왔습니다. 아주 기분 좋고 산뜻한 답변입니다. 오늘 단연코 최고의 이슈는 북항이가 과연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느냐에 지금 부산 북항에 뭐 자유인지 타이로 머물고 있는 상어 북항이 이 내보내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죠. 아, 걱정이에요. 거기 계속 있으면은 좀 이게 상어한테 좋지 않다는데 어떻게 되려나. 남수정님이 북항이 돌려보냈더니 다시 돌아왔나 보네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못 내보낸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인싸의 자질을 다 갖췄어요. 이 정도면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건가 봐요. 아 진짜 그런 거면은 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약간 뭐좀 그냥 스타로서 거기 머물게 하면서 타협해서 살아있는 것만 먹지 말고 여기 머무르는 대신 우리가 주는 것도 먹어. 지내겠는데 뜻을 알 수가 없으니 참 답답하고 괜히 안쓰럽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참 대한민국이 어떤 야생동물이나 이런 뭐 심지어는 이제 상어마저도 곤경에 처해 있는 것에 마음을 쓰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 싶기는 해요. 되게 귀여운 부분이 있어요. 마음이 따뜻하고 동심이 아직 많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홍은수님, 대장봉, 오늘 저희 회사에 박준 씨님 오셨어요. 점심시간에 토크 콘서트 있었는데 밥 먹느라 늦어서 못 들어갔어요. 성함 보고 엄청 반가웠는데 저런 씨님께 얘기해야겠다. 씨님 오셨었는데 그냥 밥이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서 홍은수님이 안 가셨더라. 장난이고요. 또 어떻게 또 연이 그렇게 됐네요. 너무 반가웠겠다. 봤으면. 김정훈님, 추석 명절 주간부터 어제까지 풀 근무하고 오늘 8일 만에 쉬었습니다. 점장님이 고생했다고 명절 상여금을 5만 원더 넣어주셨지 뭐예요. 내일도 쉬는 날이라 5만 원으로 보고 싶었던 영화 보고 국밥 한 그릇에 커피하고 남은 돈은 복권 사려고요. 박재범의 좋아 신청해봐요. 오랜만에. 야, 5만 원으로 너무나 알찬 행보 계획 완벽하게 갖추셨습니다. 이왕이면 로또 뭐라도 작은 거라도 좋은 거 아니 이왕이면 큰거 당첨되기를 바라면서 신청곡 듣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도 더 보내주시고요. 박재범의 좋아.

박재범의 좋아에 이어서 오늘 나온 신곡입니다. 온유와 유주가 함께한 마인드 게임스 들었는데요. 8505님, 대장부엉, 우리 온유의 모락누나. 모락누나의 진기반기가 새 노래 나왔어요. 온유와 유주의 마인드 게임 신청합니다. 별밤 가족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뭐 애칭... 호칭 설명을 드리자면은 모락누나는 온유 씨가 저를 부르는 그 별명이에요. 김이 나는 모락모락 나는 여기서 모락누나라고 저를 부르고 저는 이진기 온유 씨의 본명 진기인데 제가 되게 신통방통 진기방기 이렇게 불러가지고 진기방기라고 부릅니다. 1207-1716님도 신청해 주셨어요. 아, 목소리 나오자마자 진짜 온유 씨 톤은 누가 대체할 수 있는 톤은 딱히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9724님 대장

뭐 오늘도 별일 없는 하루였어요. 저는 이게 좋아요. 평온한 하루가 최고인 것 같아요. 맞지요. 진짜 무탈하고 약간은 좀 심심하기도 한 슴슴한 그런 하루의 소중함. 우리가 몇 번의 일들을 겪고 나서 깨닫게 되는 그런 사실이죠. 8215님이요. 대장부왕 저 드디어 첫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하는 첫 연애지만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은 10대 못지 않더라고요. 감사한 그 사람과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어요. 덕분에 요즘 제 마음 날씨는 봄입니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연애하기 너무 좋은 계절인데. 가을, 그리고 겨울 되면 막 크리스마스 이럴 때 추울 때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둘이 꼭 붙어 다니시길 바라면서 벤자민 잉그로소의 Do You Think About Me 듣고 입으로 올게요.

0: 똑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내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잇따른 사업 실패와 어머니의 고단한 노동을 지켜보며 내 삶은 기어이 어려운 길로만 파고들고 있었다. 끝내 부모님이 남이 되어 갈라선 후 아버지는 홀로 지내다 쓸쓸히 돌아가셨고 엄마도 미용일과 식당일을 전전하다 세상을 떠나셨다. 부모가 세상에 남겨놓은 3남매는 뿔뿔이 흩어졌고 끝을 모르는 외로움과 고독에 익숙해지며 살아갔다. 그러다 내 인생에도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아주는 이가 나타났다. 사랑이라는 두 글자 단어 안에 다 담을 수 없는 마음이었다. 비슷한 상처를 지닌 그 사람과 나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고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여전히 나는 남편을 그리고 남편은 나를 든든한 친구처럼 사랑하는 연인처럼 애틋한 가족처럼 생각하며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응원하고 있다. 각자 가정에서 생긴 상처를 보듬다 보니 너무 깊어 치유되지 않을 줄 알았던 그 상처가 우리 사이를 지탱해주는 연대감으로 자랐다.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라면 더 큰 고난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내가 찾은 행복이고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이지 않을까.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함께라면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찾은 행복이고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는 사연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사랑에 막 빠진 상태에서 쓰신 얘기여도 그래도 감동적이지만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게 20년 동안 지낸 분들의 뭐랄까 이야기라는 게 너무 감동적이고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 사람은 사람한테서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또 그걸 완전하게 치유해주기도 한다라는 게 다시금 그게 오히려 더 많은 거구나 그 일이 더 순리에 맞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수님 사연도 노래도 너무 좋군요. 사랑아 번져라 라고 최수종님은 앞으로도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허나은님도 제 남편도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는데 저도 남편에게 그런 사람이 돼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아름다워요. 많은 부엉이 분들이 두 분 이야기 그리고 두 분의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아름답고 따뜻한 사연 보내주신 김슬비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에서는요. 아무 탈 없이 편안했거나 또 그렇지 못한 여러분의 하루에 대한 얘기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며 노래 듣겠습니다. 김동률의 감사.

김동률의 감사 이어서 한희정의 우리 처음 만난 날 듣고 왔습니다. 김규빈님, 제가 회사에서 일을 너무 잘하는지 팀장님이 며칠 전부터 저랑 얘기할 때면 계속 웃으시네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보탬이 되는 건지 뿌듯하네요. 오늘 팀장님께서는 참 잘했어요. 도장까지 찍어주셨어요.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항상 평정심 잃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진짜 귀한 직장 사연입니다. 너무 케미가 좋은 그 팀메이트 같아요. 왜냐하면 칭찬을 들으면 숨기지 못하고 기뻐하실 것 같은 규빈님과 도장까지 마련해서 찍어주시는 팀장님, 세상에 이 시너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팀장님의 또 사수도 그 두 분의 관계를 보고 너무 흐뭇해하실 것 같아요. 이 회사 내 팀 내에 이런 관계가 있으면 일이 또 잘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두 분 좋은 관계 쭉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4578님께서 10월이 오네요. 한 남자랑 산 지 25년입니다. 산전수전 모든 걸 함께 했네요. 이 남자와 25주년 된 기념으로 가볍게 속초 여행 중입니다. 지금 날씨 어때요? 내일부터 살짝 쌀쌀해진다고 하는데 두 분 겉옷 같은 거 준비는 잘 해가셨죠? 25년 함께 살았으면은 진짜 산전수전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을 못하죠. 저도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1년, 1년? 그러니까 20년 차부터는 참 한 달 한 달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좀 더 묵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무튼 2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213님, 저희 집 10살 아들이 얼마나 소심한지 얼마 전 같은 반 여학생이 사귀자고 고백했다는데 우리 아들 그 말이 무서워서 울어버렸대요. 결국 그 여학생이 울지마 내가 안 사귈게 했다는데 이게 울 일인가요? 파워 내향인 아들에게 한창 때 제 연애 기술 좀 알려줄까 봐요. 제가 볼 때 이건 소심한 게 아니라 아마 호불호가 강한 아이로 어른으로 자라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데 나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이런 거 싫어하고 오히려 되게 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디에나 있었어요. 공개적인 데서 이렇게 막 같은 반에 몰래 고백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 있는 데서 고백하고 그러면 어릴 때는 그게 참 자랑스러워도 되는 일인데도 창피한 일로 여겨지곤 하는데 한창 때 연애 기술 얘기는 저희 별밤에 좀 알려주세요. 너무 재미난 이야기들 많을 것 같은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Wave to Earth의 Sunny Days.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7: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8: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화요일별 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7604님, 바쁘게 흘러가던 하루도 저녁 8시가 되니 드디어 제 속도로 시간을 쓸 수 있네요. 누구 챙길 일도 서두를 일도 없는 지금 귀는 라디오에 맡기고 쉬어가렵니다. 요 표현 참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아, 제 속도로 가는 시간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게 진짜 휴식을 하는 시간일 것 같거든요. 그런 때가 꼭 하루의 책갈피처럼 있었으면 좋겠네요. 남은 한 시간도 우리끼리 이야기 나누고 신청곡으로 채울 거예요. 문자랑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데이먼스 이어의 Yours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소수빈이 부른 버전에 넌 쉽게 말했지만 들으면서 별밤 3부 왔습니다. 이현정 님이요. 대장부엉 바람의 노래 두 사람 오늘 들려주는 리메이크 곡들 너무 좋잖아요. 저도 리메이크 곡 신청해요. 소수빈의 넌 쉽게 말했지만 이라고 너무 올바른 신청 해주셨어요. 아 이거 저는 이 노래는 들으면 한 번 더 들어야 돼. 너무 이거 어떻게 한 번 들어. 이현정님 지금도 듣고 계셨군요. 소름 너무 좋아. 대장부엉 감사해요. 라이브 버전이라 더 좋아. 맞죠 맞죠. 저는 진짜 이 노래를 청음회를 해서 10초 단위로 끊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대단한지 소수빈이 어떤 행위를 해놓은 건지 설명할 수 있어요. 진짜 디테일이 말도 안 돼. 또다시 제가 흥분해버리고 말았네요. 소수빈은 언쉽게 말했지만은 정말 굉장한 곡입니다. 자 우리 또 한 시간 동안 떠들어야죠. 자유롭게 아무 말 대잔치 사연 보내주셔도 좋고요. 신청곡도 더 많이 받고 싶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리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미분당,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주식회사 시리즈 하보회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 오뚜기.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화요일 별밤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와 신청곡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이영경님, 저희 부부 조금 전 인천공항을 착륙하여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별밤 틀었어요. 저희가 여행한 교토는 4일 내내 비었는데 서울은 날씨 너무 좋았죠. 비오는 교토도 운치 있었지만 맑은 날을도 기대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별밤과 함께 얼른 귀가해 보겠습니다. 영경님 여행 다녀오셨군요. 비오는 교토 근데 제가 볼 때 아마 수십 년 후에도 기억에 남을 여행. 그 추억으로는 이 여행이 1등일걸요. 날씨 좋고 완벽한 여행보다 항상 그렇더라니까요. 게다가 저는 가본 적 없는 도시. 하지만 가장 또 여행지로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도시가 교토예요. 어때요? 교토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까요? 별밤에도?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김지영님, 제가 요즘 무알콜 맥주에 빠져서 브랜드마다 맛보고 있거든요. 회사에도 널리 알리면서 점심때 마신 적도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다른 큰 회사 구내 식당에서는 점심에 무알콜 맥주를 아예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 소식에 야호를 외쳤네요. 저 역시 저는 신여성이었어요. 악묘에 낙하 신청해요. 와, 그게 약간 사실 따지고 보면 뭐라 그럴 만한 건덕지가 없는 일이긴 한데 그쵸? 무알콜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보리 탄산 음료 아니겠습니까? 기분만 좀 내는 것일 뿐. 아무튼 신여성인 우리 지영님 사연이었고요. 9818님, 저는 이번 달부터 도예를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 설명은 쉬운데 제가 만들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도 흙을 쪼물딱 하고 있으면 잡생각도 사라지고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이 맛에 어린이들이 슬라임을 만지는 걸까요? 조카한테 슬라임 못하게 했는데 이참에 찰흙 사줘야겠어요. 저 신청곡 있습니다. 린의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라고 보내주셨는데 앞에 괄호치고 도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이렇게 피할 수 없이 신청곡을 또 보내와 주셨습니다. 저도 꼭 한번 배워보고 싶은 게 도예긴 한데 배우고 싶다는 거 말로만 이렇게 많지요. 아무튼 두 분의 신청곡 이어 들을게요. 악묘의 낙하, 린의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악뮤 그리고 아이유의 낙하 이어서 린의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듣고 왔습니다. 0613님이요. 저는 카페를 하고 있어요. 회사 다닐 땐 직장 동료들이랑 점심도 같이 먹고 회식도 하고 주말에 따로 만나기도 했는데 카페를 혼자 하다 보니 그런 인간관계가 없네요. 간혹 친해지고픈 손님이 있어도 손님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TMI는 자제하고 거친절만 베푸는 이런 슬픈 상황. 집에 가서 하루치 밀린 수다 떠는 남편이랑 딸이 제 유일한 관계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 이렇게 카페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화다운 대화를 할 일이 너무 부족하시겠어요. 직장인들은 그래도 동료들끼리 몰래 몰래 나가가지고 막 상사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고민 얘기도 나눌 시간이 꽤 있는데 아 거친절이라는 말이 참 문득 쓸쓸하게 다가옵니다. 아 혹시 가게에다가 별밤 혹시 틀어놓고 계신 걸까요? 카페? 아무튼 그게 아니더라도 뭔지 쓸쓸한 마음 달래드리고 싶어서 별밤에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라디오 혹시 별밤 라디오 들으시면 별밤 들으세요. 이렇게 말을 건네보라고 작가님이 써주시네요. 누가 들어도 그냥 우리 입장에서 좋은 이야기지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건네보시는 것도 정효진님, 여기는 전남 광주예요. 매일 밤 걷기 운동하면서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바람도 좋고 기분도 좋고 존 덴버 플라시도 도밍고의 Perhaps Love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와, 이 Perhaps Love는 안 들은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 그리고 산책 많이 해두셔야 되는 게 이번 주 말쯤부터 많이 추워질 건가 봐요. 한 자릿수가 안 되니까 가을 만끽하셔야 됩니다. 박지훈님 마음이 허터허탄 화요일이네요. 어른이 된다는 건 멋진 사람이 돼가는 시간 같아서 좋다가도 책임질 일들과 인고의 시간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에 버겁기도 하네요. 그럼에도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이겨내는 순간들을 사랑해볼게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티네이지 드림 같이 듣고 싶어요. 라고 언젠가 인생의 한 자락쯤에서 해본 적 있는 것만 같은 그런 고민. 하지만 또 나이가 들면서도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그런 고민. 지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신청곡 듣지요. 존 덴버 플라시도 도밍고의 Perhaps Love 그리고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Teenage Dream.

0: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티네이지 드림 박지우님 신청곡으로 들었고요. 그 전에 존 덴버 플라시드 도밍고의 퍼햅스 러브 정효진님 신청곡으로 들었는데 역시 이 노래 들으면서 마음 촉촉해지는 분들 많이 계셨군요. 정인숙님 퍼햅스 러브 제가 수십 년째 아주 좋아하는 곡인데 오랜만에 듣네요. 선물 받는 느낌입니다. 고마워요. 너무 분위기 있었죠. 아, 너무 우아한 목소리. 떠버리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0064님도 아파트 주차장이에요. 퍼햅스 러브 너무 좋아서 집에 못 올라가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차 안에서 들으면 소리가 더 포근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3892님 아무 연고 없는 전남 순천으로 기차 여행 가는 길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떠나는 무모한 여행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아주 근사한 여행길 떠나셨군요. 어떤 추억 만드시는지 별밤에다가도 꼭 기록 함께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4626님 대장부엉 저는 지금 캠핑 와서 불멍 중이에요. 내일은 캠핑장에서 출근해야 해요. 하루하루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약간 그 캠프파이어 한 냄새가 벤체로 회사에 갔을 때의 그 어떤 괴리감. 하지만 또 우리는 해낼 수 있겠죠. 4616님 힘내시고 3892님은 여행 무탈하고 이왕이면 아주 즐거운 기억들로 가득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응원과 기원 드리겠습니다. 부엉이들 얘기 만나봤고요. 저는 4부로 다시 올게요.
1: 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폴킴의 초록비 들으면서 별밤 4부로 왔습니다. 2638님 신청곡으로 들었고요. 자, 부엉이들의 각종 이야기들 받고 있는데 김아라님이 대장부엉은 일하기 싫을 때 있나요? 저는 10년째 일하기 싫은데 이 정도면 회사 문제가 아니라 제 태도가 잘못된 것 같아서 생각을 고쳐보려고 해요. 사는 게다 그런 거다. 행복은 네 안에 있다. 라고 T쪽으로 조언해 주세요. 전혀 T적이지 않은 문장인데요, 저거. 행복은 네 안에 있어. 굉장히 F적인 거 아닌가? 저는 일하기 싫을 때 너무 많고 대체로 하기 싫지 않나요? 원래 하기 싫은 일을 해서 벌이를 하고요. 그래서 그걸 쓰며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죠. 그치만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게 그렇게 즐거울까 싶어요. 원래 일은 기본적으로 하기 싫은 법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서 하는 일도 오랫동안 일로 하다 보면은 하기 싫죠. 아라님. 정상이에요. 아라님은 매우 매우 정상입니다. 이하로님. 최근에 나왔던 노래 중에서 꽤 인상 깊었던 아티스트의 노래 신청해요. 건이라는 분의 어디라도 갈까라는 음악. 귀에 쏙쏙 들어오는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언젠가 별밤에도 나오길 바라는 마음까지 같이 담겨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건희님, 우리 예전에 샛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아주 신인 뮤지션들과 일주일 동안 특집했었거든요. 24년도 8월이었다고 하네요.

그때 나오셨던 뮤지션입니다. 박지윤님, 학원에 갇힌 재수생입니다. 이제 수능이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응원하고 지원해준 가족들에게 실망

기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지우님 뿐이에요. 그 누가 지우님보다 힘들겠고 속상하고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 결과에 따라서 절대 다른 데를 너무 보지 마시고 지우님이 아 지금 굉장히 좀 고단하고 쓸쓸하시죠. 재수를 하는 시간은 오죽도 그럴까 싶습니다. 50일 남은 발걸음 그냥 진짜 뚜벅뚜벅 하루하루짜리의 계획만 보면서 조금만 더 힘내서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들을게요. 건희의 어디라도 갈까 방탄소년단의 고엽

건희의 어디라도 갈까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고엽 듣고 왔는데요. 아까 교토여행하고 인천공항에서 집 가는 길이라고 사연 주신 이영경님이 사연 소개 감사해요.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집에 와서 라디오 다시 틀자마자 고엽이 흘러나오네요.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여행 마무리가 아주 훌륭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귀가 잘 하신 소식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도착해서 바로 이어서 라디오 틀어주신 거 특별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푹 쉬셔야겠어요. 아무리 좋았던 여행도 여독이란 건 있더라고요. 조현영님, 별밤 성공한 봉이로 함께했던 전 펜싱 국가대표 윤지수 선수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해설위원으로 맹활약했는데요. 대회전에 별밤에 한번 초대해서 펜싱 얘기도 듣고 홍보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야, 우리 윤지수 선수 진짜 제발로 걸어온 우리 선수부이 선수촌에서 이렇게 막 사연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깜짝 놀랐었던 좋은 성적 거둘 때마다 별밤에 와주셨었고요. 아시안게임 금메달 저 윤지수 선수가 들고 와주셔가지고 만져봤잖아요. 그래서 도쿄올림픽이 코로나로 미뤄져서 마음이 힘들다라는 사연 남겨주셨던 예.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어요. 초대석에서도 모셨었는데 이제 해설위원이 되어 계십니다. 엄다리님은 지금 남편이랑 살랑살랑 부는 창문바람 느끼며 고요히 별밤 듣고 있어요. 이불 빨래가 잘 돼요. 뽀송뽀송한 곳에 누워있으니 이 편안함도 감사하네요. 그 새로 꺼낸 이불 위에 누웠을 때 행복감. 또 대체하기 힘들죠. 저도 어저께 드디어 여름 이불을 겨울 이불로 바꿨어요. 저는 뭐 이게 딱두 시즌 두 개로만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불이 하계와 동계 이불로 바꿨는데 확실히 이불은 동계 이불이 제맛인 것 같아요. 폭신하니. 6348님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신청합니다. 이 약간 아련한 기분 노래 들으면서 함께 느껴볼까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0: 잠시 후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가 방송됩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1: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29일 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아 그리고 여태까지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부엉이들을 위한 하나의 또 이 내일의 비밀, 내일 별밤이 약간 시공간이 뒤틀릴 예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무슨 얘기지? 아무튼 미니찬에서 다른 부엉이들이 알려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어제와 다른 느낌으로 우리끼리 노는 그 맛이 너무 있었어요. 지금 약간 차가워지는 가을밤이랑 어울리는 날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대화. 제 기분 탓은 아니겠죠? 끝곡 김미진님 신청곡이고요. Fly by Midnight의 No Choice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준환입니다. 제가 출연한 영화 인턴이 개봉했습니다.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많이 울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무언가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날 바라봐주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때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어쩌면 그런 어른이 그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영화가 조금은 지쳐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준다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 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어떤 날씨 같아? 딱 한 단어로 답해줘. 요즘 AI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유행이래요. 근데 막상 한 단어짜리 답이 도착하면 100이면 100 다시 묻게 되죠. 왜? AI도 귀찮을 겁니다. 아니, 이럴 거면 애초에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지 말든가. 근데 이게 우리의 진짜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걸 좋아할까? 왜 그 한마디에 유난히 오래 마음을 쓸까? 나조차도 여전히 내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계속 왜?를 붙이다 보면 평소엔 그냥 지나쳤던 내 모습이 하나씩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한 단어로 나를 정리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한 단어에서 또 다른 질문을 시작하려고. 여기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저는 김태래입니다.

0: 9월 29일 화요일 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첫 곡은 키키의 I Do Me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같은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의 텔디 제로베이스원 김태래입니다. 자, 우리 제로즈랑 꿀친들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도 더운가요?
1: 네.
0: 아이고, 저녁은 뭐 드셨나요?
1: 안 먹었어요.
0: 왜 다들 저녁을 굶고 오세요, 맨날. 맛있는 식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랑 함께 재밌게 보내봐요. 자, 오늘은 요즘 SNS에 유행하는 AI에 묻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오프닝으로 열어봤는데요. 여러분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너무 맹신하는 것도 좋지 않겠지만 그 질문을 시작으로 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죠. 저는 AI에게 무슨 질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자신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는 편이고요. 그렇게 해야 뭔가 목적이 생기고 해결해야 될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94일 챌린지를 제가 또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좀 많이 던져주고 올해를 제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가는 그런 한 해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은성님께서 AI한테 한 단어로 대답하기 저도 해봤는데 저도 똑같이 왜? 라고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나도 더 알 수 있고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텔디는 해본 적 있어요? 저는 AI 어플을 안 써가지고 아직 해본 적이 없는데 유행이구나. 유행이면 저도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3호님께서 나 내일 학교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오늘 텔디님한테 힘 받으러 가든까지 왔어요. 텔디님 발표 잘할 수 있게 힘 좀 주세요. 발표를 잘하려면 일단 자신감이 중요하죠. 가든 어디 계신가요? 어디? 아, 용기 있으시네요. 내일 발표 충분히 잘하실 것 같아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서준님께서 텔디 오늘 완전 최대생 느낌 나요. 훈남 재질로. 오늘 조금 훈남 재질을 노린 건 아니고요. 그냥 편한 후드 집업 하나 입고 왔는데 최대생 느낌이라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8321님께서 텔디 앞에 놓인 선글라스는 텔디 건가요? 아, 이게 사실 이 선글라스는요, 제가 아침에 안경을 안 쓰고 그냥 이거 쓰고서 출근을 했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방이 없어가지고. 네. 이유는 없고요. 9515님께서 텔디는 심심하면 뭐해요? 저는 제로베이스원이 빨리 컴백했으면 좋겠어요. 외로운 날들이 더 밝아질 것 같아서요. 아, 저도 좀 빨리 컴백을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요. 저도 정말 하고 싶고요. 네, 정말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럼 자, 친친은 오늘도 생방송 중입니다. 먼저 선물부터 챙겨가셔야죠. 잠시 후 업데이트 이어집니다. 오늘의 일상 공유 시각은요. 바로 저녁 8시! 8시에 어디서 뭐하고 계셨는지 짧게 한 줄로 알려주세요. 가든에 계신 분들은 가든이라고 같이 적어주시면 소개 우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소개된 분들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사연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집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보라 챙겨봐주시면서 너튜브 구독도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는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YG플래닛 컴퍼니, 음주웬 티맵 대리, 강원특별자치도청, 미분당, 환인제약, 주식회사 녹십자, 아크메르 동탄과 함께합니다.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불러오기 업데이트. 오늘 돌아볼 타임라인은 저녁 8시입니다 그때 다들 어디서 뭐하고 계셨나요? 먼저 저는요 8시에 미리 녹화 방송을 진행을 했답니다. 아주 재밌게 진행을 했고요. 이어서 3504님께서 전 8시에 친친 보러 가든 오려고 버스 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버스 타고 오면서 제로베이스원의 인블룸 들으니까 추억이 새록새록이었네요. 텔디도 기억나는 데뷔 초 추억이 있나요? 저는요 또 인블룸 들으니까 인블룸 음악 방송할 때 제가 인이어가 안 나와서 빼고서 그냥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제가 완전 독기가 가득 차있던 정말 시절이었던 것 같아서 그때가 기억이 또 나네요. 7098님께서 아파트에 화요장 사는 날이라 8시에 시장 구경하고 왔어요. 붕어빵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올해 첫 붕어빵도 먹었답니다. 텔디는 팥붕파예요? 슈붕파예요? 저는 슈붕파입니다. 사실 가리진 않는데 전 그래도 부드러운 식감을 더 추구하는 쪽이기 때문이죠. 4413님께서 8시에는 퇴근하고 맘 편히 집에서 야구 응원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단이 오늘 경기를 이겨서 이제 내일만 이기면 가을 야구 확정이라는데 제발 내일도 이기면 좋겠어요. 텔디가 힘 좀 불어넣어주세요. 4413님께서 응원하시는 야구팀이 꼭 승리를 해서 가을 야구에서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석예린님께서 8시에 텔디 보려고 가든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지루할 뻔했는데 옆에서 같이 대기하던 제로즈랑 친해졌어요. 친구까지 생기게 해주는 텔디 정말 고마워요. 오늘 친구와 함께 계신 석예린님 어디 계신가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계시네요 멀리. 오늘 즐겁게 한번 보내봅시다. 9586님께서 테레씨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시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8시에 야근했어요. 유유. 이제 집에 가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하루의 마무리를 저희 친친과 텔디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야근 저녁시간 항상 책임져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근황 몰아보기는 여기까지. 오늘도 수고한 나 자신 한번 꽉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노래 업데이트 가볼까요? 오늘의 신곡입니다. 월드에이 프로젝트의 크래쉬.

업데이트에 이어서 오늘의 신곡 올데이 프로젝트의 크래쉬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멤버 타잔, 우찬, 베일리 씨가 작사에 참여한 곡인데요. 정해진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태도를 담아냈다고 합니다. 약 9개월 만에 선보이는 올데이 프로젝트의 새 앨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업데이트 문자 소개된 분들께 선물 드려야죠.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자 더 만나볼까요? 0662님께서 고등학생 딸아이 최애 아이돌이 재배원이라 재배원 일거수일투족 친친방까지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8시에는 퇴근하고 귀갓길에 차 안에서 재배원 음악을 들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감사드리고요. 아마 딸 아이께서 재배원을 좋아하시면서 어머님까지 같이 함께 제로즈가 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6498님께서 저는 집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콰삭 모땡킹의 크땡 진짬뽕을 먹었어요. 오, 맛잘알 텔디가 이 조합 어때 보이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근데 너무 맛있어서 텔디와 꿀치님들 야식으로 강추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와우, 미쳤는데? 인정드릴게요. 먹자랄 인정. 와, 거기다 이제 소스까지 2종으로. 사진 떠요, 여러분? 아, 미쳤죠, 여러분? 와, 진짜 미쳤다. 나 처음 보는데 저도 한번 시간 날 때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360님께서 8시에 슈게임 하고 있었어요. 텔디는 슈의 라면 가게 같은 슈게임 해본 적 있나요? 혹시 그게 뭔가요? 제가 모르는 게임이어가지고. 슈게임이 뭐예요? 밖에서 우가. 아, 나 이거 알아요. 이거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봤고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라면 안 끓여봤습니다, 여기. 제가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해볼게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방으로 좀. 4576님께서 근데 진짜 제가 거짓말 안 치고 8시에 낮잠 잘 때 재배원 팬싸 가는 꿈 꿨어요. 테레랑 얘기도 했는데 팬싸에서도 친친 얘기를 했어요. 제 거 읽어달라고 했는데 현실에서 읽어주네요 라고. 그럼요, 읽어드려야죠. 얼마나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꿈까지 꾸시겠어요. 저희 열심히 해서 금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7862님께서 8시에 동네 빵집에 신상 초코 추러스 먹고 있었어요. 텔디는 신상이 나오면 먹어보는 편인가요? 저는 신상이 나오면요 일단 주변의 후기를 들어보고요, 너무 괜찮다 싶으면 함께 먹으러 가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0169님께서 저 가든 왔어요. 테디, 저는 내일 1교시부터 수업 4개나 들어야 해서 오늘 가든 올까 말까 100번 고민하다가 8시에 가든 도착했어요. 힘듦은 내일의 저에게 미루고 왔어요. 내일의 저에게 화이팅 해주세요. 어디 계시나요? 0169님, 아이고, 맨 뒤에 계시던데 안녕하세요. 내일에 0169님께 화이팅을 제가, 내일 조금 힘들겠지만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379님께서 8시 고깃집 알바하고 있었네요. 4시까지 직장 생활하고 투잡으로. 그래도 오늘은 1시간 빠른 퇴근으로 집 출발 전 라디오 들으며 문자 남깁니다. 화이팅 했답니다. 와, 이거 투잡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늘 8379님 곁에서 투잡 무슨 일을 하시든 제가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친친히 함께 할게요. 0962님께서 특성화고 조리과 다니는 고3입니다. 지금 실습 끝나서 집 가고 있습니다.

있어요. 이 시간에 끝나면 좋은 건 하굣길에 텔디 라디오 들을 수 있다는 것밖에 없잖아. 유유. 엉엉 보고 싶어요 텔디. 아이고 우리 고3 친구 생각보다 어린 친구들이 많이 봐가지고 저 놀랐었는데 텔디가 늘 언제든 어디서든 하굣길에서든 늘 이렇게 많이 보여줄 테니까 늘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8147님께서 저는 저녁 8시에 학교에서 야자하다 친구들이랑 잠깐 쉬면서 운동장 빙글빙글 회전초밥하고 있었어요. 텔디 중간고사 화이팅이라고 크게 외쳐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8147님께 중간고사 화이팅! 외쳐드리고 운동장... 근데 운동장을 왜 돌고 계셨나요? 저도 사실 여기가 약간 모르겠는데 운동장을 왜 들고 계셨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니님께서 텔리는 배달시켰을 때 리뷰 남기는 스타일인가요? 이거는요 제가 리뷰는 항상 남겼었는데 왜냐면 내가 배달을 시킬 때 리뷰에 뭘 주는 게 더 있잖아요. 그걸 체크를 했는데 리뷰를 안 남기면 뭔가 이제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거기 가게 사장님께서 알 것 같았어요. 네, 거기 사장 아 이 집도 리뷰 눌러놓고는 안 시키네. 약간 이렇게 해서 그럴까봐 저는 리뷰를 항상 사진은 없더라도 별점 다섯 개랑 멘트 짧게 정도 남깁니다. 네. 문자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노래 듣고 이 밤의 헤드라이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덕할 주인공은요 바로 니쥬입니다. 잠시 후 등장할 멤버들에게 환영 인사와 질문 미리 많이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로제의 댄스 올 나이트, 몬스타엑스의 미들 오브 더 나이트,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차에까지 한 걸음 무대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이 밤의 헤드라이너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간다면 이분들을 좋아해보세요 세상이 재밌어지는 입동유발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 모십니다 당차게 돌아온 포도송이들 니쥬 어서오세요
1: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2: 니니즈 안녕하세요. 니즈입니다.
0: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입덕 유발 초대석으로 마지막엔 저 텔디의 픽을 한번 모아볼 건데요. 이럴 때 또 첫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네. 본인 소개부터 한번 가볼 건데요. 리더이신 마코 씨부터 왼쪽으로 쭉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네. 저는 치킨을 사랑하는 마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 네. 네. 저는 니즈의 미소가 많은 마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니즈 안에서도 제일 에너지가 넘치는 멤버인 것 같아요. 리크입니다.

0: 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차라떼 같은 아야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부탁드립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니슈의 고양이 마이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을 엄청 기대하고 온 리마입니다.
4: 네.
5: 네, 안녕하세요. 니즈의 유일한 첫째 미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잘 부탁드립니다.
6: 네, 안녕하세요. 니즈의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니나입니다.
2: 네, 막내 니나 씨. 네, 너무 반갑습니다. 또 요즘 또 치킨 중에서 콰삭 못땡킹이 유명하대요.
0: 아, 진짜?
2: 네. 그러면은 마코 씨 혹시 드셔보셨어요?
0: 아니요, 저 허니콤보를 좋아해가지고.
2: 아.
0: 네. 그래서 저 진짜 항상 허니콤보만 시켜 먹어요.
2: 아, 치킨을 굉장히 사랑하신다고 네. 하셔가지고 또 그게 유행이래요.
0: 아, 진짜? 그럼 다음에 좀 먹어볼게요.
2: 좋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저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아, 다들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는데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잘 부탁드립니다.
2: 환영 인사가 정말 많이 도착했는데요. 4300님께서 저 가든인데요. 니쥬 1년 반 동안 기다렸어요. 니쥬가 새벽을 달리는 속도로 니쥬 만나러 왔어. 유유. 이번 활동 파이팅!
0: 파이팅!
2: 4300님 가든 어디 계신가요? 여기 계시대요. 여기 계시다고 합니다.
6: 감사합니다.
2: 좋습니다. 8258님께서 니쥬다 하트하트하트 공지 뜨고 나서부터 이 시간만 기다렸어요. 아유. 1년 반 만에 시작하는 한국 활동 첫 방송 스케줄인데 우리 니쥬 잘 부탁드려요.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또 컴백 후 첫 라디오이기 때문에 제가 영광이고요. 재밌게 오늘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6: 네.
2: 그러면은 이 아랫 문자를 한번 마야 씨께서 네. 읽어주시겠어요?
5: 네. 김현애님이 언니들 너무 예뻐요. 예쁘면 다 언니예요.
2: 예쁘면 다 언니다.
0: 그치, 어때나?
5: 예쁘면 다 언니예요.
6: 평생 언니 해야겠네요.
2: 평생 언니 하신다고 합니다.
5: 감사합니다.
2: 네. 그러면 또 저 계속해서 니쥬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또 위주 1일 차인 저를 위한 멤버 입덕 가이드 제보 부탁드리고요. 어디로 보낼까요? 니나 씨.
6: 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와우. 발음 정말 좋으신데요.
6: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문자 기다리면서 신곡에 먼저 빠져보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니쥬가 1년 6개월 만에 첫 한국 미니 앨범 Sour Grapes를 발매했습니다. 네, 또 일본에서 돔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랜만에 한국 컴백을 하시는 건데 또 소감이 어떠신가요, 리쿠 씨?
5: 네, 저희도 계속 한국 컴백을 빨리 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드디어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위주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앞으로 활동도 많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좋습니다.
5: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주.
2: 네, 행복한 한국 활동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마코 씨,
4: 네.
2: 이번 앨범 또 먼저 어떤 앨범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4: 네, 이번 앨범은 저희가 1년 6개월 만에 낸 그 앨범인 만큼 저희가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했는데
2: 네.
4: 그 각 곳마다씩 그 하나의 동화를 보는 듯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데 그 어떤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지 그 펼쳐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새로운 니즈를 맛볼 수 있는 앨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아, 좋습니다. 네. 그럼 또 한국의 첫 미니 앨범이잖아요. 그 준비하면서 더 욕심난 부분도 있었나요, 마야 씨?
5: 네, 뭔가 이렇게 처음으로 미니 앨범 내는 거라서 약간 좀 새로운 모습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도 뭔가 열심히 각자도
1: 준비도 하고 단체로도 좀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많이 기다려주신 팬분들을 생각하면

0: 하면서 전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 것 같아요.
1: 아 좋습니다. 네. 새로운 모습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타이틀곡 제목도 Sour Grapes죠.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마유카 씨?
2: 네. 이 곡은 그 이솝 우화 여우와 신포도를 20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곡인데요. 네. 그 안무도 이렇게 포도알을 이렇게 잡는 안무도 있고 뭔가 귀여운

0: 싶었던 부분은 어디였나요, 리마 씨?
1: 네, 처음 들었을 때 약간 비트가 독특해가지고 좀 많이 놀랐어요.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약간 그 반복되는 그런 사운드가 많아서 중독성 있는 노래여서 아, 이거는 퍼포먼스도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 춤도 그렇고 노래도 많이 연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0: 좋습니다. 네. 퍼포먼스와 노래 다 많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솝우아를 컨셉으로 하기도 했고 확실히 전에 발표했던 곡보다 강한 분위기가 또 풍기는데 처음 컨셉을 들었을 때 가장 신이 났던 멤버는 누구였나요?
2: 신났던?
3: 아 근데 신났던 것보다 약간 안무 연습하면서 와 이 멤버는 진짜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마야 언니였던
1: 거 같아요. 저도 마야
3: 2절 사비를 맞아. 담당하고 와우. 계시는데
2: 계시는데 괜찮아요. 좋아
3: 좋아. 그냥 뭐 어떤 노래보다 이번 노래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마야 씨가 가장 잘 어울리는 파트가 있군요. 그럼 마야 씨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4: 저는 멤버들 근데 다 잘 어울리는데 약간 지금까지 많이 귀여워했던 미희가 뭔가 이런 박스 안무를 하니까 너무 반전 매력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는 미희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운 매력이 많이 있어요.
0: 미희 씨의 반전 매력도 기대해 주세요. 나 이번에 컴백을 위해 또 이런 노력까지 했다. 미희 씨 어떤가요?
5: 저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귀엽고 밝은 노래를 뭔가 저한테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왔는데 이렇게 뭔가 멋있는 곡이 오니까 너무 아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너무 컸는데 마야나 멤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되게 많이 공부했던 것 같고 안무도 너무 빡세서 너무 한국 추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다 같이 너무 파이팅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0: 아, 다 같이 보여준 모습 파이팅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멤버 있을까요? 컴백을 위해 이런 노력까지 어려워? 해보았다.
6: 근데 저는 빨간 머리를 이번에 해가지고 네. 뭔가 맨날 빨간 샴푸를 아~
7: 많이 하고 있어요.
0: 아, 또
7: 그것도
0: 이게
7: 중요하지.
0: 빨간 샴푸가 있군요. 네.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면 약간 물만 닿아도 물이 안 빠지나요? 약간 원래 빨강색이 잘 빠지잖아요.
6: 잘 빠져서 그 빨간 샴푸를 했을 때 그 네. 네일이 빨간색으로 돼버려서 손톱이 그래서 손톱이. 그게 조금 고민이에요.
0: 그렇지. 좋습니다. 셀프 약간 매니큐어가 되었는데 그럼 이 노래의 킬링 파트도 한번 짚어볼까요? 니나 씨?
3: 네, 좋아요. 어디가 좋을까?
7: 항상 말하는 거 해도 되지 않아?
0: 즉흥으로 하시는데 음색이 정말 좋으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조금 지금 너무 떨렸어요.
1: 잘했어요.
7: 인정하지.
0: 이 자리가 노래하기 쉽지 않은 자리예요. 원래 니나 씨의 파트인가요?
3: 네, 제 파트인데 제가 킬링 파트 그런 걸 한 번도 담당한 적이 없어서 네. 제 파트 아닐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언니들이 그렇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1: 아. 여기 표정이 대박이에요. 니나 표정.
3: 감사합니다. 네.
0: 표정과 파트 음색 다 집중해서 봐주세요. 또 퍼포먼스도 전보다 많이 파워풀해졌는데 아야카 씨는 처음 안무를 연습할 때 또 근육통까지 왔었다고요?
6: 네, 저만 말고 다 그랬는데 뭔가 전체적으로 무산소랑 유산소가 같이 하는 느낌이어서 너무 네 익숙하지 어려웠던 것 같아요.
0: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럼 제일 힘든 동작을 뽑아볼 수가 있나요? 와.
2: 근데 모르겠어.
1: 근육통이 온몸 다
6: 맞아.
1: 숨을 못 쉬어.
0: 숨을 못 쉬는.
7: 어디지?
6: 근데
7: 어디?
6: 어디?
7: 여기 아니야?
2: 아 진짜?
7: 근데 좀

0: 어지럽지 여기가.
1: 난 랩
0: 여기 목이 좀 아파요.
2: 아 목이 아파요.
0: 목이
2: 아 이게 너무 많아서 네. 멤버별로 생각하는 파트가 조금씩 아,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완전히 적응하셨죠.
3: 아직 퍼포먼스 영상 같은 것도 좀 찍긴 했는데 네. 그런 것도 매번 찍잖아요.
2: 네네.
3: 다섯 번이나 연속으로 찍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연습하다가 조금씩 좀 체력을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아,
2: 체력까지 키우면서 네.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그런 포인트 안무를 한번 앉아서 살짝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4: 좋아요.
2: 이게
3: 일단 포도를 이렇게 포도를 잡고 근데 지금까지 좀 안 해봤던 좀 엄청 파워풀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네. 머리도 엄청 많이 흔들리고
2: 아, 머리를 흔들면서
3: 네, 좀 그렇게 과감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2: 알겠어요 너무 네. 약간 중독성 있는 네. 파트일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곳곳에 포도가 숨어있는 이 노래 오늘 또 친친해서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오! 대박이죠. 자, 멤버분들 네. 괜찮으신가요?
5: 네. 네. 완전 괜찮아요. 네.
2: 그럼 다들 괜찮아요. 라이브 자리로 네. 긴장이 좀 되시겠지만
6: 오늘 처음이에요.
3: 긴장을 해봤어요. 처음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2: 와, 멋있게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 네.
5: 긴장돼.
2: 자, 저희는 그럼 라이브 듣고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친친 가족들은 라이브 들으면서 노래에 대한 감상이나 질문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귤망고 딸기님께서 공주들 다 너무 예뻐서 화면에 잡힐 때마다 그냥 예쁘다는 말밖에 안 나옴이라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신님께서 우리 아기들 진짜 너무 귀여워 죽겠어.
7: 아기들, 아기들.
2: 아까는 언니였는데 이번에 아기들이네요.
7: 네. 우리 얘기하는 거야?
2: 자, 그러면은 멤버들 이제 준비되셨나요?
8: 네.
2: 좋습니다. 그럼 라이브 하기 전에 다 같이 외치는 화이팅 구호가 있으신가요?
8: 아, 네. 있어요.
0: 있어요, 있어요.
2: 그럼 외치고 한번 시작해볼까요?
8: 네, 네.
9: 그럼 할게.
10: We need you fighting!
11: 뭐야?
6: 뭐요?
11: 아니, 항상 하잖아!
6: 아니야!
11: 미안해, 나 전에 했던 거 했어.
6: 아니, 아니! 같이 해도 될까요?
2: 네, 좋아요. 한 번 더!
8: 네. We need you fighting!
2: 아, 좋습니다. 니즈의 라이브입니다. Sour Grapes!

0: Sour Grapes.
1: 2주에 Sour Grapes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멤버분들은 이제 다시 토크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정말 통통 튀는 중독적인 비트와 매력적인 진행이 돋보이는 곡인데요. 상큼한 포도가 생각나는 곡인 것 같습니다. 5372님께서 니즈 진짜 입덕해야겠어요 유유 이쁘고 노래도 잘해 아니 진짜 완벽하다 라고 아 정말 노래가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아주 중독적이에요.
2: 감사합니다.
1: 아, 네. 아, 김혜영님께서 목소리가 솜사탕 같아요. 폭신폭신 달콤해요.
3: 감사합니다.
1: 노래와 어울리는 보이스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RM 문자는 리쿠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 이거 일본어로도 말했대요?
1: 네.
3: 아, 언제부터 지뢰가 나요네. 음정이랑 그 차이 없다 그렇게. 네.
1: 혹시 무슨 뜻일까요?
4: 아, 음정.
3: 음정이랑 차이가 없다.
1: 아, 음정이 완벽하다.
3: 네, 완벽하다는 거니랑.
1: 좋습니다. 신곡 관련 질문들도 정말 많은데 하나씩 한번 만나볼게요.
3: 네. 네.
1: 파루님께서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은 무엇인가요? 모든 곡이 저마다의 개성이 있어 정말 멋지지만 저는 4번 트랙의 새벽을 달려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번 앨범의 최애곡 그리고 그 곡의 한 소절도 가능할까요? 라고 어떤 분께서 해주시겠습니까?
3: 한 소절 불러드리면
5: 왜?
1: 가자.
3: 어디지?
5: 좋아하는 파트.
3: 어디지? 저는 일단 제 곡은 저도 새벽을 달려입니다. 어디가 좋지?
4: 리크의 삽이 좋아. 나 리크 삽이 좋아.
3: 어디?
0: 깨라. 깨라다. 깨라다. 저를
3: 여기.
1: 앉아서 높은 음을 되게 편하게 쓰시네요.
3: 근데 진짜 이거 너무 높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저건 어떻게 읽는 거지? 케켄님께서 니즈 지구 반대편인 이곳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새 앨범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앨범 준비 과정에서 가장 즐거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많이 웃으셨나요?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항상 응원해요. 더 멀리에서도 이렇게 앨범 준비 과정 모든 걸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4: 감사합니다.
1: 자 그럼 여러분의 질문 만나보고 있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미분당.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근데 아까 라틴 아메리카에서 문자 주신 위주분께서 가장 즐거웠던 일을 물어봐 주셨었어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멤버분들께서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4: 즐거웠는데
5: 뮤비 촬영 아니에요?
3: 뮤직비디오.
5: 처음으로 타이베이에 가가지고 네.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는데 네. 약간 여행 같은 기분이었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6: 맞아요.
3: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었나요? 그 안에서
5: 뭐가 있을까요?
6: 샤오롱볼 먹었어요.
7: 4일 동안 갔었는데 4일 내내 샤오롱볼 먹었어요.
5: 그리고 볼 볶음밥
8: 엄청 맛있었어요.
3: 샤오롱볼 떼고 돌아갔어요. 먹는 걸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6: 네. 진짜 계속 먹고 있어요.
7: 맞아요.
3: 음식의 진심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럼 미희 씨는 네. 이번 뮤비 촬영에서 처음으로 망고를 먹어봤다고요?
7: 네. 제가 원래 망고를 안 먹었었어요. 뭔가 좀 좋아하지 않아서 네. 안 먹었다가 타이베이는 되게 망고가 유명하다고 들어서 먹어봤는데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망고를 좋아하게 되어서 망고 빈스를 이번 여름에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3: 망고에 입덕하셨습니다.
7: 네, 맛있었어요.
3: 네, 그러면 다른 멤버들은 요즘 또 새롭게 도전한 음식이 있으신가요?
9: 새롭게
3: 한식도 괜찮고요. 어떤 음식이든 괜찮습니다. 네.
5: 이름이 뭐였지? 떡볶이랑 같이 먹는 건데.
3: 맞아. 떡볶이랑.
6: 순대.
5: 저랑 리코 언니가
6: 순대.
5: 이것도 또 뮤비 촬영에 나왔었던
6: 거 같은데.
3: 맞아. 아, 그래요?
6: 촬영 때.
5: 맞아요. 저희가 순대가 나왔는데 네.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6: 그래서 그거는 미키 해피.
5: 맞아요. 다른 뮤비인데.
6: 다른 뮤비인데. 죄송하지만 다른 뮤비 때 먹었는데 순대 좀 도전하는 게 좀 무서워해가지고 아직까지 지금까지 못했었는데
5: 뭐지 소금이랑 그
3: 소금이랑
5: 된장 아니
3: 쌈장 같은
5: 쌈장,
3: 거
5: 쌈장이랑 찍어 진짜 맛있더라고요.
6: 소금 진짜 짱.
3: 와 그러면 뭐 그 허파 간 내장 이런 것도 있는데 먹어요?
5: 그거는 아직
3: 그건 조금 아직
6: 오히려 곱창을 좋아해요.
3: 곱창을 좋아하세요?
6: 진짜 그래서 가끔 다
5: 도전해야겠다.
6: 곱창 대창이 들어가 있는 뭔가 닭볶음탕
3: 그런 거
6: 그런 거 시켜 먹어요.
3: 아니 네 마코 씨는 내장을 그냥 정말 좋아하신다고 하시고요. 근데 먹는 얘기할 때 전원 다 행복해 보이시네요. 분들께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십니다. 나방님께서 이번 타이틀곡이랑 평소 성격이 가장 비슷한 멤버는 누구인가요?
6: 타이틀곡?
3: 네.
5: 어떤 성격이야?
6: 타이틀곡
5: 같은 성격은 어떤 걸까? 약간 좀
6: 사월한 성격? 상큼한 느낌이에요?
3: 네, 상큼한 느낌?
5: 좀 먹어보고 싶은 느낌?
10: 무서운 걸 안 무서워하는
6: 겁이 없는 사람.
10: 그거는 미희.
5: 그거는 저.
6: 근데 홀로 안 하면 되죠.
5: 맞아.
10: 아니면 도전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3: 도전 좋아하시는 분.
7: 나 도전은
10: 마야.
7: 안전적인 사람이야.
6: 마코언니인 것 같아.
3: 도전을 좋아하시는 분.
7: 좋아요.
3: 그러면은 반대로 또 안전주의이신 멤버는 누구신가요?
6: 안전주의.
5: 마이크.
10: 진짜 싫어요.
3: 마요카 씨가 네. 안전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7: 네, 저 안전.
5: 먹는 것도 다시 먹는 얘기인데.
3: 좋아요, 좋아요.
10: 커지면 진짜 뭐 6개월 동안 계속 커지는 음식을 먹어요.
3: 진짜요?
10: 네.
3: 와, 그
6: 또 음식.
3: 그 음식이 질리실 때까지 드시고 다시는 안 찾으시는군요.
10: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네. 쌀국수 이제 안 먹는 거죠?
7: 어, 맞아요. 아. 쌀국수에 조금 전에 진짜 빠져 있었는데 네. 요즘엔 마라탕이 너무 빠져서
3: 마라탕 네. 피할 수 없는 음식이죠. 네. 아 좋습니다. 배가 고파지는 저녁인데요. 자, 오늘의 헤드라이너 니쥬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니쥬의 새벽을 달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1: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3부 시작했고요. 이 밤의 헤드라이너 니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3865님께서 니즈분들 꺄륵꺄륵 너무 귀엽고 여고에 와 있는 것 같은데 테일지는 교생 선생님 같으세요. 오늘 처음 온 교생 선생님 같네요. 정말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코이미희님께서 먹는 얘기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말인데 신곡 관련 영상에 포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포도를 정말 많이 먹었나요?
2: 많이 먹었어요.
3: 진짜 많이 먹었어요.
4: 평생 포도
3: 먹을만한.
4: 평생에 먹을만한 포도를 다 먹은 거 같아요.
1: 당분간 포도는 안 찾겠네요.
4: 네. 네.
5: 오히려 피하고 있어요.
1: 아 진짜요?
2: 아니 앞으로 먹어야지 많이. 4개월 동안.
1: 그러면은 청포도인가요? 아니면 샤인머스켓인가요?
3: 둘도 먹었어요.
4: 그냥 포도도 먹었고 그냥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먹었어요.
2: 맞아 맞아.
5: 포도 맛 디저트도 먹고
4: 주스도 마시고
1: 포도 종합 세트를 다 드셨네요. 네. 와, 저는 그렇게 못 먹을 것 같은데. 시이카님께서 컴백 축하해요. 혹시 안무 연습하면서 있었던 웃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0: 여러분이 무대에서 서로 장난스럽게 터치하거나 눈을 마주치면서 매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좋아요. 연습하면서 있었던 웃긴 에피소드가 있나요?
1: 웃긴 에피소드 있나?
2: 웃긴 에피소드 찾자.
3: 여기? 여기 사사자자자 할 때 눈을 3번? 3번!
0: 네, 3번.
3: 3번 갔는데 그때 내가 몇 번 감았는지 진짜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 번 하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보면서 연습했던 게 저는 웃겼던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세 번 말고 막 네 번 다섯 번
1: 하는 맞아요. 한 열 번이에요.
0: 아 열 번이요?
3: 하는 친구도 있었고
1: 그 친구가 아니잖아.
3: 좀 어려운 포인트.
0: 어렵긴 하겠다. 눈으로 안무하는 거 쉽지 않죠.
4: 네. 세 번.
0: 아 그럼 또 연습 끝나면 가장 먼저 쉬거나 누워 있는 멤버는 누군가요?
1: 근데 뭔가 리마랑 니나
5: 좀 누워 있는
1: 나
4: 모습을 좀
5: 누워 있는 건
1: 누워 있는
3: 리마
1: 네.
3: 리마
4: 아 리마
5: 연습실에
1: 연습실에
0: 연습실에
1: 쉬고 있는 거는
5: 팁 다 바로 퇴근하는 친구는
1: 미스 저는 퇴근은 바로 하진 않아요.
0: 네. 이거 고자질 하시는 건가요?
6: 한국어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빠떼예요.
0: 빨리 퇴근하는 거?
3: 네. 빠떼.
6: 진짜 좋은 것 같아요.
0: 네, 저도 정말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3: 아, 좋아할 것 같아요.
0: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8167님께서 안녕하세요. 한국 위주입니다. 위주 된 후로 일본어 공부하고 있어요. 저에게 일본어로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려요.
1: できる.
3: できる.
1: できる.
3: できる. やってみて.
1: 파이팅.
0: 와, 한국에서 이렇게 네. 위주가 되셔 가지고 긍정적인 영향으로 일본어까지 공부하고 계신.
3: 네. 감사해요.
0: 8167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일본어 쉽지 않은데.
0: 자, 오늘의 주인공 니즈와 함께 하고 있고요. 잠깐 노래 듣고 이어 나가겠습니다. 니즈의 Fatal Song.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요해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제로베이스만의 친한 친구 니즈의 페탈 송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9031님께서 니즈 소녀들 차에 햇빛 받으면 까딱이는 귀여운 인형 같아요. 너무 귀엽고 매력 있네요. 니즈 소녀들한테 입덕.
5: 감사합니다.
6: 입덕해주세요.
5: 감사합니다.
4: 새로운 위주를 만드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4: 자, 입덕 유발 초대석답게 지금부터는 선배 위주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여러분의 매력 포인트와 입덕 가이드 살펴보고 가보겠습니다. 직접 하나씩 소개를 해볼까요? 리쿠 씨가 한번
7: 아, 제가 읽어요?
4: 네.
7: 네. 니즈에는 신기한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건 리쿠짱이에요. 뭐냐면요?
8: 뭐냐면요?
7: 뭐냐면 까마귀 담당입니다.
4: 까마귀 담당이요?
7: 아, 제가 그거 읽은 것도
8: 까마귀.
4: 성대모사를 하시는 건가요?
7: 뭔가 제가 웃음 소리가 까마귀랑 닮았다고. 아~ 저는 원래는 데뷔 초 때는 다람쥐였어요.
4: 아, 다람쥐에서 까마귀.
7: 네, 다람쥐였는데 언젠가 뭔가 까마귀로 바뀌었나 봐요. 아~ 그래서 좀 네.
4: 다람쥐를 닮으셨는데 네. 이제 까마귀로 진화를 하셨네요. 네.
7: 맞아요. 그건 완전 웃을 때 나오는 소리라 좀 따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4: 아, 따라할 수 없는.
7: 네.
4: 아, 그럼 성대모사가 아니고 웃음소리였던 걸로.
7: 아, 맞아요. 맞아요.
4: 알겠습니다. 그러면 리마 씨.
9: 네.
4: 한번 읽어주세요.
9: 아, 네. 리마 씨는 이런 사람입니다. 소통 어플의 여신, 감수성이 풍부함, 우는 얼굴도 매력적임, 라이브 하면 멋져짐, 그리고 항상 배가 고파.
8: 아, 맞네. 맞네. 잘 아네.
9: 네, 잘 아시네요.
4: 마지막에 강력한데요. 네. 항상 배가 고픕니다.
9: 맞아요.
4: 네, 오늘 토크도 해보니까 항상 네. 배가 고프신 것 같아요.
9: 계속 그 소통 애플 어플에서도 네. 계속 배가 고프다고 매일매일 말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신 맞아. 것 같은데.
4: 아, 맨날 네. 배고프다고.
9: 네, 배고파요. 지금도.
4: 아, 그럼 지금도요?
9: 네.
4: 아, 멤버분들 중에서 그럼 좀 더 맛잘알이신 편인가요?
9: 맛잘알은 아닌 것 같아요.
4: 아, 아니에요?
9: 네. 저는 그냥 라면을 계속 먹어요. 네,
8: 면을 좋아해요.
4: 아, 라면 네. 깨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8: 컵라면을 진짜 많이 먹어요.
9: 맞아요. 아, 그래서 어디 안 나가요.
4: 아, 어디 네. 안 나가요? 알겠습니다. 아, 그럼 또 맛잘알인 멤버 있으신가요?
10: 아약한가?
8: 아약한가?
4: 맛잘알 멤버요.
10: 그런 거 같아요.
4: 아, 그런 거 같아요?
10: 나중, 유행하는 음식 가게 가는 게 좋아해서 카페나 그런 거?
4: 요즘 유행하는 거 제가 잘 모르는데 하나만 알려줄 수 있나요?
10: 그냥 저도 모르겠지만 네. 일본에서 제가 찾는 거는 뭔가 말차 빙수?
4: 말차 빙수?
10: 빙수 갔는데 괜찮았어요.
4: 아,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10: 괜찮아요.
4: 네. 또 가면 말차 빙수 한번 도전해 보도록 네.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미희 씨가 한번 네.
11: 열심히
8: 죄송해요.
11: 눈이 안 좋아가지고
8: 감사합니다.
11: 미희는 한번 좋아하는 게 생기면 관련된 것들을 정말 많이 모으는

0: 는 수집가예요. 그래서 민희가 좋아하는 게 생겼다고 하면 이번에는 또 얼마나 많이 모으게 될까 하고 생각하게 돼요.
1: 맞아.
2: 아니 수집가시군요.
0: 네.
2: 뭘 뭐까지 어떻게 모아 보셨나요?
0: 요즘은 가짜에 빠져가지고
2: 가짜.
0: 그거를 엄청 열심히 돌렸다가 네. 그 전에는 스티커북 같은 게 일본에서 완전 유행이었거든요. 와. 그래서 네. 스티커를 완전 많이 모았다가 모였다가 뭐 립스틱에 빠져서 립이 엄청 많이 샀다가 뭐 앞머리핀에 빠져서 앞머리핀 많이 모으거나
3: 계속 나오네.
4: 오타쿠.
0: 네. 오타쿠. 아.
2: 그러면 한 물건이 막 여러 개가 있겠네요.
0: 네. 그래서 아. 근데 질리는 게 너무 빨라요.
4: 맞아.
0: 진짜 빨리 질려서 네. 모았다가 아 질려서 이거 어떡하냐 이런 게 진짜 많아서 고민이에요.
2: 아 그럼 아직 다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도?
0: 네.
2: 아, 그래도 그렇게 모아두다 보면 네. 나중에 또 내가 이렇게 모았구나 하고
0: 맞아요. 뭔가 언젠가 경험... 비싸게 팔릴 수도 있으니까.
2: 아 리셀. 아,
3: 그런 미래를 보고 있구나. 아,
2: 어 수집가시군요. 굉장한 수집가셨습니다. 아 그럼 혹시 또 새롭게 그럼 모아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0: 근데 요즘은 진짜 돈이 아까운 게 느껴져서 좀 자기도
3: 무슨 소리 들려요? 이제 모든
4: 소리 컸어.
0: 점점 제 성격을 알고 알았어요. 제 스스로 빨리 지르는구나 해서 좀 지금은 돈을 아끼고 있어요. 열심히.
2: 좋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게 생기시면 그때 네. 또 수집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다음은 아야카님께서
5: 네. 아야카는 니즈의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조건을 보면 늘 신박한 아이디어 제안을 하곤 하는데요. 한국 컴백엔 이런 홍보가 타기지 하는 아야카 본인의 홍보 아이디어를 물어봐 주세요.
2: 와.
5: 저는 그 포도주스 가게를 다 같이 해서 뭔가 위즈분들이랑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하고 싶어요.
4: 오~ 서로 좋은데?
2: 이게 이렇게 맞아. 빠르게 계획이 되는군요.
4: 대박이다.
2: 진짜 아이디어 뱅크시네요. 그럼 평소에 좀 다양한 기발한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5: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털털한 기발한 것보다 털털한 게
3: 아니에요. 정리하는 게 잘해요.
2: 아 정리하는 거요.
3: 그래서 항상 아이디어 뱅크가 이제 다 정리해서 다니까.
2: 아 그럼 멤버분들께서도 인정하시는 아이디어 뱅크다.
5: 네.
2: 아.
6: 완전 인정.
2: 좋습니다.
4: 인정.
2: 와. 그러면은 이제 마야 씨 한번 네. 읽어주세요.
7: 네, 마야는 그림 동화책을 출판한 작가님입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또한 요리에 달리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그룹에서 스포 신곡 스포일러 담당입니다. 그 본인만의 손을 높지 않고 스포하는 비결을 뭔지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물어봐 주세요.
2: 고생하셨어요.
4: 어렵지.
2: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동화책 또 네. 요리 얘기가 나왔는데.
7: 네.
2: 오.
4: 이거요.
3: 맞아요. 이거 읽다가 울었습니다.
4: 잘 그렸어.
2: 아 되게. 귀여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시는군요.
7: 감사합니다.
2: 손재주가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7: 네, 뭔가 이렇게 뭔가 손에서 뭔가 만드는 거나 그림 그리는 거나 그런 걸 좋아해서 네, 자주 하는데요.
2: 그럼 멤버분들께도 뭔가 요리 같은 거 해주신 적 있으신가요?
7: 진짜
4: 많이 있어요.
2: 아, 진짜 맛있어요?
7: 진짜 맛있어요.
8: 그 냉장고에 남은 재료 있으면 네. 뭔가 우리가 먹고 싶은 걸 그거 남은 걸로 만들거나 그렇게 해줘요.
2: 우와 요리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와 주특기 요리가 있나요 그럼?
7: 주특기? 오므라이스 먹고 싶어.
3: 오므라이스 소금빵도 맛있어요.
2: 소금빵.
3: 네 소금빵.
2: 아, 빵도 하시고 네.
7: 계란말이.
2: 와.
7: 계란말이
3: 진짜, 진짜 맛있어요.
2: 야 진짜 요리를 잘하나 봅니다. 멤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7: 감사합니다.
2: 저희도 요리 잘하는 멤버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0: 자, 나만의 스포 철학도 있으신가 봐요.
1: 스포는 네. 제가 뭔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냥 나와버려가지고 아. 약간 이거 말하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거를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가끔
2: 항상 여기까지 오는 거지?
1: 맞아.
2: 여기까지 오다가
1: 근데 위즈 눈앞에 위즈가 있으면 아 이거 이 정도 말해도 되지 하고 아, 그래? 조금 말해버려요.
0: 어 그럼 그게 멤버들의 동의가 있었나요?
1: 멤버들 동의
3: 아니요.
0: 아 그러니까 듣고 당황하는데. 네.
2: 아, 네. 아, 또 마야가 말했지. 뭐
3: 근데 그래. 하면 좋아요.
2: 맞아.
3: 아,
2: 네. 네. 재밌지. 근데
1: 팬분들은 좋아. 요즘은 좀 회사 분들 눈을 아. 눈치 보면서 좀 조금씩
0: 맞아요.
1: 네
0: 눈치를 항상 봐야 합니다.
1: 맞아요. 조금씩.
0: 네. 야 그러면 이제 마유카님.
4: 네.
0: 읽어주세요.
4: 마유카는 정말 섬세하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계절의 변화를 냄새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왜 웃어? 일상의 작은 변화도 알아차리는 섬세한 감성 매력적이에요. 저기래요.
0: 와, 그럼
2: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0: 어려운
2: 이거 다른 사람 아니야?
3: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0: 와, 근데 계절의 변화를 냄새로 느낀다는 네. 왜 멤버들 웃음이 터지는지 궁금한데요?
4: 아니, 제가 그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앱으로 네.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 약간 지금 여름 냄새 난다 이런 아~ 식으로. 아 그때 뭔가 그때 느꼈어요.
2: 진짜 느꼈어요.
4: 진짜 느꼈어.
2: 아 그래?
4: 진짜
2: 아.
4: 느꼈어.
2: 어떻게 느꼈어?
4: 뭔가 내가 초등학생 때 그 아침에 뭔가 밖에 있을 때 냄새였어. 아. 근데
2: 제가 뭔지 알아, 뭔지 알아.
4: 제가 좀 멤버 중으로 아마 감성적인 멤버가 아닌가 봐요.
2: 아, 그래도 뭔가 여행 가면 네. 그 풍경이나 그런 걸 많이 사진 찍어요.
0: 아 진짜요?
2: 아 맞아요.
1: 사진.
2: 감성 아니야.
3: 어디 가면 그냥
2: 언니만의 감성. 마이카만의 감성이 있는 거예요.
3: 아 기록.
2: 기록을
3: 많이
2: 하는 것 같아.
3: 그게 너무 좋은 성격.
2: 맞아요.
3: 은근히 조용하게 그 감성을 취하고 있어.
2: 마유카만의 감성.
3: 그만의 감성.
0: 아, 되게 감성이 넘치시는데.
4: 네.
0: 그럼 가을에는 꼭 이런 거를 꼭 해야 한다 그런 게 있으신가요?
4: 근데 아무래도 가을에 좀 맛있는 음식이 맞아. 많아서.
0: 네.
4: 왜 웃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요.
0: 아.
2: 그거 관계 있어?
3: 그냥 1년 내내 먹고 싶대.
2: 그게 마이크가 먹고 싶어서 말하는 거 아니야?
3: 그냥 어차피 마라탕을 먹고 싶어서.
2: 아 너무 웃겨. 마이크가 말하는
3: 거 맞아. 어차피 마라탕 먹는데 내 마이크가 어차피 마라탕 먹는데
2: 마이크가 진짜 웃겨.
0: 멤버들 중에 가장 웃기신 멤버시죠?
2: 어 네네. 그러니까 앞에 나가는 웃김보다는 좀 살짝 뭔가 마유카만의 웃김 있고
0: 아,
2: 네. 저희만의 알 수 있는
3: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다른 사람이 이래도 안 웃겨요. 마이크가 이래서 웃긴 거예요.
2: 얘기하면 다 웃어요.
0: 진짜 아까 음식 얘기할 때보다 더 텐션이 올라가셨어요.
4: 네.
0: 그러면 이제 니나 씨 한번 읽어주세요.
4: 네. 니나는 한국어, 일본어 둘 다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한국어의 발음은 거의 원어민 수준인데요. 니나만의 외국어 공부 비결이 뭔지 궁금해요. 그리고 외국어 공부하며 기억나는 특별한 에피소드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0: 아~
2: 저도 궁금해요.
3: 저도 맞아요. 궁금해요. 진짜 잘해요.
0: 그러면 지금 영어, 네. 일본어, 또 네. 한국어 이렇게 3개 국어 하시는 건가요?
4: 맞아요.
0: 와, 근데 한국어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4: 감사합니다.
0: 아, 네.
2: 어떻게 공부했나?
0: 공부 비결이 좀 팁이 될 것 같아요.
4: 네, 제가 공부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네. 그래서 공부를 약간 이렇게 필기 쓰고 그런 건 해본 적이 없고 제대로 그 해미 스태프분들이나 주변에 네. 한국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0: 와 실제로 대화를.
4: 뭐 어떤 언어도 얘기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언어를 하시는 분들 찾아서 그냥 자기

0: 부터 이제 말 걸고 이제 안녕하세요 해서 몰라도 물어보고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1: 여러분 외국어 공부할 때 스피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그럼 또 특별한 에피소드나 최근에 또 뭔가 빠르게 배운 한국어
0: 빠르게 배운 한국어
1: 유행어도 괜찮고요.
0: 유행어는 야리랑
2: 나도 몰라
3: 야르
0: 약간 기분 좋을 때 쓰잖아. 야르 근데 이제 헤메 언니가 야르롱이 더 귀엽다고 해요.
1: 야르롱
0: 아니에요?
2: 야르롱
0: 맞아요.
1: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0: 야르롱 아침에 우회전 좌회전 배웠어요.
1: 아 우회전 좌회전
0: 택시 타고 있었는데 기사님이 난 얘기하다가 알려주셨어.
1: 아 좋습니다.
4: 그거는 지금 배웠구나.
0: 아니 난 일본어도 몰라.
3: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몰라.
2: 근데 나도 우회전 좌회전 모르겠어.
0: 오른쪽이래. 그리고 좌회전이 왼쪽.
3: 우회전 좌회전이야.
2: 우회전 좌회전.
3: 와세트?
1: 와세트? 근데 그러면 아 그래도 듣는 대로 바로바로 또 외우시네요. 그러면
0: 네.
1: 아 그러면 굉장히
0: 굉장히
1: 스마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코 씨 네. 한번 읽어주세요.
5: 네. 니즈의 기둔 멤버들은 잘 돌봐주고 귀 기울이면 기울여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매일 스태프분들에게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말하는 제강 리더 마코를 소개합니다. 연습생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기록하는 100권이 넘는 투두리스트와 일기를 쓰는 성실함과 겸손함의 아이콘 마코에게 매일 입덕하고 있어요.
1: 와,
5: 감사합니다.
1: 진짜 대단하신 게 이게 그 투두리스트를 네. 매일 쓰고 계시잖아요.
5: 네.
1: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나요?
5: 네. 그 어제 저희가 컴백했는데 네. 어제 딱 142권
1: 와.
5: 돌입했어요.
2: 와.
5: 네.
3: 진짜 사진 봤어요.
5: 네.
1: 진짜 대박인 겁니다, 여러분.
5: 네. 집에 이렇게 입다만 뭔가 박스가 있는데 이렇게 쌓여 있어요.
1: 와 이게 네. 또 나중에 또 네. 돌아볼 수 있잖아요 나를.
5: 네 맞아요 맞아요.
1: 좋은 것 같습니다.
5: 네.
1: 그럼 또 주로 그 안에는 네. 내가 뭐 했다보다 또 네. 다른 거 어떤 게 써져 있나요?
5: 일단 그 오늘의 뭐 할지 일단 일어나서 그냥 시간을 적어서 시간하고 네. 그 몇 시에 뭐 어떤 스케줄이 있거나 적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스케줄 해내는지
3: 네. 시간도 적어요?
5: 응, 시간도 적어
2: 와.
5: 시간도 적고 네 그래서 그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 그런 말은 와. 좀 매일 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1: 와 저는 네. 그 MBTI J는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은데요?
0: 완전 100% J예요.
2: 슈퍼 J
3: 슈퍼 J, 슈퍼 J. 네.
1: 와 이건 맞아요. 진짜 리스펙트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근데 또 멋진 리더지만 가끔 반전 매력으로 마코 씨도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멤버분들께서 또 그럴 때가 있으신가요?
0: 완전 엉뚱한 매력이 넘쳐요, 언니.
1: 어떤 매력일까요?
0: 약간 뭐라고 하지? 어떤 엉뚱한 매력이 좀 많고 이렇게 좀 뭔가 리더여서 좀 제대로 하는 면도 있는데 진짜 성격은 좀 약간
2: 막내.
0: 막내.
2: 마코 언니가 생각보다 그 뭐지? 이지라레를 뭐라고 해야 되나?
0: 근데 뭔가 놀리는 게 재밌어요.
2: 놀리는 좋아해요.
3: 맞아요.
2: 그래서
0: 제가 뭔가 재미가 있어요.
5: 이끌어내는 리더보다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저 집에서는 막내여가지고 그래서 더 오히려 뭔가 멤버들에게 뭔가 이거 해줘 뭔가 그런 게 좀 좋아요. 멤버들이 저를 이렇게 놀리는 게 저도 좋아요.
1: 아 네. 다정다감한 리더의 모습. 네.
5: 그래서
1: 좋다. 네. 네. 그래서 멤버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자 그럼 이렇게 멤버들의 매력을 또 하나씩 살펴봤더니 벌써 멤버분들을 보내드릴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2: 에이, 진짜요?
0: 진짜
2: 완전
0: 네.
2: 빠르다.
1: 아 그럼 또 최애를 정하기 전에 또 아쉽지만 오늘 어떠셨는지 리더이신 마코 씨가 대표로 끝인사를 한번 카메라 보고 부탁드릴게요. 정면입니다.
5: 네.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컴백하고 이렇게 팬분들이랑 이렇게 라디오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뭔가 한 시간이었는데 엄청 신나가지고 짧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알찬 하루

0: 오늘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그 앞으로 활동도 함께 파이팅 합시다. 오늘 감사합니다.
1: 와우.
2: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파이팅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그 시간 최결정 타임 한번 노래 듣고 와서 결정을 해볼 건데요. 니즈의 이모지 들어보겠습니다.
4: 이모지.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리쥬의 이모지 듣고 왔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대망의 그 시간이 왔습니다. 최애 결정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한 분을 최애로 선정하면 소감을 듣고 끝곡 니쥬의 럴러바이 들으면서 특권으로 그분의 원샷 클로즈업으로 코너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바로 정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굉장히 굳어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낯가림 없이 빠르게 말을 해주셨던 니나 씨에게. 최애가 된 소감과 팬분들께 끝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3: 네, 제 밝은 성격이 저를 1위로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영광이고요. 다시 언젠가 친한지구 라디오에 출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와우.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주 항상 우리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활동도 같이 화이팅하자. 사랑해요.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니즈였습니다.
4: 안녕.
2: 화면에 같이 나오셔도 돼요.
4: 안돼. 계속 원샷.

싶어. 아님 때려랑 퀴즈 풀래? 근데 이제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전지적 친구 시점 TMI 퀴즈 텔레파시. 처음엔 남의 친구, 하지만 퀴즈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친한 친구. 오직 텔레파시로 맞춰야 하는 TMI 퀴즈. 오늘 친구의 친구는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 바로 저 텔디인데요. 텔디 TMI 퀴즈는 친친 첫날 이후로 또 오랜만이죠. 자, 문제 나갑니다. OX 퀴즈입니다. 텔디의 손 크기는 20cm 이상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5분 뽑아서 선물 더 추워지기 전에 손에 꼭 쥐고 먹어야 하는 아이스크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8574님께서 말랑이 거래 수락이요. 거래 수락. 아, 이 말랑이 판매하나요? 자, 텔디의 텔레파시. 제가 아까 살짝 재봤는데 또 힌트를 드려야 되나요, 혹시? 힌트요? 아, 힌트는요, 손 사이즈로 어디 가서 진 적은 없습니다. 네. 요, 감사합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나갑니다. 베스티의 연애의 조건.

텔레파시에 이어서 베스티의 연애의 조건 듣고 왔습니다. 6499님께서 키 조금 크고 김태래 닮은 남자랑 연애해야겠다 라고 노래 가사잖아요. 노래 가사가 아니었으면 살짝 속상할 뻔했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오늘 텔레파시 퀴즈 정답 바로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로 한번 재볼 건데요. 비장한가요? 저 교생쌤인데요. 지금 보시면 저는 약 한 20.1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20.1cm고요. 네, 정확히 쟀고요. 1, 2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20.1, 2. 네, 맞추셨나요? 아, 그래요? 자, 저 틸대 손 크기는 20cm 이상이었고요. 정답은 5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추측하셨는지 문자 한번 볼게요. 5372님께서 아가 손 같은데 작을 것 같은데요. 테레 오빠 얼굴도 귀여워서 이게 바로 반전 매력이라는 겁니다. 하하하. 9629님께서 무조건 5입니다. 텔디를 사랑하는 꿀털에 꿀치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23년도에 잡지 촬영에서 20.2cm 나왔던 거 우리 텔디는 기억 못하겠죠? 사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아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A 누굽니까 방금? 9487님께서 완전 오요. 우리 텔의 왕발 강아지인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텔디도 알고 꿀친텐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잖아. 왕발 강아지 테레 꿀친 영원하자. 그리고 왕발 강아지 테레 영원할게요. 자, 그럼 저와 텔레파시가 통한 행운의 당첨자 다섯 분 뽑아봐야죠. 5815님, 0863님, 이소연님, 3608님, 1829님 축하드려요. 친친해서 선물 아이스크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가든에 당첨자분이 계신가봐요. 네. 우와 우와 우와, 저기 축하드려요. 다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가세요. 자, 텔레파씨, 이렇게 가끔씩 저 테디의 TMI 퀴즈도 나가니까 조금씩 서로 더 알아가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저는 잠들기엔 아직 뜨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친친 에세이 열대야로 갑니다. 김사월, 윤중의 템포 걸즈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순간처럼 펼친 SNS에는 오늘도 타인의 빛나는 순간들이 가득했다. 멋진 휴양지 사진, 근사한 성공 소식,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들, 화면을 내릴수록 내 하루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나만 왜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걸까? 집으로 들어와 불을 켜지도 않고 소파에 푹

주저앉았다. 누군가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내 평범한 일상의 뒷모습을 비교하며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쉬다가 문득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모두가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빠르게 달리는 사람도 조금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옆을 바라보느라 추춤거리는 사람은 없었다. 저마다의 속도대로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나만 또 바보같이 남들의 속도를 맞추느라 허덕이며 달리고 있던 거였다. 누가 쫓아오라고 등을 떠민 것도 아닌데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끄고 나만의 작은 공간을 둘러보았다. 비록 비행기 티켓이나 근사한 사원증 없이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따뜻한 조명이 있다. 가지지 못한 것을 그리워하느라 이미 가진 것을 서럽게 만들진 말아야지. 이곳에서 내 속도대로 차분히 걸어가야지. 그렇게 나를 다독여본다. 그날 밤은 깊고 어떤 마음은 낮보다 오래 뜨거웠다.

세븐틴의 에이프릴 샤워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열대야는 2797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사람은 또 살다 보면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합니다. 하지만 또 속도와 타이밍이 다른 것이지 노력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죠. 천천히 나를 위해 살고 즐기다 보면 좋은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797님 너무 좋은 사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2797님께는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마음에 뜨겁게 남아 밤늦도록 식지 않는 감정들이 있다면 친한 친구 홈페이지 열대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잠시 후 FM 영화 음악 김세윤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2시에 만나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가든 스튜디오에서 함께한 오늘 또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꿀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우, 제가 오늘 힘을 많이 얻어갑니다. 1912님께서 벌써 끝이라니 내일 또 볼 건데도 아쉬워요. 친친만 하면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흐르는지, 보고 있어도 벌써 보고 싶은 텔디, 내일 만나요. 빨리 내일 되라. 그래요, 1912님, 우리 또 내일 만나서 또 재밌게 놀아요. 김유정님, 텔디 오늘 교생쌤 체험 어땠어요? 교생쌤이면 다행이죠. 교장선생님 아니었으니까요. 에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맞아, 누구요? 자, 내일은 여러분을 취향집으로 초대합니다. 원어스의 건인님을 더 깊게 파고드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끝곡 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봉재, 박영지,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가드는 우리 꿀친들, 저는 DJ 김태리였습니다. 우리 내일은 더 친하게 지내요. 굿나잇.

0: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넘어 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건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인데요.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축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 사운드 트랙에서 Do You Realize The Flaming Lips의 노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이 영화를 TV에서 다시 해주고 있더라고요. 물론 OTT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데 마음을 먹는 게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시리즈나 새로운 영화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 사이에서 이렇게 방황하다 보면 어느덧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조차 조금 지난 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게 되죠. 이거 한번 봤는데 뭐 하는 생각으로 그러다 이렇게 TV가 골라준 그 시간대에 어떻게 운 좋게 딱 TV 채널을 돌렸는데 오프닝 크레딧부터 딱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는 이 영화를 다시 보라는 하늘의 명령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딱 집중해서 다시 봤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로켓이에요. 영화 속에 심지어 대사로도 나오잖아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너다 라고 하는 대사로까지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히 1편에서의 로켓과 이제 그루트는 뭐랄까요? 약간 스타워즈의 한솔로하고 추바카를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늘 좀 투덜투덜하면서도 결국 해줄 건 다 해주는 그런 좀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껄렁껄렁하지만 애는 착해 하는 느낌의 약간 그런 친구를 만나는 느낌이었는데 이 3편에 와서야 로켓이 사실은 예전에 큰 상처도 있고 큰 상실도 있었고 친구들과 이별한 그 아픈 기억도 있었다는 걸 이 3편에서 알게 됩니다. 3편 이야기는 결국 로켓을 살리려는 친구들의 여정이잖아요. 지난 추석 연휴에 제가 TV에서 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 그 중에서도 그 로켓의 과거 가운데 과거의 친구들과 그때까지 이름이 없었죠. 뭐 89Q12 뭐 이런 식의 그 일련번호로만 불리던 그 친구들이 서로 각자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골라봤어요. 라일라, 팁스, 플로워 그리고 로켓 그 로켓의 장면을 들려드렸습니다.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언제 한번 또 1편부터 3편까지 싹 한번 몰아서 이렇게 들려드려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들고요. 와, 더 플레이밍 립스 저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선곡해봤네요. Do you realize? 오늘은 이은선 기자의 필수곳이 있는 날이죠. 어떤 영화를 소개해 줄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문자 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이 영화도 음악 참 좋은데요. 삽입곡 참 잘 쓴 영화 북스마트 2019년 작품 북스마트에서 퍼퓸 지니어스의 슬립 어웨이였습니다. 윤용호 씨께서 신청하셨고요. 예전에 백캠에서 소개하신 영화 북스마트에서 이 노래 신청합니다. 영화도 노래도 다 좋았어요. 그죠? 영화도 좋고 노래들도 좋고 이 북스마트가 뭐 우리말로 하면 뭐가 좋을까요? 공부벌레? 뭐 그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그래서 학창시절 내내 모범생으로 살아온 두 친구가 졸업하기 전에 우리도 한번 삐뚤어져 볼까?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 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굉장히 재밌고 귀여운 코미디 영화였어요. 북스마트. 음악도 좋은 영화 북스마트. 윤용호 씨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이 영화의 그 즐거운 장면들을 좀 떠올려봤네요. 보통은 음악 하나 더 듣고 이은선 기자 만나는데요. 오늘은 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은선 기자 만날게요.
1: 좋은 영화만 골라드립니다. 이은선의 Feel So Good.
0: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진짜 열심히 챙겨본 연휴였습니다.
0: 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1: 저 황서현 선수 나왔던 평균대예요.
0: 아, 네.
1: 너무 깜짝 놀랐어요.
0: 저는 그걸 실시간으로는 못 보고 네. 나중에 봤어요. 그거 따고 나서 태극기 들고 위에 올라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는 위에 올라가면 감점이라는 규칙도 모르고 있어서
1: 네.
0: 처음에는 저걸 왜 굳이 붙잡지?
1: 너무들 다급하게 막 끌어내리셨죠. 아, 이번 연휴 때 제가 그 영화를 봐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보다가 너무 눈이 힘들다 싶을 때 TV를 잠깐 켜면은 거기서 이제 또 아시안게임이 하고 있고
0: 네.
1: 영상에서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는 연휴를 보냈는데 하나 또 고무적이었던 게 제가 기억나는 게 도마 경기였는데 50대 선수가 출전을 했었잖아요.
0: 맞아요. 저 기억나요.
1: 너무 멋진 거예요.
0: 저 되게 그래.
1: 네.
0: 나도 할 수 있어.
1: 물론 뭐 선수는 본인의 기량과 그리고 본인의 믿고 출전한 결과이겠지만
0: 네.
1: 보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용기를 준 경기 같아요.
0: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이 주는 감동의 순간은
1: 네.
0: 메달을 따는 순간도 있지만 그런 선수를 만나는 행복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저도 여서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나 뭐
1: 네.
0: 이것만 사실 관심 갖고 보다가
1: 네.
0: 50세?
1: 그러니까요.
0: 우와 멋있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1: 네. 정말 본인의 한계가 어디까지 저렇게까지 밀어붙일 수 있구나라는 점에서 운동선수들을 볼 때는 그들의 기량에도 당연히 감탄을 하지만
0: 네.
1: 그들의 정신력 그리고 멈추지 않는 도전 이런 것에 너무나 감탄하게 돼요.
0: 그렇게 아시안게임을 챙겨보는 와중에도 여러분 영화는 계속됩니다.
1: 계속되었습니다.
0: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1: 오늘의 주제는 사랑은 언제나 그곳에.
0: 사랑은 언제나 그곳에.
1: 네.
0: 그곳이 어딘가요?
1: 그러게요. 아, 제가 이 주제를 이소라 씨의 2008년 앨범 중에 이소라라는 앨범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 앨범은 전체가 곡명이 다 트랙 넘버로 붙어 있죠.
0: 그게 혹시 앨범 커버가 핑크
1: 보라색
0: 아, 보라라고 하는 건가요?
1: 약간 네, 보라 핑크라고 할 수 있을까?
0: 네네.
1: 그래서 약간 그 밝은 보라색의 표지가 있고
0: 네.
1: 그래서 다 이름이 트랙 1, 트랙 2 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가사가 있는 사랑은 언제나 그곳에라는 가사가 있는 트랙은 트랙 3, 트랙 3번이에요.
0: 네.
1: 그래서 여기에 그 사랑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라고

0: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Love is always part of me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1: 네.
0: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저는 이 곡이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곡에서 가사를 빌려서 오늘의 주제를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1: 사랑은 언제나 그곳에, 사랑 영화인 것 같습니다.
0: 너무나 사랑
1: 자,
0: 영화입니다.
1: 오늘의 영화는 뭔가요?
0: 9월 23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린 이름입니다.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고요.
1: 네.
0: 이게 그 일부 상영관에서만 개봉을 했기 때문에
1: 네.
0: 우리 집 근처 상영관에서는 왜 개봉을 안 했지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1: 상영관도 적고
0: 네.
1: 상영 기간도 짧고.
0: 네. 이후에 11월에 다시 넷플릭스에 공개가 될 예정인 작품인데요.
1: 네.
0: 해고 노동자 호석 그리고 그의 아내인 미옥 부부가 이들 부부를 다큐멘터리로 찍으려는 예지라고 하는 감독 부부와 만나게 됩니다. 다큐의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와중에 이 감독 예지가 남편 상훈의 가문에서 대대로 소유하고 있는 여름 별장에 미옥의 가족을 초대하면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그리고 있고요. 저는 이창동 감독 영화 중에 가장 직설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좀 쉬운 화법의 영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고 수많은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남는 작품이라고 봤습니다. 146분인데요. 러닝타임이
1: 네.
0: 체감 시간은 저는 2시간도 안 되는 기분이던데요.
1: 저 시계 한 번도 안 봤어요.
0: 네.
1: 네. 그리고 끝났을 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0: 네.
1: 하는 느낌을 제일 처음 받았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가능한 사랑. 제가 영화 보면서, 이거, 개봉하고 나면,
0: 네.
1: 이 영화를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글이 쏟아지겠구나라고 예상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0: 네.
1: 주말 동안. SNS를 열면
0: 네.
1: 가능한 사랑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하고
0: 네.
1: 있더라고요.
0: 너무 좋지 않아요? 한 작품이
1: 네.
0: 공개됐을 때
1: 네.
0: 다양한 시각들이
1: 그죠.
0: 섞이고 막 말을 얹게 되고 그 영화 생각을 계속하고
1: 네.
0: 주변을 둘러보면 나와 같은 영화를 보고 생각에 잠겨있는 누군가가 있고
1: 네.
0: 이런 풍경이 사실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1: 어떤 영화를 보고 그냥 재밌다. 별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밌게 본 사람은 왜 재밌는지를
0: 네.
1: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재미없게 본 사람은 또왜 재미없게 봤는지를 얘기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자체가 풍성해지는 게좀 좋아요.
0: 네.
1: 네. 일단 큰상 받았습니다.
0: 해외에서 정말
1: 네.
0: 먼저 호명이 여러 번
1: 네.
0: 된 작품입니다.
1: 처음에는 뭐 황금사자도 봤네
0: 네.
1: 만네 뭐 이런 예측이 나왔었지만
0: 네.
1: 은사자가 어딥니까?
0: 그럼요. 8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에 해당하는 은사자상을 받았고요. 국제 비평가 연맹상도 수상을 했죠.
1: 네.
0: 여기서 뭐 황금사자상뿐만 아니라 주연상이 살짝 거론이 되기도 했지만
1: 네.
0: 결국에는 이제 영화의 상이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때 심사위원 두기봉 감독이
1: 네.
0: 이창동 감독의 작품 중 가장 성숙한 영화다. 라는 표현을 쓰셔서 아니 더 이상 성숙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영화이길래 가장
1: 네.
0: 성숙한 작품이라는 표현을 쓸까가 정말 궁금해지는 지점이었고요. 수상 소감이 정말 품격 있었죠. 너무나 품격이 있는 소감이었는데 노동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가는 시대에 영화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영화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 라는 소감을 남기셨는데요. 영화를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통과하는 마음으로 남은 말들이 그 수상 소감일 수밖에 없었겠다. 라는 생각을 뒤늦게 했고요. 뒤이어 날아간 토론토에서도 기쁜 소식이 있었죠. 51회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국제 관객상을 수상을 했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평단과 관객의 마음을 일단 두루 잡고 출발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 네.
0: 내년에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 국제장편영화상 한국 대표로 출품이 됐기 때문에 수상을 하는 것이 영화의 가치를 모두 말할 수 있는 건 사실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출품이 됐으니 기왕이면 낭보가 또 들려오려나 좀 기대해봄직한 것 같고요.
1: 네.
0: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기분이 들었던 건 이창동 감독이

0: 정말 오랜만에 장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1: 8년이죠.
0: 네, 와. 버닝 이후에 첫 작품이니까요. 네. 그리고 그 설경구 배우가 이창동 감독님과 가지는 그 송년회 혹은 뭐 감독님 생신 이럴 때 항상 그 자리에서 모두가 감독님 영화 언제 만드세요가 첫 인사라고 했던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가 만든 작품이 한국에서 흥행 가능성이 좀 저조해 보인다 이런 이유로 투자가 계속해서 반려가 되고 결국에는 땡플릭스 제작으로 나오게 된 영화인데
1: 네.
0: 그런 어떤 산통을 생각했을 때 해외에서 이 영화에 쏟아지는 그 낭보들을 들으면 좀 아이러니한 기분이 들어요. 어쨌든 영화가 공개된 것은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 이 영화가 어디까지 관객들과 만날 수 있을지 또 어떤 낭보들을 가지고 올지 레이스를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싶은 기분입니다.
1: 저는 이러한 스케줄들 얘기를 들으면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아 피곤하겠다. 이게 끝이 아니고 네. 이제 시작이고 네. 내년까지 몇 달 동안 이제 큰일 났다. 예전에 송강호 배우가 코피를 흘렸다는 얘기가 자꾸 떠오르면서 체력 관리 잘해서 네. 내년 아카데미까지 한번 네. 쭉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0: 아, 그 와중에 전도연 배우는 지금도 벚꽃 동산이 뉴욕 공연까지 겹친
1: 네.
0: 바람에
1: 좀 깜짝 놀랐어요.
0: 정말 해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는 기간이죠.
1: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날짜를 확인했어요. 이게 지금 뉴스인지 네. 아니면 몇 달 전에 한 뉴스가 네. 지금 뜨는 건지 지금이더라고요.
0: 네.
1: 자, 근데 이제 영화를 딱 보러 가면 네. 가능한 사랑 영화 이제 시작하면 자막이 하나 떠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0: 네.
1: 이 자막이 딱 뜨고 영화가 시작합니다.
0: 그 자막 뜨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1: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네. 이런 식으로 몇 번 더 뜨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챕터 구분처럼
0: 네.
1: 이게 챕터를 구분하는 방식인가?
0: 네.
1: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0: 아, 저도 비슷한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게 느슨하게 알려지긴 했지만 크지슈토프 키에슬롭스키
1: 네.
0: 감독의 10개를 여러 나라 감독들이 리메이크하려던 그 프로젝트가 좀 유야무야 되면서 그 영화의 인장들 혹은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인장들이 어떤 식으로든 부분 부분이 영화에 좀 녹아들어 있겠다라는 짐작 정도를 가지고 이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문구가 등장하는 순간 아 10개에서 이 문구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셨나 보다 애초에
1: 네.
0: 이런 짐작 정도를 하게 됐고 두 부부가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얽힌다는 점에서 좀 부적절한 사랑의 이야기로 네.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그런 섣부른 추측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죠. 스틸이 공개되고 나서부터.
1: 제가 가능한 사랑을 보고 왔다고 했을 때
0: 네.
1: 방송국에서 만난 어떤 작가님의 첫마디가
0: 네.
1: 그래서 불륜인 거죠? 그래서 아 이거 그런 얘기 아니에요.
0: 네.
1: 그런 얘기를 던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0: 또 제목도 가능한 사랑인 덕분에
1: 네.
0: 뭐 그래서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뭐 이런 식의 의문은 낳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안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 방송은 영화를 보신 분들만 들어주십사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0: 네.
1: 네, 이제 안녕히 가세요.
0: 바이바이. 나중에 네. 다시 들어주시고요.
1: 오늘은 약간의 좀 스포성 이야기가 섞일 예정입니다.
0: 네, 섞일 네. 많이 섞일 예정이라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1: 네.
0: 일단 첫 번째로 탐하려고 하는 주체는 여럿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전두현 배우가 연기하는 미혹. 미혹이 무언가 좀 흔들리는 게 보이는데 이 사람이 장례식장에 어떤 이유로 가게 되는 게 영화의 초반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여기서 조인성 배우가 연기하는 상우를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1: 네.
0: 전두현 배우가 밖에 나와서 그 미옥이 결혼 반지를 계속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1: 네.
0: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아, 좀 살이 빠졌나 봐. 결혼 반지가 여기서 자꾸 빠지려고 하네. 헐겁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다가 결국에는 결혼 반지가 땅에 툭 떨어지게 됐는데
1: 네.
0: 그때 조인성 배우가 연기한 상우가 이 앞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결혼이 뭔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 게다가 엄청난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나는 네. 사람이다. 라는 설정 자체가 이 사람이 무언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할 징표일까? 이 사람에게 무언가 마음을 빼앗기나? 왜냐하면

0: 왜냐하면 여기서 미혹은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에도 보면은 다큐멘터리 감독인 예지가 입고 걸치는 것, 그리고 상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능력 같은 것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지는 듯 보여요.
1: 네.
0: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지침이 미혹을 향하는 것일까?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격언일까?로 시작을 영화가 하게 되는데요. 이보다 중요한 건 예지의 카메라가 있는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감독인 예지가 항상 동행하고 있는 카메라는 미혹의 남편인 설경구 배우가 연기하는 호석이 가장 고통스럽게 무너지는 순간에 그 앞에 굉장히 무심하게 놓여있는 존재잖아요.
1: 네.
0: 그리고 생각해보면 앞에서 예지가 촬영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할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고 노동자들이 옥새 투쟁을 할 때에 찍어놓았던 다큐멘터리 화면을 예지가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예지가 볼수 있다는 거는 그 자리에도 카메라가 존재했다는 거죠. 예지의
1: 그렇죠.
0: 카메라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옥새 투쟁 때나 어디에서도 털어놓지 못한 호석이 마음을 털어놓을 때 카메라가 늘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누군가의 고통과 상처를 굉장히 무심하게 헤집는 칼처럼 기능을 하기도 해요.
1: 네.
0: 굉장히 탐욕스러운 도구인 것이죠. 너무 욕망하는 것이 센 도구인 셈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영화가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카메라의 죄목을 고발하는 영화인가?
1: 네.
0: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것이 이창동 감독은 예지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분명히 자기 반성과 점검을 하고 있지만 카메라의 힘을 믿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어떤 순간에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포착하는 것. 가령 옥새 투쟁 때 호석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가? 그가 본 것이 무엇인가? 를 포착하게 한다던가 어디에서도 털어놓지 못했던 호석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카메라의 명과 암을 조금 두루 보는 하지만 카메라를 통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격언을 좀 스스로 되새김질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1: 네.
0: 카메라가 그렇게 인물의 고통을 탐하는 취하는 도구라면 가장 중요하게 이 영화에서 남의 것을 탐하는 건 자본이죠. 그러니까 자본은 어떻게 보이지 않게 우리를 잠식하려는가. 카메라는 사실 보이는 대상이기라도 하죠.
1: 그렇죠.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게딱 보이니까.
0: 네. 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뭐 찍으려고 하네?
1: 네.
0: 혹은 나의 고통을 가져가려고 하네? 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교묘하고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고 나에게 폭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가는 순간까지 나는 그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게 자본이죠. 그래서 조인성 배우가 연기하는 상우는 사실상 이름을 자본으로 바꾸어도 뭐 자본주의로 바꾸어도 무방한 어떤 캐릭터인데 그 전개를 통해서 하이라이트로 가게 돼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건 그의 대치하는 미혹의 장면, 두 배우의 해변에서의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미혹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존엄과 자유. 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유의 개념이나 우월감의 개념으로 자유를 이해하는 상우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그 무엇을 미혹의 해변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의 어떤 그 남의 것을 탐하는 것들을 서서히 이야기를 했다면 이창동 감독이 던지는 질문은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할 거야, 안 탐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런 걸 알고 있는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요? 라는 질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서 예지는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왜 저렇게까지 저 사람들이랑 가까워지려고 하냐는 남편의 질문에 나는 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걸 저는 이해라는 말로 바꿔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전제는 우리는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가가 되는데 다만 영화는 그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질문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가는 yes or no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1: 예.
0: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타인을 이해 못해요.
1: 죽을 때까지 못해요.
0: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1: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죽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리고 나조차 나와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타인으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타인은 이해 불가한 존재라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 타인과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 같기도 해요. 그래도 한번 다가가 보자.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하자. 손을 내밀자. 그리고 중요한 건 그의 말을 듣자. 태도에 좀 가까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0: 않다는 생각 듭니다.
1: 제가 어떤 글에서 그런 비교를 봤어요. 어쩔 수가 없다의 리원이가 있다면
0: 네.
1: 가능한 사랑에는 철이가 있다.
0: 맞아요.
1: 박찬욱 감독과 이창동 감독이 어쩔 수가 없다 역시 노동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0: 네.
1: 그들의 가정의 하나의 관찰자로 막내를 그렇게 설정하는 공통점이 흥미롭다라는 분석을 봤거든요.
0: 네.
1: 생각해보니 또 그렇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 약간 리원이처럼 이 영화에서도 어른들의 세계를 계속 바라보는 목격자로 그 아이가 등장하잖아요.
0: 네.
1: 철이라는 캐릭터.
0: 그렇죠. 네. 미옥과 호석의 아이죠. 상대적으로 예지와 상우의 부부는 개를 키우고 있죠.
1: 리트리버.
0: 네. 블루라고 네. 하는 네. 이름의. 이것도 뭐 키에슬롭스키의 그렇죠. 작품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만.
1: 네. 귀여운 찹추.
0: 뭐 그 블루도 관찰자라고 뭐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영화의 카메라가 알려주고 있는 관찰자는 아들 철이인데요.
1: 네.
0: 용접공의 아들이라 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동이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호석이.
1: 그리고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0: 네. 네. 근데 저는 이 철의 존재가 어떤 의미에서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2002년에 이창동 감독이 심장소리라는 단편을 만든 적이 있어요.
1: 네.
0: 영화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영화는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해고 노동자 부모의 이야기거든요.
1: 네.
0: 주인공 이름이 철이에요. 그래서 그 8살 철이가 학교에서 뭔가 갑자기 불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집으로 쭉 달려가는 그 아이를 한 테이크로 담아낸 작품인데 물론 촬영 자체를 한 테이크로 한 건 아니고 여러 테이크에서 걸쳐서 하고 CG로 이은 거죠.
1: 네.
0: 어쨌든 이 아이가 달려가면 우울증을 앓는 엄마가 있고 그리고 타워크레인에서 농성 중인 아빠의 상황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느낀 불안함의 정체 그리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면 자기의 심장소리를 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짧은 단편에서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각을 반대로 뒤집어서 만든 게 이번 영화인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포개어지는 면이 있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면이 좀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그 철이라는 아이가 그대로 등장한 것도 굉장히 반갑고 의미심장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영화 안에서 그러니까 가능한 사랑에서의 철이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아이예요. 영화에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가 등장하진 않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네. 있는 아이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인지 이 아이는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해서 남들이랑은 방향성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모두가 운동회 때 태권도를 하고 있을 때 혼자만 좀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거나 그럴 때도 카메라는 이 모습을 담으려고 하죠. 그럴 때 안 된다. 저건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막는 것은 물론 부모이고요. 이 아이는 좀 무심한 듯 보이는데 그냥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죠. 모든 걸 바라보는 아주 침착하고 절대적인 관찰자의 역할을 이 영화에서 부여받는데 제가 이 철이라는 아이가 굉장히 좀 찡했던 부분은 말은 많진 않은데
1: 네.
0: 아빠를 너무 사랑해요. 그게 장면에서 느껴져요. 막 아빠 사랑해 뭐 볼을 부비고 이런 아이는 아니지만 아빠가 가장 외로울 만한 순간에 가서 꼭 안아주는 건 항상 철이더라고요. 물론 과자는 안 주더라고요. 본인이 먹는 과자는 주지 않는 네. 아이다운 모습이 있지만
1: 땡칩. 네.
0: 그래서 이 영화 보고 나면 그 과자 되게 먹고 싶어지잖아요.
1: 네.
0: 설 연휴 동안 저 사실 두 봉지
1: 아,
0: 먹었습니다.
1: 아.
0: 네. 어쨌든 이 철이는 그 상우의 별장에 온 가족이 함께 놀러 갔을 때도 바다에 못 들어가요. 완강하게 막 싫은 티만 내면서 거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별장에 있는 게 막 그다지 편안해 보이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 아이가 편안해 보이는 순간이 그 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민식이라는 남자와 같이 있을 때예요.
1: 네.
0: 이 남자는 별장 안에서 CCTV를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이곳저곳에 뭐 사고가 없는지 뭐 침입전 없는지 보기 위함이겠죠. CCTV를 보고 있기도 하고 뭐 정원을 가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상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집에서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상우와 어릴 적에는 친구처럼 지냈다. 이거 굉장히 옛날 일본 만화에 많은 설정인데
1: 네.
0: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민식과 있을 때 굉장히 편안해 보는 아이에게서 미옥이 문득 굉장히 서늘한 것을 느껴요.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미옥의 어린 시절의 플래시백에 나온 어떤 장면을 이 아이가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

0: 이런 불안이 스쳐요. 어릴 때 미옥의 어머니가 미옥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미옥은 아이를 보면서 너도 내가 될까? 너도 나처럼 살게 될까를 염려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런 어른들의 시선과는 이 절대적인 관찰자는 아무 상관이 없이 본인의 행동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아이가 그 집에 있던 호루라기를 가지고 온다라는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그 관리인이 그 소리를 들은 것처럼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장면이 있는데, 과거부터 이 사람은 이 집안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처리가 부는 호루라기는 뭔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이 듣던 호루라기가 마치 상명하복을 위한 기계적인 호출 같았다면, 처리 부르는 호루라기는 우정의 호명처럼 느껴지는 대목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아이는 무언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무언가와는 다르게 이 모든 것을 침착하게 관찰하고 자기 안으로 소환 아이가 호명해내는 그 소리는 무언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인물들이 느끼는 불안함을 동시에 담아낸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후반부 차안 장면에 있습니다.
1: 자, 이 노래를 영화 속에서 전도연 씨가 여러 차례 부르고 흥얼거리고
0: 그걸 굉장히 불안하게 바라보는 처리가 있죠.
1: 네. 심수봉의 사랑밖엔 난 몰라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0: 이인선 기자의 필수곡 오늘은 영화 가능한 사랑 이야기를 스포가 포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미 주의를 드렸고요.
1: 네.
0: 영화 안 보신 분은 영화 보고 나서 팟캐스트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영화 속에 오지혜 배우께서 잠깐 카메오로 출연하잖아요.
1: 네.
0: 저는 사랑밖엔 난 몰라 하면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오지혜 배우께서 부르는 사랑밖엔 난 몰라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1: 네.
0: 그것도 좀 재밌었어요. 오지혜 배우가 잠깐이라도 출연하는 영화에 바로 이 노래 사랑밖엔 난 몰라가 여러 차례 흐르고 있다는 거. 자, 전도연 설경구 이거 어떡합니까 연기.
1: 정말 어떡하죠?

0: 두 분의 연기가 한 작품에 담길 때
1: 네.
0: 그 작품을 보고 후회하거나 작품이 좀 아쉽게 느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1: 일단 생일이라는 작품이 네. 먼저 떠오르네요.
0: 나도
1: 네.
0: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1: 아, 그죠.
0: 또 있고 최근에는 네. 길복순이라는 작품도 네. 있고요. 두 분이 같은 화면 안에 있을 때 어떤 배우가 상대방을 믿고 연기한다라고 하는 게 저런 거구나 를 너무나 여실히 느껴요. 연기를 하지 않은 저로서도 그 두 분의 눈에 엄청난 신뢰가 있다는 게 막 느껴지는 정도의 장면들을 보게 돼요.
1: 약간 뭔가 호흡이 되게 잘 맞는 혼합복식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0: 아, 두 분의 연기는 진짜 무슨 정말 아시안게임이나 네. 올림픽 볼 때 갑자기 내가 국적이 막 자랑스러워질 때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런 정도의 연기인데 미옥을 연기하는 전도연 배우는 이 극의 안내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큰 변화를 관객에게 설득해내야 되는 인물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고 위태롭고 그럼에도 끝내 스스로 자기를 지켜내는 너무 멋있는 여자인데 저는 디테일에 늘 너무 반하게 돼요. 가령 여기서 전도연 배우가 예지와 처음으로 어색하게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표면적으로 가장 눈에 띄게 발견하게 되는 이 미옥의 행동은 예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여자의 가방이 얼마인지 브랜드가 네. 뭔지 검색해보고 하고 놀라는 장면이지만 저는 음료 마시는 행동에서 이미 너무 설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야외 테이블에서 이 사람이 음료를 마시려고 보이는 행동 하나 그리고 늘 술에 절어있는 그 남편에게서 술잔 빼는 행동 하나
1: 네.
0: 이런 거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1: 네.
0: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전도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도연 배우가 거기 서 있으면 그냥 캐릭터가 되고 그냥 영화가 돼요.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전도연 배우를 카메라 앞에 세워놓고 60분 동안 찍어도 영화가 될 것 같아요.
1: 저는 그게 진짜 신기한 게 전도연이라는 배우는 이제 너무 유명하잖아요.
0: 네.
1: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도 전도연이네 하면서 영화를 보기 시작하는데
0: 네.
1: 그걸 영화 속의 인물이네라고 이렇게 그냥 미옥이란 사람이네라고 바뀌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영화 처음
0: 맞아요.
1: 시작할 때는 전도연의 신작이다 하고 보다가 어느새 그냥 미옥을 보게 되는.
0: 네. 피나는 노력과 세월이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1: 네.
0: 타고난 달란트로밖에
1: 맞아요.
0: 표현을
1: 네.
0: 못하겠어요. 전도연 배우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잠깐 어쩔 수가 없다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 영화에 나오는 정리해고 노동자와 만수가 어쩔 수가 없이 정말 경쟁자들을 제거한다고 한다면 이 영화의 호석, 설경구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정말 묵묵히 그것을 감내해낸다라는
1: 네.
0: 차이점이 있는데 무슨 화라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산이 뿜어나오기 직전에 막 용암이 막 부글부글한데 이게 터져나오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그걸 참고 있는 태산 같은 느낌이 설경구 배우에게 있더라고요.
1: 네.
0: 전도연 배우가 어떤 타고난 달란트로서 그에게 뭐 눈과 귀와 마음을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다면 저는 산 같은 기운을 뿜어내는 건 설경구 배우가 가진 달란트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각각 배우마다 그 배우에게 느껴지는 오라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최민식 배우에게는 우리가 호랑이 같은 캐릭터를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듬직한 산. 절대 누군가에게도 정복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산. 아, 저런 분이라 역도산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버티고 서 있는 힘, 캐릭터의
1: 네.
0: 무게와 고뇌와 모든 것을 어깨에 지고 머리에 이고 서 있는 그 버텨내는 힘이 저는 설경구 배우의 엄청난 강점인 것 같고 역시 그걸 가장 잘 활용하는 감독은 이창동 감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 조인성과 조여정 배우는 익어간다는 표현이 진짜 잘 어울리는 배우들인 것 같아요.
1: 네.
0: 최근에 조인성 배우는 뭐 국내 내로라 하는 감독님들과 지금 호흡을 맞추면서 이 배우의 자장이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지를 스스로 아주 즐겁게 몸을 담그고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춘스타에서 시작했던 한 배우가 자만하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고 어디까지 갈수 있는가를 조인성 배우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해변 장면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어떤 야수성이라든지 그리고 교만함, 우월함 같은 것을 말 한마디 없이 모두 행동으로 표현해내야만 하는 장면인데 이 배우가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올라서는 과정을 그 장면 하나로 다 보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조여정 배우는 최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그 쿠땡 플레이의 시리즈를 보면서도 정말 잘한다.
1: 네.
0: 어떻게 저렇게 야무지게 연기를 잘할까?
1: 기생충에서도 아 정말 잘한다
0: 네.
1: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0: 지금 그 어쩌다 보니까 온갖 그잘 산다고 하는 계층의 사모님들을 여러 가지
1: 아
0: 영화에서 여러 가지
1: 그렇네요.
0: 방식으로 뭐 연기하고 시대를 넘나들며 연기하고 계시는데 그 캐릭터가 사실 납작하게 연기하려고 하면 한없이 납작해지는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여정 배우가 특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배우가 가진 발랄한 생기 같은 게그 캐릭터의 한 끗의 매력들을 엄청나게 잘 세워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다큐멘터리 감독인 예지도 어떤 장면에서 좀 눈치가 없어야 되거든요. 눈치가 없이 그냥 앞에 있는 것들을 내가 잘 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라는 착각을 하는 좀 눈치가 없는 파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너무 기가 막히게 살려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까도 잠깐 표현했지만 국적이 자랑스러워진 연기를 여러분 이 영화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리고 제가 영화를 보고서 아 이래서 추석에 개봉하나? 보름달이 뜨는 때에 맞춰서 개봉하는 건가?
0: 네.
1: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영화에서 달은 중요합니다.
0: 포스터에 보름달이 그렇게 중요하게 떠 있는 이유가
1: 네.
0: 있더라고요.
1: 굳이 포스터에 달을 일부러 그렇게 잘 보이게 왜 넣었을까? 영화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0: 그리고 거기서 각 캐릭터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나 손에 무얼 쥐고 있는지를 보면 아, 그래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여담인데 저는 설경구 배우가 포스터에서 들고 있는 게 테니스공인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초록색이고 동그랗고 뭐 이런 거 들고
1: 네.
0: 계시길래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시면 그게 뭔지 알수 있으시고요. 보름달은 장면이 두 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1: 네.
0: 미옥과 호석이 젊은 시절 연애할 때 월미도에 가서 월미도는 왜 그렇게 다들 가는지 월미도에 가서 하염없이 보름달을 올려다 보았을 때 가진 건 정말 서로의 마음밖에 없었던 그 둘이 올려다 보는 것이 또 보름달이고 그때 보름달은 이들에게 아무런 말도 아무런 질책도 안 하고 그냥 떠 있기만 한 존재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그 시각에 미옥과 호석뿐만 아니라 모두의 위에 그냥 떠올라 있었고 누군가는 올려다보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을 그날의 달을 한번 보여주는데 이후에 또한번 아주 중요한 장면에서 보름달이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1: 네.
0: 저는 그 달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저 달을 소원을 빚는 대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이것 좀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지 않고 그냥 누군가와 함께 바라보는 대상으로 저 달을 마지막으로 본게 언제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맨날 소원만 빌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 달에 대고. 내가 잘 되게 해달라. 혹은 나의 평안, 가족의 안녕. 이런 것들만 빌었지. 내 옆에서 달을 함께 보고 있는 누군가를 의식할 때가 없었다는 생각이 이 영화를 보고 부끄럽지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그 보름달을 다시 올려다보는 부부의 모습인데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마음 아 크게 의미가 다가올 대리석 평상에서 의미를 잃어버리고 뭐 고추가 널려 있기도 하고 이불이 널려 있기도 했던 그 테이블에서 비로소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 같은 방향으로 시선을 둔채 영화가 끝난다라는 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마도 결혼 반지는 더는 헐거워질 것 같지 않고 굉장히 아름답게 관객의 시선으로 시점으로 보름달을 바라보게 하면서 끝내는 그 여운이 이창동 감독님 영화의 엔딩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엔딩이 아니었을까요?
1: 항상 이창동 감독 영화를 보면 아, 되게 영화적이다. 동시에 되게 문학적이다
0: 네.
1: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이 영화의 엔딩도 되게 문학적인 영화, 되게 영화적인 문학 어떤 그런 시퀀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0: 네.
1: 혼자 또 약간 웃긴 생각은 인터넷에서는 한소희와 최민식을 바라보는 보름달을 가능한 사랑에서는 전도연과 설경구가 바라보고 있네. 재밌네.

0: 네. 한국 영화의 달사랑 재밌네.
1: 더 문이란 영화도 있었잖아요.
0: 그죠. 문득 그 생각도 네.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1: 달이 네. 정말 모두에게 평등한 빛을 주죠.
0: 잘 만든 영화는 우리가 늘상 우리의 어떤 일상의 풍경으로 자리 잡은 그 어떤 걸 그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다른 마음으로 보게 만들어요. 앞으로 이 가능한 사랑을 본 관객이라면 그 다음 보름달을 바라보는 마음은 분명 다를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스포 걱정 없이 네. 마음껏
1: 우리만 걱정 없고 듣는 분들은 걱정이셨던 네. 거 아니에요?
0: 아, 제가 계속 걱정하는 건 중간부터 들으시는 분들이 아, 걱정되긴 합니다만 네. 앞에서 분명히 우리는 말씀드렸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영화 가능한 사랑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곡은 오늘의 바로 이 주제 네. 사랑은 언제나 그곳에라는 가사를 품고 있는 이은선 기자의 신청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놓았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뵐게요.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바로 이 곡이죠. 이소라 7집의 3번 트랙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럭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must let you know. 사인을 보내, signal 보내,
1: signal 보내,
0: signal 보내,
1: signal 보내,
0: signal 보내,
1: signal 보내,
0: signal 보내.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체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0: 예정. 단지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 Hyun. I'm right here.

0: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보기 전에 꼭 화장실에 가고 싶고 면접 보러 가는 길엔 이상하게 배가 아프고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렇게 긴장하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이유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긴장하면 뇌가 몸에 비상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결과 장이 평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은 신호를 느끼게 되고 배에서 느껴지는 자극에도 더 민감해지는 거죠. 지금도 분명히 아침에 화장실 다녀왔는데 출근하려고 하니까 또 가고 싶다 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일까요? 그렇다면 몸이 나보다 먼저 오늘의 긴장을 알아챈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9월 30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태연의 스트레스였습니다. 아, 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하나 더 있네요.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시간 진짜 빠르죠? 그나저나 저는 신입 때 입사하고 나서 저의 루틴 아닌 루틴 중에 하나였거든요. 특히 생방송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을 꼭 들르기. 그냥 그게 몸에 습관이 돼가지고 저는 요즘도 방송 전에 화장실을 꽤 자주 가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아 내가 긴장을 해서 화장실에 가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중간에 화장실 다녀오기 너무 번거롭고 하니까 이제는 그냥 전에 갔다 오자 하는 게 몸에 배어있게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화장실은 자주 가면은 또 너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적당히 또 가줘야죠.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수요일은 퀴즈 도망자들 함께합니다. 가을이라서 몸은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마음은 자꾸 어디론가 놀러 나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특히 더 그렇죠? 이 시간은 이렇게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 다 모시고 퀴즈도 풀고 선물도 나눠드리는 시간

0: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6: 중화역 가까이
7: 새집이 라온.
6: 기다려온 서울 새집,
7: 드디어 라온.
6: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7: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6: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 건설. Walk it, walk it.
8: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9: 안전화.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0: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1: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음수연님입니다. 모델하우스 해체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10월 중순까지 새벽에 출근합니다. 영디 방송 들으면서 출근하고 음악 캠프 들으면서 퇴근해요. 하루를 FM4U와 함께하세요. 해주셨습니다. 오, 이런.

일도 있군요. 모델하우스만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시는군요. 아, 그나저나 이런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새 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음악 캠프로 끝낸다. 오늘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7939번님은요. 저는 매일 장거리 출퇴근 중입니다. 전남 광주에서 무안까지 왕복 140km를 오가네요. 긴 시간 운전하려면 지칠 때도 있지만 오늘도 힘내보겠습니다. 파이팅! 하셨네요. 와, 140km요? 이거 주유비만 해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저는 왕복이 한 46, 7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힘들다 하는데 반성하겠습니다. 안전운전 꼭 해주시고요. 오늘도 잘 다녀오세요. 4800번님,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애들 시험이 아직 안 끝나서 공부시킬 걸 준비하려고 새벽부터 출근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면 추석 때 잘 쉬었을까? 그게 벌써 걱정이 되네요. 오늘도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은 하루 꼭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최항성님입니다. 9월 30일 오늘은 10살 아들의 생일입니다. 요즘 부쩍 말을 잘 안 들어서 혼나는 날이 많지만 우울해하지 않고 바로 엄마 아빠한테 달려와서 애교를 부리는 아이죠. 10살 생일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이름은 최준우입니다. 노래는 준우가 좋아하는 곡인 이승기의 스마일보이 신청합니다. 준우군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요. 10살 생일 진짜 의미가 깊네요. 근데 준우가 뭘 좀 안 해요. 혼나도 그쵸. 엄마 아빠한테는 애교가 최고죠. 생일 선물로 노래 같이 듣겠습니다. 이승기의 스마일보이 함께 하시죠.

이승기의 스마일보이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양설란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저는 3년 11개월째 암투병 중이에요. 처음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치료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오늘도 항암치료 가는 날인데 잘 이겨내고 올게요. 영은씨도 응원해주세요. 신청곡은 몸이 아파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과 듣고 싶은 노래 구피의 다 잘될 거야 입니다 하셨습니다. 오, 그럼요 그럼요.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면은 당연히 이겨내실 겁니다. 너무 잘하고 계실 것 같고요. 요즘 또 날씨도 좋고 하늘도 예쁘잖아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산책도 하면서 희망찬 하루 계속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잘 다녀오세요.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피에

잘 될 거야 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음수연님 7939번님께는 고체 탈취제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인천님은요. 저는 이미 상암에 잘 도착했어요. 출근길이 너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일찍 출발해서 이렇게 잠시나마 여유를 가져봅니다. 참고로 집은 경기 광주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아, 우리 새아침 듣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퇴근길이 너무 멀어서 일찍 출발한다. 그래서 일찍 또 도착을 해서 잠시 차 안에서 여유를 가지면서 새아침 듣는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올라가겠다. 이런 사연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출퇴근길이 너무 멀어서 이거 어떻게 다녀? 진짜 막막해 하는데 또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잘 다니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출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천님. 6996번님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아울렛 가서 옷을 샀는데 집에 와서 다시 입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다시 교환하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파주까지 다시 가려니 참 멀게 느껴지네요. 기름값이 아깝지만 그냥 두면 안 입게 될 것 같아서요. 영디, 저 가는 게 맞겠죠? 하셨네요. 이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히 가서 뭐 교환을 하시든 환불을 하시든 하셔야지 그게 올바른 소비라고 생각해요. 이러면은 100% 안 입게 되거든요. 사이즈가 안 맞는데 어떻게 그거를 잘 입겠어요. 너무 잘 하신 선택일 것 같고요. 또 평일에 가면은 차가 안 막힐 수 있거든요. 여유 있는 시간대에 쓱 하고 다녀오시면은 드라이브도 하면서 또 파주 맛있는 거 많잖아요. 맛있는 식사까지 하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정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연을 남겨봅니다. 왼쪽 발목 수술을 하게 되어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도 아니고 세 번째다 보니까 많이 심란하기도 하고 성격이 조금 예민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싶어서 라디오에 신청곡 남겨봅니다. 박은빈의 태양은 떠올라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아, 세 번째 수술이요? 아, 진짜 같은 곳을 세 번이나 수술하시는 건 아니겠죠. 너무나 상심이 크실 것 같아요. 혹시나 또 만약에 일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일적으로도 지장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또 아프긴 또 얼마나 아플까요? 하지만 그래도 맞습니다. 태양은 계속 떠오를 거고요. 우리 혜정님에게도 좋은 날들이 꼭 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해 계시지 마시고요. 일단 회복 잘 하셔가지고 또 일상생활 잘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곡 같이 듣고 오시죠. 박은빈의 태양은 떠올라.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지금 하늘을 보면 우산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우산 잘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은 오늘은 중부지방에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밤에는 전북 북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이 5에서 10mm 정도로 많진 않겠지만 경기 북부, 강원 북부로는 최고 30mm 예상되고요. 천둥, 번개, 또 돌풍이 부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6.6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 27도, 강릉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이제 10월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당분간은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면서 바람 불고 춥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분들 중에 빵이나 쿠키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먹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빵은 구우면 겉은 갈색이고 속은 하얀색으로 변하는데 왜 쿠키는 겉과 속의 색깔 차이가 크지 않을까? 네, 가장 큰 차이는 수분과 두께에 있다고 합니다. 빵은 반죽이 두껍고 수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속까지 열이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오븐에 구웠을 때 겉과 속의 온도 차이가 생기는데요. 그 결과 겉부분은 수분이 빠르게 날아가면서 온도가 올라가고요. 이때 마이야르 반응이나 캐러멜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음식 속 당과 단백질이 열을 만나 갈색으로 변하면서 고소한 향과 맛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빵 껍질이 갈색으로 변하는 건데요. 반면 속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굽는 동안 온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변이 잘 일어나지 않고 하얗고 촉촉하게 남는 거죠. 반면 쿠키 반죽을 생각해보면요. 빵보다 수분이 적고 두께도 훨씬 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속까지 빠르게 전달되고 굽는 동안 수분도 비교적 잘 빠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설탕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쿠키 전체에서 갈변이 일어나면서 겉과 속의 색 차이가 빵만큼 크지가 않은 거죠.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볼까요? 빵과 쿠키의 색깔 차이는 반죽의 수분과 두께 그리고 굽는 과정에서 생기는 온도 차이에서 비롯된다.

브레드의 If 듣고 오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빵과 쿠키의 색깔 차이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 제가 또 한 빵순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단빵보다 맨빵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원래도 좋아하긴 했는데 요즘 빵들이 저한테는 이제 좀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입맛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퀴즈 도망자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0: 아침에 눈 떴는데 한숨부터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1: 도망자들.
0: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사람 많다. 여러분, 여기 어딘지 혹시 눈치 채셨나요? 오늘은 추석에 먹다 남은 새우튀김 먹다가 제대로 된 큰 새우를 먹어보고 싶어서 수산시장으로 도망쳐봤습니다. 오, 저기 수조 안에서 광어 그리고 우럭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네요. 찾았다. 힘차게 움직이는 새우들도 저기 보이네요. 근처 식당으로 가서 바로 먹어볼게요.

0: 와, 소금구이를 먹어보려고요. 바닥에 일단 굵은 소금을 쫙 깔아놨거든요. 이래야지 열이 고르게 전달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소금 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아, 그럼 이제 다 구워진 것 같으니까 하나 먹어볼게요. 아, 어른들이 새우는 바삭하게 구워진 머리가 별미라고 하네요. 진짜 맛있다. 고소해요. 부러우시죠? 그럼 저는 가을 별미를 맛있게 즐겨볼 테니까요. 여러분은 퀴즈 풀어보시죠. 퀴즈의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수산시장이나 식당에서 흔히 보는 수조 속을 헤엄치는 큰 새우는 사실 대하가 아니고요. 이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대하는 양식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육 환경과 질병에 민감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반면 이것은 양식에 적합하고 적응력이 좋아 수조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양식되는 새우로 대하보다 더듬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보리새우, 2번 흰다리새우, 3번 꽃새우, 4번 크림새우. 문제가 좀 어렵나요? 힌트 드릴게요. 이 새우의 이름에 생김새와 관련된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보리새우, 2번 흰다리새우, 3번 꽃새우, 4번 크림새우. 아, 힌트 다 드렸네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함께 들으시죠. 2PM의 기다리다 지친다.
1: 기다리다 지친다. You know?

저는 당연히 다 대야인 줄 알았는데 흰다리 새우는요 이름처럼 다리 부분이 희거나 반투명하게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뭐 뭐든 맛있으면 됐죠. 보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1번 보리새우는요 갈색이나 황갈색 줄무늬가 특징인 새우예요. 흰다리 새우와는 다른 종류고요. 그리고 3번에 있는 꽃새우는 몸에 붉은빛과 흰색 무늬가 있는 작은 새우, 건새우로도 많이 이용됩니다. 그리고 크림새우, 이거는 사실 새우의 종류가 아니죠. 아 맛있겠다. 새우를 튀겨서 소스에 버무려 먹는 요리 이름입니다. 아 배고프네요.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도망지로 떠나보시죠.

출근길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나무들을 보니까 갑자기 이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현빈과 탕웨이 주연의 2011년 영화 만추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작품 속으로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위해 7년 만에 교도소에서 특별 휴가를 나온 여자 애나와 도망치듯 살아가는 남자 훈이 미국 시애틀에서 만나 짧은 시간 동안 서로에게 빠져드는 이야기인데요. 시애틀의 흐린 날씨, 가을빛 풍경, 그리고 외롭고 쓸쓸한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이 계절과 참 잘 어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작품 추억하면서 퀴즈 풀어볼게요. 퀴즈의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영화의 제목인 만추는 말 그대로 늦가을을 뜻하는데요. 가을이 끝을 향해 가면서 단풍도 깊어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찬 기온이 느껴지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24절기 가운데 이런 만추의 계절과 맞닿아 있는 절기가 하나 있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가을이 깊어져 겨울을 향해 가는 시기를 뜻하는 이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영화 만추의 계절적 분위기와 맞닿아 있는 이 절기의 이름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상강, 2번 청명, 3번 동지, 4번 소서. 보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1번 상강, 2번 청명, 3번 동지, 4번 소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하고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0: 만추의 계절적 배경과도 잘 어울리는 절기 이름.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뜻을 가진 절기. 정답은 바로 1번 상강이었습니다. 네, 상강은요. 서리 상자에 내릴 강자를 써서 서리가 내린다라는 뜻을 가진 24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단풍이 가장 깊어지고 또 밤기온이 내려가서 첫 서리가 내리는 늦가을의 한가운데를 의미하고요. 보기 2번이었던 청명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뜻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3번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겨울의 절기고요. 4번 소서, 더위가 시작되는 무렵을 뜻하죠. 근데 저는 이 영화의 내용 사실 기억은 잘 나지 않거든요. 근데 기억에 딱 각인된 하나. 상혜희 씨가 그 트렌치 코트를 입는데 저는 이게 2011년이니까 고3 때였어요. 와, 트렌치 코트 입은 여자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멋있고 분위기가 있구나를 아직도 종종 생각합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만추의 OST였습니다. 알렉스와 제인이 함께 부른 되돌릴 수 있다면 이었어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과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요.
7: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국가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0: 프루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콘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0: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0: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크온 프루지오 대우건설.
2: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3: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윤정빈님. 새 아침 잘 듣고 있는 고1 학생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중간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4일 동안 치니까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네요. 새 아침 듣다 보면 어른들은 학생 시절을 그리워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성인이 되면 이 시절이 그리워질까요? 중간고사의 고통부터 일단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는 펀의 We Are Young 예약합니다 하셨네요. 굉장히 사연이 담백한데 근데 그 안에 감정이 저는 좀 느껴지네요. 아, 추석이 끝나자마자 4일 동안 시험을 치르다니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내일이 끝이니까요. 조금만 더 버티시고요. 성인이 되면 이 시기가 그리워지냐? 네, 물론 그리워집니다. 근데 그게 그냥 그대로 그리워지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미화가 조금 일어나다 보니까 아, 이 고통은 다시 느끼고 싶진 않네요. 저는 그런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도 즐기는 자가 인류니까요. 신전곡 제목대로 네 아직 어리니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졸릴 때 연하게 타서 딱 한 잔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끝곡으로 자넬 모네가 피처링한 펀의 We Are Young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힘듦 다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하루 꼭 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선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모닝 테입니다. 이제 슬슬 작년 가을에 입던 옷들 장롱에서 꺼내고 계시고 계신가요? 재킷 주머니 같은 거 막 뒤져보면요, 구겨진 영수증부터 누군가에게 받았던 명함, 그리고 단골 카페 쿠폰, 뭐 이렇게 뜻밖의 물건들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분이 좋은 건 1,000원, 5,000원, 만원짜리, 5만원짜리 현금 지폐 딱 발견했을 때 아니겠어요?

본격적으로 가을 재킷을 꺼내 입기 전에 주머니 한번 뒤적뒤적 해보시죠. 혹시 작년에 내가 깜빡하고 남겨둔 뜻밖의 선물은 없나 보물 찾기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의 일상 곳곳에도 이런 뜻밖의 행운과 행복이 숨어 있길 같이 기대해볼까요?

다프트 펑크의 Get Lucky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9월 30일 수요일 굿모닝 FM 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아침이라 많이 고되시죠? 저도요. 그래도 행운 곳곳에 숨어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0900번님 저는 곧옷 안주머니에 꼭 10,000원씩 넣어둬요. 그 다음에 꺼내 입을 때 꼭 복권 당첨되는 기분이더라고요. 셀프 선물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해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만약에 없을 때 너무 그럴 것 같은데 아닌가? 그것도 늘 잊고 있나요? 10,000원씩 넣어놔도 그것도 생각이 잘 안 나나요? 잘하고 계시네요. 신애리님이 오늘 생일인데요. 저녁에 셀프 생파라도 하려고 했더니 회식을 한다네요. 뜻밖의 서프라이즈 생파라도 있길 기대해 봅니다. 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생일은 다 한 명이라도 알게 되면은 적어도 케이크 정도는 하지 않을까? 혹시나 모르니까 쓱 한번 흘리시죠. 쓱 한번 흘리세요. 잘 됐네 오히려. 혼자 셀프 생파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축하받는 게 더 좋죠. 축하해요. 생일 너무 축하합니다. 6816님 주말에 남편 가을 재킷 세탁하려고 꺼냈는데 50,000원권 두 장 겟. 아싸. 남편 어떡해. 아, 미안합니다. 남편 입장에서 좀 이입이 되네요. 야, 그 10만 원 왜 거기에 넣어놨을까.

0: 참. 그 주면 안 되나요? 5만 원씩이라도? 알겠습니다. 좋으시겠어요. 10만 원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곳곳에 행운을 예, 건져내는 행복한 수요일, 행복한 9월의 마지막 날이길 바라면서 2시간도 행복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자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나세훈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서 시즌2 매주 전국으로 이원일 셰프님과 먹방 투어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특집 대망의 마지막 편입니다. 와, 그래도 많이 나왔어. 3주간 해도 아직 한창이에요. 기대해 주시고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습니다.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 봄 이렇게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예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쇼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시, 키움증권, SK케미칼, 음주유엔 팀앱들이,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도청, 노무법인 폐,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군산시청, 베스트 슬립과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7: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0: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9: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7시 11분 1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5: 네, 테디 스모닝.
4: 스모닝.
5: 9월의 마지막 날 오늘 날씨는 참 다채롭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 낮에는 늦더위, 늦은 오후부터는 비 소식까지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MBC FM 4U 날씨와 정월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 수도권 강원 북부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 전북 북부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대부분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경기 북부, 강원 북부는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남부 내륙 지방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에 껴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고요. 서울의 현재 기온이 16.7도,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부산 26도, 대구가 28도 예상됩니다. 10월이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뚝 떨어지겠고요. 모레는 또 일부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페이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1등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양,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수요일에 만드볼 퀴즈.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입에서 퀴즈. 지금부터 어떤 노래를 빨리 감기해서 들려드립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요. 귀를 쫑긋 세우고 가사와 멜로디를 캐치 해볼까요? 어떤 노래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가수까지는 안 맞춰주셔도 돼요. 제목만 맞추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리기 위해서 신의 영역 선착순 1등부터 뽑아야죠.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문제 나갈 거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진짜 빨라요. 자, 민영 PD 준비됐죠? 빨리 감기한 노래 들려주세요. 끝났어요. 와, 뭐 이렇게 후루룩 지나가나? 아시겠나요, 여러분? 저 좀 들릴랑 말랑 했는데 그거 맞나 싶긴 합니다. 자, 정답자가 몇 분 계시고 가장 빨리 보내주신 분은 신의 영역은 미니에서 나왔습니다. 미니로 강효준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와, 어떻게 들었대? 아직 눈치 못 챈 분들을 위해서 속도를 조금 느리게, 아주 조금 느리게 해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들린다, 이제 들려. 아, 들려. 자, 굿모닝 FM 선착순 1등에게만 선물 드린 거 아니에요. 다섯 분, 선착순 아닌 다섯 분을 더 뽑겠습니다.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정답성 원곡으로 다 들려드릴 동안 제목을 계속 보내주십시오. 행운의 주인공 다섯 분께는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 노래와 제목이 같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김태리 씨가 아주 명랑한 고등학교 펜싱 선수로 나왔었죠. 이 노래 가사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을 청춘의 사랑을 그렸던 드라마. 재밌게 봤었는데 어떤 곡인지 아시겠죠? 자, 정답성은 자우림의 노래입니다. 듣고 올게요. 바람에 나

드라마 한 편이 쫙 지나갑니다.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어요. 오늘의 정답 빨리 감기한 노래의 제목을 맞춰보는 2배속 퀴즈 자우림의 25, 21였습니다. 정답자 발표할게요. 신애리님이 25, 21 드라마 정말 재밌게 봤어요. 오늘 생일인데 사랑이 가득한 날이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인 분들 많네요. 오늘 6437번님이 자우림 25, 21 그땐 몰랐지 좋은 시절이었다. 그치만 오늘도 제일 젊은 날이라는 거 맞아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 후회하면 안 됩니다. 예, 아, 후회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후회할 필요가 없죠. 예, 최대한 누리자고요.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1: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0: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 톡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7934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절푼 런이라는 신조어 들어봄.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철 굿즈를 사거나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 절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절에 오픈런 하듯이 찾아가는 현상을 절푼런이라고 한대요. 저도 요즘 소원 빌 거 많은데 절푼런 해봐야겠어요. 이런 게 또 있어. 재물 운의 성지로 소문한 이제 봉은사가 있습니다. 봉은사.

아는요 평일에도 오픈런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하고요. 요즘 절에서 판매하는 굿즈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할 정도입니다. 다들 어떤 바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노력이면 예, 다 이루어질 거예요. 7934번님 초코과자 드립니다. 변광석님, 어제 북한이 내보내기 작전 실패한 기사봄. 그래서 오는 금요일에 자체 시작할 그물을 이용해서 다시 내보내기 시도를 한다는데요. 잘 성공해서 북한이가 넓은 바다로 되돌아갔으면 합니다. 하셨어요. 10월 2일에 그물로 다시 이제 구조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북한이는 이제 부산에 있는 상어인데 무사히 가야지. 북한아, 가야지. 가기 싫어? 싫으면 빨리 얘기해. 잘, 예, 이상이 되기를. 변광석님, 막대과자 드립니다. 어제 보니 이슈 계속 보내주세요. 그동안 이클립스의 런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Eclipse, Run Run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까요? 8610번님 직장에서 몰래 핸드폰 하다가 톰 크루즈 만난 거 봄? 톰 크루즈 일행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바닥에 웅크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여성 직원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다가가서 말을 걸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냥 쉬면서 핸드폰 하고 있었대요. 웃긴 해프닝이지만 톰 크루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하셨습니다. 아 세상에. 너무 웅크리고 보고 있었어. 주저앉아가지고. 근데 진짜 우리 톰 형 마음 따뜻하다. 아 톰 형 최고. 8610번님 바나나 맛 과자 드립니다. 0486번님 안세영 선수 금메달 딴 거 봄?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사상 첫 2연패래요. 국뽕이 차올라요. 자랑스럽네요. 예 봤습니다. 아 최고의 진짜 선수예요. 아니 진짜 안세영 선수는

오랫동안 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더더 레벨업을 더 하는 것 같아. 와, 적수가 없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0486번님 초콜릿 드립니다. 7608번님 아시안게임 역도 경기 봄 남자 110kg 체급에서 이라크 선수가 인상 219kg을 들어올리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세계 신기록이 218kg인데 그걸 깼어요. 우리나라 박혜정 선수도 여자 86kg 체급에서 멋지게 본인 기록을 깨면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보면 볼수록 멋진 역도 같아요. 진짜 단순한 건데 무거운 거 들어올리는 건데 아 여기에 단순함을 넘어서는 진짜 감동이 있습니다. 와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그리고 대회 나와서 기록을 깨는 건 진짜 너무너무 울컥하는 것 같아. 멋집니다. 7608번님 소세지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저도 얼마 전에 봉은사 갔었는데 지금 날씨에 진짜 추천을 드려요.
5: 너무 좋군요.
6: 네, 근데 원래 가면 제가 되게 어린 축이었거든요.
5: 예.
6: 근데 이번에 갔더니 다 저보다 어린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다 커플들. 네.
5: 핫한 게 핫한 것
6: 같아요. 네, 그런가 봐요. 네. 지금 도로 위는 대부분 평소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행담도유계소 일대 작업해서 밀리고요.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도심 방향은 차들이 훅 늘어서 고척교에서 목동교까지 밀려있고요. 외곽 쪽은 안양교에서 금천교까지 지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0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46분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도로 강일 진입로에 사고 있어서 일대 혼잡한데 본선은 많이 밀리진 않습니다. 판교 쪽은 계양에서 송내까지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와요. 지난번에 그 샀다고 했던 자켓들 네. 한번 입고 다시 넣었잖아요.
1: 그렇죠.
0: 다시 꺼냈어요?
1: 일단 꺼내는 왔는데 아직 눈치만 싹 보고 있습니다. 낮에 너무 더웠잖아요.
0: 그러니까 이게 해가 쫙 비치면 네. 뜨거워.
1: 그러니까요.
0: 아, 이거 옷 참 입기 쉽지 않은 계절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슬슬 꺼내서 좀 입어요. 이번에는
1: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 눈치 안 보고 꺼내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0: 네. 그러니까요. 아, 가을 만끽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네요.
1: 그러니까
0: 네,
1: 말입니다.
0: 쉬운 게 없습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파이팅 해야죠.

0: 깨알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10월이잖아요. 이 10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꽤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이런 꿀팁 중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1: 네, 먼저 교통 분야에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내일 10월 1일부터 KTX 등 철도 승차권을 출발 2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출발 한 달 전부터 예매가 가능했잖아요. 이 때문에 항공권이나 숙박은 미리 예약을 해도 기차표는 한 달 전에야 살 수 있어서 여행 일정을 짜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특히 국내 이동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도 컸는데요. 앞으로는 철도 승차권도 두 달 전부터 예매할 수 있습니다.
0: 야, 앞으로는 그럼 여행 계획 조금 여유 있게 세울 수도 있겠네요.
1: 네, 반면에 이 버스 이용객들의 교통비 부담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운임 상한이 각각 9% 인상이 되거든요. 2023년 7월 이후 약 3년 만인데요. 버스 이용객과 노선은 줄어드는 반면에 운송 원가는 오르면서 이 버스업계의 운영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다만 모든 버스 요금이 일괄적으로 9%가 오르는 건 아니고요. 운임 상한은 버스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운임이기 때문에 실제 요금은 노선과 지역별 절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0: 네, 평소에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10월부터 요금 인상될 수도 있는 점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 소식입니다. 10월부터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됩니다.
0: 이런 거 좋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1: 네, 먼저 청년특례 전세대출 보증이 달라지는데요. 이 지원 대상이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 소득 기준은 연 7천만 원 이하로 유지가 되는데요. 다만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소득이 아니라 이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이고요.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0: 지원 대상도 확대가 되고 신혼부부는 소득을 따지는 방식도 달라지는 거군요.
1: 네. 그리고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도 완화가 됩니다. 이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 대출인데요.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했지만 이 10월부터는 합산 소득이 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대출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준이 추가가 됩니다. 결혼으로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 새 기준은 10월 19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권에 적용됩니다.
0: 네, 결혼했다고 대출 조건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일 뭐 이런 건 좀 줄어들겠네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뀐 기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설악산에 단풍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작년보다 나흘이나 빨리 관측이 됐다고 해요.
0: 와, 이제 곧 있으면 울긋불긋 빨갛게 물든 산 볼 수 있겠네요.
1: 네, 기상청은 산 정상부터 20% 정도 단풍이 되면 첫 단풍이 관측됐다라고 보고요. 산 전체의 80%가 물들면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보는데요. 설악산의 경우 10월 19일쯤 단풍이 절정에 이르겠고요. 북한산 는 11월 1일, 가을 단풍 명소인 내장산은 11월 10일, 그리고 무등산은 11월 11일에 절정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네, 산마다 단풍 시기가 조금씩 다르니까 나들이 계획 세울 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1: 네, 단풍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상 단풍 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이 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한반도 단풍 절정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수목원이나 공원, 산, 관광지 등 가을 나들이 장소의 주소나 건물 이름을 검색하면 그 지역의 예상 단풍 절정일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국가생물종 지식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신 뒤에 식물 계절 관측 서비스에서 관측 기록, 계절 예측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 단풍 보러 가실 때 참고하시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해요. 그래서 나들이 가실 때 겉옷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0: 네, 7633번님, 오, KTX 이제부터 두 달 뒤 거도 예매할 수 있군요. 12월 초에 국내 여행 가려고 하는데 미리미리 예약해야겠어요.
1: 오, 여행 어디로 가시게요? 부럽네요. 김혜미님이, 와, 내일부터 단풍의 계절 10월이네요. 산과 들이 아름답겠네요.
0: 네, 김정현님도 단풍 예쁘겠다. 기대해, 기대해.
1: 아하. 자연을 눈에 담을 정도의 어떤 여유들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진짜 예쁜데
0: 네.
1: 예, 그런 여유가 참 생기지 않는 게 속상하기는 합니다만 10월 됐으니까 한번 담아보시죠. 깨알 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반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반반 밝은 에너지를 가진 분들의 참가를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 원 상당의

0: 구리에 사는 6살 아들의 아빠이자 남편 박준용입니다. 오늘 아내 생일이기도 하고요. 내일부터 일주일간 저희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는데요. 아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번번한 퀴즈 참가하게 해주세요. 하셨는데 참가하게 됐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밤 넘고 치킨도 먹자 바라바라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경기도 구리에 살고 있고 6살 아들의 아빠이자 그 남편인 박준용입니다.
0: 아, 준용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아내 생일이에요, 그러면.
1: 네, 생일입니다.
0: 생일날은 어떻게 보내요?
1: 매년 아직까지 매년 미역국 끓이고 있고요.
0: 와.
1: 그리고 아침에 미역국 끓이고 이제 뭐 저녁에 맛있는 것도 먹고.
0: 뭐야?
1: 원래 선물을 좀 작은 거라도 해주는데 오늘은 좀 준비를 못했습니다.
0: 아, 그래요? 아, 그럼. 네. 근데 내일부터 여행이니까 사실. 그리고 네.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선물일 수도 있지.
1: 그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어, 근데 너무 스윗하네요. 지금까지 계속 생일마다 미역국을 직접 끓여주셨어요.
1: 예, 뭐 다른 부분에서 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미역국이라도 끓이자. 세상에. 그런 생각으로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0: 너무 멋지네요. 너무 멋져. 이거 그냥 계속 지키시면은 평생 내 생일에 미역국 끓여준 남편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와, 준용님 많이 본받습니다 제가.
1: 예. 아, 다른 분들도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0: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준용님. 예, 우리 다 지금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1: 네. 자,
0: 제주도 여행 이제 떠나실 건데, 오, 제주도 너무 좋겠네요. 뭐 하실 계획이에요?
1: 아, 사실 제가 그 3일 날 네. 친구랑 그 트레일러닝 대회가 있어서.
0: 아, 대회가 있으시구나.
1: 네, 그것도 나가고 그리고 제주도에 지인분들이 이제 좀 계신데
0: 네.
1: 뭐 늦은 여름 휴가 겸해서 이제 가을 휴가라고 해야겠죠?
0: 네.
1: 뭐 지인분들도 보고 그리고 여기저기 좀 못 다녔던 데도 다니고 하려고 그리고 아이랑은 좀 카트도 타보고 이번에 좀 그렇게
0: 좋다 좋다.
1: 예, 재밌게 지내고 오려고요.
0: 너무 좋네요. 아, 풍성한 여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여행 전에 저희 반반한 퀴즈의 성공이 아주 기쁜 어떤 시작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퀴즈 자신 있으세요?
1: 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죠.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반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들어갑니다. 제한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어요. 준비되셨을까요?
1: 네.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자. 60 나누기 3은?
1: 안 들렸어요.
0: 60 나누기 3. 60 나누기
1: 20.
0: 3. 예스. 고모를 영어로 하면? 고모.
1: And?
0: 혹시 나 너 좋아하냐? 이 대사가 나온 드라마 제목은? 하나.
1: 미안하다 사랑한다?
0: 아니요. 네 글자. 모르면 패스.
1: 패스.
0: 고려 마을 원나라에서 무릭점이 가져온 씨앗은?
1: 목화.
0: 사자성어예요. 해당되는 모든 일. 사사?
1: 뻥건.
0: 이 노래의 제목은 미칠 듯 사랑해.
1: 보고 싶다.
0: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사상 최초로 2연패를 달성한 선수는?
1: 안세영.
0: 속담 도둑질을 해도 이것이 맞아야 한다에서 이것은? 도둑질을 해도 이것이 맞아야 한다.
1: 패스.
0: 최근 부산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화제가 된 상어의 애칭은?
1: 북항이.
0: 지난 월요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나라와 친선 경기를 펼친 나라는?
1: 우루과이.
0: 자, 다시. 혹시 나 너 좋아하냐? 이 대사가 나온 드라마 제목.
1: 아, 남자 주인공은.
0: 이민호.
1: 상속자들?
0: 맞아. 좋았어요. 여기까지 정답하죠. 예, 정답하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아, 좋아요. 자,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맞으면은 거의 만점이었어요? 열 문제 중에 아홉 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뭐야, 만점 나올 뻔했네요. 야,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 앤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잘 몰랐던 한 문제. 도둑질을 해도 이것이 맞아야 한다. 뭘까요?
1: 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0: 아, 그래? 손발이 맞아야 한다. 손발.
1: 아, 손발.
0: 아, 쉬운 거였는데 맞아요. 네.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자, 너무너무 퀴즈 잘 푸셨고, 상식이 풍부하신데.

0: 자, 이제
1: 감사합니다.
0: 예,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아, 예, 뭐 와이프 사랑하고 우리 아들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건강하게 앞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리고 아내 생일이니까 그리고, 또 예.
1: 네.
0: 생일 축하해.
1: 아이도 행복하시고요.
0: 저도요? 아, 저도 행복하겠습니다. 준영님.
1: 네.
0: 예, 멋지네요. 멋지시고 제주도 여행도 잘 다녀오시고 또 저희 사연 보내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감사해요. 보내드릴게요. 안녕.

덤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우루과이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우루과이에서는요 커피나 물보다 이 차를 더 많이 마신다고 해요. 거리에서도 이 차가 든 보온병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예르바 잎을 우려서 만든 남미의 전통 음료인 이 차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마테차, 2번 오빠차, 3번 바나나 차차. 어렵죠? 예, 어려워요. 하지만 아시는 분들 빨리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뽑을 거예요. 화장품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바로 발표합니다. 모모랜드 바나나 차차.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

0: 스포츠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덤덤덤덤덤덤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우루과이 사람들이 물과 커피보다 더 많이 마시는 차, 정답은 바로 1번 마테차였습니다. 전성희님이 정답은 1번 마테차. 바나나 차차 노래 나오니까 초사 딸 학교 안 가고 춤추고 있어요. 어떻게 어여 가자 하셨는데, 오, 초등학교 4학년이면 다 컸는데 그래도 순수함이 아직도 있네. 너무 예쁘다. 얼른 가 빨리. 3309번님 1번 마테차. 날이 쌀쌀해졌네요. 따뜻한 녹차라도 한잔 해야겠어요. 건강하세요. 크, 녹차 좋다. 녹차하니까 갑자기 저거 먹고 싶네. 저거 생선 녹차 보리굴비. 그래 보리굴비. 아, 미안합니다. 먹는 얘기 오늘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좀 해봤습니다. 두 분 포함해서 맞춰주신 다섯 분 저희 선정해서요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보이닉스트 도어의 애니멀 띄워드리고요. 잠시 후 3부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말을 곱게 하면 예쁨 받는다. 영국 소설가 조지프 콘래드도 말했었죠.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라 올바른 말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단어와 말 본세가 나쁘면 소용없단 얘긴데요. 실제로 미국의 한 헬스케어 기업이 경영 우수상을 받은 적 있는데 그 비결이 좋은 말쓰기였답니다. 특히 공격적인 말, 사내에서 저격한다, 제거한다 같은 표현을 안 쓰니 구성원들끼리 기분 상하는 일이 훨씬 줄더라. 그 덕에 일도 잘 돼서 성과가 좋아지더라. 말 되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중하역 가까이
4: 새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집
4: 드디어 라온.
3: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4: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3: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요해.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연남동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이현준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테일러 커피라고 하고요. 17년째 운영 중인 스페셜티 카페에서 일하러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스터리 카페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작한 카페라서 블루리본을 지금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저희 카페의 장점은 기본을 충실하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표 메뉴는 크림 모카라고 하는데, 라떼 위에 크림이 올라가 있는 제형을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그게 대표 메뉴라서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 직업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제가 먹기 싫은 거는 고객한테도 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가장 맛있는 커피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강아지가 지금 많이 아파요. 얼른 다리 수술을 하고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해버 굿 데이.

아직 같아요. 느낌이 와. 바리스타 이현준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을 했습니다. 커피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확 느껴지고 여기 핫하다면서요? 예, 핫하다면서요. 그래요. 저희가 선물로 요 굿 메시지 하면 커피 쿠폰 드리거든요. 근데 이 커피집에 커피 쿠폰 드리기가 민망했다는 민용 PD의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아, 내려주는 커피 저도 한번 맛보러 가겠습니다. 반려견 아프다고 하셨는데 얼른 또 건강해지길 함께 기도합니다.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늘 기다리고 있어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0: 행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슬픈 영화만 보면 들고 있던 콜라가 젖을 만큼입니다.
1: 뻑쳐져.
0: 감성적인 남자. 네. MBC 이휘준 감성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휘준입니다. 아, 예. 예, 콜라도 젖어요.
0: 콜라도 젖어. 네. 휘준 아나운서는 최근에는 눈물 흘린 적 있어요? 아,
1: 최근에 그 최민식 씨, 한소희 씨 나온 인턴이라는 영화를
0: 최근에 보셨어요?
1: 네, 명절에 봤는데. 예. 최민식 씨가 연기를 정말 그 은퇴 후에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그렇게 어머머머 딱 연기를 잘하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
0: 재밌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0: 자체
1: 봤어요.
0: 자체 평점 몇 점 줍니까?
1: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5점 만점에 한 4점 정도 와~ 드립니다.
0: 아, 요즘 네. 한국 영화 다 재밌네요.
1: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눈물 잘 흘리시는 분들은 저처럼 콜라 졌습니다.
0: 세상에. 효자다, 효자야.
1: 진짜 깜짝 놀랍니다. 아, 진짜.
0: 이런 효자가
1: 최민식 씨 연기 정말 잘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0: 명절에 용돈이나 좀 드리지.
1: 그거는 이제
0: 아무나만 효자고
1: 유의하겠습니다.
0: 네. 저희는 언어 유의.
1: 아, 언어 유의. 해야죠. 용돈 유의 아니고.
0: 시작해 볼까요?
1: 자,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여러분 보내 주시고요. 오늘 유의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 보시죠.
0: Let's go. 야, 이휘순, 너 요즘 썸 탄다는 그 연하남이랑 잘 돼가냐?
2: 아, 원일이?
0: 어, 그 원일이 원일이.
2: 아, 원일이. 안 그래도 아까 나한테 문자 보냈다.
0: 오, 그래. 뭐라고 보냈는데?
2: 볼래? 어. 자, 이거 봐봐. 자, 읽어봐봐. 읽어봐.
0: 자, 누나, 저 어제 불멍하는데 매캐한 연기 사이로 자꾸 누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1: 어때 어때? 나한테 완전 푹 빠진 거 같지?
0: 참, 야, 빠지게 뭘 빠졌냐? 맞춤법도 틀리고. 야, 별론데.
2: 응? 맞춤법 어디?
0: 여기 봐. 여기 매캐한. 이 맞춤법 이게 아니야. 매랑 캐의 모음이 아이가 아니고 어이. 매캐한 이렇게 적어야 돼. 야, 안 되겠다. 야. 얘 별로다. 너 만나지 마라.
2: 아니, 야, 김우경 너 갑자기 왜 그래?
0: 아니, 갑자기가 아니고 얘 그래. 좀 만나지 마.
2: 왜? 뭐야? 네가 뭔데?
0: 아니, 내가 너 좋아하니까. 어?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2: 갑자기? 어? 뭐야?
1: 밖에 작가들이 소리를 지었어요. 아, 예. 우와. 아니, 뭐야 이거?
0: 저는 이런 로맨스 연기 오랜만에 해봐요. 아, 진짜로. 아, 너무 오랜만에 해봐. 와, 나 원래 이런 거 잘하는데 네. 어떻게 하다 난 태순이로 그렇게 그래가지고
1: 정정 시켜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1: 자, 오늘 우리가 유해 우리 말 매캐하다의 올바른 표기입니다. 오늘 상황극에서 휘순이가 썸 타고 있는 연하남 원일이의 문자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호경이가 거기에 적힌 매캐한이라는 단어를 보고 매캐 모음이 둘 다 아이가 아니라 어이가 맞다고 지적을 했는데 좀 질투가 많이 난 것 같죠.
0: 아, 질투 많이 났네.
1: 하지만 호경이도 안 되겠어.
0: 왜?
1: 둘 다 맞기 때문이야.
0: 아, 진짜로?
1: 호경이 안 돼.
0: 야, 호경이 아는 척 했는데 얘 모르네. 얘도 안 별로다. 야, 만나지 마라.
1: 안 돼. 차차. 차.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예. 자, 발음 만들어선 구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철자를 좀 짚어드리면은 양성 모음끼리 만난 매캐한. 이건 둘 다 이제 아이를 씁니다. 매캐. 매장할 때 매. 캐나다 할 때 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성 모음끼리 만난 매캐한. 매캐. 어이를 씁니다. 둘 다. 어. 맥이 할 때 맥, 케이크 할 때 케. 이렇게 씁니다. 네, 재밌는 거는 연기나 곰팡이 따위의 냄새가 약간 맵고 싸할 땐 양성 모음끼리 만난 매캐하다 쓰고요. 그 냄새가 좀 더 강할 때 이럴 때는 음성 모음끼리 만난 매캐하다. 이렇게 씁니다. 네, 어이로 매캐하다. 네. 자, 둘 다 표준어지만 이게 냄새가 맵고 싸한 정도에 따라 좀 구분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0: 근데 참 한글 참 신기해요. 어휘로 쓰니까 조금 더 쾌쾌한 느낌 나.
1: 그렇죠.
0: 더 매울 것 같은 느낌 나.
1: 또 심지어 음성 모음이야.
0: 음성 모음이라.
1: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0: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1: 네.
0: 자, 매캐하다 보다 지금 반응들이 갑자기 소리 질러서 시끄러웠다. 소름 돋았다.
1: 난리 났다. 난리 났다.
0: 원일이 사귀지 마라. 밥값 많이 든다. 뭐
1: 아, 밥값 많이 든다.
0: 이런 의견들이 오고 있습니다.
1: 네.
0: 아, 재밌네요. 자, 오늘도 언어위 덕분에

0: We are the night, 별, 불, 밤 듣고 오셨어요. 잠시 후에는 MBC 나세훈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수요일 4부 넘어가면 맛쟁이 신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쩝쩝 박사 이완일 셰프님과 매주 전국으로 미식 여행 떠나고 있는데 제주도에 아직 머물러 있어요. 마지막 편이거든요. 함께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IS동서, 음주유엔 티맵 대리, 샘표식품 주식회사, 코끼리베이글닷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우유협동조합, 브레이브 모바일과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0: 가면 집으로 굿길베이글.com.
1: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1336 1336 1336 1336.
4: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5: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 다음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배려처럼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다음 환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6: 환자 경험 평가는 입원 중 겪은 일을 환자분이 직접 들려주는 조사입니다. 9월부터 11월 병원에 입원하신 경험이 있다면 퇴원 후 휴대전화로 안내가 갑니다.
1: 겪으신 일을 들려주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6: 당신의 참여로 의료 문화가 더 나아집니다.
1: 환자 경험 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6: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나아요. Now you.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7: 찰리 푸스, Whatever's Clever World Tour.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찰리 푸스의 첫 스타디움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고향종합운동장에서 찰리 푸스의 수많은 히트곡과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찰리 푸스 10월에 See you again.
8: 8시 15분 39초 4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9: 네, 오늘 9월의 마지막 날. 9월은 늦더위를 남기고 10월은 찬바람을 데려오겠습니다. 두꺼운 가을 옷 미리 꺼내두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정월입니다. 오늘 하늘은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지방으로는 늦은 오후부터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밤사이 5에서 10mm 정도, 일부 북부지방으로는 최고 30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8도, 오늘 낮 기온은 26도, 대구가 28도 예상되고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12도, 내일 낮 기온은 20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체감온도는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 이남 내륙지방으로는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서울이었습니다.

0: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나세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나세훈입니다.
0: 네, 오늘 또 상큼한 셔츠를 또
1: 입고
0: 오셨어요.
1: 아. 요새 날씨가 이래서 옷을 고르기가 좀 쉽진 않아요.
0: 아니, 근데 옷들이 다 너무 깔끔하고 멋지세요. 좀 쇼핑 같은 거 어떻게 혼자 좀 하시나요?
1: 저희가 보통 이제 그 남녀 쇼핑 행태가 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온라인 쇼핑 좋아하고
0: 아, 그러시구나.
1: 비교하고 간접 보는데 아내는 첫 번째 매장에서 바로 사라.
0: 야,
1: 시간이 아깝다. 뭐 이런 주입니다.
0: 대부분 거꾸로인데.
1: 네.
0: 야, 그래서 그런지 옷 센스가 너무 좋으세요. 자, 오늘도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뉴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절대 1강, 지뢰 파장, 정보 카르텔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번째 키워드 절대 1강입니다.
1: 아, 기분 좋은 소식인데 배드민턴 네. 안세영 선수 얘긴데요. 너무 잘해요.
0: 맞습니다.
1: 네, 역사적인 기록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0: 네, 안세영 선수가 어제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3위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를 2대0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4년 전 항저우 대회 때 금메달에 이어 사상 첫 2연패라는 새 역사를 쓴 건데요. 결승전 첫 게임 초반에는 야마구치 선수가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경기를 주도하기도 했는데 금세 안세영이 특유한 이 정교한 스트로크로 야마구치를 코트 구석구석으로 몰아세웠고 흐름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1: 예, 이게 좀 압도적이라 가지고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네. 기록은 어떤가요?
0: 네, 안세영은 이번 아시안게임 32강전을 20분, 16강전을 35분, 세계 5위 선수와도 이 8강전을 35분 만에 끝냈습니다.
1: 이야,
0: 천적이라고 불리는 게 천유페이 선수인데 이 선수하고 준결승에서 만났는데 이것 역시 40분 만에 마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1: 와.
0: 이로써 올해 치른 57경기에서 단 한 번만 패배하고 그래서 승률이 98%가 넘는 경이로운 기록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절대 1강의 면모를 보여줬는데 배드민턴에선 여자 복식 세계 랭킹 2위 이소이 백하나조 역시 세계 1위인 중국 류성수 탄인조를 격파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자 복식 금메달은 2002년 부산 대회 이후로 무려 24년 만입니다.
1: 이야, 24년 만에 금메달 축하드립니다. 육상 계주 대표팀이 동메달을 뺏길 뻔한 일도 있었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일요일인 28일이죠. 육상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이 결선에서 38조 43의 한국 신기록으로 중국 대만에 이어 세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1: 네.
0: 3위 기록을 냈으니까 동메달을 받은 게 마땅한데 홈페이지에는 4위로 통과한 태국이 동메달을 딴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1: 에이?
0: 대회 조직위는 막상 이유도 정확히 설명을 하지 않았고요. 대표팀이 항의하니까 자정이 지나서야 한국의 동메달을 확정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기 진행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건데요. 전날 예선에선 배턴 전달 때 구역을 벗어났다고 우리 대표팀을 실격 판정했는데 대표팀이 항소를 해서 간신히 결정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1: 뭐야 속상한데요.
0: 네.
1: 오늘 유도와 양궁 경기 있습니다. 기분 좋은 또 금메달 소식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지뢰 파장입니다.
1: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현장 조사 계속되고 있는데 새 소식 또 들려주시죠.
0: 네, 우리 군과 유엔사령부가 어제 3일차 현장조사에서 북한 지뢰 한 발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폭발 현장 뒤쪽 1m 정도 부근에서 지뢰를 발견했고 이 지뢰는 기존에 장병들이 목격했다고 말했던 지뢰와는 다른 지뢰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뢰는 갈색의 벽돌 같은 모습의 사각형 모양이었는데요. 지난 21일 우리 장병을 상하게 만든 이 두 발의 폭발 지뢰 그리고 우리 장병들이 철수 과정에서 봤다고 한 북한 지뢰 그리고 이번에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지뢰까지 최소 4발이 현장 부근에 있었던 셈입니다.
1: 예, 처음에는 북한 목함 지뢰라는 말도 나왔는데 지금은 수지 반보병 지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0: 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예. 수지는 플라스틱, 반보병은 사람을 겨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만든 플라스틱 대인 지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로 만든 이 목함 지뢰보다는 내구성이 강한데 북한은 1969년부터 운용해온 지뢰라고 하고요. 서로 1~2m 거리에 네 발의 지뢰가 몰려 있었던 점 그리고 새로 발견된 지뢰도 땅에 묻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에 쓸려서 내려온 그런 유실 지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묻어든 매설 지뢰라고 봐야 합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이 지뢰 위로 풀이 자라있던 점을 볼 때 최소 1년은 지난 지뢰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1: 예, 북한 매설로 판정이 되면 우리 장병이 크게 다친 만큼 그냥 이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고 북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구체적인 상응 조치가 뭐냐 이 질문에 대해선 그것 또한 작전이라면서 말을 아끼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만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 2015년에 북한 목함지뢰 사태 때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거든요. 현재는 관련 장비가 철거된 상태라서 같은 방식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예.
0: 강 장관은 북한 소행이 확정되면 유엔사,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할 부분도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1: 예, 정치권은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시끄럽다면서요?
0: 네, 일단 정부 여당은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는 하면서도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도 이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야당을 겨눴습니다. 또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

0: 정준 의원은 폭발 지점이 평소 수색 작전을 하던 지역이 아니라서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야당만 공격한다고 맞받았고 또 진선중 위원장에 대해서도 상해 목적이 아니면 졸업 목적이었냐 이렇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야당은 국회 국정조사 대규모 장외 집회로 이 이슈로 전국을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1: 네, 북한이 이례적으로 자신들 소행을 부인하는 입장을 빠르게 또 냈네요.
0: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죠.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북한 지뢰라는 우리 발표가 자작 광대극이라면서 남한이 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국경 일대에 요새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건 철저한 주권 행사일 뿐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폭발 지점이 국경선에 가까워서 도발 의도가 있었느냐는 전문가 평가가 엇갈리긴 하지만 북한 지뢰라는 점은 의견이 일치하거든요. 이번 담화는 책임론에서 먼저 선을 그어두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1: 예,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정보 카르텔입니다.
1: 뭐 마약 카르텔 이렇게 카르텔은 이렇게 붙는데 정보 카르텔 어떤 소식이에요?
0: 네, 이 자본시장에서 반복해서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폐쇄된 모임, 카르텔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정보 카르텔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30, 40대 금융 엘리트들로 서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인연을 맺은 사이고요. 각자 사모펀드 운영사와 상장사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1: 뭐 단순히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거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어떤 점들이 불법이었던 거예요?
0: 네, 이들은 각자 회사에서 인수합병, M&A라고 하잖아요. 인수합병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예.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대상 회사의 내부 정보를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이 중 주가에 도움이 될 만한 호재성 미공개 정보가 있으면 이걸 5년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당국이 확인한 건 5개 종목인데 가족들, 지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10여 명이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놓고 정보가 공개되면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벌어들인 부당 이득이 20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1: 와우.
0: 당국은 2년간 추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1: 예.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보면 안 된다는 건 이 금융권 종사자 누구나 아는 건데요. 엄격히 규정을 지켜야 할 엘리트들이 이를 벌였습니다. 금융 선진화, 불법이어도 돈만 벌면 된다는 행태부터 엄단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1: 네. 나지원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요일에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손버의 홈 레커 띄워드리고요. 이원일 셰프님이랑 맛쟁이 신사 시즌2 4부로 돌아올게요.

0: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국가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1: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 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2: 야, 시원하다.
1: 백년가게 맛집
3: 횡성 새말 토종 순대.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5: 자, 지금 이 시간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오늘 정체가 심한 편은 아닌데요. 고속도로에 몇 곳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행담도유기소 부근에 작업이 있고 고장차도 있어서 두 개 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한 개 차로로만 지나면서 송악에서 행담도유기소까지 5km 구간이 많이 밀리니까요. 당진이나 송악에서 다른 길로 우회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후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목포 쪽은 비봉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립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 쪽 목포 3터널 부근 3차로에 자고 있습니다. 일대부터 광남까지 지체고요. 안성방향은 고덕터널에서 초이, 용인 일대 2km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양지터널 1차로에 자고 있어서 용인부터 6km가 지체고요. 반월터널에서 부곡 구간도 속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때는 신사지만 양복을 열면 세상의 모든 음식이 줄줄이 나오는 마술사가 됩니다.
1: 냠냠신사 젠틀맨 2-on-1
0: 저주 박사 닥터 테이스티
1: 우리는 멋쟁이 신사.
0: 9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1: 어, 그러네요.
0: 예, 진짜 시간 금방 갑니다.
1: 시간 너무 빠르다.
0: 곧 크리스마스예요. 9월 한 달 이분 덕분에 아주 야무지고 배부르게 보냈습니다. 이원희 셰프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이번 달도 야무지게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네요. 네, 아, 준하형 보고 싶다.
0: 준하형님, 아 우리 준하형님 진짜 네. 제대로 멋쟁이 멋쟁인데.
1: 네, 진짜로요. 아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또.
0: 멋쟁이요?
1: 네.
0: 아 저희끼리 하기도 벅차요. 준하형 오시면은
1: 난리 나겠죠.
0: 예,
1: 진짜
0: 시간이 네.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못 모십니다. 저희끼리 합니다. 네. 멋쟁이 시즌 시즌 2 바로 들어갑니다.
1: 좋습니다.
0: 예, 지금 3주간의 제주 일정인데
1: 네.
0: 와, 지난주까지도 맛집을 다 소개해 못했어요.
1: 우선은 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직 저희가 서쪽 남겨놓고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여러분들 아, 우선은 먹고민 빨리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주 좋습니다. 먹고민 상담소 여러분들 이럴 때 뭐 먹지 싶은 고민들 보내주시면 네. 셰프님이

0: 상황에 딱 맞는 처방 레시피 기가 막히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도착한 고민 사연 바로 소화해볼까요?
1: 네. 신유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고3 딸 9월 모의고사 도시락을 연습 겸 싸줬는데요. 11월 수능 당일 도시락 메뉴는 뭘 해야 할지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0: 아, 이런 것도 고민이 야, 되겠구나.
1: 이거 진짜 어쨌든 고3 이 수능 수험생들을 두신 분들한테는 지상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뭘 싸주나.
0: 이거 네. 저도 생각을 해보면 네. 전 수능 두 번 봤거든요.
1: 네.
0: 그때 중간에 이제 1, 2 언어 수학 이제 끝나고 수리 끝나고
1: 맞아요.
0: 도시락 딱 먹을 때 힐링돼.
1: 네. 아 힐링돼요.
0: 힐링돼. 왜냐면 친구들 다 모이거든.
1: 아.
0: 그래서 언어 어땠니? 뭐 수리 어땠니? 너 뭐 괜찮았니? 하면서 먹으면서 힐링을 좀 하는 그 마음을 좀 푸는 시간.
1: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하고.
0: 그렇죠. 네. 도시락 고민 될 것 같아.
1: 저는 그 맛쟁이 신사 답지 못하게 수능 당일날 음식을요 한 3분의 1밖에 못 먹었어요. 긴장되더라고. 긴장. 되게 실망했나 봐요.
0: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긴장돼서 많이 들어갔던데.
1: 왜냐면 너무 긴장돼가지고.
0: 진짜.
1: 많은 분들이 이 비슷한 고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한번 여쭤도 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하게 되면은 뭘 싸줘야 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거는요.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가 이 음식을 먹고 나서 졸음이 오지 않을까가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0: 그것도 좋은 포인트네요.
1: 네네. 네. 실은 저희 어머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 먹었었던 도시락 메뉴들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밥을 현미밥을 싸주셨어요. 네. 혈당 너무 빠르게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서 늘 항상 고민하셨으면 좋겠는 거는요. 먹고 나서 졸음이 오지 않도록 식사 구성을 잘 해주시는 거. 특히나 밥을 만약에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요. 밥도 조금 무르게 익혀주세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 빠르게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반찬들을 준비할 때 너무 식이섬유가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예요. 네, 그래서 식이섬유가 너무 많으면 그게 또 소화하는 데 좀 오래 걸리니까
0: 맞아.
1: 네, 그런 것들 조금 피해주시고 단백질 같은 거 먹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혈당이 조금 덜 오르게 해주는 거를 GI지수가 낮은 음식들을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GI 개수가 낮은 음식들의 대표 주자가 바로 생선이랑 닭가슴살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다이어트 메뉴처럼 뭐 닭가슴살을 뻑뻑하게 싸주시라는 게 아니고요. 닭가슴살을 살짝 가서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생선 같은 것들을 같이 맛있게 조림을 하거나 구워서 내어주시면은 GI 지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거를 조금 느리게 갈 수 있어서 졸음 방지에 굉장히 좋다. 이런 것들을 좀 꿀팁으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엄청 과학적으로 해주시니까 더 마음 편하네요.
1: 왜냐면은
0: 맛이 뭐가 중요해 이때.
1: 왜냐면 수능이라는 날짜가 정말 그 아이가 거의 십몇 년을 준비한 시간을 보상받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졸음이 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너무 좋네요.
1: 네.
0: 이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 네.
0: 저는 또 체질 검사 또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1: 그래요?
0: 왜냐면 제가 이제 목 체질인데 네. 해산물류를 먹으면
1: 네.
0: 화장실이 이슈가
1: 맞아요.
0: 생겨요.
1: 그런 이슈도 되게 중요해요.
0: 이게 체질별로 그런 게 또 중요해요. 네. 얼마 땀이 나.
1: 그럼요. 이제 부모님이시니까
0: 네.
1: 네. 부모님들은 그런 체질도 또 다 아니까 피해하시는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소개해드렸습니다.
0: 맞아요. 몸에 잘 맞는 음식들로 챙기는 게 제일 좋은데
1: 네.
0: 어쨌든 이런 마음들까지도 이렇게 섬세하게 지금 한창 네. 신경 쓸 때입니다.
1: 맞습니다.
0: 수능 다 잘 보시기를 응원합니다.
1: 수험생들 화이팅!
0: 화이팅!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수험생을 뒤로 하고 제주로 떠나볼까요?
1: 서쪽으로 가보시죠.
0: 즐겁게 떠나죠. 즐겁게.
1: 네네.
0: 서쪽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 제주도 특집 오늘이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0: 그렇네.
1: 네, 바로 제주 서쪽입니다. 아마 서쪽 하면은 테디는 어디가 딱 떠오르세요?
0: 여기 얘기 안 했잖아요, 우리.
1: 네.
0: 애월이야.
1: 맞아요. 네. 정말 놀거리가 너무 많고 일단 카페 거리가 있잖아요.
0: 핫해졌죠?
1: 네. 애월 해안도로로 아름답기도 유명하고요. 또 애월읍에는 새별 오름이라고 탁 트인 풍경과 억새가 정말 아름다운 오름도 있습니다. 혹시 애월 가보신 적 있으시죠?
0: 저는 애월 가면은 가는 그 바닷가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1: 바닷가 포장마차가 있어요?
0: 네, 거기 이제 자매가
1: 네.
0: 하는 무슨 땡집이 있는데
1: 네.
0: 어머님이랑 따님이 하셔요.
1: 어머.
0: 거기 전복죽이야. 거기 전복죽이 미쳤어요. 바다를 바라보는 전복죽을 네. 꼭 먹으러 갑니다.
1: 전복죽이나 보말죽 이런 건 왜 제주도 가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0: 너무 미칠 것 네. 같아요. 오. 세 그릇씩 먹었어요.
1: 자, 우선은 에어로 떠났으니까 협재 해수욕장도 한번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메랄드빛 투명한 바다 너머로 비양도가 보이고요. 야자수가 어우러져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낸다는 협재 해수욕장.
0: 아, 네,
1: 노을이랑 석양이 서쪽이니까 노을이랑 석양이 너무 예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에 금능 해수욕장도 있어서 두 곳을 함께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예.
1: 또 금오름도 가보시면 좋은데요. 난이도가 조금 낮아서 편하게 올라가서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정상에 커다란 원형 분화구가 있고요. 비가 온 뒤에는 물이 고여서 신비로운 산정호수 풍경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 예.
1: 그리고 드라이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창 풍차 해안도로 제가 좋아하는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바다 위 해안선을 따라서 줄지어선 하얀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바람 쐴 때 가시면 정말로요. 풍차에서 소리까지 들으시면서 다닐 수 있는 곳인데 일몰 때 달리면 참 좋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아, 너무 좋죠. 아, 서쪽 좋습니다.
1: 서쪽 너무 좋죠.
0: 여러분들의 네. 또 음식들, 추억들 아, 기대가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리 씨 덕분에 이제 애월이
1: 엄청 떴죠.
0: 핫해졌잖아요.
1: 네. 진짜 핫해졌죠.
0: 네. 어떠한 정책보다
1: 네.
0: 땀값을 더 올린.
1: 그렇죠. 네. 이효리 효과가 있었죠.
0: 이효리 효과가
1: 네.
0: 있었습니다. 이효리 씨가 속한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와서 서쪽 음식들 만나볼게요.

0: 동안 우리가 얼마나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1: 미안합니다. 예, 찾아보니까 저는 네. 북동 쪽에 있어요. 아예 다른 쪽에.
0: 네, 저 죄송하지만 지난주로 다시 다녀오세요.
1: 제가 네, 지난주 얘기 못한 게 한이 되네요.
0: 네, 그러니까요. 네, 네.
1: 거기 다음에 제주 오면 다시 제가 네. 얘기해드리겠습니다.
0: 저도 실은 지금 제주 남쪽, 동쪽, 북쪽 하고 지금 서쪽 왔잖아요. 제가 소개 못한 집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1: 사실 그래가지고 서쪽을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예전에는.
0: 그렇죠.
1: 그죠.
0: 이 이효리 씨가
1: 진짜 이 효과예요.
0: 네, 효과가 컸어요.
1: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정보가 아주 중요한 네. 오늘입니다. 자, 제주 3주차의 마무리 서쪽 네. 맛집들 만나볼까요?
0: 470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애월 어땡게 이러면 다 알지 않나요? 네, 이 애월 어땡게 식당에 가면 된장 베이스인 활 한치 물회가 최고입니다.
1: 물회인데 된장 베이스야?
0: 제주도 물회가 된장 베이스예요.
1: 그래요?
0: 네, 네. 이거 모르셨구나.
1: 저 물회 라인을 잘 몰라.
0: 맛있어서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밑반찬은 말해 뭐예요. 공깃밥은 말해 뭐예요. 정말 모든 맛집과 선셋은 제주 서쪽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도 침이 꼴깍깍깍깍깍. 네. 야... 애월 어땠 게. 정말 모든 정보를 다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활 한치잖아요. 이게 제주도의 한치가 여름철에 굉장히 맛있어요.
1: 아 맛있죠. 달죠.
0: 네, 한치가 진짜 달아요. 근데 진짜로 또 한치 살이 또 야물야물 얇잖아요. 얘를 잘게 썰면 입안에 들어가가지고요. 오다라라다라락 하고 이렇게 씹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된장 베이스 국물에다가 싹싹 말아가지고 드시면은요. 아 너무 맛있다는 거. 아 그리고 이 집은 보니까 확실히 어청개인이만큼 네 깻잎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싹 맛있게 주시는데 비주얼이 너무 좋아가지고 테디님 무슨 말 좀 해봐요.
1: 아 예 저 네. 지금 찾아보고 있다가 네. 아 저는 이제 그 회에 대한 그 경험치가 좀 적다 보니까 네. 한치 너무 좋아하고 한치. 오징어에 너무 좋아하죠.
0: 맞아요.
1: 뭐 이렇게 광어 이런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새꼬시 라인 가면 좀 어려워요.
0: 아 뼈가 들어가
1: 빡빡한데 있죠. 에, 근데 여기 또 보니까 자란 물회가 네. 또 유명하네요. 좀 질기고 네, 빡빡할 텐데.
0: 네네네.
1: 이것도 예, 즐기시는 네. 분들은 가셔서 만끽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자리도 같은 경우는 너무 맛있죠.
1: 그러니까 5333님으로 네. 갑니다.
0: 네.
1: 서쪽에 있는 편의점을 추천해요. 저 괜찮나?
0: 거짓말하지 마세요.
1: 아니, 이런 네. 저희가 맛쟁이 시대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분이 보내주세요. 이분이 보내주세요. 네. 5333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돌담길이 있는 뒷문으로 나가요. 그럼 탁트인 바다와 비양도가 보이는 뷰 맛집입니다. 여기에서 라면 먹으면 일몰 보면 진짜 끝내줍니다.
0: 아 여기는 뷰 맛집이구나.
1: 원래 이제 서쪽이니까 네. 선셋이 있잖아요.
0: 예. 와. 근데 아니 얼마나 유명하면은 편의점. 진짜로 이게 편의점 뷰라고요?
1: 아 이걸 편의점을 통과해야지만 볼 수 있는 건가? 대박이다.
0: 우선은요 앞에 잔디가 싹 깔려 있는데 거기에 캠핑 의자가 쫙 깔려 있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석양을 보면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어머 세상에.
1: 이 한림 해안로 라인인데. 네. 와 이게 진짜 좋긴 좋다.
0: 제가 보니까 파라솔에 그 편의점 상표가 찍혀 있어요.
1: 있어. 그러니까 여기 특별한 음식보다. 이 우리가 늘 먹는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 풍경에서 먹으면 이게 바로
0: 그쵸
1: 진짜 명작이 되는 거죠.
0: 원래 음식을 처음에 눈으로 먹는데 와 뷰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집이잖아요. 아 근데 석양이 진짜 너무 예쁘구나.
1: 이분은 이제 사진으로는 네. 참깨가 들어있는 라면을 드셨네요. 이게 조금 먹고 이렇게 네. 예, 만끽할 수 있는
0: 참깨가 들어가는 게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예, 그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1: 계란 펀만 나니까 어떻게
0: 안 만나 먹으면 참 맛있더라고요.
1: 자 다음 갈까요.
0: 네, 139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주 서쪽 혁재 바다를 바라보는 곳 제주 흑돼지로 만든 돈가스집 비올땡 제주. 애들이랑 제주 갈 때마다 들립니다. 와. 애들 최애 메뉴가 돈가스잖아요. 제주 와서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사장님 무척 유쾌하시고 잘생기셨습니다. 제주 가시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1: 아 미쳤다.
0: 와.
1: 전 흑돼지 돈가스 먹어본 적이 없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어머.
1: 흑돼지 아까워서 돈가스 어떻게 만들어?
0: 흑돼지로 돈가스를 만들잖아요. 정말 맛있는 돈가스 맛이에요.
1: 그 뭐야? 아, 나 괜히 설명 기대하고 있다 지금 뻥쳤잖아.
0: 되게 기대했지?
1: 뭐야? 자랑이잖아요 그냥. 아이.
0: 먹어보고 싶지?
1: 근데 진짜 너무 맛있겠다. 당연히 맛있겠지.
0: 당연히 맛있겠죠. 근데 와 이 집 비주얼 너무 좋다. 우선은 안에 또 치즈까지 같이 튀겨주시는 거 있어가지고 쭉 늘려가지고 드시는데 소스가 정말 맛있게 올라가 있고 위에다가 허니머스터드를 또 싹 뿌려주셨네요. 너무 맛있겠다. 아이고야.

0: 하겠습니다.
1: 네, 네. 돈가스, 돈가스는 뭐 필승이죠.
0: 필승이지. 네. 신지현 님이 얼마 전에 와랑 와땡이라는 한식 뷔페를 다녀왔습니다.
1: 에?
0: 한식 뷔페? 네. 다양한 음식도 있지만 컵라면과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1: 다들 서쪽에 아~ 라면 드시러 가시나 봐요.
0: 이분들 네. 의외로 생각보다 네. 그냥 무드만 찾으시는 것 같은데.
1: 원래 그리고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바로 앞에 바닷가 방파제가 있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문어 캐셔가지고 문어라면 끓여주시는 집도 아~ 서쪽에서 시작했었잖아요.
0: 그래 맞아 맞아.
1: 네, 근데 다들 이 라면에 관련된 것들 많이 올려주신 여러분, 네, 제주도 가서 근데 한식 뷔페 메뉴 왜 이렇게 좋아 여기? 이야, 자 우선 튀김서부터 볶음서부터 약간 중식스러운 메뉴에 파스타 메뉴에 뭐 난리네요.
0: 고기국수도 네. 있고 쌈도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여기는 뭐 메뉴 고민하기 싫다 이런 분들은 그냥 가셔서 네. 각자 알아서 와.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1: 근데 진짜 후식까지 완벽하게 아이스크림 세팅이 다 되어 있고요.
0: 다 돼 있고 수정과 식혜 다 있고.
1: 수정과 식혜 줍니다.
0: 아 여기 잘 돼 있네. 여기는 몰라서 그렇지 가면 계속 가겠네요. 네. 고민 없이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
1: 그러니까요.
0: 좋다 좋다.
1: 너무 좋습니다.
0: 또 보겠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188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주도 서쪽 협재에 빵집 소개합니다.
0: 아 빵.
1: 네. 부땡드 바이브. 네, 빵 바이브인가 봐요. 네, 부땡드 바이브. 식사빵 샌드위치 다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침으로 해변 산책하면서 구매하는 거 추천 추천합니다. 네.
0: 진짜 어디 좀 숙박을 하시고 아침에 산보 딱 하시다가 빵 들고 들어오면 기분 좋잖아요. 그럴 때 딱 먹으면 좋겠네.
1: 우리가 알고 있는 식사빵 중심이 보통 이제 뭐 바게트나 아니면은 치아바타 포카치아 이런 중심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 빵들이랑 그 다음에 버터가 들어가 있는 뭐 크로와상이랑 이런 거 같이 데니시 이런 거 파는 집이네요. 정말 식사빵 대용으로. 왜냐면은 제가 이런 정보를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보통 여행을 가잖아요. 아이랑 같이 가다 보면은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늘 항상 모든 호텔에 조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이런 빵집에 들러요. 식사빵 빵집에.
0: 네,
1: 같이 앉아가지고 아이는 주스 시켜주고 저는 커피를 시켜 먹고 같이 샌드위치 시켜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아침 한 끼를 뚝딱 때울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0: 네,
1: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집들은 식사빵 샌드위치 있다라고 하니까 아침에 해변 산책하면서 구매하는 거 추천하신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한번 기억해 놓을 만할 것 같습니다.
0: 예.
1: 맛있겠다.
0: 이제 라스트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 네.
0: 3064번님이 제주살이 2년차 주부입니다. 남서쪽 안덕면에 살고 있는데 달땡이 식당 여기 청국장은 전국 최고입니다. 알동네 자투리 고기도 맛있어요. 이거 전국 최고라는 자부심을
1: 그러니까요.
0: 2년 차에 이렇게 또
1: 우선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돌담이 있는 거리가에 정말 자그마한 식당인데 안에 인테리어는 제 생각에는 양식을 하던 집을 약간 업어오신 것 같아요.
0: 업자로서의
1: 약간 그런 느낌은 있는데 와 여기 보니까 여기 그 이 집 이름을 따서 달땡이 정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에 보니까 이거 무슨 음식이에요?
0: 이거 그냥 고기인 것 같아요.
1: 고기야? 직화 불고기구나.
0: 예. 석쇠 불고기와 청국장이 단일 메뉴래요.
1: 와.
0: 네, 단일 메뉴. 맛있겠네.
1: 맛있겠네. 네, 우선은 뭐 석쇠 불고기에 청국장 해가지고 쌈무 아니면은 데쳐주시는 양배추에다가 딱 쌈싸가지고 드시는 거 지금 봤거든요. 승질나네요. 맛있겠다. 이게 늘 항상 제주도 가면은 제주스러운 메뉴라고 저희들이 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주도에도 정말 많은 현지인분들이 사시잖아요. 현지 맛집들이 많거든요. 이런 청국장 맛집 이런 데서 한번 들러보고 싶네요.
0: 좋다 좋아. 네. 이렇게 어느덧 시간이 됐습니다.
1: 와 제주도 우리
0: 3주 다녀왔어.
1: 3주 다녀오고 전에 남쪽까지 하면은 제주도 한 달 채웠어요.
0: 한 달 채웠지. 그래도 남은 게 많다는 게.
1: 네.
0: 그리고 제주는 진짜 축복받은.
1: 지금 부산 분들이랑 광주, 대구, 대전 분들 뿔딱지 가득 나 있는 거 아시죠?
0: 가득 나 있죠. 네.
1: 지금 아주 여기 제주도만 그렇게 해줄 거야. 부산은 구별로 쪼개줘. 약간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네. 한번 네.
0: 심지어 한번. 뭐 울산도 네. 맛집이 없다 그랬더니 저한테 개인 DM으로. 맛집을 엄청 보내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1: 조심해요. 그러다가 저희 그 안정환 감독님, 네. 네. 안정환 감독님 이태리 못 들어가시는 것처럼 울산 입장 불가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0: 근데 울산 분들도 네. 인정을 하면서 네. 아, 그래요? 아, 최근에 정말 많이 생겼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분들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7: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6: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오늘 이원희 셰프님과 제주 3주차의 마무리 서쪽까지 다녀왔습니다.
8: 너무 아, 재밌었어요.
6: 행복하네요. 네. 이렇게라도 제주 갔다 오니까.
8: 그러니까요. 아 네. 근데 정말 소개 못한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네. 와 저 진짜 나중에 또 기회 봐서 전국 한번 쭉 돌고 나서 제주도 한번 나중에 또 가면 되죠 뭐. 아,
6: 또 가면 되지. 네? 언제든 가도 됩니다.
8: 좋습니다.
6: 예. 다음 또 맛쟁이 신사는 어디로 떠날지 기대를 해주시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형님 같이 인사드릴게요.
8: 네네.
6: 여러분, 해버 끝에!
9: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0: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원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은 음식들을 어떻게 소진할까 고민인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게 미국도 매한가지래요.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 터키 구워서 먹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통닭과는 차원이 다른 크기라 보통 한 7, 8kg이 넘는답니다. 당연히 남겠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때쯤에 학생들의 도시락이 거의 칠면조 샌드위치로 통일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 많은 게 달라 보여도 사람 사는 거 거기서 거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자, 9월 30일 수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